0: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데자부 오늘 첫 곡이었어요. 근데 이 데자부라는 것도 젊을 땐 저 진짜 오 이거 진짜 나 분명히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경험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한 20여 년 정도 돌아보면 데자뷰도 젊을 때 오는 건가 싶네요. 여러분은 그런 데자뷰를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더라?
1: 기시감.
0: 아, 기시감. 네. 분명히 내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기시감 최근에 느끼신 분들 생각나시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엄마네 집 갔을 때 재래시장 나무 그늘 밑에 여러 종류의 의자가 삼삼오오 모여있는 거 봤는데 좀 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이셔갖고 이야기꽃을 피우시더라고요. 그리고 0606님 그러니까 또 사람이 앉으면 또 의자는 자기 역할 다 하는 거죠. 어제 쉬는 바람에 오늘 자꾸 월요일 같아요. 야야 내일 금요일이야 정신 차려 라고 0854님 네. 하루만 있으면 금요일이니까 좋은 거죠. 네. 자, 오늘 아침 1, 2부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롯데렌탈 3일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KB국민은행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베스트슬립 IS동서 오뚜기 카레 포스코 ENC와 꾸며드립니다.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6: 하이엠솔루텍
5: 1544-8777
7: 지긋지긋 무조맨
8: 티어실 원스야
7: 딱 한 번만
8: 티어실 원스야
7: 싹 한 번에
8: 티어실 원스야
7: 무조맨
8: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9: 자 따라해보세요.
10: 4만원
9: 회계관리
11: 이카운트 ERP
12: 4만원
9: 재고관리
11: 이카운트 ERP
9: 4만원 생산관리
12: 사업성도
13: 함께해요.
9: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3: 이카운트
9: 가입비 부가세 별도.
14: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네, 아주 아름다운 연주곡 양방원 씨 다 기억하시죠? 네, 예전에 제가 음악 살롱 뭐 같은 시간대지만 지금 하고 그때 출연해 주셨던 적도 있는데 욕집 타임레스 스토리라는 앨범에 수록돼 있는 세레나데, 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연주곡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차 타고 출근하는데 엄청 막혔어요. 마음이 조급했는데 그래도 음악이 차분하니까 아 괜찮아져라. 신지연님. 그죠, 오늘 은근 사고도 많고 아 진짜 할 말 많어. 그 사고 하나 딱 났다고 한 차선이 막혀있는데 어쩜 그렇게 막힐까요? 한 차선이 막혔을 뿐인데 정말 10배 이상 막히는 그것도 기적인가? 아무튼 아침에 종종

걸음하셨던 모든 분들 지금쯤은 좀 사무실이나 일터에 다 무사히 도착하셨기를 바랍니다. 너무 보고프고 그리웠던 사람 만나러 가는 길에 이런 음악이 BGM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1320님 기억하시고 플리에 저장해 주시죠. 네. 자, 오늘은 2주 만에 만나네요. 라떼를 들었다 놨다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 씨와 만나도록 할게요. 어제 보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단체 문자방이 있는데 한 3시가 넘어서까지 후배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때 올 수 있으려나? 자, 지금부터 11시까지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문자 게시판 편안하게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5931님 오늘 듣고 싶은 노래 1번이에요 하면서 신청하셨던 제이 래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준비했습니다.

아, 하림 씨의 달리기. 뭐 제가 제일 먼저 부르긴 했지만 좀 다른 노래가 되었어요. 편곡 존경에 맞이 않는 브라질의 뮤지션 셀소 폰세카라는 분께서 편곡을 해주시고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뮤지션 하림 씨의 버전 할 달리기였습니다. 예, 연주가 다 브라질 뮤지션들이 해주셨어요. 신지연님, 보사노바 느낌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제주도 휴가와서 듣고 계신 문혜옥님, 휴가 중에도 오늘 아침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간만에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계시다고요.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냠냠쌤이에요. 냠냠쌤, 저번 주부터 20분 일찍 나와서 걸어서 출근하는데 상대 목소리랑 바람소리, 노랫소리 너무 좋아요. 걷다 보니 바위 틈에 핀 들꽃과 나비도 보이고. 어디서 냠냠쌤 하시는데 바위와 들꽃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튼 연락 감사합니다. 6065님, 오늘도 아이들과 맛있게 냠냠 해주세요.

0: 여보, 맛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0: 강원산대는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 플러스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은 결과 통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지 무엇이 가능한지 끝까지 설명해드립니다. 모든 민원은 공정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그 과정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부당한 압력에는 강원 안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다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청렴으로 설계하고 신뢰로 완성하는 강원.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입니다. 저칼로리 시사 MNN's. 자, 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했습니다. 대폭 상향했다는데 0.9포인트 올라도 대폭이라는 표현을 하긴 0.9포인트라도 돈으로 따지면 얼마겠어요. 1.7에서 2.6으로 상향을 했는데 이게 주요 20개국 가운데 조정폭이 가장 큰 거래요. 배경은 역시 반도체 효과. 반도체 수출 가격이 오르고 물량도 증가한 데다가 민간 설비 투자와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도 한몫을 할 것으로 보고 이렇게 전망치를 올렸는데 여전히 냉랭한 가계의 체감 경기도 좀 함께 끌어올려져서 내수 경제에도 활기가 돌기를 희망하게 됩니다. 이제 선글라스는 패션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하도 햇빛이 강하니까 자외선 차단 때문에 쓰시는 분들도 많죠. 예. 자, 지금부터 선글라스를 고르는 팁과 흔한 오해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선글라스 렌즈 색의 농도와 자외선 차단 기능은 별개입니다. 렌즈 색깔이 진하면 눈부심이 줄어드는 건 맞지만 자외선을 더 막아주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제품 설명이나 라벨에 자외선 차단 혹은 UV 차단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고요. 또 선글라스를 사용한 지 오래됐다면 렌즈를 좀 잘 살펴보시죠. 흠집이 났거나 코팅이 벗겨졌다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 김에 교체하시는 것도 좋고 또 웬만하면 좀 서늘한 곳에 보관하라고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올해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전시회가 덕수궁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동시에 열리는데요. 한국과 프랑스 양국이 140년간 주고받은 선물과 기록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래요. 덕수궁 전시회 중심에는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고종의 외교 선물 반화가 있는데 연꽃 모양의 화반 위에 소나무와 측백나무, 모란, 난초 이런 것들을 금속과 보석으로 장식한 공예품으로 고종이 1886년 조불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고 사디 카르노 당시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낸 외교 선물인데 원본이면 좋겠지만 운송

어려워서 복제품으로 공개를 하고요. 또 조불수호 통상조약 원본 문서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 좋은 기회, 관심 있는 분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드릴게요. 한불 수교 140주년에서 불, 불란서는 프랑스의 음역어, 즉 한자를 이용해서 외국어 소리를 옮겨 적은 말이죠. 알파벳이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에 외국 고유 지명을 최대한 원음과 가깝게 한자로 표현한 결과들인데, 뭐 예를 들면 구라파, 네, 가나타가 캐나다고요. 서바나가 스페인. 그럼 여기서 퀴즈예요. 애굽. 애굽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지금의 나일강을 따라 고대 문명을 꽃피워낸 곳. 카이로가 수도인 이 나라. 아유, 뭐 너무 쉬운데.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열려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무료로 문자 게시판에 정답 보내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요거트 세트 준비하고 기다릴게요. 힌트곡이 너무 쉬워가지고. 오마이걸입니다. 아지트.

네, 오늘 저칼로리 퀴즈와 함께 들어본 힌트송 오마이걸의 아지트. 자, 오늘 퀴즈는 음역으로 애굽인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난 애굽인 줄 알았는데 애급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출애굽기이지 애굽 아니었어요. 정답은 이집트죠. 류영호님, 최근에 이집트 카이로에 새로운 대박물관이 개관을 했대요. 사진을 보는데 엄청나게 대단했어요. 언제 가볼 수 있을까 하셔서 저희 작가님이 찾아보셨는데 작년 11월 1일 개관했네요. 야, 진짜 이집트 한 번도 못 가봤는데

피라미드도 한 번 못 봤다는 얘기죠. 네.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진짜 가보고 싶습니다. 류영훈님께는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고요. 불란서, 구라파, 애급, 익숙치 않은 단어인데 라고 하고 싶지만 나 왜 알아듣지? 라고 하신 네. 5690님 뭐 그런 거 많죠. 뭐 나성, LA 옛날에 아, 자 요거트 세트 받으실 다섯 분은 5690-6624-8292 강현지, 박성빈님 소소하지만 축하드리고요. 오늘 문자 참여하신 분들께는 내일 첫 곡 힌트송 아마 초성 퀴즈로 드렸을 텐데 예. 뭐 챗GPT 이런 데다 올리셔도 너 알아? 라고 아 근데 그런 AI하고 여러분 존댓말로 하세요? 반말로 하세요? 예. 저는 술김에 반말로 하자 했다가 계속 서로 반말로 하는데 어떨 때는 좀 후회스러울 때도 있더라고요. 네. AI하고도 뭔가 예의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이미 접어들었죠. 자, 1464님의 신청곡 이어드립니다. One Time Without You.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원타임 노래도 아유 다시 들어도 새롭다고. Without You, One Time, 솔리드의 잠든 널 포켓 속에 이렇게 이어드렸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문자 참여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초성 퀴즈 내일 첫 곡 힌트를 드렸거든요. 이응지읒 이응으로 시작하는

0: 톡방 이용하시는 분들 벌써 맞춰가지고 올려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자, 내일 첫 곡 시작되기 전까지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10분께 차 선물 세트, 한 분께는 초성 퀴즈 맞춤 선물, 이번에는 시옷 선물 3종 세트입니다. 세정 롤티슈, 실트 크림, 선크림 세트, 이렇게 시옷 3종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4: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통업,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못 만나서 오늘 기다리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 씨 잠시 후 3부에 모셔서 네, 라떼 차트쇼. 라떼를 들었다 놨다 꾸며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2부 마지막 곡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듣고 좀 이따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5: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6: 어? 여긴 어디지?
4: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5: 다녀오겠습니다.
6: 어? 토끼다.
5: 길을 잃었어.
6: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4: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7: 집에 데려다 줄게.
6: 누구세요?
4: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6: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4: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

0: 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1: 아빠!
2: 엄마!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6월 4일 목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은 영국 출신 2인조 밴드? 2인조 프로젝트. 사실 저도 처음에는 밴드인 줄 알았는데요. 보니까 이제 클락 대출러, 마이크 노시토라고 하는 2인조 프로젝트입니다. 자니 헤이츠 재즈. 아, 마이클 런스트락보다 먼저 나왔으니까 이런 식의 이름 짓기에 아마 1세대 자니는 재즈를 싫어하고 마이클은 계속 락을 배우고 네. 하여튼 국내에서도 꽤 인기가 있었던 그런 곡이에요. 지난번 작년에 한번 I don't wanna be a hero라는 곡을 생각나서 함께 들었는데요. 오늘은 이들의 최고 히트곡이라고 할 수 있는 부서진 꿈들 Shattered Dreams라는 곡 함께 들어요.

0: 옛날부터 이 노래 영국 오빠들의 풍미가 느껴진다고 생각했었어요. 7908님. 네. 가끔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네. 자, Johnny Hates Jazz. Yeah, Shattered Dream. Shattered. 아, 발음 되게 어렵네. 잊고 있던 곡이다. 고맙습니다. 박혜화님. 박송희님도 오랜만에 반가우셨다고요.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럼 3, 4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아, 제목 다시, 예. Johnny Hates Jazz의 Shattered Dreams 였습니다. 주식회사 그레인온, 키움증권, 멕시칸,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브람스 안마이자,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헤르제 하보에와 함께 오늘 아침 3, 4부 꾸며드립니다.
1: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인온 효소.

0: 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전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探知機鳴った。
1: ジャックジャックイビガイビガちゃんぽん、イビガちゃんぽんモ델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0: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자, 라떼라면은 이 정도는 TV로 직관했다 베스트3입니다. 88 올림픽 굴렁쇠 소년 TV로 봤다.
1: 아, 봤죠. 이 정적
0: 아이가 볼만하지.
1: 아, 그럼요. 네. 아직도 생생합니다.
0: 그럼 그 다음 해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것도 TV로 봤다.
1: 아, 봤죠.
0: 이 두 가지를 볼 때 네. TV가 통통했다.
1: 통통했다? 아, 브라운관 말씀하세요.
0: 그렇죠. 그땐 브라운관이지.
1: 아, 그렇죠. 그 볼록하니 아주 약간 적당한 왜곡이 있는.
0: 그렇죠. 네. 아, 참 추억을 부르는 그 시절의 음악과 함께합니다. 라떼를 들었다 들었다 들었다 헤이.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입니다.
0: 네, 지난주에 못 만났다고 아주 많은 분들이 그리워하셔갖고.
1: 아, 그래요?
0: 네, 아주 뭐 문자 게시판, 미니 게시판.
1: 아하.
0: 네.
1: 저도 그리웠어요.
0: 아니, 근데 어제 네. 보니까 뭐 새벽 3시 몇 분에 문자를 두고 받은 걸 확인을 하고.
1: 아.
0: 저도 오늘 5시에 일어났거든요.
1: 아, 그러니까 어제 솔직히 일찍 잠이 들었다가 또 중간에 깼다가 그 개표방송이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그걸 틀어놓고 계속 자다 깨다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0: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좀 있으세요?
1: 아주 많이.

0: 관심 있는 건 아니지만 어제 좀 박빙인 승부가 몇 장도 있었어가지고 이게 또 이렇게 말 이렇게 괜찮은지 모르겠어. 좀 재밌더라고요, 솔직히.
1: 아니 뭐 재미지라고 그렇게들 뭐 그래픽도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0: 그러니까요.
1: 네, 뭐 언젠가부터 이게 쇼가 됐어요.
0: 굉장히 좀 흥미롭게 보다가 또 잠들었다 그랬어요.
1: 저도 아침 다 일어나가지고 5시에 TV 켜니까 뭔가 뭐 아무튼 결과가 이렇게 되나? 이랬는데 한 7시쯤 다시 뜨니까 밥도 뒤집어져 있고.
0: 네. 그래가지고 뭐 저희야 뭐 당사자는 아니지만 당사자분들은 진짜 피말리는 승부였겠어요.
1: 거기 관계되신 분들은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0: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잘 부탁드립니다.
1: 아유, 굴렁쇠 소년 윤태웅 씨 잘생겼어요. 전보현님 이름도 기억하시네.
0: 이분 지금 뭐 할지 모르겠네.
1: 이분이 잘 계세요.
0: 아 그래요?
1: 한 몇 년 전에 저기 나왔었어요. 공명가왕에.
0: 아 진짜요? 오
1: 깜짝 놀랐어요.
0: 그래서. 오 뭐 하시죠?
1: 뭐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것 같던데요.
0: 아 그래요?
1: 약간 연예계에도 잠깐 계셨던 것 같기도 하고.
0: 아 근데 진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큰 스타디움에
1: 혼자
0: 그 정막 속에서 굴렁쇠로 혼자 쭉 굴리고 가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0: 저도 좀 어린 나이였지만 조마조마하더라고요.
1: 아 진짜
0: 이거 실수하면 어떡하나.
1: 하긴 야, 보통 배짱이 아닌가.
0: 근데 그거를 진짜 강단 있게 쭉 실수 없이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진짜 그게 얼마나 강렬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흘렀는데.
0: 근데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 장면이.
1: 아, 여기 지금 사진 보는데 진짜. 그때 올림픽 본다고 칼라 TV로 바꾸신 김덕선님.
0: 아 그리고 그때 TV를 TV 장 안에 이렇게 보관하고.
1: 좀 살았네.
0: 그런 집이 있었다고요. 저희 집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미닫이라 그러나? 이렇게 드르륵드르륵 해가지고 막 자무스 채워놓고 그랬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제 친구 집에 가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1: 아 그랬구나.
0: 그래가지고 TV 보려면은 그 자물쇠를 열어야 되는데.
1: 근데 그 당시 TV가 진짜 요즘에 웬만한 랩탑도 한 17인치 막 이런데 TV가 보통 24인치? 막 이랬어요.
0: 맞아요.
1: 그걸 온 가족이 둘러본 거야. 그리고 그 진짜 아까 풍치 좋다 그랬잖아요. 브라운관이 컴퓨터 모니터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게 무거워가지고 제가 녹음실 다닐 때 이제 저희는 시퀀싱을 미리 이제 컴퓨터로 하니까 아주 차에다 그거 싣고 다닐 때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걸 이렇게 다녀야 되나?
0: 모니터가 진짜 무거웠어요.
1: 무거운 진짜 무겁죠. 근데 이제 어느 샌가 그냥 USB 메모리만 들고 다니는 시대가 돼가지고 격세지감을 이럴 때 느낍니다.
0: 그렇죠.
1: 와. 아 서미견님 댁이 그 미닫이 TV였대요.
0: 아 부자셨나 봐요.
1: 그러니까
0: 소중한 TV.
1: 아 진짜 TV 자체가 그렇게 나왔던 것도 있어요.
0: 아예 케이스가 그렇게 짜져가지고요.
1: 그럼요.
0: 아 어쩐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 장이.
1: 아 그러니까. 자 오늘 어디로 가요?
0: 오늘은 말이죠. 아 이해로 갑니까? 2002년 6월 첫째 주로 갑니다.
1: 6월이면은 한참 월드컵이 한참일 때 아닌가?
0: 한참일 때인 것 같아요.
1: 그죠?
0: 6월이면은 굉장히 더웠던 그 해.
1: 2002년
0: 6월. 진짜
1: 뭐 한일 월드컵 때문에 많은 것이 묻혔는데. 그래서 프로야구 최저 관중 기록을 했대요.
0: 야구를 하긴 했단 말이죠.
1: 아 당연히 해야지.
0: 그러니까 기억이 없어.
1: 프로인데.
0: 그랬어요. 아 근데 솔직히 프로야구가 지금 엄청 인기지만은 그 전에 이 정도까지 인기가 많지는 않았던
1: 거예요. 요즘 뭐 1000만 관객 시대인데
0: 지금 뭐 진짜 거의 계속 매진이던데요.
1: 그러니까.
0: 근데 아무튼 그때 그 한일 월드컵이 있었고 또 부산 아시안 게임 개최도 이해였군요.
1: 기억이 안 나요.
0: 기억이 안 나.
1: 5월에 공휴일이 전멸했대요.
0: 어?
1: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다 일요일.

0: 아 이때는 대체휴일 이런 게 없었나 보군요.
1: 그런 거 안 했구나.
0: 억울한 해였군요.
1: 야, 저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2002년 이러면 아 엊그제 같은데.
0: 어, 저도 생생하긴 해요.
1: 어, 그래요.
0: 저는 그때 그 월드컵 때문에 저는 이제 막 가수 활동을 막 활발하게 못하던 시기여가지고 저희 그 동아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스쿨밴드.
1: 네.
0: 그때는
1: 소나기.
0: 소나기. 그때는 이 월드컵 열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밴드가 동이 날 지경이었는지 스쿨밴드한테도 행사가 들어왔었어요.
1: 오, 응원하라고?
0: 응원곡 좀 연주해달라고.
1: 아.
0: 그 정도로 이 열기가 대단했고 행사가 참 많았습니다.
1: 그랬구나.
0: 그래가지고 저 구경 가고 막 그랬죠.
1: 당시에 드라마가 그 김하늘 씨가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0: 그게 뭐예요?
1: 이 대사는 알겠는데.
0: 이건 알겠어요.
1: 이게 로망스래요.
0: 로망스? 드라마 제목이 로망스?
1: 좀 낯설지.
0: MBC 이건 난 선생님.
1: MBC 건데.
0: 오.
1: 박민아님은 20살 때 찬란했던 시절이래요. 2002년. 82년생이구나.
0: 야인시대가 또 이해군요.
1: 아.
0: 김도깡.
1: 아.
0: 드라마.
1: 그랬구나.
0: 네.
1: 아무튼. 아.
0: 네.
1: 히딩크 감독 빼놓을 수가 없구나.
0: 그러니까 이게 한창 2002년 월드컵이 아까 보니까 5월 31일부터였나 봐요. 6월 30일까지 한일 월드컵이
1: 그랬어.
0: 그러니까 6월 첫째 주면은 우리나라 1승을 했을 땐가?
1: 했겠지.
0: 했겠죠?
1: 당연히.
0: 거의 초반에 그러니까 예선 조별 예선을 치렀으니까
1: 4강까지 갔는데.
0: 그러니까 이 6월 첫째 주부터 어쨌든 6월 30일까지 우리나라는 꽉 채워서 경기를 했으니까 말이죠.
1: 네.
0: 그때는 정말 뜨겁고 행복했어요. 정말 그때는.
1: 그러니까 참 2002년 참 대단한 해인데 이때 아, 가요
0: 네.
1: 차트.
0: 네.
1: 자 10위부터 알려주시죠.
0: 자 10위입니다. 바이브의 미워도 다시 한번.
1: 참고로 국내 종합 차트를 기준으로 소개해드려요.
0: 맞습니다.
1: 아 바이브가 이때도 있었구나. 맞다.
0: 그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소몰이 창법이라고 했던 막 그런 창법들 있잖아요.
1: 네.
0: 근데 바이브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 비슷한데 좀 다른 느낌?
1: 손은 저기 SG 워너비가 몰았고.
0: 아 예. 근데 이 바이브는 뭔가 그 한국형 R&B라고 하나요?
1: 조금 더 버터감이 있나?
0: 네, 그리고 이 억지스럽지 않다는 느낌 좀 있어요.
1: 오, 그게 바이브의 성공 어떤 포인트 같아요.
0: 어, 네, 네.
1: 오, 잘 꺾는데?
0: 네. 근데 이게 막 서양의 것이라는 느낌보다는 더 감성적으로 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다가왔던 것 같은 느낌?
1: 아, 이 노래 대단했죠. 좀 더 이 후렴구 들어볼까요?
0: 네.

0: 왜? 왜 이렇게 하는 건데?
1: 아 이런 부분이 있었군요. 너무 애절한데요, 랩이?
2: 의외로 참아내기가 힘들었다는 거는 그 의외 이게 될 줄 알았나 봐.
1: 어. 아, 근데 이 노래가 2021년도에 보이스투맨이 또 이 노래를 다시 불러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2: 진짜?
1: 네, 저 기억이 나요.

0: 영어로?
1: 영어로 가사 해가지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0: 아 기억난다. 네. 맞아. 아. 그래서 아주 화제가.
1: 네.
0: 야 맞다. Love Me Once Again.
1: 어허. 아 그때 보이스맨 불렀던 네. 제목이. 네. 2620님께서는 미오더 다시 한번 2002년 이별하고 제 싸이월드 BGM이었어요.
0: 이때 뭐 이별하면 그냥 무조건 이 노래 네. 걸어주시는.
1: 자, 0202님은요 속초호의 여친이랑 이별 여행 가서 노래방에서 불렀던 노래라고.
0: 뭐? 아니 이별 여행이 여친이랑 이별 기념으로 가?
1: 뭐 이별 여행이라는 노래도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야 이게.
0: 요새는 문자로 헤어지는데.
1: 진짜.
0: 야 이때는 이별도 여행 같구나.
1: 문자 잠수 최악의 이별 손꼽습니다.
0: 그렇지.
1: 그때는 깔끔하게 이별 여행까지 다녀오던.
0: 그런데 정들었어. 자, 2002년 6월 첫째 주 국내 종합 차트 기준 9위입니다.
1: 네. 야, 2002년 하면 또 이 밴드, 이 뮤지션을 빼놓을 수가 없죠. 윤도현 밴드입니다. 사랑 2. 이 노래가 원래는 윤도현 씨의 솔로곡으로 94년도인가? 몇 년도에 나왔어요.
0: 아 진짜?
1: 예.
0: 나는 오필슨 코리아밖에 기억 안 나는데.
1: 그러니까요. 이게 그 이후에 이제 윤도현 밴드가 그 월드컵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어쿠스틱 버전으로 알고 있는데 차트에 오른 곡이 라이브 버전이 아마 9위로 차트가 역주행이라고 하는 게 뭐한데 노래 자체는 역주행이 맞죠.
0: 그렇죠.
1: 네.
0: 네.
1: 원곡은 90년대에 나온 건데 이 노래 라이브 버전이 차트에 진입을 하면서
0: 아...
1: 뭐 진짜 엄청난 윤도현 밴드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0: 그렇죠.
1: 네. 네. 그랬었습니다.
0: 이 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1: 아 그럼요.
0: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이게 네. 처음에 발매했을 때가 사랑원이고 아. 다시 이게 94년에 발매됐을 때가 사랑원이고 어? 2002년에가 사랑2래요.
1: 아닐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사랑원이라는 미반의 버전의 곡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0: 아 그래? 네. 그럼 왜 2인지 그러면
1: 그래서 사랑2는 이제 그 두 번째 버전의 뜻인데 뭔가 사랑2라고 하니까 두 번째 사랑 같은 느낌이 네. 좀 있어요.
0: 어쨌든 네. 이 후렴은 뭐 지금도 노래방 가면 들리는
1: 맞아요. 네. 부를 때 이제 쾌감이 있어요. 부를 때 쾌감이 있어.
0: 안 올라가 나 안 자, 8위입니다.
1: 8위.
0: 누구지?
1: 전주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맞춰보세요.
0: 이런 전주는

0: 오래돼요. 어, 제욱 씨 목소리다.
1: 맞습니다. 포지션입니다.
0: 아,
1: 마지막 약속.
0: 이때부터 제욱 포지션이 있었나? 맞다.
1: 아, 그럼요. 이게 아마 초창기 앨범이 아닐걸요?
0: 그런가? 그 전에, 아니, 워낙에 예. 이 포지션이 워낙에 네. 그 일본에서 히트한 곡들 리메이크를 많이 했어요.
1: 맞아요.
0: 저도 당시에 안전지대 노래 한 곡을 편곡 부탁받아가지고
1: 아.
0: 재밌겠다 그래서 좀 해봤는데
1: 네.
0: 곡 제목이 기억이 안 나.
1: 아. 안전지대 노래가 뭔지는 기억이 날 것 같은데. 네.
0: 했고,
1: 그리고 I Love You.
0: I Love You.
1: I Love You가 엄청 히트를 했어요.
0: 그렇죠.
1: 네.
0: 근데 이 곡은 순 우리 곡입니다.
1: 맞습니다.
0: 김영석 씨가 작곡 편곡하고 양재선 씨가 작사한.
1: 맞아요. 96년도에 포지션이 데뷔를 했네요.
0: 아, 그렇게 오래된 거야?
1: 그렇죠. 그때 후회 없는 사랑이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고 이 노래는 포지션의 히트곡들 중에 비교적 약간 무슨 노래지? 할 수 있어요.
0: 맞아.
1: 워낙 메가 히트곡들이 많아가지고.
0: 그쵸.
1: 네.
0: 아, 고음 가수들.
1: 노래를 진짜 잘하셔요. 진짜 잘하시는 노래였어요.
0: 그럼요.
1: 옛날에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거든요. 워낙 잘생기셔가지고 그런지.
0: 진짜 진하게 아주 네. 인상이 눈빛이 아주 그냥.
1: 근데 진짜 노래를 잘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0: 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프로듀서들이 그 일본에서 히트한 곡들을 이상하게 흡수를 잘하니까 뭐 튜브 노래 그런 것도 리메이크 했던 것 같아요. 서머타임은
1: 리메이크 아닙니다.
0: 아, 진짜?
1: 네. 리메이크 같지만 리메이크가 아니고 유사품이 있죠. 캔의 비겁하다. 이건 리메이크 맞습니다.
0: 아,
1: 근데 서머타임은 리메이크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0: 좀 약간 신나는 마이너.
1: 맞아요.
0: 아, 추억 돋습니다.
1: 네.
0: 성정민님, 포지션 최고.
1: 김민정님은요, 저 고3이었는데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선생님 몰래 월드컵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이 노래 짝사랑하던 친구가 노래방에서 불러줬었어요. 반했는데 또 반했던 그 시절.
0: 어떻게 됐을까? 자, 이거 그러면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듣고
1: 네?
0: 광고까지 듣고 7위로 이어드릴게요.

0: 잤더라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7: 와우
6: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4: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6: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프레스.
9: 제61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가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0: 동해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6월 12일 오후 5시 30분 동해 종합경기장에서 초청 가수 유민, 에일리, 나태주, 김연자, 김용빈의 축하 공연과 함께 선보이는 개회식이 마련됩니다. 43개 종목에 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정과 감동의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화합과 단결로 하나 되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0: 최고입니다. 윤미래의 메모리즈입니다.
1: 지금 이거 후렴 이 멜로디도 미래 씨 목소리예요?
0: 아니에요.
1: 그죠?
0: 아니더라고요.
1: 이게 타샤니 때인가?
0: 그 윤미래 이집 인데 이 일본 뮤지션과 콜라보레이션 했어요, 이 노래를.
1: 아~
0: 그래서 일본 뮤지션 사쿠라. 사쿠라라는 분이 이 훅을 부른 걸로 제가
1: 아~
0: 알고 있습니다.
1: 야, 근데 리듬 소리 좋은데?
0: 근데 이게 저도 보니까 뭔가 샘플링을 한 것 같아요.
1: 아니, 그렇지.
0: 네.
1: 근데 어쨌든 킥 스네어가 요즘 노래 같아요.
0: 블루 캔트렛? 이라고 있나? 이 분의 D1이라는 노래를 재해석한 노래네요. 이 메모리스가.
1: 아, 원곡이 있다고?
0: 네. 그래서 뭔가 이 윤미래 씨의 좀 멋있는 래핑이라고 하나?
1: 그치.
0: 뭔가 좀 우리나라의 질감이 아닌 느낌.
1: 아유, 뭐 영어 원어민이니까.
0: 네.
1: 그냥 다르죠, 바이브가.
0: 그러니까요.
1: 아, 이게 타샤니 끝나고 윤미래 솔로 2집이구나.
0: 아, 그게 또 이 스토리가 그렇게 갈리는군요.
1: 그러니까, 예. 노래 멜로디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사쿠라라는 일본 네. 뮤지션이고
0: 네.
1: 지금 계속 이어지는 랩이 이제 미래 씨의
0: 응원 사이트 댓글을 보니까 그냥 이 곡 하나로 대한민국 여자 래퍼 전부 윤미래 밑에라고 써있답니다.
1: 그럴 만해요.
0: 아주 너무 잘하니까
1: 독보적이지.
0: 노래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솔직히. 사쿠라 왜 썼어? 본인 직접 불러도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아. 근데 뭐 잘 썼네, 사쿠라도.
0: 근데 일본 뮤지션 치고는 발음이 굉장히 좋네요.
1: 그러니까. 그래서 썼나 봐. 티가 나는데.
0: 네.
1: 아.
0: 이 윤미래 씨가 타이거 JK와 2007년도에 결혼을 해서 종종 요즘에도 의정부 마트에서
1: 목격했다는. 아, 요새도 가끔 활동하시잖아요.
0: 아, 그럼요.
1: 그럼요.
0: 같이 나오시기도 하고.
1: 네. 아, 처음에 정현준 씨의 눈에 띄어가지고.
0: 업타운. 맞아요.
1: 야, 15에 데뷔한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0: 그랬구나.
1: 나이를 속였대요. 19으로. 뭐 그런 경우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했지. 네. 아무튼 이 노래는 진짜 다시 들어도 너무 개인적이지만
0: 네.
1: Memories라는 노래. 자, 다음 곡

0: 6위로 갈까요?
1: 네.
2: 아우.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1: 그렇죠.
2: 더 자둠입니다. 대화가 필요해. 또 왜
1: 그러는데? 요건 가사가 참 진짜 서로 밀당하는. 좀 들어볼까요?
2: 네.

0: 더 자도
1: 네.
0: 대화가 필요해. 만난 지 10개월에 있단 대사를 두고 받는다면 얘네는 깨져있는 게 맞아. 얼마나 붙어 있었길래 뭘 지겹니 어쩌니. 10개월이면은 한참 뜨거워야지. 안 그래? 왜 너 옛날 사람인가?
1: 아니 모르겠습니다.
0: 그걸 매일 보냐?
1: 아,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을 건넬 정도는 아니죠. 솔직히
0: 그치? 10개월이면
1: 네, 뭘 해도 항상 대화가 원활하고
0: 바로 만나자마자 동거한 건 아니겠지.
1: 아무튼 뭐 지금도 노래방 가면 아마 많이 부실걸요? 남녀 뒤에서.
0: 아니 가사가 보통 저는 이제 음악 듣다 보면 가사는 그 다음이거든요.
1: 네.
0: 근데 얘는 무슨 얘기하는지 계속 듣게 되는군요.
1: 내러티브가 있어.
0: 이땐 그냥 멜로디만 생각나는데
1: 네.
0: 지금 들으니까
1: 네.
0: 아주 가사가 굉장히 구체적이면서
1: 네.
0: 현실 고증. 네.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죠. 네.
1: 원래 이 자두가 자두 씨의 포커싱이 많이 돼 있었는데
0: 네.
1: 그 강두 씨가
0: 남자 멤버
1: 좀 확 라이징하면서 뭔가 이 노래로 이제 듀엣이라는 남녀 혼성 듀엣이라는 팀의 개념이 확실히 더 확고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0: 아 맞아요.
1: 네
0: 맞아 맞아. 자 네. 2002년 6월 종합 차트 지금 순위가 이제 5위권으로 갑니다.
1: 아 네. 5위입니다. 아, 그리운 목소리가 나옵니다.
0: 아, 이때 휘성 씨가 생각보다 데뷔가 빠른가?
1: 그런가 봐요. 네. 이 노래가 아마 데뷔곡으로 알고 있는데
0: 데뷔하자마자 그냥 이렇게 된 거군요.
1: 맞아요. 휘성의 안 되나요?
0: 부제가 또 화양연화네요.
1: 오, 부제가 있었군요.
0: 그러니까.
1: 이 노래가 네. 2002년 4월 3일날 발매된 Like a Movie의
0: 따끈따끈한 노래네요.
1: 네.
0: 6월이니까
1: 그러니까 한 두 달 만에 5위로 바로 등극해버렸습니다.
0: 자 그러면 이 곡도 후렴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꽃가 입장에서 네. 이렇게 뒤에 안 되나요 이거는 네. 그려준 게 아니겠죠? 휘성 씨가 부르다가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한 거가 아닐까?
1: 아 진짜 궁금하네.
0: 너무 궁금해.
1: 네. 작곡가가 진짜 노래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0: 데모부터 막 이렇게 한 거야?
1: 그랬을 수도 있죠.
0: 뭐
1: 아니면 녹음하다가 야 지루한데 여기 한번 다른 라인 없니 했을 때 가수가 했을 수도 있고.
0: 아 아주 매력적인.
1: 네.
0: 아 너 많이들 그리워하십니다. 윤상진님도 20대 힘든 시절 아침마다 이 노래로. 근데 콘서트 한 번을 못 가서 반이 된다고.
1: 아 이수정님 진짜. 김요선님은요 20살 학교 마치고 친구들이랑 맥주 마시러 가면 펍에서 큰 스크린으로 MTV 뮤직비디오에 희성이 안 되네요가 나왔었어요.
0: 아,
1: 그 당시엔 진짜 이 음악 채널 케이블 음악 채널을 그럼 펍에서 계속 틀어줬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뮤직비디오 나오고
0: 그게 90년 되면서부터 아주 한 10년 동안
1: 맞아요.
0: 아주 맥주집의 전통같이
1: 예. 그때 음악 케이블 한 3개 채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0: 그리고 그때 한참 90년대에는 그 홍콩 위성 채널
1: 아, 네. 채널 V.
0: 채널 V. 아, 네. 아는구나.
1: 아, 그럼요, 형님. 저도 많이 봤습니다.
0: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1: 이, 얼, 쌍스. 아, 이거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건데. 채널 V.
0: 그러니까. 걔네 네.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뭐 틀어놓게 되는.
1: 맞아요, 네. 맞아요.
0: 자. 2002년 6월 첫째 주 가요 종합 차트를 중심으로 이제 4위 곡 소개해 드립니다.
1: 아, 4위 곡. 어마어마한 노래가 나옵니다. 심장 박동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0: 뭐지?
1: 코요테입니다. 에리언.
0: 오. 아, 이 두 글자 제목에 부자라서
1: 네.
0: 에리언 제목만으로는
1: 솔직히 저도 이 노래를 익숙하지 않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지금 들어보시면 왠지 알 것 같지 않아요?
0: 아니 이런 스타일의 곡이 꽤 있어서
1: 네. 그리고 지금 댓글을 보니까 나이트 불빛이 생각난다는 댓글이 있고 레전드라는 댓글이 있는 거 보니까
0: 노래 딱 나오니까 알 것 같다.
1: 네. 2002년도에 얼마나 많이 뜨거운 해지 않았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나이트에서 엄청 많이 나왔었나봐요.
0: 아.
1: 그 당시 나이트 클럽 시대니까요.
0: 그렇죠. 나이트에서 뜨면 그냥 무조건 종합 차트에서
1: 네.
0: 반영이 되던.
1: 그래서 나이트 클럽 DJ 차트가 따로 있을 시대였어요. 그
0: 맞아요.
1: 당시에는.
0: 홍보로 그때 그래서 LP를 따로 찍었잖아요.
1: 네.
0: 홍보반으로.
1: 맞아, 맞아, 맞아. 요즘에는 나이트 DJ는 없겠죠. 있으시려
0: 있으려.
1: 있을까요?
0: 근데 이제 보통 DJing 전문으로 이제 가요보다는

0: 클럽 전용 댄스뮤직들을
1: 이런 거
0: 테크노, 일렉트로니카 네. 뭐 이런 거 하시겠죠.
1: 그때는 정말 한국 나이트 클럽에서 뜨는 음악들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0: 자, 98년 12월에 데뷔했으니까 이때 벌써 5년 차. 데뷔 당시에는 신지 씨만 있었어요.
1: 맞아요. 다른 멤버가 다른 분들이었죠.
0: 차승민, 김구.
1: 네.
0: 현재는 김종민, 신지, 백각. 아, 네. 김종민 씨도 원년 멤버가 아니었구나.
1: 아니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코요태의 그 김구 씨 말고 다른 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머리 이렇게 가운데로 딱 가르마타고 머리 길어가지고 오 멋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 좀 있었어요.
0: 어...
1: 맞아요. 강타 씨랑 좀 닮았었어요.
0: 아무튼 신지 씨. 아, 얼마 전에 결혼 소식이 있었어요.
1: 맞습니다.
0: 네, 행복하시길
1: 네.
0: 바라고요.
1: 네.
0: 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어릴 때부터 꾸준히 정말 활동을 잘 해오고 계신 아직도 건재한 국내 최장수 혼성 그룹입니다.
1: 아, 그러네요. 윤상진님이 네. 눈앞에 사이키가 흩날리고 있대요 지금.
0: 갑자기 최할리 VJ 생각나지. 맞아.
1: 아,
0: 최할리 씨 대단했죠.
1: 우리가 또 케이블 TV 얘기하니까 이기상 씨.
0: 아 그러네. 야 3505님. 자 그럼 조금 더 듣고 3위도 이어드리겠습니다.

0: 참 다양했다 이때.
1: 그러네요 장르가. 네. 롤러코스터의 라스트 씬.
0: 야, 이때부터 거의 롤러코스터 메이저 밴드가 되는 느낌.
1: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차트 상위권에 있을 줄 몰랐어요. 저 그냥 인기가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어. 차트의 3위? 이 정도로 많았구나 인기가.
0: 이게 3위 3집인가? 이게 아마
1: 맞아요 3집일 거예요.
0: 어, 그때부터는 네. 메이저한 인기가 어마어마했죠.
1: 그쵸.
0: 진우 씨 처음에 그 집에서 홈 레코딩으로
1: 맞아
0: 1집 앨범 일상 다반사 만들 때부터 어, 너무 좋은데 점점 좋아지는 거야.
1: 어떻게 집에서 녹음을 할 수가 있지?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0: 그러니까 진짜 이 워낙 귀가 너무 좋은 뮤지션이라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뭐. 그러니까 뭔가 금기시되던 걸 다 깨부셨어요.
1: 와 진짜 선구자네요 선구자.
0: 귀로 판단은 귀로 한다. 근데 이번 요 라스트 씬이 있는 앱솔루트 앨범부터 아마 좀 큰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나고.
1: 네. 그때 진짜 우리가 애시드 재즈라고 장르가
0: 국내 거의 유일무이한 밴드 아닐까요? 네.
1: 그래서 애시드 재즈가 뭐야?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0: 아 그래요?
1: 네.
0: 어, 밴드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브랜뉴 헤비스라든지 네. 어, 뭐 그런 팀들
1: 저는 그런 팀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0: 아, 그랬어요.
1: 그때는 어. 지금은 너무 좋아하지만 그때는 기타가 이렇게 뮤트로 찌떠덩덩덩덩 하고 막 스트로크 시차락 약간 펑키한 거 나오잖아요.
0: 네.
1: 되게 싫어했었어요.
0: 오, 락이야 지금, 그러면?
1: 예, 그때는 꽝 이렇게 나와야 되는
0: 뜨거웠구나.
1: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꽝 하면 어우 시끄러워 이러고 있지만 그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롤러코스터는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0: 아, 음악이 일단 매력적이니까.
1: 네.
0: 맹은님님, 이선아님도 너무 반겨주고 계시고요. 이혜진님도.
1: 네.
0: 자, 그럼 조금 더 듣고 이비.

0: 아, 반가운 목소리네요.
1: 맞습니다.
0: 근데 제가 이때 일이 2002년이 너무 바빠가지고
1: 네.
0: 아, 보니까 다 아는 곡들이지만 이게 이때인지 이게 뭔가 매치가 잘 안 되지만
1: 아...
0: 네,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1: 네.
0: 2위를 차지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무렵이.
1: 아 이거 최근에 네. 그 충주맨 씨가 커버해가지고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지.
0: 또 그 피식대학이라는 곳에서도 한번 되게 거기 재밌게.
1: 피식대학 뭐 데이브레이크도 한번 나왔잖아요.
0: 저 나왔었죠.
1: 그걸 제가 봤어요.
0: 네. 그래가지고 되게 좀 재밌게 막 커버된 것들이 막 화제가 되면서 다시 이 노래가 막. 사람들 귀에 들렸던
1: 그러니까.
0: 24년 전이니까요 노래가
1: 정말 여러분 피식대학 버전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실수를 금치 못할 사진들이 나오는데 아 대단합니다 진짜
0: 아 너무 웃기다
1: 아주 청량하네요 노래가
0: 네.
1: 역시 Sea of Love 사랑의 바다
0: 맞습니다
1: 자 그러면 광고 이어드리고 넘버 원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자, 데이브레이크의 보컬 이원석 씨와 함께 라떼를 들었다 놨다. 오늘 2002년 6월 첫째 주를 들었다 놓고 있는데요.
4: 네.
3: 이 곡은 그렇고 보니까 네. 1등 하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나 봐. 태생적으로다가 그냥 제목이 1등이에요.
4: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등 안 했으면 참 서운할 뻔했어요.
3: 한참 서운할 뻔했어요.
4: 네.
3: 당시에 정말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우리 정말 국민 아이돌
4: 네.
3: 보아의 넘버원.
4: 와, 사운드가 기가 막힙니다.
3: 전주가 이랬구나. 이게 그 파이널리 못 따라하겠다 이거.
4: 파이널리
3: 김영철 씨가 많이 따라했었어요.
4: 아, 그래요? 저는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제가 또 다른 밴드를 결성했을 때 이 노래를 좀 커버해서 많이 했었어요. 락으로 편곡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 노래 진짜.
3: 그러니까 야, 이때부터 그 북유럽 출신 작곡가들이 국내에 진출을 했어요.
4: 아, 우리나라 분이 아니군요 작곡가가.
3: 바이브가 좀 다르잖아요. 시겨드 로스네스.
4: 오,
3: 딱 봐도 저 스칸디나비아 쪽 이름이잖아요.
4: 그러네요.
3: 오, 아직도 SM 쪽은 특히나 이 북유럽 쪽 프로듀서들이 많은 활약을 하고 있죠.
4: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묘하게 멜로디가 그쪽 멜로디가 이질감이 없어요.
3: 아, 그렇죠. 조금 더 아시아, 친아시아적이죠.
4: 네, 그런
3: 그러니까
4: 느낌이네요.
3: 이 사람들도 북미 쪽에 진출하는 것보다는 아시아 쪽에 진출하는 게 자기들도 훨씬 감성적으로 좀 맞는 거죠.
4: 아,
3: 네. 아, 참 이게 벌써 24년 전이라고요?
4: 그러네요.
3: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이원석 씨,
4: 네,
3: 감사하고요.
4: 감사합니다.
3: 자, 넘버원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아침도

안녕하세요. IOI 전소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압도적인 광채를 내는 립글로스가 있다면 끈적거려서 머리카락이 입술에 좀 들러붙더라도 사람들은 그 뾰족한 매력에 끌리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둥글둥글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를 위한 완벽함은 아닐지 몰라도 나만이 낼 수 있는 극강의 빛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끌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3: 아,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2: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4: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에어컨이 발명되고 한참 뒤 처음으로 일반 사람들이 그 시원한 바람을 경험하게 된 곳은 뉴욕의 리볼리 극장이었대요. 반응은 역시나 그야말로 초대박이었다는데요. 여름에 영화를 보러 가는 이유가 극장이 시원해서였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게 1925년에 있었던 일이래요. 벌써 100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에어컨 바람에 기댈 수밖에 없는 6월인데요. 이제 틀어도 되나 싶다가도 조금만 더 버텨도 될 것 같고 오락가락하는데 그래도 마음만큼은 쾌적하고 뽀송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놀러 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안녕하세요. 6월 4일 목요일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Summer of 69 이 브라이언 아담스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프닝에서 100

0: 2년 전 뉴욕 사람들이 처음으로 에어컨을 영화관에서 경험했다는 이야기 해봤는데요. 아, 그 100년 전에 처음으로 에어컨 바람을 이렇게 맛본 그때 기분은 어땠을까요? 근데 100년이 지난 지금도 6월에 에어컨을 틀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시기인데, 저는 사실 요즘에는 더위보다는 습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는 집에 들어갔을 때 약간 습하고 꿉꿉한 게 싫어서 제습기를 예약을 맞춰놓고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는 바닥이나 약간 공기가 뽀송뽀송한 느낌이 좋아서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시원하고 뽀송뽀송한 시간 만들어 보려고 선곡표는 비워놨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 시원한 노래 많이 추천해 주시고 알려주세요. 제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함께 하겠습니다. 선곡표는 비워놨습니다. 샵 1133,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너튜브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보는 채널로도 실시간으로 많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7: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8: 국내 주식 투자 전율.
7: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8: 역시 키움.
7: 키움 증권.
9: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15: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7: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0: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요일엔 역시 내 맛집을 소개합니다. 내 맛소 코너 함께하는 시간 알고 계시죠? 오늘도 여러분의 진짜 강원도의 단골 맛집 이야기 받아볼게요. 우리 관광객분들보다 동네 사람들이 더 자주 가는 곳, 한번 가면 계속 생각나는 강원도의 찐 맛집들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긴 메뉴 이거 꼭 먹어야 한다 이런 꿀팁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고요. 보내주신 사연은 2부에서 함께 나눠보고 소개된 분들과 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선물도 오늘은 푸짐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신청곡 왔습니다. DJ님을 보면 생각이 난다면서 246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승철의 My Love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신청곡 이승철의 My Love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이승철 My Love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 노래인데 실제 뮤직비디오 속 주인공들이 일반인 분들이세요. 이승철 씨가 약간 프로젝트성으로 한 노래인데 실제로 프로포즈하는 장면이 담긴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4815님의 신청곡 만나봤고요. 2460님, 오늘 좀 기분이 다운됐다면서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죠? 하시면서 마일리 사이러스의 플라워 신청해 주셨네요. 오늘 기분이 왜 다운되셨을까요? 신청곡 바로 띄워드릴 테니까요. 오후 시간은 조금 더 활기차게 맞이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마일리 사이러스의 플라워 같이 듣고 오실게요.

네, Flowers, Miley Cyrus의 노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내 맛집을 소개합니다. 내 맛 소코너 함께하는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만 알고 있는 우리 강원도의 찐 맛집들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숨은 맛집도 좋고요. 여기는 꼭 가봐야 된다 싶은 인생 맛집도 좋습니다. 메뉴와 함께 왜 추천하는지도 보내주시면 2부에서 저희가 같이 나눠보고요. 소개된 분들께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드릴게요.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신청곡 나눠볼게요. 6301님, 이 선거 개표 보느라 잠을 설쳤다고 하셨네요. 오전 내내 힘들 것 같다고 맛집은 잘 모르지만 김광석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싶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선거가 이번에 엎치락 뒤치락한 이 격전지들도 정말 많았고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사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도 밤 늦게까지 여러 채널들을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개표 방송 어떻게 재밌게 하나도 구경도 하고 또 격전지가 어떻게 선거 판세가 뒤집히나도 구경하고 아주 흥미진진하게 방송을 보다 잠들었습니다. 우리 6301님도 조금 피곤하실 텐데 김광석의 바람에 불어오는 꽃 들으시면서 조금 더 힘차게 오전 시간 마무리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로 띄워드릴게요.

네, 6302님의 신청곡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함께 듣고 왔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233, 샵 1133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도 좋고요. 오늘 우리 강원도의 찐 맛집들까지 문자로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8554님, 안녕하세요. 나연 아나님. 교육파견 충남 예산으로 일주일 동안 다녀오느라고 방송을 오랜만에 들으신대요. 그동안 못 들은 방송 마음껏 들으시겠다고 놀러 오셨는데, 아, 목소리 그리웠다고 이렇게 해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8554님,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맛집도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2부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5690님, 오랜만에 문자를 보내주셨나 봐요. 평창으로 행사를 다녀오신다고 하는데, 저한테 평창 가보신 적 있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네요. 저도 평창 당연히 가본 적 있습니다. 제가 원주에서 이렇게 브런치 카페 진행하면서 주말이나 아니면 오후 시간, 평일에 좀 시간이 빌때 평창이나 우리 강원도 곳곳에 혼자 다니고 있거든요. 한몇주 전에 평창에 있는 열정사에 한번 산책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또 그때 한번 우리 내 맛소 코너에서 평창의 맛집도 제가 소개해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유명식당이라고 이 소머리 수육 너무 맛있었다고 소개해 드렸던 기억도 나네요. 네, 저 평창 가봤습니다. 또 가보고 싶네요. 또 7월 4일에서 5일까지 원주에서 배드민턴 대회 있어서 거기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일정을 공유해 주셨네요. 5690님의 일정까지 함께 나눠봤는데 신청곡 마돈나의 헝업 바로 띄워드릴게요. 네, 지금 바로 헝업 들려드리겠습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프레스.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0: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 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 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원주 참치하며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고소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냉면에서 식사교환권, 영어의 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을,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 웃음과 끼있는 사람들 시어터 컴퍼니 웃기에서 봉천 내 사람들 연극 티켓을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함께 하시며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매주 수요일마다 오는 연극배우 염지웅 씨와 저희 뮤직퀴즈 극장 함께 하잖아요. 어제도 방문을 해주셨었는데 그 연극배우 염지웅 씨가 소속된 웃기 극단에서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연극 봉천 내 사람들을 원주 백운아트홀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연극 티켓을 아주 푸짐하게 쏘려고 해요. 오늘은 6월 11일 다음 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저녁 7시 30분에 원주 백운아트홀에서 진행되거든요. 그때 감상하실 수 있는, 관람하실 수 있는 연극 티켓을 선물로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1133 열려있으니까요. 신청곡도 좋고요. 우리 강원도의 찐 맛집들까지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0948님의 신청곡 히키의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듣고 저희는 내 맛소 코너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입맛 터질 시간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껴둔 강원도의 찐 맛집들 오늘 함께 나눠볼게요. 귀 쫑긋해지시죠? 내가 사랑하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내 맛소 출발할게요. 주변에 여긴 꼭 가봐야 해 하고 조용히 아껴두던 곳 하나쯤 있으시죠? 오늘은 그 맛집 저희와 함께 나눠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샵 1133, 샵 113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조금은 아껴두고 싶었던 그 집, 오늘만큼은 살짝 풀어주시면 저희가 한번 나눠보고 선물까지 푸짐하게 챙겨드릴게요. 먼저 소개해드릴 맛집은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맛집입니다. 8670님의 맛집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강릉에 강릉 감자 옹심이 마을이 있는데요. 감자 옹심이가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 8670님께서는 옹심이 마을에 위치한 옹심이 맛집 하나 소개해 주셨습니다. 병산 감자 옹심땡이라는 식당인데요. 네, 강원도 강릉시 병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할머니가 만드시고 할아버지가 서빙을 하시는데 이 수제라서 옹심이가 쫀득쫀득하고 육수도 멸치 육수라서 깔끔하고 국물도 아주 맛있대요. 고명으로는 참깨 가루와 김도 올려주시는데 김치를 묵은지로 주시는데 이 또한 별미라고 합니다. 진짜 맛있는 옹심이라 꼭 추천드려요 라고 867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강원 강릉시 병산동에 위치한 병산 감자 옹심땡 식당 한번 포털 사이트에서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저도 이 감자 옹심이 마을에서 옹심이 많이 먹어봤는데 이 식당은 아직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오늘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메뉴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칼국수 옹심이, 순 옹심이, 장칼국수, 냉콩국수, 만둣국도 다양하게 팔고 있네요. 메뉴가 아주 한 그릇으로 다양하게 있는 것 같고요. 한번 포털 사이트에서 후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관광객들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로컬 맛집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네요. 이 고추장을 넣는 것이 지역의 특색인데 그게 정말 맛있었다는 후기도 있었고요. 광고가 많지 않은 식당이어서 한 분께서는 이 식당을 찾으셨대요.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오래된 식당 느낌 너무 좋았고 현지인들이 정말 많이 방문하는 식당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왔다고 합니다. 또 이 노부부께서 직접 농사 지으신 감자로 만들어준 옹심이래요. 국물이 정말 맑고 시원해서 한입 먹자마자 속이 확 풀린다는 후기까지 적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8670님의 맛집, 네, 강릉 병산동에 위치한 병산 감자 옹심땡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원주 맛집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980님의 맛집입니다. 원주의 숨은 맛집, 무실동에 위치한 땡스시래요. 가게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한 글자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주인장 이름 맨 끝자가 이 섭으로 끝나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 힌트를 주셨어요. 주방장이 직접 스시를 하나씩 만들어서 그때그때 주는 오마카세 형식인데 가게는 10좌석도 안 되고요. 10평도 안 되는 작은 가게래요. 그런데 1인당 3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약 13종의 스시가 나온다고 합니다. 광어, 우럭, 도미, 연어 등의 스시가 나오는데 소스가 특이하대요. 전복 내장 소스, 아귀 간 소스 등이 나오고요. 장어나 연어는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워준다고 합니다. 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우동과 새우튀김도 진짜 맛있다고 하네요. 근데 하나 딱 단점이 있다고 해요. 예약이 필수라고 합니다. 여기 땡스시에 가시는 분들께서는 예약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2980님의 맛집 스시 무실동에 위치한 원주 무실동에 위치한 땡스시 소개해드렸는데 회점 초밥집과는 차원이 달라서 자주 애용한다고 합니다. 재료가 너무 신선하다고 이렇게 추가로 적어주셨네요. 그럼 지금 스시 맛집 원주에 있는 스시 맛집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볼게요. 땡 스시집이고요. 1인분 오마카세 27,000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마카세가 27,000원이면 정말 가성비이거든요. 또 신선하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다음 주에 방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주차는 지하에 해도 되고 또 주말에는 주차 라인에 주차 가능하다고 이렇게 블로거 분께서 남겨주셨고요. 미리 예약을 꼭 해야 한다고 예약 필수라고도 적어주셨네요.
네, 시간대별로 이렇게 응대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모자르면 초밥 추가 주문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처음엔 계란찜으로 시작을 하고 초밥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주시면서 또 먹는 방법까지 친절히 알려주시는 땡스시, 원주 무실동에 위치한 초밥집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초밥집까지 2980님의 맛집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너튜브에서 김쌤님께서 추천해주신 케이윌의 내 생의 아름다움이라는 노래 듣고 다시 우리 청취자분들의 맛집으로 돌아올게요. 내 생의 아름다움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케이윌의 내 생의 아름다운 함께 듣고 왔습니다. 브런치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내 맛소 코너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강원도 찐 맛집들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아까 강릉 감자 옹심이 마을에 있는 옹심이 맛집 하나 소개해드렸는데 9048님께서 춘천에 있는 옹심이 맛집까지 소개를 해주셨네요. 춘천 바우 옹심이 땡 집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옹심이 메밀칼국수가 인기 메뉴래요. 매일 직접 빚는 감자 옹심이가 특징인 식당이라고 하는데요. 춘천시 우도동에 위치한 바우 옹심이 메밀칼국땡 집이라고 합니다. 네, 0948님의 추천 맛집까지 소개해드렸는데 이 칼국수 집에 가면 옹심이 국물이 굉장히 맛있다고 문자를 또 보내주셨네요. 그럼 빠르게 맛집 하나 더 만나볼게요. 8554님. 어제 남편이 고생했다면서 물회를 사주셨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영진항, 강릉 영진항에 근처에 있는 영진회땡인데요. 이 모든 물회가 정말 얼음이 가득한 게 너무 맛있고 시원하고 해삼과 멍게가 가득 올라간 게 너무 맛있다고 또 황태 미역국도 조금 주신대요. 국물이 진해서 아주 식사를 맛있게 하고 오셨다고 리필까지 하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시원한 물에 좋아하시면 강추한다고 8554님께서 영진항의 노을 사진 너무 아름답네요. 사진과 함께 물의 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네, 멍게와 해삼 가득 올라간 게 지금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해산물이 아주 그냥 그릇 전체를 꽉 채울 정도로 가득 덮여 있어요. 너무 푸짐해 보이는데 한번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강원 강릉시 연곡해변을 지나서 영진항 방파제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영진회땡이래요. 메뉴는 이 횟집이어가지고 모듬회 같은 회도 많이 팔고요. 물회, 회덮밥, 매운탕 정말 다양한 해산물과 회를 맛볼 수 있는 맛집인 것 같습니다. 또 후기를 찾아보니까요. 바다가 보이는 이 영진항 바로 앞에 있어서 이 뷰만큼이나 이 메뉴도 너무 정갈하고 예쁘다고 이런 후기도 적혀 있고요. 또 회덮밥과 물회는요. 포장 주문을 해서 영진해변에 앉아서 먹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뭐 가볍게 식사 바닷가에 앉아서 하시고 싶은 분들께도 딱 제격인 맛집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소개해주신 맛집들 한번 나눠봤는데요. 신청곡 듣고 전 다시 돌아올게요. 2689님의 신청곡입니다. 복숭아 과수원에서 열매를 솎고 있는 남편과 함께 듣고 싶다면서 황구영의 나는 문제없어 신청해 주셨네요. 지금 바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것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맛집도 알아보고 선곡표도 비워놨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보고 선곡표 바로바로 노래 함께 들어봤는데요. 끝곡으로 0449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맛집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또 신청곡과 사연 나눠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제가 문자로 당첨자분들 안내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 0449님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50만원 문화건강복지포인트 80만원 삼척, 고성, 양양, 평창, 정선 지역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관광인 일생활이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33-256-8860 033-256-8860 강원 관광인의 행복한 내일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이 응원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후입니다. 요즘 극장가에서 가장 핫한 영화 군체 소식 들으셨나요? 개봉 14일 만에 무려 400만 관객을 돌파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영화를 본 관객들이 가장 소름끼쳐하는 포인트는요. 이번 영화 속 좀비들이 단순히 괴성을 지르며 뛰어다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글쎄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를 읽는 건 물론이고요. 사람을 낚으려고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연상호 감독이 현대사회를 집어삼키고 있는 AI 시대상을 좀비에 투영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개미처럼 집단지성으로 소통해서 좀비 한 명이 습득한 사기 기술이 무리 전체에 삽시간에 퍼진다고 합니다. 가만 보면 이 좀비들 정말 연상호 감독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을 어설프게 흉내내는 게 딱 AI가 손가락 6개로 사람을 그림 그리는 것처럼 이런 기괴한 불쾌함을 주는데요. 문득 우리 인간들도 트렌드나 스마트폰 알고리즘에 영혼 없이 갇혀 사는 건 아닌가 돌아봤습니다 라는 후기도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개표 방송을 또 보느라 늦게 주무신 분들 많으시죠? 저는 어제도 아니죠. 예, 오늘 개표 방송 끝나고 시계 보니까 오늘 오전 1시 반이더라고요. 예, 약간의 피곤함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도 신나게 가보시죠. 6월 4일 목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데이식스 좀비.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2: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1: 제조원
13: 현대 오피스
14: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요. 최근에 극장가에서 가장 핫한 영화 군체. 예, 군체 소식을 들으셨나요? 예, 벌써 개봉한 지가 이제 한 약 2주 정도 됐다고 하는데 4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400만. 저는 뭐 군체가 개봉했다라는 소식을 뭐 엊그제 들은 것 같은데 벌써 2주가 됐다는 소식도 놀라운데 벌써 400만이다. 확실히 좀비 영화, 특히나 이 연상호 감독은 또 이 부산행 정말 엄청난 이 히트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 좀비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분들도 아마 부산행으로 인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좀비 영화를 거의 뭐 제일 좋아하는 장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외국 영화긴 합니다만 저는 좀비 영화 중에서도 이런 결들이 있잖아요. 다 좀비가 나와서 쫓기고 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좀 고독한 좀비 영화를 좋아해서 나는 전설이다라는 영화를 가장 좋아해요. 예, 그 윌 스미스의 고독함 그리고 그 본인이 키우는 반려견과 함께 거의 뭐 생존 인간은 없고 본인 말고는 그래서 낮에만 활동하고 저녁에는 본인의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욕조에 숨어서 총 하나 딱 들고 자는 그 모습 저는 그런 좀비 영화가 더 좋더라고요 근데 또 이 부산행만의 또 좀비 맛이 또 있는데 이번에 또 군체 제가 또 좀비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영화는 보러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또 400만 관객까지 또 돌파를 했다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고 있긴 한데 약간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AI 시대상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 예, 확실히 좀 스마트해진 좀비가 나오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출석 체크해주고 계신데요. 1419번님. 어제 잘 쉬고 출근했습니다. 2시간도 질방 부탁해요. 보내주셨고요. 2793번님. 오디 열매입니다. 하시면서 사진과 함께. 또 출석 체크해 주셨고 2980번님께서도 출석 체크와 함께 신청곡 또 그리고 7269번님 후디 저 내일 군체 보러 갑니다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축하 좀 부탁드릴게요 내일은 저희 23번째 결혼기념일입니다 잘 살아왔네요 보내주셨는데요 결혼기념일이셔서 영화 또 같이 이렇게 더블데이트 예, 둘이서 데이트하러 가시는 거죠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23번째 결혼기념일 맛있는 것도 드시고요. 또 그리고 군체요? 저는 궁채나물 생각나는데요. 오독오독 맛있어요. 보내주신 또 1419번님. 예, 궁채나물도 물론 예 식감도 오독오독 맛있지만 영화 군체. 예, 군체란 영화가 또 개봉을 했습니다. 2주 됐어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개봉하자마자 보통 뭐 보고 오시긴 하던데, 주말 이용해서 요 핫한 극장가 한번 또 방문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또 오프닝 송으로는 데이식스의 좀비와 함께 했는데, 좀비란 노래 또 같은 제목의 노래지만 퍼플키스의 노래도 있죠. 이 노래를 지금 들려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키오의 올드 무비스 준비했습니다. 두 곡을 지금 띄워드릴게요.

퍼플키스의 좀비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문자 번호 이야기도 안 했네요. 예, 문자 샵 1533으로 또 출석 체크 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출석 체크, 신청곡 등등등 보내주시면 또 저와 함께 수다 떠실 수 있고요. 자, 키워 올드무비즈 지금 살짝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키오의 올드 무비즈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영화 군체 이야기를 좀 하면서 노래들도 좀비, 뭐 올드 무비즈 관련된 좀 노래들을 들려드리고 있는데 2147번님께서 또 영화 관련된 노래 또 신청곡으로 보내주셨네요. 키오의 올드 무비즈 영화 관련 노래 이 노래도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하이키의 세상은 영화 같지 않더라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제목이 뭐 촌철살인이네요. 예, 세상은 물론 영화 같지 않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 하이키 노래도 이 노래도 참 좋더라고요. 지금 바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키가 부릅니다. 세상은 영화 같지 않더라.

하이키의 세상은 영화 같지 않더라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1부 또 6월 4일 목요일 또 함께하고 계신데요. 1부 마지막 곡을 또 들려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이 노래 준비했고요. 김종국 씨의 사랑스러워 준비했습니다. 노래를 띄워드리겠고요. 또 잠시 후 2부에서는 오늘도 역시 런치 퀴즈가 준비가 돼 있는데 또 선물 한번 노려보시고요. 또 그리고 3부 4부에서는 목요일 코너죠. 명반 도장 깨기 또 안지민 리포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할 텐데 안지민 리포터가 요즘에 굉장히 또 재미난 장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 재미가 있게끔 준비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3부 4부에서도 과연 어떤 가수의 어떤 앨범을 들고 왔을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종국 씨의 사랑스러워 지금 띄워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8: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오의 희망곡 후디와

소방시설을 때때로 점검하고 불이 나면 신속하게 신고 안내 방송 후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자부터 우선 대피시킵니다. 대피할 때는 상황을 살펴서 이동하며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계단을 이용하고 출입문을 닫습니다. 대피가 어려우면 연기가 들어오는 걸 막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그리고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점심 먹고 더부룩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이분들이 부산에 오죠. 최근 부산 주요 호텔가가 전 세계 해외 팬들의 예약 폭주로 최고 200배 이상 외국인 투숙객이 급증하며 사실상 전객실 만실을 기록하고 있다는데요. 오는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부산에서 월드투어 아리랑 공연을 개최하며 부산 전체를 보랏빛 관광도시로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스타인 그룹은 누구일까요? 1번 신화, 2번 량현량하, 3번 BTS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길게 쓰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스타 이 그룹을 맞춰주시죠. 자, 힌트송 나갑니다. 첫 번째 힌트송은요, 이 그룹의 노래로 오늘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힌트송 띄워드릴게요. 첫 번째 힌트송입니다. 이불킥이라는 노래고요.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이 예, 곧 정답입니다. 1번 신화, 2번 량현량하, 3번

런치 퀴즈 첫 번째 힌트 송 이불킥 듣고 오셨습니다. 자, 런치 퀴즈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분들이 부산에 옵니다. 그래서 부산 주요 호텔가가 전 세계 해외 팬들의 예약 폭주로 최고 200배 이상 외국인 투숙객이 급증하며 사실상 전 객실 만실을 기록하고 있다는데요. 오는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부산에서 월드투어 아리랑 공연을 개최하며 부산 전체를 보랏빛 관광도시로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우리나라 대표 또 글로벌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누구일까요? 1번 신화, 2번 량현, 량하, 3번 BTS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당첨자 두 분께 도프지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첫 번째 힌트송이 제가 일부러 조금 어렵게 드렸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지금 들려드릴 노래가 너무나 강력하고 그냥 한 인트로 3초만 들어도 아 싶은 노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처음에는 좀 약하게 들었는데 이 이불킥이라는 노래가 사실 이분들의 노래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곡이긴 하거든요. 일단은 좀 감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두 번째 힌트송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뭐 여러 곡의 히트곡과 명곡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이분들의 그 이름을 들으면 그냥 바로 이 곡이 떠오르긴 합니다. 다이너마이트 준비했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 보내주시죠. 당첨자 두 분 잠시 후에 발표합니다.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도 주인, 아, 이 그룹은 누구였을까요? 정답은 BTS였습니다. 3번 BTS가 부산에 또 야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산 주요 호텔가가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전 세계 또 해외 BTS 팬들이 예약을 이미 완료를 한 상태인데 외국인 투숙객이 최고 20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와, 200배는 뭐 정말 뭐 국가적인 뭐 행사일 때도 야, 이 정도가 될까? 뭐 올림픽, 월드컵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실상 전 객실 만취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오는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부산에서 월드투어 아리랑 공연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네요. 다음 주 중이네요. 예,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또 BTS 팬분들, 아미분들께서는 또 부산으로 많이들 내려가시겠네요. 또 그리고 6월 달에 또 제가 퀴즈로 내기도 했지만 월드컵도 있고 지금 뭐 조금 전에 또 마지막 평가전도 끝난 것 같더라고요. 엘살바도르하고 1대0으로 또 이기긴 했지만 월드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6월 달에는 좀 재미난 행사들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자, 정답은 3번 BTS였고요. 2470번님 늦은 출첵합니다. 후디 막 라디오를 켜니까 퀴즈가 나오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하셨고요. 또 0677번님 BTS는 사랑이죠 하시면서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 저도 그 춘천문화방송에 갓 입사했을 때가 21년도였거든요. 그때 또 BTS의 이 버터라는 노래가 그때 당시에도 엄청난 인기 그리고 막 외국인 관광객분들도 들어오고 여행하고 또 BTS 굿즈 사시고 그랬었는데 지금까지도 뭐 전혀 군복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락세 없이 쭉쭉쭉 항상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죠. BTS. 또 그리고 2543번님, 0677번님께서도 맞춰주시면서 BTS 단체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팬이신가 봐요. 또 그리고 8670번님, 우리나라 최고의 남자 그룹 공연 진짜 구경하고 싶어요. 수많은 명곡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해야겠습니다. 보내주셨고 4649번님 첫 번째로 좀 의외곡이 나와서 잠시 머뭇거렸으나 자신있게 보냅니다. BTS 덕분에 이불킥이라는 말이 해외 팬들에게도 알려지게 될 것 같아서 재밌네요 하셨는데 이 이불킥이라는 노래는 제가 알기로 좀 발매된 지가 좀 됐을 거예요. 방탄소년단 2014년이네요. 와, 12년 전. BTS가 정말 거의 뭐 데뷔 초기 때일 것 같은데요. 2014년 이불킥 들려드렸고 또 그리고 1822번님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보컬 그룹이죠. 아리랑 엄청 좋아요. 3번 또 그리고 4758번님 정답은 BTS입니다. 비 오기 전이라 하늘이 꼭 짜면 비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보내주셨거든요. 그러게요. 오늘도 제가 있는 춘천 지역도 비 예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최고 기온도 뭐 그렇게 높진 않지만 우산을 꼭 챙기시길 바라겠고 또 그리고 9044번님 1940번님도 문제는 못 들었지만 부산에 숙박 얘기 나올 때 캐치했어요. BTS 맞춰주셨고요. 9050번님 오랜만에 또 찾아와 주셨다고 보내주셨네요. 2년 만에 문자예요. 어렵게 찾아온 아기가 와서 아기도 낳고 그 아기가 이번 주

0: 6일 날 돌잔치 합니다. 야, 이제 겨우 외출이 가능해지네요. 히히 보내주셨거든요. 이번 주 6일이면 현충일 날인가요? 이틀 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어렵게 아이가 찾아왔는데 아이도 낳고 그 아이가 돌이 될 때 돌아와서 문자를 보내주신 건데 2년 만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호디 때 마지막으로 보내셨을 것 같은데 DJ가 바뀌었습니다. 예, 2024년 9월쯤에 바뀌었거든요. 깜짝 놀라셨겠는데 예, 환영합니다. 또 축하드리고요. 또 그리고 6301번님, 5125번님, 0889번님께서는 또 처음 보내주셨네요. 3번 BTS. 4815번님, 정답은요, 신화는 완전체가 언제 뭉시는지 몰라서 아닌 것 같고, 량현량아는 학교를 안 가서 못 올 것 같고, 하나만 남았네요. 정답은 3번 맞춰주셨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추리를 하시네요. 량현량아는 학교 갈 나이가 아니실 텐데 아직도 학교를 못 갔다라고 하시니까 아, 참 명곡입니다. 또 그리고 8890번님께서도 또 문어낚시 출항했다고 하시면서 또 정답도 맞춰주셨고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당첨자 두 분 선정했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환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0: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fem i arm. Ja!

노브레인 노홍철 씨 함께한 곡이죠. 돌브레인의 더위 먹은 갈매기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런치 퀴즈 당첨자 두 분 발표할게요. 당첨자는 9050번님 그리고 0889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죠. 자, 2부 함께 하셨고요. 안지민 리포터와 함께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깨기로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 마지막 곡입니다. 어쿠스틱 콜라보 묘해 너와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3: 콘서트 늦겠다. 뜰차.
4: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4: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5: 와,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4: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4: 아, 오늘 재밌었다.
3: 와, 이거 봤어?
4: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4: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되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마 시간 없어 1위로 타! 휴무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아니 분노.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김지후의 정오의 희망곡.

0: 차트 1위 곡, 차트 탑백만 듣기에는 세상에 좋은 음악이 너무 많습니다. 명반의 뼛속까지 파헤치는 시간, 저희는 한 장만 팝니다. 오늘 우리의 깃발은 바로 이 앨범 위에 꽂습니다. 명반 도장 깨기. 정오의 희망곡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 깨기 시간입니다. 도장 깨기 리더 선봉장 안지민 리포터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또 6월 4일
1: 와
0: 아, 목요일에 오셨는데
1: 네.
0: 벌써 2026년도 거의 뭐 절반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1: 와 벌써 네. 6월이네요.
0: 이게 공교롭게도 또 정오의 희망곡 리포터 분들이 나이가 세 분이 다 동갑이세요. 심지어 네. 그리고 두 분은 이제 대학교 막학기라고 하죠.
1: 맞습니다.
0: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계시는데 지금도 실제로 기말고사 기간이다. 뭐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 갑자기 나이가 네. 확 어린 것 같네요.
0: 갑자기
1: 너무 좋네요. 기말고사.
0: 갑자기 한 중학생 이렇게 청취자 모시고 하는 것 같은 느낌.
1: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0: 시험 준비는 잘하고 계세요?
1: 다음 주에 네. 시험이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0: 아, 이제는 정말 졸업을 네. 와 이제 앞두고 있는데 요즘에 근데 졸업 그 풍경이 좀 저때하고는 달라졌더라고요. 뭐 사진 같은 것도 전문적으로 좀 찍고 한다는데.
1: 맞아요. 요즘은 그 학교 스냅 사진이라고 학위복을 딱 입고 학교를 배경으로 사진을 네. 찍는 그런 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0: 근데 그게 찍어주는 사람이 뭐 친구 옆에 있는 친구가 찍는 게 아니라 전문 사진작가가 찍어준다며요.
1: 전문 사진작가가 정말 많으세요. 약간 와. 색감별로 약간 노란 색감, 초록 색감 네. 막 이런 카메라로 해서 작가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0: 네.
1: 그래서 제가 딱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픽해서 연락드려서 찍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0: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별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픽해서?
1: 별스타로.
0: 별스타에서? 네. 그걸 많이들 하나요? 근데 저도 보면은 거의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
1: 맞아요. 요즘은 오히려 졸업사진을 안 찍고 그 스냅 사진을 찍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0: 아 학교에서 이렇게 돈 네네. 주고 하는 졸업 사진보다는 네. 그냥 스냅 사진으로
1: 졸업 사진을 찍으면 내 얼굴은 하나 나오고 예. 모르는 사람이 몇백 명 있는데 스냅 사진은 다 내 얼굴이니까.
0: 아 그 가격은 비슷할까요?
1: 네 가격은 비슷해요. 또.
0: 와 그러면 무조건 후자지.
1: 그래서 이렇게 약간 화보 느낌 네. 나는 스냅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0: 아 그래서 또 안지민 리포터도 또 준비 중이다.
1: 네.
0: 어우 또 기대가 되는데 또 실제로 그 수요일에 오는 강현 리포터도 졸업이에요.
1: 네네.
0: 스냅 사진을 또 찍을 거라고 또 이런 이야기를 듣긴 했거든요.
1: 아, 그래요?
0: 저도 갑자기 기억나는데.
1: 역시.
0: 뭐 화보집들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계십니다. 기대가 되는데 또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서 또 영화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1: 네.
0: 영화 군체.
1: 개봉했잖아요.
0: 네, 보셨나요?
1: 아직 안 봤습니다.
0: 아, 안 보셨어요?
1: 네.
0: 영화를 잘 안 보시나? 안지민 리포터는?
1: 영화를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 군체는 아직 못 봤습니다.
0: 가장 최근에 본 영화, 극장에서.
1: 프라다. 입는다.
0: 갑자기 치킨 브랜드 얘기한 줄 알고. 아 프라다.
1: 네네.
0: 아 악마는 프라다를 네네. 입는다. 투.
1: 네 투.
0: 아 그거 뭐 그 전에는요?
1: 그 전에는 슈퍼마리오.
0: 슈퍼마리오.
1: 네.
0: 아 그건 뭐예요?
1: 슈퍼마리오.
0: 아, 최근에 개봉한 건가요?
1: 네 애니메이션.
0: 아 자주 보시는구나.
1: 네, 같은 날 개봉했어요. 악마는 그거랑.
0: 아 그렇구나. 아 이것도 그럼 뭐 보시겠네요.
1: 네,
0: 군체도.
1: 곧 볼 예정입니다.
0: 그렇군요. 또 후기도 남겨주시고
1: 네.
0: 청취자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또 지민 리포터표 후기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 깨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가수의 어떤 앨범 들고 왔을지 궁금한데 설명 좀 해주시죠.
1: 네 오늘은 김건모 씨의 와우. 3집 앨범 가져왔습니다.
0: 김건모 씨의 3집 앨범.
1: 네.
0: 아 오늘은 또 90년대로 가는 거죠. 90년대로.
1: 맞습니다.
0: 김건모 씨부터 살짝 한번 저희가 건드려 볼까요?
1: 네. 김건모 씨는 1990년대 이 한국 가요계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분이시죠.
0: 네, 맞아요.
1: 이 김건모 씨는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음악에서 음악이랑 같이 완전 성장을 하셨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이게 보면은 어머니가 작곡가이자 음악학원 원장이셨대요.
0: 와.
1: 그래서

0: 분의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했고 또 대학에서는 국악을 전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 국악을
0: 네,
1: 전공하셨구나.
0: 그래서 완전 음악인이다.
1: 그러네요. 요즘에 뭐 그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수저. 뭐 이렇게
0: 아, 무슨
1: 우스갯소리로.
0: 수저?
1: 음악 수저시네요.
0: 완전 음악 수저죠.
1: 완전 음악 수저시네요.
0: 어머니가 작곡가이시면
1: 네.
0: 완전 음악 수저죠.
1: 근데 그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0: 완전 있는 것 같아요.
1: 안지밀 리포터도 음대 좀 다니고 계시고, 부모님께서 그러면은 두분 중에 한 분이 좀 음악 쪽에 계신가요?
0: 그건 아닌데,
1: 네.
0: 저는 음악을 전공하면서 느낀 게, 진짜 음악은 그 재능의 영역이다.
1: 네.
0: 라는 생각을 했어요.
1: 그래요? 왜요? 어떤 점에서?
0: 저는 약간 노력파였는데,
1: 아, 노력파.
0: 그 재능 있는 친구들을 따라가기는 노력으로는 힘들어요.
1: 왜요? 어떤 점이 정확히?
0: 뭐, 똑같은 걸 연습한다고 해도,
1: 네.
0: 저는 한 10시간을 잡고 하면,
1: 네.
0: 재능 있는 친구들은 1시간 만에
1: 네.
0: 그 정도의 퀄리티가 나옵니다.
1: 한 시간이라고 하는 걸 거짓말 아닐까요?
0: 아, 진짜요.
1: 그냥 그 위장처럼.
0: 약간
1: 네.
0: 설명을 이렇게 한 건데, 뭐, 그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그러면 지밀 리포터 부모님께서는 전혀 음악에는
0: 전혀 아니십니다.
1: 지밀 리포터도 겸손한 스타일이라 사실 뭐 증명할 수도
0: 에,
1: 없고.
0: 아니에요. 진짜 많은 이 음악 전공자분들이
1: 네.
0: 음악은 재능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1: 아, 그쵸. 근데 그 재능이 또 무엇이냐? 내 재능은 무엇이냐? 그걸 어떻게
0: 아,
1: 찾아야 할까?
0: 그쵸.
1: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굳이 찾아야 될까? 굳이 찾아야 될까?
0: 내가 하고 싶은 게 재능이다.
1: 그냥 하고 싶은 거 자체가 있는 것이 재능 아닐까?
0: 그럴
1: 라는
0: 수도
1: 생각도
0: 있죠.
1: 들면서. 물론 뭐 그런 건 있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가장 먼저 태어나서 가졌던 꿈이 축구선수이기 때문에 축구를 정말 저는 연습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허벅지가 날이 갈수록 두꺼워지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뼈도 얇고 집안 자체가 뭐 체육을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냥 친구, 다른 잘하는 친구를 보면 허벅지가 저의 3배. 그럼 저랑 그
0: 와.
1: 친구랑 몸싸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바로
0: 튕겨.
1: 병원 행이에요. 경기 휘슬 불리고 병원 행. 그러다 보니까 내가 허벅지가 두꺼워지지 않는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거는 재능이다. 물려주신. 예.
0: 근수저네요,
1: 그건
0: 그거는.
1: 근수저죠. 그 친구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냥 저랑 똑같이 밥 먹고 뭐 똑같이 축구하고 그랬는데 허벅지가 거의 뭐 스피드
0: 와.
1: 스케이팅 선수, 모태범 선수 전성기 시절 보는 것처럼 두꺼워서 되게 부러워했었는데 일단 뭐 어쩌다 그 허벅지 얘기까지 갔는지는
0: 그런 게 있어요.
1: 나
0: 네,
1: 재능이다.
0: 재능이라는 게
1: 재능이
0: 있습니다.
1: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겠고, 김금모 씨 데뷔 연도가 92년도입니다.
0: 네, 92년도 1집 앨범인 잠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로 데뷔를 하셨는데요. 이때 한국 가요계가 약간 발라드, 댄스 음악이 완전 경쟁하던 시기였는데 이그 사이에서 김건모 씨는 약간 좀 춤추는 댄스 가수 스타일도 아니고 이 정통 발라드 가수도 아니고 약간 좀 소울이 있는
1: 오,
0: 재즈,
1: 와우.
0: 레게 약간 이런 음악들이 섞여서 약간 리듬을 타는 그런 독보적인 보컬을 만들어내셨습니다.
1: 맞습니다. 특히나 이 목소리 자체가
0: 그렇죠.
1: 말도 안 됩니다. 이게 흉내내는 분들은 많은데 이거를 본인의 색으로 가져가신 분은 김금모 씨가 유일하니까.
0: 약간 그 기계음을 섞은 듯한
1: 네.
0: 그런 목소리가 나시잖아요.
1: 저는 이걸 연습을 했어요, 실제로.
0: 아, 지금 한번
1: 네.
0: 보여주시나요?
1: 예전에
0: 네.
1: 또 이게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제가 성악을 배웠다라고 한
0: 아,
1: 건
0: 맞아요.
1: 기억하시죠? 성악을 배웠을 때그 과외 선생님께서
0: 네.
1: 인간이 낼수 있는 가장 순수한 소리는
0: 오.
1: 신생아 울음소리, 그리고 즉 비음을 쓰는 것이다 라고 하셔서 김군모 씨 성대모사를 저한테 계속 연습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중간에 한다라고 이제 그만 사정상 이제 그만했는데 김군모 씨 성대모사만 연습하고 나온 게된
0: 한달
1: 거예요.
0: 동안.
1: 네, 한달 동안. 그래가지고 이게 성악을 뭐 공부하진 못했지만 뭐 하여튼 김군모 씨가 그만큼 발성 자체가 이 성악 선생님이 또 이야기하신 표현에 빌리면은 가장 깨끗한 발성이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0: 네.
1: 이제 또 앨범으로 살짝 넘어가 보면 네. 오늘 그래서 들어본 앨범은 95년도 또 3집 앨범이잖아요.
0: 맞습니다. 네. 이 앨범은 흔히 잘못된 만남 앨범으로 불리는

0: 인데요.
1: 네.
0: 왜냐면 이 타이틀곡이 잘못된 만남인데 이게 그때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전체를 정말
1: 와.
0: 뒤흔들 정도로 신드롬을 일으켰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앨범입니다.
1: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첫 번째 곡이 잘못된 만남이겠네요. 네,
0: 맞습니다.
1: 곡 설명으로 또 넘어가 보면은 제목부터 강렬하긴 합니다. 잘못된 만남. 이게 뭐 어떤 게 잘못됐다는 건지.
0: 이게 진짜 단순한 이별을 노래하는 게 아니고
1: 네.
0: 연인과 친구 이두 사람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1: 와.
0: 그런 상황을 노래하거든요.
1: 최악이다.
0: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노래를 듣고
1: 네.
0: 이거 드라마로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
1: 아, 드라마로. 이런 드라마 또 은근 많지 않나요?
0: 싶을 정도로 그냥 드라마 제목이 잘못된 만남인 거죠.
1: 아하, 아내
0: 네.
1: 유혹처럼 잘못된 만남. 그래서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내 친구도 믿었기에. 친구를 그래서 이렇게 보통 연애를 오래 하면
0: 네.
1: 같이 만나기도 하잖아요.
0: 그쵸.
1: 진짜 친한 친구 아닌 이상. 뭐 저는 이런 자리를 굳이 만들어야 되나 싶긴 해요.
0: 맞아요. 그냥
1: 네.
0: 친한 친구여도
1: 네.
0: 굳이 만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오히려 근데 약간 불안한데? 생각 들 때는 오히려 더그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게 나아요.
0: 시험해보는 건가요?
1: 시험에 들게 하고 거기서 만약에 땡
0: 걸려들었어.
1: 오답이네 그럼 빠이 빠르게
0: 이런 방법이.
1: 네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해라. 그래서 또이첫 번째 노래는 잘못된 만남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0: 네.
1: 노래를 또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모 씨가 부릅니다. 잘못된 만남.

0: 김군모의 잘못된 만남, 오늘 명반 도장 깨기 첫 곡으로 만나보셨습니다. 자, 오늘은 김군모 씨의 3집 앨범 만나보고 계시는데요. 2903번님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와일드싱 보고 집 가는 중입니다. 오정세님 나오는 그 영화 아시나요? 비주얼 폭력적이에요. 웃겨요 하셨는데 와일드싱 지민 리포터 아세요?
1: 그 춤추는 네. 영상 봤어요.
0: 아, 그 강동원 씨 나오고.
1: 네네.
0: 아, 그렇구나. 아, 그것도 지금 핫하죠?
1: 엄청 핫하더라고요. 박지현 씨도 너무 예쁘세요.
0: 어, 그래요?
1: 네.
0: 갑자기 팬의 목소리로. 아, 오늘 마침 저희가 군체 영화 얘기를 좀 했는데 영화를 또 보고 들어가는 길이시고. 자, 또 두 번째 노래는 어떤 노래를 만나볼까요?
1: 두 번째 곡은 넌 친구, 난 연인입니다.
0: 넌 친구? 물음표? 난 연인? 느낌표. 뭡니까? 왜 김건모 씨가 이때는 약간 이 친구와 연인 요 주제를 좋아하셨나 보다.
1: 그러니까요.
0: 네, 물론 본인이 쓰신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네. 곡 설명 좀 해주시죠.
1: 이 노래는 친구와 사랑 그 사이에 그 애매하고 복잡한 감정을 이야기하는데요.
0: 네.
1: 한 사람은 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이미 사랑이라고 믿는 그런 상태입니다.
0: 90년대에도 남사친 여사친 이게 있었구나.
1: 완전 네. 그 노래예요.
0: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위장 남사친, 위장 여사친.
1: 그러면 갑자기 네. 열이 확 받는데요.
0: 아, 그래요? 좋아하는데 위장에서 쏙 들어가 있는 거지.
1: 아, 네. 그러면 안 되죠.
0: 아, 그러면 이 그래서 이 곡이 단순한 좀 고백 노래는 그러면 좀 아니고.
1: 네, 네. 고백은 아니고 뭔가 그 같은 상황에 감정의 온도차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진짜 한 사람이 우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네. 이미 사랑은 끝난 것 같은데
0: 네?
1: 뭔가 이 남자 주인공은 계속 나는 우린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0: 잠깐만, 이 정도면은 친구가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1: 딱 그 느낌이죠.
0: 얘도 날 좋아하나? 저는 이래서 네. 남사친 여사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굳이 있어야 되나?
1: 그렇죠.
0: 네, 왜냐하면 지금의 저희 부모님을 보면 나 여사친 만나고 올게, 나 남사친 만나고 올게 해서 나가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1: 전혀 없죠.
0: 동창회나 그럴 때 단체로 이렇게 한번 네, 보는 네. 거지.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죠. 잠깐만, 그러면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더 들면은 어차피 끊어질 인연이네. 그렇다면 굳이 여기다가 막 정을 쏟고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1: 저도
0: 톤을 안 해?
1: 저도 네. 완전 동의합니다.
0: 아, 완동.
1: 저도 동의합니다.
0: 완동.
1: 네.
0: 뭐 토론이 아니네요. 끝났네. 그래서 이 노래는 이 물음표와 느낌표가 좀 재밌긴 하네요. 제목에.
1: 맞아요.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은 우린 언제까지나 친구일 뿐이다. 이렇게 가사에서도 말을 해요.
0: 아, 여자가?
1: 네.
0: 네.
1: 그래서 이 작은 문장 안에 관계 엇갈림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0: 아, 이렇게 되면은 친구가 안 되죠. 친구도 안 되죠.
1: 그렇죠. 친구가 아닌 게 맞죠.
0: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것 같은데 나는 남사친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나의 집 앞에 와서 뭐 막대 과자 데이 때 이건 좀 과한데 싶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1: 저 있었어요.
0: 있었죠.
1: 네. 그래서 저는 남사친이 없어요.
0: 아, 그래서 하나 둘씩 잠깐만 어라 해서
1: 아무도 없다. 네.
0: 아, 결국에는 이게 좀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결론이긴 하네요.
1: 네네.
0: 없다 생각합니다. 저도
1: 없어야죠.
0: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노래 김건모 씨의 넌 친구 난 연인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오도록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남다 있어.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4: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5: 어? 여긴 어디지?
3: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4: 다녀오겠습니다.
5: 어? 토끼다.
4: 길을 잃었어.
5: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3: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6: 집에 데려다 줄게.
5: 누구세요?
3: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5: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3: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4: 아빠! 엄마!
7: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 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9: 정오의 희망곡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 깨기 4부 문을 열었습니다. 안지민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김건모 씨의 3집 앨범 만나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곡, 넌 친구, 난 연인.
8: 네.
9: 만나보셨는데 결국의 결말은 여자 화자가 아니야 우린 친구야 라고 해서 네. 끝나는.
8: 맞습니다.
9: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인데 근데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많대요. 처음에부터 연인 분위기를 이렇게 내기가 힘들다고 판단되니까 일단은 친구로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 상태로 친구로 친해지는 거죠.
8: 아, 그 갑자기 네. 그 노래가 생각나요.
9: 뭐요?
8: 그 친구로 지내다 보면.
9: 그 뭐요? 친구로 지내다 보면
8: 계속

0: 옆에 있다 보면 이 노래 몰라요?
1: 방금 만드신 건가요?
0: 빅나티.
1: 빅나티?
0: 네.
1: 아, 저 그런 최신 노래 몰라요. 저 그런 최신 노래 모릅니다.
0: 그 네.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도 그러면 계속 그러니까요. 이어지고 있나 봐요.
1: 90년대 김건모 씨 3집 앨범 노래부터
0: 빅나티의.
1: 지금 빅나티 최신 가요까지 주제는 정말 이 남사친 여사친이 단어가 요즘 만들어진 거지 이 주제는 항상 있었다.
0: 그랬네요.
1: 생각이 들면서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아요. 친구로 시작해서 결혼까지 한
0: 아~
1: 커플 또 부부분들도 많고
0: 많죠 많죠.
1: 엄청 많아요.
0: 오.
1: 네 그래서 왜냐하면 연애를 다 했는데 30대가 돼서 둘 다 이제 결혼 생각이 있는데 오랜만에 그냥 얼굴이나 보자 했는데
0: 아~
1: 괜찮은데?
0: 아 그런 식으로요?
1: 왜 이렇게 달라졌지?
0: 그래서 내가 알던 걔가 아닌데?
1: 내가 알던 너가 아니야 해서 이렇게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0: 오~
1: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건 또 다르네요.
1: 그건 또 다른 드라마죠.
0: 네.
1: 사실. 자, 또 오늘 김건모 씨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면은 확실히 이 목소리가 단순히 막 고음 지르는 스타일은 또 아니시긴 하고.
0: 맞아요.
1: 듣다 보면 약간 허스키함도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0: 약간 중저음 느낌으로 말하는 듯 노래하다가 막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1: 네.
0: 그런 창법이 특징이에요.
1: 말하듯 노래하다가도
0: 네.
1: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우리나라 대중가요에서 매우 독특하게 좀 우리 또 청자들이 받아들였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0: 네.
1: 특히나 2집 앨범이 정말 대박이 났잖아요.
0: 맞아요. 2집 앨범에 핑계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대중적인 스타로 자리 잡게 됐는데요. 그 다음 작품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3집 앨범이어서
1: 네.
0: 이 3집 덕분에 이 김건모 씨는 단순히 그냥 인기 가수가 아니라 국민 가수
1: 와.
0: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1: 국민 가수. 또 김건모 씨의 3집이 발표된 또 1995년이 당시에 김건모 씨 나이가 만 27세라고 하네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29세.
0: 맞아요.
1: 와, 30대가 되기 전에 요 명반들이 나온 건데 참 대단하신 것 같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이 앨범은 진짜 그 명반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시대와 대중 진짜 음악의 완성도를 다 갖추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들어도 너무 좋네요.
1: 네, 그러니까요. 넌 친구, 난 연인. 이 노래는 사실 전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0: 네.
1: 뭔가 곡의 내용도 재밌고 요즘 들어도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노래는 그래서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0: 네, 세 번째 곡은 너에게 마음으로 하는 말인데요.
1: 네.
0: 너에게 하고 괄호 열고 마음으로 하는 말 괄호 닫고
1: 네.
0: 입니다.
1: 부제가 있네요.
0: 네.
1: 마음으로 하는 말. 결국에는 내가 입 밖으로는 못 내뱉는다 이런 뜻이 있나?
0: 맞아요. 말로는 다 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전하고 있다. 약간 직접적인 고백보다 더 진한 마음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1: 네.
0: 근데 뭔가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1: 아, 왜죠?
0: 약간 이 가사를 보면
1: 네.
0: 사랑하지만 너무 아름다운 사랑일수록 아껴둬야 해. 하면서 직접 말하진 않고 마음으로만 너에게 말할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 최악이다. 네.
0: 그래서 아니요 저는 이 아름다운 사랑일수록 더 표현을 하고 더 많이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동의합니다. 완동.
0: 완동.
1: 왜냐면은 이게 표현을 해야 돼요.
0: 맞아요.
1: 아예 알겠지 내가 그렇게 행동으로 알걸 몰라요.
0: 이게 또 남자 몰라요. 입장이잖아요. 지금 이 곡은
1: 네.
0: 만약에 여자 버전 답가가 있었다면
1: 네.
0: 전혀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1: 답가가 있었다면은 권태기란 제목이 나왔을 것 같아요. 식었나 아니면 이런 제목?
0: 권태기
1: 몰라요. 계속 확인을 시켜줘야 되고.
0: 그러니까요.
1: 근데 제가 사실 이 너에게 마음으로 하는 말의 화자처럼 제가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0: 아 정말요?
1: 알겠지.
0: 아,
1: 알겠지.
0: 이제 바뀌셔야겠네요.
1: 근데 제가 반성을 하고 배우고 그래서 이거는 사랑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표현하고 또 이게 금방 녹이 슬고 이끼가 끼고
0: 네.
1: 그러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현을 할 때마다 그 이끼나 그 녹슨 것들을 이렇게
0: 닦아줘야
1: 닦아주는 듯한 느낌? 계속 닦아야 됩니다. 예.
0: 그러면 바로바로 이런 네. 중요한 말은 하는 걸로
1: 바로바로 해야 되고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완전 동의.
0: 완전

0: 완동이.
1: 유행어 되겠네요. 완동.
0: 완동.
1: 그래서 앞서서 들었던 노래 잘못된 만남이나 요 넌 친구 난 연인 이 노래하고는 그럼 좀 주제가 좀 다르겠다.
0: 맞아요. 네. 앞서 들었던 노래랑 좀 다르고 이 노래는 조금 더 주인공 내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렇다고 또 마냥 잔잔한 건 아니고 약간. 네. 뚜비두바 약간 이런 느낌.
1: 또 김건모 씨 풍이.
0: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신나게 흘러갑니다.
1: 또 그리고 제목이 약간 의미심장해요. 너에게.
0: 너에게.
1: 이때 당시에 너에게. 그래서 약간 사랑을 하는 연인들이 좀 쓸 수 있는 그런 노래를 겨냥하고 만드신 건가 생각도 들고.
0: 네, 맞아요. 그렇긴 한데 오히려 이 너에게라는 이게 딱 구체적으로 누군지 말을 하지 않아서 네. 이 듣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억을 대입해서 이 노래 안에 들을 수 있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1: 아, 내 기억을 대입해서?
0: 네. 그래서 막 첫사랑을 떠올릴 수도 있고 이미 멀어진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고 뭐 곁에 있지만 쉽게 표현하지 못했던 누군가일 네. 수도 있고 그렇게 상황에 맞게 대입해서 들으면 됩니다.
1: 그때그때
0: 네네 뭐, 바꿔서
1: 언제 듣느냐에 따라 또 다르겠다. 예, 그래서 이 곡의 분위기는 또 3집 앨범의 곡들 중에서도 좀 잔잔한 편이다. 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0: 맞습니다. 그렇지만 두비두바.
1: 그렇지만 두비두바.
0: 네,
1: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노래 너에게 부제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라는 곡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2904번님 표현을 해야 한다고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또 AI를 좀 이렇게 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0: 이게 뭐죠?
1: 예, 오정세 씨 영화를 보고 오셔서 또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예, 또 후디 좋아라고 또 직접적인 표현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너에게 지금 띄워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김건모 너에게 부제는 마음으로 하는 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되고 실제로 뱉어야 된다.
1: 표현해야죠.
0: 표현해야 된다라고 네. 또 안지멜 리포터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네. 완동.
0: 완동. 자, 네 번째 노래 마지막 노래는 어떤 노래를 또 들어볼까요?
1: 네, 마지막 곡은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곡인데요.
0: 네.
1: 이 곡도 너무 유명하죠.
0: 아, 너무 유명하죠. 아름다운 이별.
1: 뭔가 최근에 이별하신 분들이라면 네. 눈물 몇 방울 흘리실 것 같아요.
0: 아, 따끈따끈하게 그 이별의 아픔을 네. 안고 계신다면 눈물이 줄줄줄 나요. 줄줄줄. 네.
1: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0: 그때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스타일이세요? 발라드를 좀 그때는 찾아 들으시나요? 아니면 좀 외면하는 스타일이신가요?
1: 아, 저는 약간 좀 찾아 듣고.
0: 오히려?
1: 끝까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오는.
0: 아, 밑으로 가서 바닥을 찍고 바닥에서 다시 도약을 하는.
1: 네네.
0: 그런 스타일이구나.
1: 그런 스타일입니다. 후디는 어때요?
0: 저도 잠수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도 잠수를 깊게 들어갔다가 이제 여기가
1: 끝.
0: 완전 끝까지 들어왔구나.
1: 네.
0: 그러면 다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세워서 점프를 해서 올라오는. 이게 계속 막 그 허우적대면서 안 내려가려고 해도
1: 네.
0: 몸에 힘만 빠지고
1: 맞아요.
0: 그렇더라고요.
1: 어느 한순간에 내려가는 순간이 네. 와요.
0: 나도 모르게 내려가 있고
1: 한 새벽 2시쯤?
0: 새벽 2시. 그럴 때 휴대폰 만지지 마세요. 조심하고.
1: 조심해야죠. 휴대폰 네. 꺼놔야 돼요.
0: 그때만큼이라도 2G폰 돌아가는 게 나쁘지 않아요. 2G폰으로 아니면 삐삐나 돌아가서 그런 그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1: 좋습니다.
0: 자, 다시 곡으로 돌아와 보면 이 아름다운 이별 3집의 대표 또 발라드 곡입니다. 네.
1: 네. 이 곡은 헤어짐을 단순히 뭔가 실패, 상실로만 보진 않고요. 뭔가 그 사랑했던 시간까지 부정하지 않고 좋은 기억으로 남겨두려 하는 그런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뭔가 이 제목에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이별이 행복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랑했던 시간을 존중한다는 마음에 더 가깝습니다.
0: 네, 뭔가 곡의 그 분위기 자체가 서로를 막 붙잡는 느낌보다는 조용히 보내주는 그런 감성이잖아요.
1: 네.
0: 울부짖거나
1: 까지마.
0: 네, 뭐 원망하거나
1: 잘 지내.
0: 너는 잘 못 지낼 거야. 나 같은 사람 못 만날 거야.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담담하게 오히려
1: 담담하게
0: 좀 받아들이는 느낌이고요. 앞선 곡들이 약간 뭐 리듬, 그루브를 또 안주민 리포터가 강조를 해 주셨었거든요.
1: 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이별은 좀 피아노 중심의 진짜 전통적인 발라드
0: 와.
1: 느낌이 나서 오히려 더 감정이 더 잘 전달되는 것 같기도 해요.
0: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리듬 타면서 레게 느낌 이런 곡들도 너무 잘 어울리지만 이런 그냥 슬픈 정말 애절한 그냥 곡들도 목소리가 또 너무 잘 어울리세요.
1: 맞아요. 그 잠수함 타고 네. 내려갔을 때 그 정도의 감성도 정말 잘 표현하시는 그런 네. 가수입니다.
0: 김건모 씨 노래 중에 저는 이 아름다운 이별도 좋아하고 혼자만의 사랑 아시나요?
1: 그것도 유명하죠.
0: 저는 그 노래가 1위. 저만의 1위. 가사도 좋고.
1: 좋습니다.
0: 그리고 후배 가수들도 많이 커버를 하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부르시고.
1: 맞아요. 그래서인지 이 진짜 요즘 젊은 친구들?
0: 네. 또 지민 씨 같은?
1: 네, 많이 네. 귀에 익숙한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여전히 많이 불려지고 있는 노래죠. 아름다운 이별. 명반 도장깨기 오늘 준비한 마지막 노래인데요. 지금 바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노래 듣고 돌아옵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4: Well, well, well.
5: Slimway.

0: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주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2: 정호의 희망곡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또 명반 도장 깨기, 김건모 씨의 아름다운 이별까지 들으셨는데요.

0: 오케이. 네, 좋네요.
1: 끝이에요?
0: 네, 감성에 좀 취했어요.
1: 약간 울먹이시는 거 아니죠? 확실히 클래식, 클래식한 목소리, 그리고 또 이 곡의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고, 김건모 씨 그래서 오늘 3집을 좀 만나봤는데 네. 이 집의 그 핑계,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나온 또 앨범이었단 말입니다.
0: 네.
1: 그래서 또 이 한국 대중음악 흐름을 바꿨던 이 3집, 또 우리가 또 정리를 하자면 또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0: 진짜 명반인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1: 명반인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0: 네.
1: 어떤 이유입니까?
0: 그러니까 지금 들어도 너무 다 공감이 되잖아요, 가사가. 공감도 되고 촌스럽지도 않고 뭔가 이 대중적인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곡이어서 진짜 명반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1: 그리고 오늘 곡의 그 셀리스트의 순서가 좋았던 게
0: 네.
1: 첫 번째로 일단 내 친한 친구에게 연인을 뺏겼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연인으로 생각했는데 여자 쪽에서는
0: 친구다.
1: 친구인데?
0: 우정인데?
1: 원래? 여자친구도 뺏겼는데 다시 시간 지나서 보니까 여사친이었어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이별까지 하는 상황까지 해서
0: 네.
1: 뭔가 그 20대 그리고 30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 놓을 수 있는 상황들 이어서 좀 재밌게 들었던 것 같고요. 오늘 스토리가 어마무시했구만 또 보내주시는데 그러니까요. 남사친 여사친 저희가 뭐 토론도
0: 맞아요.
1: 나누기도 했고
0: 완동했죠.
1: 네, 근데 토론이라기보다 뭐 의견이 일치해서 없다, 없다로 끝나긴 했는데 언제 얘기해도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요, 사실.
0: 맞아요.
1: 남사친 여사친
0: 이런 연애 얘기가 네. 제일 재밌죠.
1: 근데 실제로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이면 가장 스트레스잖아요, 사실.
0: 완전 억장 무너지죠.
1: 네, 10시에.
0: 그런데 또 이게 웃긴 게 잘못된 만남에 노래를 들어보면
1: 네?
0: 중간중간 심벌 소리가 나와요.
1: 심벌.
0: 네.
1: 네.
0: 그게 약간 멘탈이 좀
1: 네.
0: 바사삭.
1: 아, 멘탈이 부서지는 소리다?
0: 깨지는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1: 되게 문학적이다.
0: 이 앨범 전체가 좀 네. 그런 심벌
1: 소리가 나요?
0: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1: 멘탈이 부서진 그 상징과도 같은 소리인가? 심벌.
0: 네.
1: 좋습니다. 또 오늘 3집 앨범 만나봤고요. 지민 리포터 오늘 또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0: 오늘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
1: 네.
0: 다들 비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감기.
0: 네.
1: 좋습니다. 저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슬픈 그대
1: 얼굴 생각.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목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이문세, 붉은 노을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0: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동해시에서 2026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가 펼쳐집니다. 라벤더로 부케, 향주머니 등을 만들어보는 라벤더 클래스와 드림 벌룬쇼, 키즈 상상 드로잉, 야간 싱잉볼 명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낮에는 라벤더 정원과 에메랄드빛 호수를, 밤에는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야간 프로그램까지, 가족,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향기로운 라벤더와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뿌듯해지는 만족을 주는 장소 혹은 깜짝 놀라는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는 공간 그리고 세상 이치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곳 여기는 과연 어디일까요? 어느 독일 작가가 쓴 화장실 창가였는데요. 일생 동안 우리가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을 모두 합치면 남자는 평균 291일, 여자는 평균 376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좀 이상한데? 남자들의 화캉스 시간이 이것밖에 안될 리가 없는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도 부디 그곳에서 만족과 경이로움과 세상 이치를 배우고 가뿐하게 물을 내릴 수 있길 바라면서 소피가 자주 마려운 소피마력수 안영미와 개운한 오후 함께 하시죠. 6월 4일 목요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네, 6월 4일 목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화장실 안처럼 편안한 음악 캐롤라인 크루거의 리얼리티 듣고 오셨습니다. 오세미님, 어머 바로 소피 마르소 주연 영화 주제곡이라고 하셨는데 와 이게 진짜 그 옛날에 저는 영화 써니에서 들었던 노래였는데 그때는 아무 의미 없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나이에 또 들으니까 이게 뭔가 가사는 뭔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아 운치 있네. 이게 감성에 빠지게 되네 이게. 1142번님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서 그런가 화장실에서 본 격언은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제가 본 것들 중에선 큰 일에 힘쓰다 보면 작은 일은 저절로 해결.

0: 이걸 잊을 수가 없네요. 와, 이거 맞는 말이다. 큰일 나오다면 작은 일들 잔챙이지 뭐. 자연스럽게 그냥 후루룩이지 뭐. 후루룩. 장세정님, 언니 오늘 남자 그룹 나온다고 지금 신경 쓰고 오셨네 라고 했는데 저희가 노래는 리얼리티를 틀어드렸는데 제 얼굴이 지금 리얼리티가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가든 스튜디오로 지금 내려왔거든요. 근데 여기 조명이 엄청 빵빵해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 나온다 그래가지고 혹여나 저 보고 놀랄까봐 비비를 발랐거든요. 근데 저 위에 부스에 있을 때랑 달라. 지금 얼굴이 완전 몽달 귀신이야. 얼굴이 지금 밀가루 칠해놓은 것처럼 너무 하얗다. 이거 좀 이러면 이가 너무 누래 보일 텐데. 오늘 좀 자제하겠습니다. 웃는 건 좀 자제할게요. 에, 미백을 안 해가지고. 자, 보이는 라디오 미니 땡튜브 무즈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니까 보러 오시고요. 아, 오늘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에. 자, 마침 화캉스 중에 두 대를 듣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 하면서 두 대를 듣고 계시는지 은밀한 사연 좀 보내주세요. 아, 아니 근데 그 아까 그 오프닝에서 보니까 왜 여자들이 더 화장실을 많이 간다고 나와있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화캉스는 내가 볼 때는 안 친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 아나 쏘겠습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영어 퀴즈쇼, 나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 경사. 여러분의 영어 근심을 날려드리는 영어 해우소, 편히 와서 즐기십시오. 지금부터 퀴즈 신청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 셀럽이 되고 싶어, 셀럽을 만나고 싶어, 맨날 노래로만 만나던 이분들과 드디어 함께합니다. 요즘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아이돌이죠. 알파 드라이브 원과 잠시 후에 만날 겁니다. 지금 벌써부터 팬분들이, 와, 해외 팬분들까지 지금 와 계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너무 독특한 게 지금 남성분 한 분 지금 계시는데, 와, 남성분도 팬분 맞으신 거죠? 아니면 누구 쫓아서... It's me.
1: Okay. I love you.
0: 자, 그리고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만나야 되는데 앞서서 우리가 소피 마렵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우리 오늘 날씨도 약간 꾸리꾸리하니 약간 프랑스 파리 느낌으로다가 한번 가볼게요.
2: Regardez-moi. Je suis le plus beau du quartier. Je suis le plus
3: beau. I'm Sophie Marceau, All Prom, 3일 제약, Mexican, Lotte Rentach, Mobile Korea Unario, Alles Auto, Pingrech, KB 국민은행, Merseburg, 주식회사 헤리사 아이파크 현대사랑 개발 주식회사 함께합니다. 나도 마세요.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지긋지긋 무조맨.
7: 티 어실 원스야.
6: 딱 한 번만.
7: 티 어실 원스야.
6: 싹 한 번에.
7: 티 어실 원스야.
6: 무조맨.
7: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시키겠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8352번님. 하늘도 까매지고 갑자기 빗방울 떨어지는 오후네요. 몸이 축축 처지는데 청량한 노래 좀 부탁드려요. 맞아요. 특히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목요일이 가장 힘들고 처지는 날이라고. 자, 에스파 새콤달콤한 신곡이죠. 레모네이드 듣고 올게요.

8789번님, 팀장님이 자꾸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을 저한테 시켜서 화장실에 숨어 있는 중입니다. 좀만 더 숨어 있다 들어가 볼게요. 찡긋! 이러고 하셨는데. 그 팀장님, 그 양심이라는 게 있으시면 그러시면 안 되죠. 각자 맡은 일이 있는데 이것도 뭐 그냥 뭐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아 미안한데 이렇게 시키는 것도 아니고 요렇게 작정하고 시키시면 어떡합니까? 아 오늘 한 반나절까지 있어도 될 것 같아요. 화장실에 계속 숨어 계셔요. 7565번님, 6살 둘째 오늘 아침에 앞니를 두 번째로 빼고 왔어요. 먼저 뺀 것도 아직 이가 안 난 데다가 윗니 두 개는 이미 사고로 빠져가지고 지금 구멍이 시원하게 뻥 뚫려버렸습니다. 올여름 옥수수는 물 건너갔네요. 어우 귀여워라.

하셨는데 저도 진짜 이거 문자 보면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 물론 본인은 괴롭겠지, 고통스럽겠지. 이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씹어 먹지도 못할 거 아니야. 아우 진짜 어떻게 뭐 자일리톨이라도 박아드려. 어쨌거나 어쨌거나 자 세이야 나와라. 3953번님 점심 먹고 혈당 스파이크 세게 와서 낮잠을 아주 맛있게 자고 일어났죠. 나이가 드니까 얼굴에 눌려진 베개 자국 없어지는데 한참이 걸리네요. 아 너무 부럽다. 근데 이게 진짜 혈당 스파이크 왔을 때 자면 진짜 안 좋다곤 하지만 그만큼 달고 달콤하고 맛있는 게 없거든요. 아우 됐어. 뭐 자국이 나든 말든 맛있게 자고 일어났으면 됐어요. 이제부터 와 이제 일할 능률 이제 확 오르죠. 그쵸? 지금 일하시면 돼요. 502번님 지금 신호 대기 중인데요. 앞차에 두 남녀가 아주 그냥 부비고 난리가 났네 그냥. 어? 아직 싱글인 저 이 꼴사나운 순간을 이거 어떻게 참아야 될까요? 나 진짜 아 정말 뭐가 이렇게 급해? 어? 아 물론 뭐 막 이제 막 불꽃 튀고 그럴 때는 뭐 그럴 때와 장소가 뭐 그게 뭐 중요하진 않죠. 예. 그냥 한번 그래도 빵 한번 외쳐 눌러주세요. 아 그럼 내가 너무 좀 구차해지려나? 내가 너무 작아지려나? 아우 됐어. 그냥 두 대나 크게 틀어 들으세요. 그냥 아니 내가 해줄게. 일로 와. 김하늘님 이상하게 오늘따라 영민님 목소리가 유독 가까이서 들리는 것 같아요. 제 귀 옆에 계시는 것 같은데 어우 귀간지러. 그래요? 오늘따라 좀 가까이서 들리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네. 어? 일로 와봐요. 말씀하세요. 좋다 뭐. 자, 여러분들 모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태양의 Live Fast, Die Slow.

0: 못하는 거 이거 죄는 아닙니다. 그저 입을 좀 떼고 싶을 분 미국 대 안영미의 영어법 프로젝트 100% 내우기 포토킹 퀴즈쇼 나한테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보이스 앤 걸스 뭐 인트로듀스 제가 잉글리시로 내는 문제를 듣고 한국말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 60초 안에 5문제 중 4문제를 맞히시면 성공 석세스 참여 선물로 비타민 무기즈 성화복귀는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까지 얹어드려요. Hey everybody do you understand? 자 그럼 오늘 도전자 만나볼까요? 나처럼 공부 안 한 사람 누굴인가?
1: Hello 영미 My name is 동동파파
0: 동동파파
1: Nice to meet you.
0: Nice to meet you too. Your baby name Dongdong?
1: Yes.
0: Yes.
1: How? Tucson.
0: Tucson.
1: Dong. Wondong Tudong.
0: Ah, Wondong Tudong. Wondong Tudong. How old are you?
1: Wondong 50.
0: Hmm.
1: Tudong 9.
0: 아, 부럽. You 다 키웠네.
1: Yes.
0: 그래서 you voice, you speaker에서 좀 여유로움이 느껴져요. You have 여유.
1: Oh, thank you.
0: 부러워. What are you doing now?
1: Today, pretty husband day time.
0: pretty husband time.
1: Yeah.
0: 아, okay. 근데 뭐, today, weather, 꾸질꾸질 weather, 그래도 you fine?
1: 상관없어요.
0: 상관없어요. You 자유야. Freedom이에요?
1: 어차피 홈.
0: 아,
1: 오케이. 홈돌이.
0: 아, 홈돌이. 오케이. 자, today question. 아, little bit deep. 살짝 hard or easy peasy. 예, yeah, you 집중. Oh my God. You 집중.
1: 예.
0: 오케이. Question. Let's go. 자, 생선 이름이에요. Baby ears. 생선 이름. Baby ears or baby 귀.
1: 아기.
0: 오카이. 강 이름이에요. 아일랜드 오리지널 리버.
1: 아일랜드.
0: 오리지널 리버.
1: 섬진강?
0: 오카이. 자, 노래 제목입니다. My name Sunny.
1: 내 이름은
0: QWER.
1: 아, 패스.
0: 아, 오케이. 자, 드라마 제목이에요. My Son Room Diary. My Son Room Diary.
1: 다이어리?
0: 선 룸 다이어리.
1: 내 태양 다이어리?
0: No. Hey,
1: 나의
0: 이츠 액터 손석구. 에헤이. 잘했는데. 나 오늘 성공 나오나 했는데.
1: Oh my God.
0: 아기 잘했고 섬진강 잘했고 이 페이스면 이거 통과라고 생각했는데.
1: Oh my God.
0: I'm so sorry, but I can't. I'm sorry. Bye.
1: Sorry.
0: Yeah.
1: Bye. I love you.
0: Yeah, I love you too. You free time. Enjoy time today.
1: Yes.
0: Bye.
1: Bye, Youngmi.
0: Bye. 아니, 오늘 컨디션 괜찮았는데 동동파파 괜찮았거든. 노래 제목에서부터 이게 미끄덩거렸네요. 자, 동동파파가 놓친 문제 청취자 퀴즈로 내드릴게요. 하경사 주워먹기 퀴즈. 자, 노래 제목이

있습니다. Each single QWER, My Name Sunny. 다들 아시겠죠?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It's Free 무료고요. 닭가슴살 세트 쏠게요. 퀴즈 정답은 방송 끝에 문 닫기 전에 발표할 거니까 기다려주시고요. 그래, 우리 아이스크림이나 먹자. 동동파파의 신청곡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호텔.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1: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아리아나 그란데보다 더 멋지고 섹시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분만 모십니다. 두 대 초대해서 셀럽이 되고 싶어. 자, 오늘의 예비 셀럽 소개 올릴게요. 이미 10, 20세대는 꽉 잡았고요. 이제 30, 40, 50, 60, 70, 80, 90까지 형 누나들의 마음까지 잡으러 왔습니다. 와우. 일단 제 마음은 확실히 이미 잡혀 있고요. 아. 자, 우리 알파 드라이브원 어서 오세요.
1: 알파 드라이브원 렛츠 고.
2: 반갑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레스니
3: 드라이브 투 더 탑. 안녕하세요. 알파 드라이브원입니다.
1: 렛츠고.
0: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하고 있는데 미니 어플 땡튜브 무흐즈 채널로 여러분들 놀러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 분씩 여기 맞은편에 보이는 카메라 보이시죠? 맞은편. 요 카메라 보면서 인사 올려주시죠.
4: 네, 알겠습니다.
5: 저부터 할까요?
0: 예, 예. 네.
5: 안녕하세요. 알파 드라이버 리오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6: 반갑습니다.
7: 네, 안녕하세요. 알파 드라이버 막내 상현입니다.
0: 네. 네. 막내다. 누가 봐도 막내다.
8: 안녕하세요.

0: 에어팟 드라이브원의 여전히 오렌지인 상원입니다. 아~
1: 오렌지.
2: 안녕하세요. 에어팟 드라이브원의 아르노입니다.
3: 네, 네 아르노. 아르노.
4: 안녕하세요. 에어팟 드라이브원의 신롱입니다.
5: 네.
6: 네, 안녕하십니까. 알파 드라이버원의 아주 건강한 바나나 준선입니다.
7: 건바.
8: 안녕하세요. 알파 드라이버 안신입니다.
5: 아~ 네. 네.
3: 아니 근데 준선씨.
6: 네네.
3: 건강한 바나나는 뭐예요?
6: 아무래도 알파 드라이버원에서 건강함을 맡고 있고요.
3: 아, 예.
6: 아래 헤어 컬러가 아무래도 좀 노랗다 보니
3: 아~
6: 바나나로 이렇게.
3: 아 그래서 아까 여전히 오렌지.
6: 오렌지 바나나.
3: 바나나.
6: 네.
3: 아, 그럼 다른 분들은 과일 뭐 없어요? 그런 이름들은 없어요?
6: 안신이가 이제 저번 알려줘 궁금해서
3: 네,
6: 안신이가
3: 네.
6: 자기 이제 컬러가 브라운이니까
3: 네.
6: 밤 있잖아.
5: 밤
6: 하고 싶다고.
5: 나 오늘 옷도 밤이야.
6: 근데 와. 여기가 오늘 좀 더 밤인데?
3: 그러니까요.
9: 저는 안깐 아보카도.
3: 안깐 아보카도.
6: 아보카도. 아보카도.
5: 아보카도 씨.
3: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이름들도 너무 귀엽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김영주님께서 어머 다 너무 귀엽네요. 이 윤종님 영미 씨 오늘 태교 지대로 하네요. 맞아요.
6: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3: 아 9529번이 언니 웃음소리가 아까랑 너무 달라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요? 왜요? 나는 일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었어요. 뭔가 좀 톤이 좀 달라졌나? 아 근데 진짜로 정말 안구정화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4: 아, 예, 감사합니다.
3: 아 제가
4: 감사합니다.
3: 이제 곧 출산인데
6: 네,
3: 그동안 태교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제대로 태교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 뱃속에 있는 아이도 아들이라서 요런 우리 알파 드라이버 같은 아이만 딱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5: 저희보다
6: 멋있어요.
5: 훨씬 잘생긴.
3: 지금 너무너무 저만 들뜬 거 아니죠, 지금? 우리 네. 팬분들도 같이 들떴죠, 지금?
5: 네. 네.
3: 자, 일단 여러분에 대한 제 팬심부터 살짝 고백을 하자면 미니 1집 타이틀이었던 프리갈람
6: 네.
3: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무대에서 정말 많이 틀었어요.
4: 아, 감사합니다.
6: 지금 나오고
3: 있는데 요게 딱 제 스타일이에요. 약간 좀 수컷 냄새 나는 요런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약간 아쉬웠던 게 노래가 너무 짧았어. 제가 매번 두 대에서 들을 때마다 이거 왜 이제 흥 올랐는데 왜 자꾸 끊기냐고 중간에 그랬었거든요. 아, 앞으로는 좀 노래를 좀 길게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6: 네.
3: 우리
6: 물론이죠.
3: 알파 드라이브
6: 노력해보겠습니다. 짧게도 많이 또 많이 내겠습니다.
4: 네.
3: 네.
6: 짧은 게 약간 요새 트렌드라서 자꾸 노래 짧더라고요.
3: 요즘에 점점 짧아져가지고 네.
5: 보통 3분을 안 넘기는 것 같더라고요.
3: 그래서 제가 이제 라디오 DJ를 하면서 화장실을 못 갑니다. 막 틀면서 화장실을 못 가요. 아, 제발 좀 길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 알겠습니다.
3: 아, 혹시 알파 드라이브는 우리 두 대를 혹시 들어주신 분들은 혹시 계실까요?
6: 너무 당연히 들었죠.
3: 아 그래요?
6: 오기 전에 당연히 선배님 거 찾아보기도 했고.
3: 아 정말요?
6: 또 2시에 데이트 라디오 자체가 역사가 엄청 깊잖아요.
4: 맞습니다.
3: 네네네.
6: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진짜 엄마 아빠랑 이동할 때도 많이 들었고.
3: 아 진짜요?
6: 정말 추억도 많이 있고 역사도 깊은 라디오에 저희 RD1이 출연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3: 그럼 엄마 아빠랑 들었을 때는 그때 DJ가 누구셨었어요?
6: 그때 윤종신 선배님.
3: 제가 한창 고정 게스트로 나왔었을 때 그 무렵에 그때 차에서 많이 들으셨었구나.
6: 맞아, 그때는
3: 꿈도 못 꿨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가수가 돼서 내 노래가 이 라디오에 나오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6: 선배님 이렇게 뵙는 것도 되게 신기한 자리라서
4: 진짜
6: 너무 영광입니다.
3: 자, 보통은 이렇게 또 라디오 출연하시면 그룹명 뜻이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때는 제가 다 해드립니다. 입 쓰지도 말어. 목청 쓰지도 말어. 목 다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6: 네.
3: 자, 두 대 초대해서 필수 코스 가보겠습니다. 인트로듀스 RD1 알파 드라이브 1 소개. 렛츠고.
6: 렛츠고.

여기 데뷔 전부터 화제성 제대로 몰고 다닌 아이돌이 있다. 그 이름 바로 알파 드라이브. 최고를 뜻하는 알파와 열정과 추진력을 뜻하는 드라이브를 가진 원팀이란 뜻으로 서바이벌 오디션 보이즈 투 플래닛을 통해 전 세계 팬들의 선택을 받은 소년들. 정식 데뷔도 하기 전에 팬도 한 명 엘리즈가 탄생하고 라이브 방송 접속자 수는 100만 명 돌파. 2020년

0: 첫 데뷔 주자로 출격해 데뷔 앨범 밀리언셀러 달성, 방송 3사 음반 1위까지 싹쓸이하며 9년 만에 탄생한 데뷔곡으로 지상파 3사 1위를 모두 차지한 보이그룹. 앞으로도 끝없이 질주할 RD1. 오늘은 두 대인들 마음으로 질주!
1: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세요?
2: 너무 마음에 듭니다.
1: 뭐 좀 보태고 싶은 뭐 그런 거 있어요? 혹시 소식이라든지 그런
3: 호흡이
1: 거?
3: 되게 기시네요.
1: 아 그쵸.
3: 진짜.
1: 아 제가 정말 뱃속에 아이만 아니었으면 더 기깔나게 잘했을 텐데 아, 혹여나 방송 중에 애 나올까봐.
4: 아 그러면 안 되죠.
1: 여기 살인 거예요. 아, 살인 게 요 정도.
4: 충분합니다. 네.
5: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자 오늘 하루 알디온 영업사원은 저 나야나 안영미입니다. 아, 자 예. 어쨌거나 저쨌거나 근데 정리를 하고 보니까 새삼 RD1 너무너무 대단한데 감사합니다. 데뷔 전에 한 라이브에 100만 명이 넘게 들어왔다는 게 네. 여기 사실입니까? 아~ 이게 어떠셨어요? 좀 아찔했을 것 같은데
5: 유효씨 어떠셨나요?
4: 참 이게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너무너무 신기한데 네. 일단 정말 말이 안 되고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한 번에 네. 이렇게 볼 생각을 하셨구나. 이게 참 믿기지가 않는 것 같아 지금도.
1: 그러니까요.
4: 말이 잘 안 나오는데
1: 이게
4: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1: 하자마자 이 정도는 정말 네. 이게 쉽지 않은
4: 맞습니다.
1: 건데.
4: 맞습니다.
1: 자 그러면은 데뷔 초창기에만 할 수 있는 질문이 또 있습니다. 네. 지금 숙소 생활 하고 계시죠 다들?
5: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층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나요? 어떻게
4: 네.
1: 지내시는지.
4: 네. 2층 아래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네, 네, 네. 이렇게 4명 네, 3명 네. 이렇게 아, 네.
1: 그 방은 그러면 어떻게 누구랑 쓸 건지 뭐 이런 것도 뭐 자유롭게 네. 그럼 본인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3: 회사에서 정해줬습니다.
1: 회사에서,
5: 네, 회사에서. 오자마자
4: 처음에는 이렇게 회사에
2: 갔더니 이제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네. 여기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계속 네, 쭉 네. 쓰고 있습니다. 네.
1: 그러면은 아래층 멤버는 누구고 위층 멤버는 누구누구예요?
4: 아래는 일단 저 리오 에? 상현 아르노고 아~ 이쯤은 오케이. 상원 준서 안신 실룡 이렇게 네.
1: 아 예 그러면은 뭐 어떻게 좀 뭐, 나는 아래 왜 나는 아래층이지 아니 위층은 조금 뭐 이런 게 편하더라 뭐 이런 건 있어요? 아~ 그런 차이점은 없나요? 아니 뭐 위층, 화장실이 네. 뭐 위층에 있다든지 욕실이 아, 2층에 있다든지
2: 아, 아예 같은 아예 구조. 같은 아파트 맞아요. 같은 층 아 같은 층이나 같은 그
5: 라인이죠.
2: 라인이어가지고 아, 아예 네네네. 똑같습니다. 네.
1: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살다 보면은 숙소 규칙 같은 게 좀 하나씩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2: 맞습니다.
1: 그러면 요거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런 아, 거 있어요?
2: 저희 층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1: 뭔데요?
5: 아래층
2: 이제 음식 먹을 때 네. 창문 다 열고 아, 그 환기 아. 그 월패드에 환기란 버튼이 있는데 네. 그걸 항상 켜놓고 이제 맞아요. 다 창문 열어놓고 환기하면서 먹기
5: 괜찮네요.
2: 아, 맞습니다.
5: 오, 맞아요.
1: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욕 화장실은 뭐 각 그러면 하나씩 있는 거예요?
2: 두 개 있습니다.
1: 그러면은 혹시 뭐 씻을 때 누가 뭐 유독 오래 씻는다든지 이런 걸로 사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자취했을 때 그런 걸로 많이 싸우고 그랬었거든요.
4: 네.
1: 뭐 아니면 뒷정리를 잘 안 하고 나온다든지.
4: 네네네네.
1: 아, 뭐 수채군형의 머리카락이 아, 아 이런 미치거든. 그런 걸로 어떻게 부딪히시는 분들은 없어요? 다들 그건 잘 지키시는 건가요?
3: 다행히 저희가 장발이 없어가지고.
2: 맞아요. 네, 네, 네. 다 그래도
3: 구멍이
2: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1: 아 정말. 네, 네, 네. 그래도 다행이다. 아직 네. 탈모 걱정은 없어서 아, 우리
2: 그렇죠.
1: 애기들이
2: 저희 다 머리카락 정말
3: 요즘 좀 위험합니다.
1: 아 요즘 좀 위험해?
2: 위험해?
3: 진성이 형 제가
1: 네. 그래 아, 탈색 많이 하니까
5: 네. 깜짝 놀랐어요.
1: 아 쉽지 않아요, 진짜 그렇겠다. 예.
2: 네. 아 금방 다시 날 거예요.
1: 어쨌든 그래도 숙소 생활하면서 서로 부딪히는 부분들은 없는 잘, 것 같아서
2: 네, 네, 잘
4: 진짜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1: 진짜 아 그러면 이미 팀워크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3: 아, 네. 감사합니다.
1: 숙소 생활에 부딪히는 부분 없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2: 아, 네.
1: 자 그럼 이쯤에서 RD1 첫 컴백 앨범 얘기도 해볼 텐데 프롤로그 싱글 No School Tomorrow
5: 네,
1: 여기
5: 네.
1: 어떤 앨범인지 준선 씨가 소개를 해주실까요?
5: 네 저희의 첫 컴백이죠.
1: 네.
5: 프롤로그 싱글 No School Tomorrow로 컴백을 했는데 갑자기 내린 비 때문에
1: 네.
5: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된 소년들의 네. 자유로운 일탈과 그런 거기서 나온 자유로운 감정들을 저희 알파 드라이버만의 낭만 에너지로
2: 예스,
5: 표현을 그렇죠. 한 앨범입니다.
1: 아 일탈 네. 일탈 너무 좋은데
5: 네.
1: 그러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일탈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가장 최근에 했던 일탈은 또 뭐였나요? 한번 생각나는 일탈.
5: 생각나는 일탈. 에. 아 일탈까지는 아닌데 네. 예를 들어 뭐 좀 이제 날씨가 좋잖아요 요즘. 그래서 뭐 헤어 메이크업이 빨리 끝났다.
1: 네.
5: 그럼 샵 밖에 나가서 이렇게 테라스. 바람 한 바퀴 쐬고 온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정도 일탈? 사실 일탈할 기회가 없어요 지금. 너무 또 바쁘게 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이렇게 바람 쐬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1: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 나가서 맥주 한 캔 하고 왔다 뭐 이런 일탈이면 모르겠는데
6: 오 마이 갓.
1: 아 정말 일탈이 너무 모범스럽다.
3: 너무 낭만 있네.
1: 어? 아니면은 뭐 각자 뭐 그 숙소에서 창문 뭐 환기 뭐 이게 규칙이라고 했잖아요. 네. 아니면 한번 뭐 문을 안 열어봤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그런 일탈도 아니고 그냥
6: 뭐 있나? 최근에 한 3일
3: 저희가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순서 이제
5: 순수. 네.
3: 정말 순수한 것만 얘기해야 되는 시점이어서
1: 아직
3: 신인이기 때문에
1: 아직 그치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진짜 일탈을 얘기할 수는 없을 테고
6: 그런 나 있어
1: 뭔데요?
5: 어 있어?
1: 뭔데요? 뭔데요?
6: 3일 전인가 4일 전에
1: 네.
6: 스케줄이 끝나고
1: 네.
6: 화채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12시?
1: 네. 12시.
6: 밤 12시였는데 화채를 시켜서 먹었어요.
5: 오. 이게 일탈이야?
7: 행복하네.
5: 이게 일탈이야?
3: 좋아 좋아.
5: 아, 사실 나랑 비슷한 결이네. 그렇죠.
1: 아, 너무 예쁘다 진짜. 밤 12시에 하이볼을 먹었어요도 아니고.
5: 화채,
6: 수박 화채를 네. 먹었습니다.
1: 화채를 시켜 먹었어요.
6: 네, 수박 화채
1: 너무 예쁘다
6: 먹었어요.
1: 우리 애기들. 너무 예쁘다.
2: 맛있게 먹었으면 됐죠.
1: 김미리님께서 일탈도 낭만적이래.
5: 아, 네. 감사합니다.
1: 그럴 때고.
6: 네,
1: 사실 벌써 일탈을 하면 안 되겠죠.
5: 안 되죠. 맞습니다.
1: 예, 그럼요.
6: 바르게.
1: 자, 제가 어떻게든 좀 이렇게 나쁜 일탈 쪽으로 좀 이렇게 끌어당겨 보려고 했는데 안 돼, 안 넘어와.
5: 아,
1: 그런 네. 친구들입니다.
5: 아주 교육이 잘 되시죠.
1: DNA가 순수해 이미
6: 엄마죠.
1: 자 타이틀곡 OMG도 소개를 또 해주셔야죠. 어느 분이 또 해주실까요?
4: 제가 하겠습니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네. 미호.
4: 자 저희 이제 알파 드라이버의
1: 네.
4: 이제 OMG는요 저희만의 자유로운 에너지와 청춘의 설렘을 담은 이제 R&B 힙합 곡이고요.
1: 네.
4: 이제 오락가락한 감정 그리고 이제 엉망인 상황마저
1: 네.
4: 이제 낭만 에너제틱 무드로 풀어내겠다 이런 예스. 이제 얘기를 담은 곡입니다.
1: 아 근데 요즘 또 챌린지가 또 유행이니까 네. OMG도 챌린지 안무 당연히 있겠죠?
5: 네, 맞습니다.
1: 어떤 안무인지 한번 알려줄 수 있어요?
5: 혹시 한번 르노가 설명해볼까요 그러면?
1: 네. 자, 마이크.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5: Let's go.
1: 네.
8: 포인트 안무는
5: 자 포인트 네, 안무는
8: 그냥 형 설명.
5: 설명을
1: 우리 아르노가 보여준대요.
5: 네. 네. 자 저희 약간 선풍기가 돌아가듯이 이렇게 예. 가사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븐 데이즈 오브 윌리.
1: 네.
5: 그래서 손으로 직접 빙글빙글 돌아가는 하루를 이렇게 선풍기처럼 약간 이렇게 감아서
6: 두 바퀴.
5: 감아서 한 번 더 감고
6: 한 번 더
5: 감고 한 번 또 감아요.
6: 자,
5: 감기 엄청 많아요.
1: 아 쉽네.
4: 네.
1: 할 수 있어요. 오.
5: 가능하신 거
1: 옛날에 야, 클론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었다고 빠밤빰빰빰빰 약간 비슷하네요.
4: 네.
1: 아 금방합니다.
4: 네.
1: 제가 셀럽파이브 하면서 안무를 또 금방 따기로 또 유명하거든요. 제가 또 춤쟁이라서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다 따라하실 수 있겠죠. 우리 팬분들은 앞에서 이따가 노래 나오면 같이 한번 해주세요.
6: 예.
1: 오빠들 뜻 저기 핸드폰으로 찍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6: 아 눈으로 자, 봐주세요. 눈으로.
1: 자, 요 노래 제대로 한번 들어봐야죠. 알파 드라이버의 OMG 바로 듣고 올게요.
5: Let's go.

0: 네,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셀럽이 되고 싶어. 바른 생활 드라이브 원 알파 드라이브 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신곡 네. OMG 들었고요. 네. 아, 그 사이에 우리 사연 씨가 나가서 혼자 앞에 팬분들이 계시니까 혼자 춤을 췄는데 아우 정말 형들 이럴 거야 막내라고 해서 지금. 근데 혼자 잘하네.
1: 잘해서.
0: 잘한다 잘한다.
2: 네. 솔로 스테이지에 기회를 또 주는 것같습니다. 아, 네. 너무 잘합니다.
0: 4385님께서 영면이 저 안무를 할 수 있겠다고요? 어, 그럼요. 아이 금방 하지.
1: 당연하죠. 아,
0: 네. 어려울 게 없어요.
3: 당연하죠. 네.
0: 이 문자님께서 네. 정말 춤선이 OMG다. 오 멋있다 지렸다. OMG.
1: OMG.
4: 3MC 좋았다.
0: 자, OMG도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등등등등 해외 음원 차트 1위고요. 정말 진짜 글로벌 스타십니다. 아~ 또 이런 소식도 발빠르게 톡방에 전달하는 멤버가 또 있거든요. RD1 이슈 누가 이런 거 잘 전달하나요?
2: 이거는 사연이 같은데.
3: 창현이가 빨라요.
0: 아 그래요?
5: 네. I'm a bit quick.
0: 아 진짜? 바로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5: 아 실시간까지는 실시간으로. 아니고 보면은 보이는 대로 이제 형들한테 알려주고 뭐 이런 게 우리가 이런 걸 뭐 받았더라 아니면 우리가 뭐 이런 걸 했더라 하고서 알려주는 편입니다.
0: 그러면은 하루에 RD1 얼마나 검색해요? 몇 번 검색해요?
5: 하루에요?
0: 네 진짜로
5: 100번?
3: 100번?
5: 어? 아니 막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는데 네. 그냥 비는 시간 있으면은 틈틈이 검색하는 것 같아요.
0: 전 제 이름 한 4,000번 검색하거든요. 그 정도, 그 정도 된다.
5: 4,000번 어, 저도 한번 그냥. 해보겠습니다. 4,000번.
3: 상현이가 보통 3,000번 정도 하니까.
0: 아, 그래.
5: 1,000번만 더 하면 되겠다.
0: 아 왜냐면 하게 돼 있잖아. 궁금하잖아요.
3: 궁금하죠. 네,
0: 소식도 궁금하고 최근에 해외도 다녀왔다면서요. 그쵸. 어디 다녀오셨어요?
2: 저희가 뭐 일본
3: 일단 일본
2: 갔다 왔고
3: 네네네
2: 그리고 뭐 이제 일본에 몇 번 갔다 시상식이랑 네. 이제 그 K-콘 때문에 갔다 왔고 어. 또 이제 태국에서 공연도 최근에 했었거든요.
3: 예. 아~ 맞아요. 네. 팬사인회 때문에 또 중국도 갔었고 네.
0: 맞아요. 아니 진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해외를 벌써 그렇게 많이 갔다 네. 오셨는데 맞아요. 그러면 어디가 가장 반응이 좋아요? 팬분들 중에?
2: 다 근데, 좋아. 아, 진짜 네. 어딜 가나
1: 네.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네. 네.
2: 응원 정말요? 너무 잘해주셔서 네.
0: 진짜 근데 일본 분들은 약간 좀 조용하시잖아요. 이렇게 막
2: 저희는
0: 이런 스타일이 아니시잖아요.
2: 저희는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3: 그렇게 느낄지 모를 정도로 진짜 네. 엄청 환호해주셔가지고
0: 아, 진짜
3: 엘리분들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0: 진짜. 어딜 가든 네. 이렇게 환영을 네. 해주시는군요.
2: 너무 감사했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자
3: 너무 감사합니다.
0: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알파 드라이브 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6: 네.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잠까지요.
7: 혹시 닥터 캡슐 전?
9: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8: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9: 닥터캡슐
8: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0: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1: 든든한 내일로요.
10: 네?
1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0: 이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아니 봄 먹 깜짝 입었구나 안착.

0: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시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네, 2시에 데이트 안영민이다. 일로와. 일로와, 우리 진돗개 일로와.
3: 예스.
2: 재밌게 놀았죠?
3: 네.
4: 강아지 같네요.
2: 네, 두 대 초대에서 셀럽이 되고 싶어 신곡 OMG로 돌아온 알파 드라이버와 함께하고 있고요. 송명재님께서 안녕하세요. MBC 지나가는 673번 버스 기사입니다. 운행 지금 막 끝나서 올립니다. 알파 드라이버원 여러분 컴백 축하드리고요. 바빠도 식사는 꼭 챙겨 드세요. 제 동생도 알파 드라이버 매니저인데 동생아 너도 시간은 없어도 밥은 꼭 챙겨 먹어라.
5: 누구지? 이름 비슷하네요.
3: 이름 비슷하세요.
2: 혹시 그러면 오늘 함께 오셨나요? 아 진짜로?
4: 누군지 알겠다.
2: 아 저기 밖에서 인사하시는.
3: 맞습니다. 키가 정말 크고 멋있는 우리 매니저님.
2: 형이 이렇게 걱정을 해. 형이 걱정을 해가지고.
6: 밥을 좀 드셔야 되시네.
2: 그래 이게 가족들이야. 이게
4: 감동이다.
2: 밥 챙겨 먹으라는 게 진짜 가족이잖아요. 어머나 세상에.
4: 이거 되게 감동이다.
2: 그러니까요.
7: 저희가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2: 와. 그리고 너무 좋겠다. 버스에서 계속 틀어줄 거 아니에요. 알파 드라이버 노래. 이게 홍보인 거지.
4: 너무 감사합니다.
2: 자 이렇게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질문 다 받고 있습니다. 목격담 미담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알파 드라이버 멤버들 한 명 한 명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문자는 샷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예요. 2부 끝곡으로 알파 드라이버의 굿 라이프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4: 예, 굿 라이프.
2: 상현이 가서 놀아도 돼.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내 나이가 60이면 내 어깨는 한 번도 수리를 하지 않은 채 60년간 사용한 기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10번을 주사를 맞아도 안 나왔다면 11번째 주사가 들을까요? 경로를 탐색하려면 현재 내 위치를 알아야 하듯이 어깨 통증이 빨리 났으려면 60년간 사용한 내 어깨 속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사를 10번을 맞아도 소용이 없다면 주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어깨 속이 주사도 듣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있는 게 맞습니다. 방향이 틀린데 속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똑같은 치료를 아무리 해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치료 방법을 달리해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빨리 낫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3: 콘서트 늦겠다. 뚫자.
4: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5: 어? 내 가방.
4: 두고 왔어?
5: 와,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5: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5: 아, 오늘 재밌었다.
3: 와, 이거 봤어?
5: 야, 뭐해, 빨리 와.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5: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두 대의 초대에서 셀럽이 되고 싶어 알파 드라이브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3692번님께서 집에서 4개월 아이랑 의성어로만 대화하는 아기 엄마인데요. 훈훈한 총각들 목소리 들으니까 살 것 같네요.
1: 아, 아닙니다.
0: 아, 누구신지 몰랐는데 오늘부터 알아가 볼게요. 아, 라고
2: 감사합니다.
0: 하셨습니다.
2: 알파 드라이브원입니다.
0: 네. 5277번님 초등학교 6학년 딸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 보고 있는 47살 엄마예요. 오. 보고만 있어도 힘이 나네요. 날도 더운데 어찌 기운이 왜 이렇게 좋아요?
3: 감사합니다.
0: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에너지가.
3: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남달라요, 남달라. 특히 우리 상현 군은 지금 쉼 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1: 귀엽네.
2: I'm 20.
0: 역시 막내다. 막내.
3: 아, 네. 맞습니다.
0: 자, 잠시 후 3부에서 이분들 제대로 한번 알아가 볼게요. 기대해 네. 주시고요.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2: 네.
3: 예.
4: Slimw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것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3: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셀럽이 되고 싶어 알파 드라이버와 함께하고 있고요. 엄청난 사연이 하나가 왔어요. 오. 우리 아르노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 209님 입사 20주년 휴가 중이에요. 프라하 여행 포기하고 아이디완 컴백한 요즘 아이디완 프로 다니고 있어요. 요즘 제 행복의 전부예요. 아이디완 컴백 축하해.
5: 감사합니다.
3: 아니 20주년 휴가인데.
5: 그러니까.
3: 와, 그 휴가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을 지금 아이디완한테 쓰고 있는 거거든요. 프라하를 포기하고 혹시 여기도 오셨나요? 여기 오셨나요? 밖에 지금 계시나? 앞에 손 들으셨던 분? 아닌 것 같고. 아, 오늘은 안 오셨나 보다. 아~ 오늘은 못 오셨나 봐요.
5: 듣고 계신.
3: 예예예. 예, 예.
5: 아, 감사합니다.
3: 이 정도입니다.
5: 감사합니다.
3: 우리 알디온이 이 정도예요.
5: 아~ 예. 감사합니다. 와.
3: 자, 이쯤 되면 또 우리 두댕이들이 알디온의 매력은 다 알았을 것 같고, 자 지금부터는 멤버 한 명 한 명의 매력을 한번 예, 영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디온 멤버 영업 파트 1. 자기 PR 5자 토크. 자, 저희가 멤버분들한테 다섯 글자로 자기 PR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다들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 아르노 씨가 또 한번 쭉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 플리페스상. 안급한 사람.
6: 안급한 사람.
4: 멋진 애교맨.
5: 멋진 애교맨.
7: 애인가?
4: 번개맨 신롱. 이거 왜 그냥 속에 나
7: 그냥 이름을 말해버렸어.
3: 신롱은 이미 얘기했고.
4: 힙합 개냥이.
5: 여기도 얘기했네. 힙합 개냥이.
7: 아니지, 힙합 개냥이 누군데?
4: 플러팅 장인.
5: 플러팅 장인.
7: 이거 르노 형 아니야?
3: 천사.
4: 천사 고양이.
5: 여기는 천사 고양이. 오. 저희는 좀 쉬워요.
7: 사실. 저희는 저희 너무 잘 맞으세요.
5: 분들도 쉬우실 것 같고.
3: 그래요?
5: 네. 네.
3: 일단은 실롱은 이미
7: 번개맨 실롱.
3: 근데 왜 번개맨이에요? 왜 번개맨 실롱이에요?
8: 제가 번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3: 너무 번개를 그냥 우르르 쾅쾅 번개를 네. 좋아한다고요? 네.
9: 그 환장합니다. 환장.
7: 진짜 번개 보면은 우와 번개 형 뭐 형들 뭐 번개 쳤어 이러면서 진짜 그랬어요.
3: 왜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때부터?
8: 완전 어릴 때부터 예 그냥 좋아했어요. 그냥 어릴 때는 뭐 할머니랑 같이 네. 그 밤에 그냥 밖에 비는 보는 거
5: 보는 것도
8: 예, 그때부터 좀 관심 생긴 것 같아요.
3: 너무 독특하다.
8: 예 그 어느 순간에 저도 잘 기억 안 나는데 혼자 살고 있는데 혼자 자면서
3: 네.
8: 그 침대에 누우면서 밖에 번개 보면서 와 진짜 예쁘다 좀 빠진데
3: 예?
8: 좀 빠졌는데 약간
3: 미치겠다. 아 우리는 번개 보면 네. 저거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에
7: 그렇죠.
3: 위협을 느끼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돼 있고 그리고 또 깜짝깜짝 놀라게 돼 있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와 실롱은 진짜 독특하다.
8: 아 예.
5: 그만큼 멋있는 사람이죠.
8: 감사합니다.
5: 실제로 내 겁이 진짜 많아요.
9: 맞아요.
5: 실제로 겁이 엄청 많은데
7: 맞아요. 번개만 안 무서워요.
3: 번개만 안 무서워한다고? 네. 와 진짜 신기하다. 진짜
5: 모든 걸 다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높은 거 뭐 귀신 다 무서워하는데
7: 아니 그 공포 지수가 약간 네. 이렇게 분배가 안 되고 여기에만 이렇게 몰빵돼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3: 진짜 신기하다. 그러면 박가연님께서 또 피카츄도 좋아하시겠네요. 그런데 피카츄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캐릭터는 또 별로 안 좋아하고
8: 번개 좋아해요. 번개.
3: 정말 그냥 번개만 좋아해요.
7: 그냥 던들
5: 그 자체.
7: 라이트닝.
3: 와. 근데 이것도 팬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애매하겠다. 왜냐면 왜 우리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좋아하는 걸 선물하고 싶잖아요.
5: 번개를 선물.
3: 번개를 어떻게 선물해야 돼?
5: 번개를 선물.
7: 버튼 주면은 버튼 누르자면 번개가

0: 마치는.
1: 아. 실제로 신랑이가 그 연습할 때도 네. 계속 번개 위로 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2: 아 진짜.
1: 맞아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디자인인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좋아서 다 그렇게 입고 있더라고요.
3: 왜냐 자주 보였어 번개. 네.
2: 와 진짜 독특하다. 네. 자 그럼 우리 번개맨 실롱은 네. 절대 안 잊혀질 것 같아요. 아, 네. 왜냐면 번개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0: 아 저도 네. 처음 봤어요.
2: 저 진짜로 44년 살면서 처음 봤어요.
1: 인정이다 그럼.
2: 네 잊혀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은 키워드도 하나씩 한번 볼게요. 네. 네. 자 일단은 아 나 요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힙합 개냥이.
0: 힙합 개냥이.
4: 힙합 개냥이.
2: 힙합 개냥이. 누가 봐도 우리 상현 씨 아닙니까?
0: 어떻게 하셨어?
2: 아니 여기에서 계속 아까 음악 나갈 때도 강아지 마냥
3: 그쵸.
2: 계속 여기 돌아다니면서 맞아, 그렇게 개냥이. 애교를 피우던데 누가 봐도 힙합 개냥이 아닙니까? 어때요? 맞췄죠?
0: 맞습니다.
2: 그래 그리고 형아들이 진짜 강아지처럼 보더라고. 너무 귀엽게 보더라고. 아니 원래
3: 이상이
1: 대단하네.
2: 아니 원래 이렇게 막내 미가 넘쳤었어요. 원래?
0: 아니요.
2: 집에서도 그래요?
0: 아니요.
3: 집에서 맏형이
0: 원래
3: 맏형이에요.
2: 아 진짜요?
0: 네, 저 네, 여동생이 한 명 있고.
2: 아 정말? 네,
0: 원래 어디에 가든지 막내는 한 번 내본 적이 없어요.
2: 진짜? 네,
0: 중간 라인이거나 형 라인 쪽에 있었는데 연습생 네. 했을 때도. 근데 알디원이 되고서 처음으로 막내가 돼가지고.
2: 정말. 네. 저는 원래 집에서도 막내인 줄 알았어요.
0: 아, 그러니까
1: 저희도 약간 저희도 그럴 것 같았는데 네네네. 아니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래서
2: 아,
1: 되게 신기했어요.
3: 너무 신기해요.
2: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개냥이처럼 하고 다니는 이 모습 보면 여동생이 뭐라 그래요?
0: 아 싫어요. 싫어요. 싫어하지 마. 즐겨.
2: 그래 동생의 입장에선 아 오빠 좀 왜 그래?
0: 형 뭐 따라해요.
2: 그럼 여동생이랑 싸운 적 있어요?
0: 아니 싸운 적은 없고.
3: 응. 막 혼내고 그래?
0: 아니 안 뭐 뭐라 해야 되지? 따라하면은 이제 내가 따라하지 마 막 이러고.
2: 아 진짜.
0: 이제 엄마도 이제 야 너 오빠 따라하지 마 하면서 이러고.
2: 아 정말. 아,
3: 진짜.
2: 왜냐면 저는 현실 남매는 또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아, 저는 외동이라서 몰랐거든요. 아, 어떤지.
0: 따라하지 말라고. 아,
3: 그런 느낌.
0: 그러니까 더 따라하고 싶은데.
2: 그래. 소진님께서 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아,
0: 맞습니다.
1: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막내 처음이라는데 너무 너무 잘 어울려서.
2: 네. 어 네. 진짜.
3: 너무 귀여워.
2: 전 그래서 아 형들이 이뻐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1: 아 그럼요. 네. 네.
2: 자 그러면은 제가 또 하나 맞췄고 네. 프리패스상도 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0: 프리패스상
1: 누구죠?
2: 프리패스상 저는 준서 씨.
3: 오.
0: 아
3: 오늘 진짜 맞추시는 거죠?
2: 네.
3: 아, 오늘 미리 들으신 게 아니에요?
2: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사실 신기가 좀 있습니다. 뻥이지. 아니 그게 아니 아까부터 네. 약간 혼자 약간 정리를 잘하더라고요. 뭔가 어 그리고 뭔가 반듯한 느낌이 더 들어가지고 아, 머리는 노랗게 염색을 했을지언정 어 약간 어 약간 대기업상이세요.
3: 너무 좋은 칭찬인데요.
2: 어 그리고 뭔가 FM일 것 같고 그런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그래서 프리패스상 아닌가 생각했는데 본인은 왜 프리패스상이라고 얘기했어요?
3: 저는 엘리즈 분들이 뭔가 그렇게 부르시는 걸 듣고
2: 네.
3: 그 그냥 좀 맞출 수 있게 좀 그래도
2: 아~
3: 좀 누 남들이 보는 저를 이렇게 좀 적었던 것 같은데
2: 네네네.
3: 이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번 컴백 때문에 머리를 한번 진짜 파격적으로 바꿨거든요. 네. 원래는 진짜 흑발을 진짜 엄청 오래 했는데
2: 예.
3: 어, 팬분들께서 준서 어떻게 이렇게 염색을 해놔도 날 티가 안 나지? 약간 맞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나 어쩔 수 없구나.
2: 진짜
3: 네.
2: 그냥 되게 엄마 말 잘 들을 것 같고
3: 완전 완전 잘 듣습니다.
2: 어, 뭔가 반항 한번 안 해봤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3: 너무 감사합니다.
2: 어떻게 멤버분들도 인정하십니까? 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2: 그래 약간 진짜 그런 프리패스상 있잖아요. 뭐 장인 장모한테 뭐 처음 뭐 인사 뭐 여자친구의 부모님 만났을 때 약간 프리패스할 것 같고 그런 느낌.
1: 맞아요 실제로도 그런 느낌입니다. 네.
2: 어 진짜 네. 그래 그럴 것 같은 느낌이었어.
3: 감사합니다.
2: 자 그러면 제가 또 한번 맞춰볼게요.
0: 네. 어, 이제 좀
2: 재밌네.
3: 재밌다 재밌다.
2: 아
3: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2: 아, 여기서부터 약간 좀 어려워. 네. 약간 어려워. 천사 고양이? 천사 고양이는
0: 오, 천사 제일 고양이 닮은 사람.
2: 아 안신.
0: 오~
2: 맞죠?
0: 맞습니다.
2: 그래.

0: 와, 나 진짜로 저 운명 49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 왜 이렇게 잘 맞추죠? 진짜로. 아, 왜냐면 되게 고양이 같이 진짜 고양이 상이라서.
1: 네, 맞아요.
2: 감사합니다.
0: 예, 네, 예. 네. 본인이 근데 왜 굳이 앞에 천사를 붙였는지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1: 왜 천사예요? 아, 왜 천사 고양이?
3: 하늘에서 내려왔기
2: 때문에. 제 생각에 너무 착해서.
4: 아, 분이 천사다.
1: 분이 맞아요.
0: 천사다. 어. 저 그래요? 그 어느 정도로 천사인지 얘기해 주세요.
1: 네. 어, 되게 많아요.
4: 우리가 멤버들이 얘기해 주는 게
0: 아, 그래, 그래.
2: 얘기하면 좀 어색해.
0: 아, 예, 예. 본인이 되게 많다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지금 맞아, 뭔가 그런, 좀
5: 아, 근데 그 일단 안신이가 일단 막내 라인인데 네. 형들을 되게 잘 챙겨주고 뭐 네. 막내 상의도 잘 놀아주고 네. 뭔가 되게 어, 예상치 못했는데 되게 섬세하게 잘 뭔가 챙겨주네 이런 싶은 그 모멘트들이 되게 많아서 네. 네. 천사 고양이가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것 같아요. 네.
0: 그러면은 안신 씨에 대한 강력한 미담 있어요? 디테일한 거?
1: 저는 그때 처음 딱 느꼈던 거는 네. 그 저희 일집 활동할 때 이제 좀 추워서 겨울이었는데 네. 이제 사전 녹화 끝나고 이렇게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한 민소매 이렇게 차로 가고 있었어요. 네, 네. 밖엔 추웠는데 네. 근데 안신이가 아, 형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형 감기 걸리니까 빨리 아우터 입어 이러면서 준 거예요 저한테. 네. 오~ 약간 이런 오~ 모먼트.
0: 맞아요. 아, 네. 약간 디테일하게 좀 챙겨주는 면이.
1: 네, 네. 맞아요. 맞아요.
5: 천사 고양이.
3: 천사.
0: 어떻게 본인도 천사라고?
2: 아니 너가 골랐잖아. 너가 골랐잖아.
0: 본인도 천사라고 인정해요? 인정하십니까? 아,
6: 인정할게요.
2: 인정할 기회는 뭐야?
4: 인정할게요.
0: 어떻게 부모님도 인정하세요?
6: 인정할 것 같아요.
0: 아, 정말?
1: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아, 지금까지 부모님한테 뭐 잘못한 거 하나 없었고 혼난 적도 없었어요?
2: 아, 진짜? 진짜?
0: 아, 정말요? 네,
6: 진짜? 제가 살면서 때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0: 아, 진짜? 아, 부모님이 때린 적 없어요?
6: 아, 없습니다.
0: 정말. 부모님이 천사셨네.
6: 이것도 맞습니다.
2: 누가 천사였는지.
6: 부모님 더.
0: 그래. 자, 그러면 남아있는 키워드가 안급한 사람, 그리고 멋진 애교맨, 플러팅 장인이 사람. 있는데 나 플러팅 장인이 제일 궁금하다. 자, 이 세 분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맞춰볼게요. 네. 알파 드라이버의 프리갈람 듣고 올게요.
4: Freak alarm. Sick when we walk in, everybody know. Got the place popping, 꿈과 같은 sound. I'm gonna hit the...

0: 와, 이걸 내가 직관하다니. 알파 드라이버네 프리갈람 듣고 왔고요. 알비원 멤버 영어 파트. 자, 자기 PR 5자 토크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어가 볼게요.
1: Yes, sir.
0: 아, 근데 진짜로 에너지가 정말 다르다.
2: 감사합니다.
0: 상현이는 뭐 따로 먹고 있는 뭐 있어요? 비타민 같은 게 영양제 있어요?
1: 영양제 먹어야 됩니다.
3: 아니, 먹으면 더 좋아지겠네 그러면.
1: 더 챙겨
0: 오늘 뭐 마늘 주사라도 맞고 왔나? 오늘 아주 그냥 미치네 정말. 날뛰고 있어.
1: 아 예, 라디오 할 때마다 너무 뭔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항상.
0: 그래요?
1: 항상 이렇게 신납니다.
3: 상현이 네. 말하는 거 좋아해요.
0: 자, 그 기운 저도 지금 받고 있는 기분이고요. 자, 하영주님께서 이 그룹 아 느낌이 좋네요. 노래도 좋아요.
1: 느낌이 와.
3: 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수님.
0: 자, 그러면은 알듀오 멤버 영어 파트 자기 PR 5자 토크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남은 키워드가 안급한 사람,
1: 안급한
0: 멋진
1: 사람.
0: 애교맨, 플러팅 장인 남았거든요.
1: 네. 네.
0: 아, 근데 이제부터 진짜 난 코스야. 그전까지는 조금 쉬웠고
1: 네.
0: 지금이 이제 난 코스인데 예. 일단 안급한 사람 한번 맞춰볼게요.
1: 여기서 제일 느긋하게 뭔가 앉아있는 느긋하다. 사람. 네. 표정부터 되게 나긋나긋하고.
0: 저 한 번에 맞춰볼게요. 리오 씨.
4: 오. 오.
0: 땡이요?
1: 오, 땡.
0: 아니요?
4: 네. 저도 네, 별로 급하진 않는데 저보다 더 급한 거북이가 있습니다.
1: 더 안급한.
4: 더 안급한.
0: 아니 진짜 오늘 쟁일 앉아 있었는데 리오 계속 앉아 있었는데
4: 저도 한 거북이 하는데 네. 더 거북이가 있습니다.
0: 더 느긋한 느린. 사람 있어요?
1: 네. 표정을 보면은 진짜 네. 바로 아실 수 있어요.
0: 누구지?
3: 얼굴에 써 있습니다.
1: 이제. 얼굴에
3: 리오.
0: 어 그래? 그 느긋함이 있어?
1: 네.
0: 아 그렇다면 혹시 상원 씨?
1: 아, 아 정답. 아.
3: 맞습니다.
0: 와 네. 저는 둘 중에 한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제가 아까 이렇게 봤을 때 다들 한 번씩 춤추거나 팬분들한테 인사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물론 리오 씨도 나갔어요. 네네. 나갔는데 자 이제 내가 나설 차례인가 이러면서 막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1: 대장 고양이.
0: 어 약간 대장 고양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안급한 사람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4: 네.
0: 우리 상원 씨가 그러면은 가장 안급한 사람이었군요.
5: 네.
0: 뭐 때문에 이렇게 느긋한 거야 도대체. 성격이.
5: 아니. 저희가 너무 바쁘고 이제 요즘 이제 사회가 너무 정신없이 빠르게 돌아가잖아요.
0: 네.
5: 그 속에서 나만큼은 좀 천천히 살고 싶어서
3: 이런 것도 있고 상원이 감성이 미쳤어요.
5: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좀 천천히 살아야지 제가 마음이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0: 와.
1: 본인의 페이스대로
0: 제가
1: 사는 거죠.
0: 제가 한 인생 2회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 네.
0: 저도 사실 아까 좀 약간 좀 아 어른스럽다라고 느꼈던 게
1: 어른
0: 정말 그냥 그 막 춤추고 우리 같이 막 팬분들의 인사하고 이 바쁜 와중에도 저를 딱 보시면서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약간 그 느낌이 있었어. 약간 인생 2회차 같은 느낌? 뭐 여유? 이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상원 씨도 급할 때는 있을 거 아니에요? 살면서.
5: 급할 때 있죠.
0: 네. 그럴 때는 어떤 순간이에요? 어떤 순간에 조금 이거 좀 빨리빨리 좀 해야겠다. 약간 이런 거. 예, 그냥 넘어갈게.
1: 지금도 느긋해.
0: 대답 기다리다가
1: 하루가 지나갈 것 같아요.
0: 하루가 정말 진짜 해줄
5: 없는 것
0: 같아요. 같으니까.
5: 네.
0: 예, 알겠어요.
4: 딱 저희 아이디 이벤트 찍을 때만 그
0: 퇴근할 때. 퇴근할 때 제일 먼저 나가는 거 아니야? 이따가 손살같이 나가는 거 아니야? 자, 그럼 멋진 애교맨과 플러팅 장인이 남았는데.
4: 네.
5: 야,
4: 이거는 그 멋진만 보시면 돼요.
0: 멋진.
4: 네네.
1: 둘 다 멋진데요?
4: 아닙니다. 멋진을 네, 멋진. 좀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0: 네. 제 모르겠네. 네. 네. 멋진 때문에 더 모르겠네. 끝까지 맞추고 싶지가 않으네.
4: 아
0: 예. 멋진 애교맨. 애교랑은 좀 상관이 없어 보일 것 같지만 뭐 어떻게 멋.

0: 멋진 애교맨 리오 씨?
1: 네네.
2: 리오 정답입니다. 예.
0: Yeah. 아 어떤 애교가 있을까요?
1: 제가
3: 미스터 규.
1: 제가 미스터 규입니다.
0: 규예요?
1: 미스터 규. 네.
0: 애교랑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진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애교.
1: 네네. 아 뭐 별거 없는데. 네. 네. 정말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 진짜 별거 없어가지고
2: 이미 지캠이 잡히셨어요. 네. 카메라
0: 잡혔어요. 지금 잡혔어요. 네. 원샷 잡혔습니다. 네. 네.
3: 이거 중앙.
0: 아, 네. 네. 중앙. 큐.
4: 내가 말했죠. 멋진에서 넘어갔어야 돼. 약간.
1: 제가 말했죠.
0: 뭐 네. 어떻게 만족
1: 말했죠? 없다고 말했죠.
0: 아니, 잠깐 팬분들이 이제 밖에서 만족을 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짜증 나가지고 이런 거예요.
5: 새로운 것도 만들어.
1: 저는 지금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별거 없는데 네. 그 네. 그렇습니다. 네.
5: 상현이한테 좀 배워요, 형.
1: 아, 제가 좀 수업을 받겠습니다, 상현이한테.
0: 그래, 네. 상현 씨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애교가 되는 거다.
1: 미스터 규, 미스터 상현이 규? 버전을 해주세요. 어,
0: 어. 아~ 그래.
1: 아, 이게 표정이 다르네.
0: 어. 부드럽잖아. 표정이 부드럽잖아.
5: 뒤에 세트도 있어. 이거
1: 네, 네.
5: 아,
1: 그러니까,
5: 아니야. 아, 맞아.
4: 규, 에나 뭐 이렇게 나오네.
5: 맞아. 세트 있어요. 아, 원, 투, 앤, 쓰리.
0: 이거 해줘, 이거 해줘.
5: 아, 원, 앤, 투, 앤, 쓰리. 원, 앤, 투, 앤, 쓰리. 포.
0: 아,
5: 오.
0: 아, 요 정도 해줘야지.
4: 네, 이렇게 나왔으면 됐어요.
0: 아, 그럼
1: 네, 좋네요, 좋네요.
0: 자, 우리 플로팅 장인.
4: 자연스럽게
0: 아르노 씨 플로팅 장인이라고 했는데 네. 이러면 또 한번 보여줘야죠. 어떤 플로팅을 또 하십니까?
6: 저 바로 해보겠습니다.
2: 어, 바로 그냥.
1: 긴 말 필요 없습니다.
0: 자, 마이크 들고요.
6: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7: 애교해.
0: 오 마이 갓. 밖에서
4: 아, 여보세요. 여보.
0: 밖에서 팬분들도 이제 화가 난 거야. 아 그냥 애교해.
4: 아 여보냐고. 엘리즈 여보예요?
0: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아, 여보세요. 여보시냐고.
4: 여보세요.
3: 여봅니다.
0: 자, 그럼 다른 분들도 한 번씩 한번 플러팅 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한 번씩 좀 플러팅. 보여주실 수 있어요?
4: 아, 플러팅. 우리 그러면 실롱이가
0: 예. 이렇게 번개 한번 쳐주세요.
4: 이렇게 놀라요. 실롱이부터 이렇게 돌아가려고 했지.
1: 번개 보러 갈래를.
0: 그래. 어.
3: 나랑 번개 맞으러.
0: 어, 좋다. 이거 좋다.
4: 나랑 번개 보러 갈래?
0: 번개 보러 갈래? 이거 좋다.
3: 싫어.
0: 이거 어때요 이 멘트? 네. 이 번개 맞으면 나랑 사귀는 건가?
5: 아, 이 자세. 어.
3: 약간 멋있는 척하면서.
0: 멋있는 척하면서.
1: 번개 맞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8: 번개 맞으면?
3: 응. 주 가운데.
4: 번개 맞으면 번개. 나랑 사귀는 거다.
8: 아니, 아 잠시만요.
6: 이 번개 맞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8: 근데 그럼 사내방은 번개 맞는?
4: 그렇지. 네. 그렇지.
0: 그런데 대신 이제 그분이 살아 있다는 가정 하에 이제 얘기하는 거죠.
1: 살아 있다면.
0: 예. 네.
3: Let's go. Let's go.
8: 그럼 아예?
1: 아 하면 돼요.
0: 아 해주세요.
4: 예. 예. 네. 괜찮습니다. 재밌어요.
8: 뭐지?
0: 이 번개 맞으면, 이 번개 맞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8: 이 번개 맞으면 나랑 사귀는다.
4: 번개 맞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0: 왜냐면 우리 실롱은 지금 안 돼. 번개 맞으면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
3: 그러니까 계속 그거
0: 이거를 왜 걱정돼가지고. 자꾸 플로팅을 하라 그래.
1: 네, 이런 느낌이야. 플로팅이.
0: 아 그런 느낌인 거예요.
1: 맞아,
0: 알았어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준서 씨.
4: 자,
0: 또 저는... 얼마나 또 올바르게 또 플로팅을 할지.
4: 그러면 우리. 상견례 날짜 언제로 잡을까?
0: 아,
4: 프리패스상에서 이어서 이렇게
1: 좋습니다.
3: 와우.
0: 와우. 아니 근데 지금 다 들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4: 아,
0: 오, 나이스. 없어가지고
5: 나이스.
0: 예. 나이스. 바로 넘어갈게요.
4: 네.
0: 자 6428번님 저희 딸이 좋아하는 알디원 다음 주에 하는 첫 콘 갈 생각에 들떠 있답니다. 시험 앞둔 소은이에게 시험 잘 보라고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3: 소은이 화이팅.
1: 화이팅.
4: 소은이 화이팅.
1: 소은 화이팅.
4: 우리 팬콘 화이팅.
0: 화이팅.
5: 아이디와도 화이팅.
4: 그렇지.
0: 자 그럼 다음 주 주말에 첫 팬콘서트를 하시는 건데
4: 네.
0: 이런 것도 제대로 홍보해야 되거든요.
1: 맞습니다.
0: 리오 씨가
1: 네네.
0: 어떻게
1: 아
0: 멋지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1: 예, 예.
0: 언제 저희, 어디서 하는지?
1: 네 저희 이제 다음 주 금토일
0: 네.
1: 인스파이어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0: 네.
1: 저희 첫 팬콘을 하는데요.
0: 네.
1: 정말 3일 동안 제 엘리즈 분들을 만날 생각에 너무너무 설레고 제 아이디원이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3: 예! 많이 많이 기대해
7: 감사해요.
0: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알디 형과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었어. 부대도 나와주실 거죠?
1: 아, 물론이죠.
0: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셀럽이 되고 싶어였고요. 알파 드라이브 온과 함께 했습니다. 모두들 안녕. 고마워요. 안녕.

0: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0: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할리 레이 잽슨 피처링 루퍼스 웨인라이트의 The Loneliest Time 듣고 왔습니다. 아, 이경복님, 영미님 알디원이랑 사진 찍는 거 보니까 여왕 같아요. 호위무사들이랑 사진 한 방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친구들이 우르르 왔다가 지금 우르르 사라졌어. 지금 갑자기 휑하다. 방 비었다 지금. 밖에 팬분들 좀 나가시고 항상 나 그래서 아직 남아 있네. 의리 역시 의리. 역시 알디원 팬분들은 이렇게 의리가 있어. 또 끝까지 또 앉아 계셨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앉아 계셨었어. 아이고 다행이다. 아, 혼자 또 외로울 뻔했어요. 자, 그 사이에 쌓인 두댕이들 사연도 한번 볼게요. 4117번님, 저 오늘 희망퇴직 권고받았습니다. 기분이 엄청 꿀꿀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후련하니 이상하네요. 제 나이 40인데 또 잘 시작할 수 있겠죠? 언니가 힘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쵸? 저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뭔가 그동안 내가 해온 게 있는데 아, 이거를 나한테 갑자기 그만두라고? 이 휑함과 그 와중에도 그래 그동안에 나도 좀 지겹긴 했어. 뭔가 새로운 거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어. 근데 그 명분이 필요했었을 뿐이야. 그래서 그 명분이 생긴 것 같아서 조금의 설레임. 그 어떤 마음인지 좀 알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그걸 봤거든요. 뭔가 일이 잘 풀리려면 이 일들이 다 사사사삭 정리가 된다 그러더라고. 예, 뭔가 일이 엄청나게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잘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7588번님, 거창에서 사과 농사 짓고 있는데 풀이 왜 이렇게 빨리 자랄까요? 사과밭에 풀 베는 중입니다. 아우 지겨워. 그러니까 풀들은 왜 이렇게 잘 자라는 거야 도대체가. 아우 참. 아, 이도원님, 저 예전에 SNL 방청 당첨돼서 갔다가 그때 영미 누나 처음 실물로 봤는데 와 연예인 포스 장난 아니더라고요. 의자에 가만히 앉아 계셨는데 완전 이쁘시고 포스 뿜뿜 대박이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에요. 네, 저도 연예인이고 후광이 좀 비치는 사람이고 예, 네, 그런 사람인데 요거를 항상 직접 보신 분들만 아시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5천만 국민이 다 직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 근데 이 동호님이라도 알고 계셨으니까 다행이네요. 소문 좀 내주세요. 자, 이 동호님. 오늘 일이 있어서 안에 차를 빌려서 타고 나왔는데요. 매번 제 차 보고 지저분하다고 뭐라고 하더니 안에 차에 대해서

쓰레기가 그냥 가득하네요. 이래서 겉과 다른 게 사람인가 봅니다. 원래 이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가 찔리니까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차가 더러우니까 남의 차 더러운 것만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 아이 참. 우리 근데 너무 이런 거 가지고 잔소리하고 그러지 맙시다. 그냥 조용히 묵묵히 치워주는 게 나아. 그냥 아유 그냥 치워주고 말지 서로 잔소리하면 싸우자는 거예요 이거는. 자, 아까 풀 빨리 자란다는 사연 들으시고 3024번님이 풀들도 역시 우리 두댕이다워. 아, 풀들도 야한 생각을 많이 하나 봐요. 진짜 그런가 보다. 누가 사과밭에서 진짜 야한 행동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저희 갈대밭이었다고. 근데 요즘은 사과밭인가 보다. 거기가 핫스팟인가 보다. 아니면 두대를 틀어놓으셔서 그런가? 두대 틀어놓고 사과 농사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풀이 좀 빨리 자라는 경우가 좀 있긴 있어요. 예, 덜어 있긴 있어요. 아, 사연 보내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나가고요. 아까 알파 드라이버는 애기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입조심하느라고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애들 갔으니까 우리끼리 좀 놀자고 요렇게.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전미도의

0: 눈빛에다 보이게.
1: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전미도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에 이어서 시소의 사랑이 아닌 단어로 말해요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풀이 빨리 자란다는 소식에 이어서 정세미님께서 아 그래서 사과가 빨갛게 익나 봅니다. 그러니까 사과도 이제 안 생각하면은 그렇게 되나 보다. 9989번님, 영미언니 괜찮으십니까? 속 불편한 거 아니죠? 좀 허옇게 질렸어요. 이루다님, 영미언니 달걀 같아요. 헤헤 이러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나름 꾸미고 와도 이게 문제라니까요. 오늘 같은 날은 차라리 비비를 안 발랐었어야 되는 날인 거예요. 조명이 진짜 여기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눈썹이 날아갔어. 눈썹이 날아가 버렸다고 지금. 이거 어떡할 거예요? 모나리자 됐는데. 심지어 아파 보이기까지.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아 지금 아이, 조명 하나만 부셔버리고 싶네 진짜. 그 저처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눈 사이 먼 사람들은 더 멀어 보인다고. 이게 인면으로 보인다면 양쪽 관자놀이에 있는 걸로 보여가지고. 아, 나 참. 0503번님. 이사 후 아들내미 어린이집 적응 기간이에요. 울 아들 사회생활 힘들었는지 밤새 열이 나서 오늘은 어린이집 땡땡이 치고 둘이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언능 나와서 내일은 어린이집 꼭 등교하길 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아 그래 아이들도 긴장이라는 걸 하죠. 긴장하고 또 이제 긴장 풀리고 그러면 이제 그래 열감기가 이렇게 오더라고. 하, 그래 얼른 나와서 등원하자. 엄마 힘들어. 데이트하는 것도 한두 번이야. 이거 힘들어. 하루 시간 길다. 2008번님. 너튜브를 보다가 와일드싱 OST 오정세 씨 노래 네가 좋아 듣고 배꼽 빠지는 줄 알았어요. 같이 재밌고 즐거웠으면서 신청해 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요즘에 이 노래에 꽂혔거든요. 너 노래가 왜 쓸데없이 이렇게 좋은 거야 심지어 진짜 역시나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노래 들려드릴게요 영화 와일드싱에서 오정세 씨가 맡은 역할이죠 최성곤의 네가 좋아 듣고 올게요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세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2: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5: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너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6: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5: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시간 만에 발표하는 오늘의 학용사 퀴즈 정답 바로 My name Sunny, 내 이름 맑음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 4935번님, 2316번님, 배주영님 세 분께 닭가슴살 세트 보내드릴게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 오늘 가장 임팩트 있었던 멘트는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아, 저는 번개를 보면은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롱 씨가 얘기했죠. 알파 드라이버원에. 그래서 우리 신롱 씨 가시는 길에 요 소리 실컷 들으라고 번개 소리 들려드릴게요. 네. 아, 지금 완전 흥분의 도가니겠다, 지금. 너무 행복해가지고. 자, 우리 슬림웨이 다이어트. 이 번개 맞으면 우리 사귀는 거다.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 시티, 환인제약,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포스코 ENC 번개맨. IS 동서 주식회사 본컴퍼니. 우리 번개 보러 갈래? 현대 오피스 유한 책임회사 이카운트,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와 함께 합니다. 이 번개 맞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아이고, 자, 지금 비 내리는 지역도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번개 치는 곳 혹시 있나요? 안전하게 귀가하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5월 12일 오후 5시 30분 동해 종합경기장에서 초청 가수 유민, 에일리, 나태주, 김연자, 김용빈의 축하 공연과 함께 선보이는 개회식이 마련됩니다. 43개 종목에 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정과 감동의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화합과 단결로 하나 되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FM for you.
2: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우리는 익숙하고 편안한 곳으로만 향하곤 합니다. 매일 똑같은 경로, 늘 머무는 안전지대에 갇혀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야가 좁아지고 생각마저 굳어버리기 쉽죠. 그러다 보면 무기력한 편안함을 깨뜨릴 작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요. 세상을 넓히는 변화는 거창한 도전이 아니라 오늘 가보지 않은 길로 걸어보거나 다른 분야의 책을 펼쳐드는 사소한 시작에서 출발합니다. 조금은 낯설고 불편한 곳으로 나를 밀어넣을 때 세상은 이전과 전혀 다른 넓이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자, 우리 변화에 익숙해지기 위해 용기 있는 첫 발을 내디뎌 볼까요?

Sixpence Under Richard Kiss Me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페발견 성슬입니다.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한 주가 너무 빨라요. 그 어제 누가 그러셨는데 청취자분 중에서 수요일을 이렇게 쉬면 한 주가 진짜 빨리 간다고. 뭔가 일을 할 만한데 딱 쉬고 또 주후반부 되고 네. 시간도 빠르고 일하기도 너무 좋고. 근데 정말 오늘 와 너무 빠르네요 진짜. 벌써 목요일이라니. 함께해서 힘이 나는 목요일 오후입니다. 아 지각 아니시고요 탱크님. 일단 주소 잘 찾아오셨고요. 항상 늘 우리는 좀 새로운 거를 찾고 도전해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참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늘 익숙한 걸 찾게 되고 네, 편안한 곳으로 향하는 게 현실이죠. 여러분은 좀 이렇게 새로운 것에 도전을 잘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마음의 준비를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신 편인지. 저는 후자거든요. 되게 오랜 시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엄청 이제 막 그 다 셈을 해봐요. 셈을 해서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고 최상의 제 머릿속에서의 최상의 어떤 그 도출을 결과를 도출해내면 그제서야 이제 조금 움직이는 약간 좀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한데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좀 이제 중대한 문제들은 상당히 오래 네,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어찌됐건 이 항상 하던 일 루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자극이 필요할 때가 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용기를 내서 우리 주저하지 말고 좀 새로운 것에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또 우리 오바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먹구름이 몰려온다 날씨 얘기들을 좀 주시는데 비가 오는 지역도 있고 벌써 그렇네요. 강릉은 아직 비는 안 오는데 약간 이제 오늘 밤부터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어제 밤에도 살짝 흩뿌렸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고 저녁에 또 비 소식 있고 날씨가 진짜 막 한여름이 다 온 것 같더니 다시 또 이제 봄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우의 여신님 오셨어요. 리디, 전 오발만 바라볼 거예요. 시야가 좁아지던 생각이 굳던 오발에만 몰두할 거라고요. 아니, 너무 좁아지면 안 돼. 너무 굳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다 굳어버리면 안 되니까 서로 이렇게 좀 좋은 이야기도 서로 같이 해주고, 이렇게 흘러가는,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또 고이면, 썩는다고 하잖아요. 너무 고이지 말고, 외부의 어떤 공기도 좀 유입해 주시고, 여우의 여신님이. 그렇게 되면 좀 더 풍성한 오발이 되겠죠? 그리고 아 까망이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항상 도모하는 예, 오후의 발견이 되기 위해서 늘 노력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힘이 그 풍선 바람 빠지듯 파스스스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야 항상 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힘이 난다. 그런 의미에서 오랜만에 예, 좀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려요 여러분. 예, 도와주세요. 예. 7578번이 오셨습니다. 비 소식이 있어서 습도가 높지만 간간이 바람은 시원하네요. 바람이 좀 더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쵸. 더 더워지기 전에 조금 이 바람이 더 우리 곁에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 새싹 베이비는 성

집 출첵. 아, 요즘 약간 신청곡의 선곡이 좀 덜 됐었죠. 새싹 베이비님. 네, 오늘 좀 기대를 해볼게요. 오늘 날씨 탓인지 좀 재즈곡들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차분한 느낌의 노래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듣고 싶으신 노래 예, 신나도 괜찮습니다. 다들 그래? 그럼 나도 좀 잔잔하게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의 지금 기분과 날씨와 환경에 따라서 듣고 싶으신 노래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인터넷 mbcg.co.kr 오랜만에 안내 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 MBC 강원영동 홈페이지 주소고요. 유튜브 창 통해서도 저희 스튜디오 함께 보시면서 방송 들으실 수 있죠. 오피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출석체크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죠. 문자창 열어둘게요.

0: 티켓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렉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아, 예, 우드로님. 예, 분자창과 유튜브 창에 남겨주신 이야기 잘 접수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또 제 맘대로 되는 건 아니어서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 예. 직장인이니까요. 자, 우리 출석 체크 빠르게 달려보죠. 까망님께서 오늘 울진에 가실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돌아오시는 길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갔던, 늘 가던, 운전하던 그 길 말고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오늘 왔는데 너무 좋았다고. 그러니까 평소랑 조금 다르게 가는 거? 신선한 일이죠. 아치님은 가끔 한 번도 안 가본 골목길을 가보기도 하신답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고 나중엔 자주 가는 익숙한 골목이 되곤 하죠. 계속 이렇게 새로운 걸 뭔가 찾아내는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낙화님은 작은 변화라 친구들 여행 모임이 있거든요. 안 해본 거 경험하려고 7월 말에 템플스테 1박 신청해 두셨다고 합니다. 예약하고 기대 중이에요. 종교는 어떻게 되세요, 낙화님? 요즘 뭐 템플스테이는 종교랑 상관없이 가곤 하니까 그냥 궁금해서요. 온다. 온다, 온다. 네. 레인 스타트 춘천 국총쌤 막 옵니다. 지금 비가 온다고. 동희동희님께서 지금 춘천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다고 하셨는데 아, 이게 춘천은 이제 지역마다 비가 이제 막 쏟아지는 곳이

울려고 지금 막 잔뜩 머금은 곳이 있고. 내일의 만보님은 어디 계실까요? 여기는 먹구름이 잔뜩이에요. 완전 울기 직전에 얼굴이 찡그려지는 느낌입니다. 예, 참 시원하게 팍 오면 좋은데 이게 막 흩뿌리면 조금 꿉꿉하기만 하고 뭔가 이제 옷만 살짝 젖는 것 같고 그렇죠? 아, 이사 앞두고 계시구나. 자꾸 좋았던 게 생각나신다고. 지금 집에서 이사 가면 더 좋은 일들이 많죠. 새싹페이빈이 에브리데이가 챌린지다. 실패 11번, 성공 0.5번. 혹시 오발 신청곡은 아니겠죠? 이런 건 너무 미안한데? 지기님께서도 네, 선물을 받으셨다고 인증샷을 주셨는데 이사 오세요. 네, 강릉에서 쓰실 수 있는 선물이 아마 추가적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제 뭐 필요할 때 쓰시라고. 그리고 혹시 주변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의미로 조금 더 넣어드렸고요. 이사 오시면 더 좋죠. 요즘에 또 사업을 시작하셔가지고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자, 하하호우님들 찍 오셨고요. 서울 강원 오바리님 감사합니다. 국종쌤도 여러분 어제 개표방송 보셨나요? 네, 개표방송은 이렇게 돌려보는 또 재미가 있잖아요. 분명히 다 같은 얘기하고 있고 네. 어차피 지금 결과 전에 이제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도 보는 재미가 있다. 네, 저도 한참을 헤매했죠. 국종쌤 새벽까지. 개구쟁이 양마님도 일찍 오셨고요. 그리고 달콤설탕님 오늘 꽁트 네, 오늘 또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3, 4부리 김용록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잊지 말자 안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퇴근하시고 친구분 만나세요. 스탠딩 에그입니다. 변화를 꾀하자고 했는데 노래는 오래된 노래 듣고 올게요.

오래된 노래였습니다. 선 계란, 서 있는 계란. 괜찮은데요? 노래 띄워드렸고요. 9967번님 운전 이제 시작하시나요? 아직까지 날씨가 좋은데요? 도착하시는 데까지 비가 안 오기를 바랍니다. 느티나무님 오셨어요. 눈코 뜰 수 없이 너무 바쁘지만 오발은 들러야 해서 눈을 크게 뜨고 귀 쫑긋 출첵합니다. 아, 너무 잘하셨다. 너무 바쁘지만 할 건 해야죠. 바쁘다고 할 건 놓치면 밤에 또 후회합니다. 아, 선스타님 빗방울 떨어지는데 좋으신 것 같아요. 비 오는 거 좋아하세요, 선스타님은? 또 시원하게 오는 건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하게 막 이렇게 꿉꿉하게 흩날리는 것보다는. 그리고 아, 쏘가리님도 오늘 찾아주셨고요. 오늘 그 뭐랄까 잠깐 또 바쁘신 중에 막 이렇게 들러주신 그 느낌이 많이 나요. 반갑게도. 눈눈안나님, 어제 투표사무원 아르바이트하고 왔어요. 앉아서 계속 투표함을 보고 있느라 매우 힘들었습니다. 덕분에 밤 8시 반부터 기절했고요. 아직도 매우 피곤하지만 주말을 기다리며 버텨봅니다. 오늘 노발님들의 칼퇴를 기원하며 선물 잘 받았다고 인증 남겨요. 고맙습니다. 어제 그 아르바이트 다녀오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문자창으로도 이제 뭐 출근해요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맞아요, 우리 그 노마드님도 다녀오셨죠? 궁금했는데 사실 어떻게 알고 또 이렇게 TMI 이렇게 당겨주셨어. 어제 이미 사연을 보면서 살짝 궁금했거든요. 이게 강제일까 아니면 자발적인 걸까. 네, 뭐 여러 가지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 문자로 상세하게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 아 이제 궁금증이 다 풀렸어요. 근데 어쨌든 휴가까지. 오 좋은데? 네. 이틀 휴가? 좋은데요? 아니 왜 휴일에 일하시고 눈 뜨자마자 스타이즈본을 보셨어. 왜 눈물을 흘리고 싶으셨나 오늘? 아 너무 좋아하는 곡입니다. Always Remembers This Way. 예, 이 노래 또 청해 주셨어요. 운동도 가시고 알차게 이 휴가를 보내고 계시군요. 그리고 우리 까만꼬막님도 선물 받으셨다고 감사해요. 이렇게 인증샷 주실 때 예, 이렇게 힘이 팡팡 납니다. 아주 총 맞은 곰탱이님도 오셨어요. 소나기가 오려는지 구름이 잔뜩 찌푸린 오후 시원하게 내리고 그치면 퇴근길도 즐겁게 느껴질 듯합니다 해주셨고요. 오 4047번님 반갑습니다. 경기도 계시는데 수원 쪽에 계시죠 아마?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려요. 이따 저녁 때 남편이랑 같이 먹으려고 친정엄마가 주신 시래기로 국을 만들고 있어요. 오늘도 행복한 기운 넘치는 목요일입니다. 시래기국 뭐랑 같이 넣어서 하세요? 아니면 그냥 시래기로만? 된장으로? 뭔가 이렇게 좀 흐린 날에는 예, 이게 뭐 매운고 막 얼큰한 것도 좋은데 이 된장의 구수한 이 국물도 너무 좋죠. 4047번님 조용필 노래 준비했어요. 서울 강원 오바리님의 신청곡 단발머리 듣고 옵니다. 그

바닐라 라떼님 오셨습니다. 출첵해요. 저 또한 새로운 일은 상당히 고민하고 결정을 하면 새로운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시고 일단 결정을 하면 끝까지 간다. 지금 다른 일을 고민 중인데 결정이 잘 안 되네요 하셨습니다. 다른 일을 고민 중이라는 게 이직을 고민 중이시라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다른 뭐 어떤 고민거리가 이제 생기신 건지. 나를 알아가는 과정도 참 좋지 않아요? 나는 원래 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천천히 조바심 내지 말고 결정하자. 생각해보자. 주변에 또 이렇게 묻기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하면서. 바닐라 라떼님 어떤 고민이신지 잘은 모르나 지금까지 그랬듯 현명하게 잘 결정하실 겁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잘 결정하시고 결과도 알려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소 성함 주시고요. 그리고 사랑스러운이 오셨다. 생일이라 남편한테 금일봉 받았어요. 행복하시겠다. 부럽네. 지금 남편한테 서운한 게 좀 있었는데 이래저래 또 슬쩍 넘어가게 됐어요. 애들도 엄마 생일이라고 외식한다고 좋아하는데 웃는 얼굴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냥 기쁘기만 한 생일은 아니었지만 아이들 덕에 노력하는 남편 덕에 넘어갑니다 해주셨어요. 또 그 상황을 부드럽게 넘길 수 있는 아량이 있는 것도 얼마나 복된 겁니까? 사랑스러워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이 너그럽고 넓은 마음 오늘 절대 변하지 마십시오. 행복한 날이니까. 축하드려요.

0: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탱크님 신청곡 서영은 버전의 좋아 좋아였습니다. 탱크님은 오늘 저녁 식사 메뉴로

장모님표 고추장 수제비가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라고 일부러 해주신다는 우리 장모님 너무 감사해요. 서영은의 좋아 좋아 신청합니다. 너무 귀엽다. 장모님 감사해요. 좋아 좋아 이거 아니야? 아, 사랑받으시는 우리 사위님. 역시 예, 사위 사랑은 장모구나. 맛있게 드시고 예,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 와, 우드로님은 어제 안성에서 근무를 하셨나봐요. 작업을 하셨나봐요. 근데 밤 늦게까지 일을 마치시고 집에 와서 개표 방송 보다가 새벽 4시에 주무셨다고. 뒷이야기는 방송으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예. 근데 어쨌든 4시에 주무셨는데서 결과를 다 보고 주무셨어요? 아니면 뭐 지역마다 좀 다르니까. 예. 그 뭐 유력, 확실 다 보고 주무신 건지 아니면 겨우 못 이겨가 눈꺼풀을 못 이겨서 결국 잠이 든 건지. 예. 좀 억울하지 않나? 후자면? 어쨌든 예, 정치색을 드러내주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세요. 예, 저만 보니까 어차피 문자창은 마음 놓고 보내십시오. 2018번이 오셨어요. 리디 고성도 이슬비가 오고 있어요. 이슬비가 오니까 운치가 있네요. 강릉도 비가 오나요? 강릉 제가 방송 직전까지 확인했을 땐 비는 안 왔어요. 예, 도리어 그러니까 해가 좀 있었거든요. 막 흐린 것도 아니고 막 먹구름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아, 맑은데 약간 습하고 살짝 머금은 습기 머금은 그 정도? 네, 비는 아직 시작 안 됐어요. 저녁부터 온다고 하는데 글쎄요. 빗길 운전 조심하십시오. 2018번님. 춘천아가씨 오랜만에 오셨네요. 오늘 새벽에 퇴근했고요. 아침 출근하고 또 퇴근한 후에 어, 무슨 얘기시지? 아침 출근하고 퇴근한 후? 어제 아침에 출근해서 오늘 새벽에 퇴근했다는 얘기인가? 괜찮으세요? 내리잤습니다. 춘천 비 오면 안 돼요. 우리 집 베란다 물 샌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이야. 예, 이게 또 스케줄 근무, 타이트한 스케줄 근무가 괜찮지만 예, 몸 좋을 때, 건강 좋을 때 잘 챙겨야 된다. 우리 춘천 아가씨 제가 동생 같은 마음으로. 잘하고 계시겠지만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잘 드시기도 하고. 오랜만에 오시니 또 좋네요. 그리고 어떤 운을 넣었지? 어떤 운을 넣었어요, 장장님? 아, 요즘에 제가 멘트를 이렇게 사연을 소개하고 여러분 이제 막 얘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 피드백이 오잖아요. 저는 이제 나중에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뭘 했더라? 왜 웃으셨지? 왜 어디 운율 말씀하시는 거지? 어쨌든 네. 뭐 예, 조심은 할게요. 쉽진 않다. 그리고 정집사님 오셨어요. 리디 진짜 중간 수요일에 쉬니까 너무 좋네요. 자영업 진짜 좋으신 게 너무 티나. 자영업 최초로 주 4일째 도입하고 싶어요. 아, 이번 주 로또가 돼야 할 텐데. 되고 나서 네, 주 4일째는 우리 되고 나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너무 섣불리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면 네, 후회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지금 이번 주 양양 다녀가셨잖아요. 그래서 더 좋지 않으셨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댕댕이 이름 뭐예요? 그제 그 돗자리 위에 누워있는 이렇게 턱 꿰고 앉아있는 누워있다 그래야 돼? 앉아있다 그래야 돼? 걔네는? 엎드려있다. 엎드려있는 사진 주셨는데 하, 너무 이뻐요 정말. 네. 어쨌든 자영업 최초로 주 4일째 도입하시면 꼭 알려주세요. 로또가 되신 걸로 알겠습니다. 마이클 부블레 넬리 포타도 관도 관도 관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진짜. 오늘 TMI 대방출 중이신 노마드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레이디 가가 Always Remember Us This Way 띄워드렸어요. 오늘 눈 뜨시자마자 영화 스타이즈 본을 보시고 왜 눈 뜨자마자 이 영화를 보셨지?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다 각자의 어떤 감성들이 있으니까 집에 누워서 참여를 하니까 유머에 헝그리 정신이 없어져서 축축 처지고 있습니다. 벌떡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서 비가 오나요? 서울 지역마다 좀 다르다고 해서 비가 안 온다면 좀 창문을 열고 현관문 열고 나가셔서 개그감을 좀 충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가세요 낙화님. 멋진 노래 들으며 퇴장합니다. 라디오로 들을게요. 이 자리를 뜨고 싶지 않지만 떠야 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 유튜브만 나가시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스타이즈본 보면 이렇게 된다니 하루 종일 운다니까요. 빨리 추스르시고 몸이 피곤하셨던 것 같아. 아무래도 공사 23번님 오셨습니다. 우리 아들내미 반에서 생일이라고 롤링페이퍼를 받아왔거든요. 근데 읽다 보니까 어머님 대딩이 뭡니까? 대학생 때 OT, MT 때 막 방바닥에 쭈그리고 열심히 끄적이던 그때 생각나고 너무 좋은 거 있죠? 요즘 이런 감성 느끼기 어려운데 담임 선생님이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하시며 우리 친구 이름은 비밀에 붙이겠습니다. 어머 너무 귀엽다. 땡땡아 내가 선물을 준비 못했어. 학교 끝나고 어디지? 뭐 학교 앞 그 뭐 분식집 같아요. 이름이 어디로 와? 누구가 너무 귀엽다. 축하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마워 누구야. 자 애들의 그 저기가 있어요. 감성이 있어요.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약간 글씨 하나하나 쓸 때도 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쓰기는 쓰지만 혹시라도 나의 마음이 상대방한테 오해가 되진 않을까? 저는 한 번 더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친구들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고마워. 나 챙겨줘서 고마워.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마워. 그게 단데 사실. 우리 친구 너무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0423번님. 아 그래요? 그 분식집 이름이 아니었고 학교 끝나고 꼬김으로 와. 꼬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꼬김? 퀴즈 해봐야 되겠다. 광고 듣는

0: 동안 꼬김 맞춰주세요, 여러분. 약간 너무 너무 신선해서 지금 꼬김 너무 귀엽다. 지금 꼬김을 먹고 있겠죠?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7578번님 춘천 조금 전부터 비가 많이 내려요. 비가 내리니 습한 거 이해하겠고 오늘 노래 너무 좋아서 보송해지는 것 같습니다. 큰일 났어요. 오늘 아주 감성 터지는 노래들 많이 주셔가지고 선곡표가 아주 꽉꽉 차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방 잘 지내나요? 춘천 아가씨께서 사진을 한 장 같이 주셨는데 익숙한 얼굴들 맞아요? 제 지금 눈 이상한 거 아니죠? 괜히 사진이 반갑네요. 네. 어쨌든 하루에도 막 두 번, 세 번씩 출근한 우리 춘천 아가씨 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강서방님 늘 곁에서 따뜻하게 챙겨주시고 이 정도로만 할까요? 좋아요. 그리고 땡이야 땡구님 제천에 계신가요? 바람이 엄청 불어요. 태풍급입니다. 날아갈 것 같아요. 조심하십시오. 제천? 왜 이렇게 갑자기 조심하시고 땡이야 땡구님 일 잘 마치시고 조심히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연 조금만 더 볼까요? 네, 조금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아 길맘님 오셨다. 아 충남 예산까지 교육을 받고 오셨대요. 강릉에 계신 우리 청취자분이신데 내년 6월에 명퇴를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오, 시원섭섭한 이 기분 뭘까요? 그냥 싱숭생숭합니다. 오발 들으니까 안정이 돼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 그렇죠. 김합리도 되게 오랜 시간 한 직장에서 일하지 않으셨나요? 이게 뭐 시점이 어쨌든 뭐 명퇴든 뭐 정년퇴직이든 어떤 거든 간에 오랜 시간 내 몸을 담았던 곳에서 그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 새로운 삶을 이제 내가 다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 참 막막하기도 하면서 막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좀 되면서 너무 막 시원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길맘님 이제 딱 1년 남았네요. 1년 잘 준비하셔서 꼼꼼하게 차분하게 잘 준비하셔서 새로운 제2의 인생 우리 재미나게 만들어 가자고요. 우회방연 성슬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와서 2부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어머, 다들 잘 아시네. 꼬김이. 꼬마김밥. 백홍이님. 우리 조카도 매번 꼬김꼬김이라고 해서 학교하고 분식 사 먹고 오던데요. 정답. 백홍이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잘 지내셨나요? 선물 보내드립니다.

약간 좀 오랜만에 만나서 약간 낯선 느낌? 예, 낯가리는 척하고 있어요. 선물로 살짝 이렇게 환심 좀 사봅니다. 백공이님 주소 성함 주시고 꼬김 주신 분들 다들 잘하시네. 역시 먹는 거에 강한 우리 오바리들. 꼬김 주신 분들 중에서 역시 이분도 오랜만에 문자 늘 듣고 있어요 라고 항상 이렇게 강조해 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늘

가끔 이렇게 생존신고도 해주시고 안부도 좀 남겨주시죠. 다섯 양꽃님까지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꼬김. 이문세입니다. 사랑을 말해요. 2부 끝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5시 우리 김용록 아나운서와 함께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사 손옥실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강원학생 성장진단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 상태를 이해

0: 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나침반입니다. 진단을 넘어 체계적인 이력관리까지 강원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1: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제 웅산 노래를 들었었죠? 오늘 웅산 노래 한 곡 더 듣고 싶다. 말로 노래 듣고 싶다. 하신 분들이 몇몇 분 계셨는데 나윤선 노래로 청개구리는 아니고 이 노래를 언젠가부터 지금 큐시트에 올려두고 전해드려야지 하고 있었던 차에 오늘 재즈한 곡을 너무 듣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이다 하고 3부 첫 곡으로 나윤선 목소리 아름다운 사람 띄워드렸습니다. 아 잠깐 립밤 좀 가지러 갔어요 여러분. 네. 입이 좀 말라서 어디 가냐고. 네. 잠깐 립밤 좀 가지러 다녀왔습니다. 명연기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목도 좀 축이고 입술도 좀 촉촉하게 우리 영동아는 혼자만 지금 몸에 좋은 거 목 축이고 있어. 그렇습니다. 아, 순우방님도 생존신고 너무 좋아요. 만수님도 오셨고 4645번님 여름감기 아이고야 얼른 나으라고 힘나는 노래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오늘 3, 4부 저희 또 우리 영록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꽁트 잊지 말자 안전 준비되어 있거든요. 들으시면 약간 어이없어서 힘이 나실 수 있어요. 네. 함께 해주십시오. 문자창 열려있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고요. 유튜브 창 오셔도 또 저희 스튜디오 모습 같이 보시면서 오늘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창 인터넷창 또 유튜브창 열어두고 오늘 여러분과 3, 4부 시간도 함께할게요. 광고 듣고 와서 우리 영록 아나운서 만나볼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9: 지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아니, 분명...

사람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0: 자, 각종 재난재해 사고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코너.
1: 잊지 말자 안전.
0: 자, 이번 주도 역시 우리 김서방. 네, 저의 김서방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메탈키드님의 김서방님, 김영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지금 벌써 관객 4명을 모았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 이제 꽁트를 보시려고 벨루노님께서 세상에. 아, 이렇게 또 영입 가나요? 네, 환영합니다, 우리 새내기 분들. 오늘 이제 또 저희의 꽁트를 보시면 빠져드실 겁니다. 예.
1: 신입 오바리 분들인 건가요?
0: 그런 거 같아요. 정착을 하실지 떠나버리실지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다. 영롱하나에게 달려있다.
1: 알겠습니다.
0: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지내셨어요, 우리 영롱하나?
1: 아, 네, 그럼요.
0: 어떻게 지냈어요?
1: 최근에 또 이제 휴가철이라 가지고 친구들이 강릉에 많이 놀러 오더라고요. 예, 관광 많이 하러 와서 또 중간중간 주말에 만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바쁘게 지내고 있는 우리 영롱아나인데, 아, 땡이야 땡곤이 지금 큰일 납니다.
1: 네.
0: 입술을 촉촉히 하는 이유가 혹시 오늘 뭐 특별한 씬이 있냐고 신고당합니다. 큰일 나서. 예.
1: 아, 예.
0: 절대
1: 그럼요.
0: 안 되고. 예.
1: 아, 그리고 어차피 네. 라디오이기 때문에. 네.
0: 아, 유튜브로 오시나요? 그럼 한번 뭐 여러 가지 좀 구상을 좀 해볼게요. 땡이야 땡곤이. 자, 잊지 말자 안전. 오늘 김영롱 아나운서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요?
1: 아, 네. 오늘은 근데 좀 날씨가 비가 와서 그런지 좀 시원한 것 같기는 한데 저번 주말에 기온이 34도인가 올랐더라고요.
0: 5월이었는데
1: 너무 더워가지고 벌써부터 이렇게 날이 더우면 여름엔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강원권 기온이 뭐 30도를 훌쩍 넘기면서 역대 5월 기온을 경신하기도 했다. 이런 기사도 제가 봤거든요. 올해 여름도 엄청나게 더운 여름이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많은데 자, 그런 무더운 여름날에 열사병 위험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폭염을 예방하는 방법을 미리 공부를 해보면서 안전한 여름을 보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폭염시 안전수칙입니다.
0: 폭염시 안전수칙. 또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성 철저한 우리 영록 하나가 더워지기 직전에 이렇게 또 폭염시 어떻게 하면 내 몸 건강을 챙길 수 있을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상황극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마지막 퀴즈까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볼까요?
1: 네.

0: 아 여러분 안녕 안녕. 저 오늘 부장님이랑 첫 출장이에요. 아우 저 완전 긴장해서 억태 날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오늘도 만관부 만관부. 어 부장님 오신다.
1: 아이고 김 사장.
0: 아, 예? 그게 뭐예요?
1: 아이고 성 사장 해야지.
0: 아이고 성 사장.
1: 이거 정말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0: 여러분 그 부장님 개그 좀 이해해 주세요. 네.
1: 아, 또 그 라방인가 나방인가 찍고 있는 건가? 아 참, 그 출장 갈 준비는 제대로 해온 거고?
0: 아이 그럼요. 아니 그나저나 오늘 온도 보셨어요 부장님? 무슨 뭐 34도인가 5도인가까지 올라가던데.
1: 아하, 어쩐지 아까부터 무척이나 덥더라니. 네. 그래서 또 뭘 바리바리 챙겨왔나 우리 김상원?
0: 네 오늘은 제가 신상품 팔토시랑 모자랑 손 선풍기까지 아주 그냥 완벽하게 챙겨왔었죠.
1: 어, 다 하나씩밖에 없네. 다 자기 좋은 것만 챙겨온 것 같은데.
0: 에이,
1: 우리 김상원
0: 부장님 무슨 또 그런 섭섭한 말씀을. 그럴 줄 알고 제가 오늘은요 부장님 것까지 세트로 챙겨왔습니다. 세트 세트.
1: 아주 오랜만에 훌륭한 일을 했구만 김사원. 이제 우리 김사원이 일을 좀 알잘딱깔센하게 하는구먼. 내가 잘 가르친 보람이 있어.
0: 와 부장님 알잘딱깔센. 제가 저번에 알려드린 것까지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 우리 부장님 완전 감다살이요 감다살.
1: 아 그건 또 어디 나라 말이오. 아우 정말 배울 게 많어.
0: 아우 덥다 더워 진짜. 여러분 이런 날은 꼭 수시로 온도 체크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아 지금 온도 보이세요? 대박인데 이거 35도? 36도?
1: 아니 우리 김사원은 나랑 출장 가면서 대체 누구랑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방인가 나방인가? 어쨌거나 진짜 덥긴 덥구만. 그 김사원 그 나방인가 뭔가 이제 좀 그만하고 네, 내 차로 이동하지.
0: 네 알겠습니다.
1: 아우 잔이 진짜 후끈후끈하네. 아우 찜질방이 따로 없어. 이러다 더워 죽겠어. 와 에어컨 최저온으로 틀어버리자고 김사원.
0: 아, 안 돼요 부장님. 냉방기기를 그렇게 무분별하게 틀어대면은 냉방병 걸릴 수도 있다고요. 실내와의 온도차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적정 실내 냉방 온도가 지금 26에서 28도 정도 되겠습니다.
1: 아 그래 난 또 우리 김사원 시원하라고 특별히 빵빵하게 틀어주려고 했지. 빵빵하게. 아 지금 근데 내가 좀 갈증이 너무 나는데 우리 커피 한잔 테이크아웃해서 가는 거 어떤가?
0: 아이 부장님 아우 참네 정말 갈증이 날 때 카페인 드시면 오히려 수분이 더 빠져나가요. 이뇨작용 때문에 오히려 탈수 증세가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물이나 이온음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우리 김사원은 언제부터 이렇게 잔소리를 했나. 그래 어쨌거나 내 이뇨작용까지 김사원 다 챙겨주고 말이야. 우리 김사원 정말 따봉이야. 어허 여기서부터는 차가 못 들어가네.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겠구먼.
0: 에? 아 지금 이렇게 햇볕이 뜨거운데요? 아 이런 날씨엔 야외 활동 자제하라고 GPT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아휴 땀 흘리면 또 탈수 오고 또 더위 먹고 나 또 열사병 걸리고.
1: 우리 김사원은 캐릭터가 참 일관돼서 좋아. 사람이 변하질 않아.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따라와라이.
0: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저 너무 덥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가주십시오.
1: 아니 이제 막 출발했구만. 젊은 사람이 뭐가 그리 약해. 그정 힘들면 중간중간 무더위 쉼터에서 쉬어가는 걸로 하지.
0: 아 네. 근데 저기 웬 어르신께서 쓰러져 계시는 것 같습니다.
1: 어디 어머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김상원 얼른 가서 물 좀 꺼내보게.
0: 네.
1: 저 어르신이 물 좀 드시고 같이 쉼터에 가서 좀 쉬세요.
0: 야 부장님 역시 우리 부장님. 부장님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이제 영원한 부장님의 종입니다요. 딸랑딸랑.
1: 진즉 좀 잘하지. 자 이렇게 더위가 심한 날에는 주변 이웃이나 어르신들을 살펴야 하는 법. 김사원도 앞으로 더위 먹은 사람을 발견했을 땐 이렇게 대처하라고 알겠지?
0: 네.

0: 자, 혜은이의 띠띠빵빵 들으면서 오늘 예, 꽁트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드라마에서도 실제로
1: 네, 아 그러니까요. 방금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캐릭터 성 씨가 성 사장이랑 김 사장이거든요. 저희가 때마침 똑같네요.
0: 이렇게 뭐 알고 자온 건
1: 그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0: 네, 아니었는데 예. 선생님, 우리 김사원께서 예, 준비를 또 해주신 꽁트였고요. 쿵팡님 질문해주셨는데 실제로도 김영록 아나운서 리디에게 딸랑딸랑 하나요? 아,

0: 아, 그럼요.
1: 절대 아니야. 이렇게 입 빠른 소리 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말만 그냥 딸랑딸랑 이러고 하지 절대. 예. 바른 말만 하는 예, 우리 바른 김영록 아나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어떻게 그 초대 관객분 네 그러니까요. 분께서 만족스러워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0: 네.
1: 아니 오늘 TMI가 아주 넘치는데 원고를 받고 일하냐? 아이고 제가 지켜드려야 되니까 예, 지켜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약간 이게 지금 산의 실제 모델이 혹시 있냐는 질문이었어요. 대답을 좀 해주시죠.
0: 아유, 저, 네. 전혀 저 완전 저의 망상과 허구로 꾸며진 이야기고요.
1: 네. 말을 약간 전... 지금 약간 더듬는 것 같은 느낌.
0: 전혀 아닙니다.
1: 전혀 아닌가요? 네. 네.
0: 최대한 재밌게 꾸미려고 했습니다.
1: 네, 찾아봐야 네. 되겠다. 혹시 계신지 한번 찾아보면서. 네. 자, 오늘 우리 폭염시 안전수칙에 대해서 꽁트로 배워봤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주실까요?
0: 네, 폭염시 안전수칙. 이렇게 무더운 날에는요, 기상 상황을 수시로 체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중간에 라방인지 나방인지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시시각각 변하는 온도를 그때그때 스마트폰이나 TV, 라디오 등을 통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음료보다는 물을 마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덥다고 해서 알코올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게 되면 오히려 탈수 증세가 더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요. 물이나 이온 음료 정도로 수분을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냉방기기를 무조건 제일 시원하게 튼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실내외 온도차는 5도 내외로 적정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또 어르신을 발견했다시피 주변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도 좀 수시로 살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중간중간 쉼터에 들러서 시원하게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것도 열사병 방지에 도움이 되고요. 저처럼 김사원처럼 양산이나 쿨토 옷이 모자 같은 용품을 이용해서 신체 노출을 최소화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1: 네. 우리 김사원처럼 하나만 갖고 오시면 안 되고
0: 여러분. 세트로. 네, 주변 사람들까지 잘 챙겨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1: 좋아요. 그리고
0: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지켰음에도 이제 너무 더운 상황에 오래 노출돼 있다 보면 고열이 올 수도 있고요. 심한 두통이 온다든지 식은땀, 각종 탈진 증세가 보일 경우에 빠르게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셔서 수분 섭취부터 해주시면 그래도 좀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좀 비가 오는 곳들이 많아서 아직 확 와닿지 않으실 수 있지만 네. 예. 하지만 이제 곧 아주 무더운 여름이 기다리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영록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신 폭염시 안전수칙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 이번 여름도 우리 건강하게 나자고요. 자, 그럼 오늘 퀴즈 만나볼까요?
0: 네, 오늘은 폭염시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틀린 겁니다. 1번, 무더위 기상 상황을 수시로 체크한다. 2번, 술이나 카페인이 아니라 물이나 이온 음료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 3번, 냉방기기는 최대 효율을 내기 위해서 가장 낮은 온도로 설정하고 아주 그냥 빵빵하게 틀어준다. 4번, 열사병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서 휴식을 취한다.
1: 네. 우리 영롱 아나운서는 이렇게 보기만 그냥 들어도 문제 안 들어도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이제 학창 시절에도 이렇게 좀 투명했어요?
0: 아, 네. 이슬처럼 투명.
1: 아, 이슬처럼 투명했구나.
0: 네. 제가 예.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1: 그래요. 어디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정답을.
0: 네. 오늘 정답도 역시 문자 샵 294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사진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1: 네. 앞서 들으셨던 혜은이의 띠띠빵빵이 약간 힌트송. 으로 저희가 또 준비를 해드렸는데
0: 그러네. 네. 네.
1: 두 번째 곡도 역시나 힌트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액션. 빵빵 소리가 들리시나요? 역시 띠띠빵빵 같은 제목이고요. B2B 노래입니다. 보기 다시 한번 주실까요?
0: 네. 1번 무더위 기상 상황은 수시로 체크한다. 2번 술이나 카페인이 아니라 물이나 이온 음료로 수분을 보충한다. 3번 냉방기기는 최대한 효율을 내기 위해서 빵빵하게 틀어준다. 4번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서 휴식을 취한다. 틀린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1: 너무 착해. 보기도 그냥 거의 뭐 이제 정답 여러분 맞춰주시라고 네. 이렇게 거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0: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네, 이제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 선물 챙겨드릴게요. B2B 노래 들으면서 정답 기다립니다.

0: 네, 문제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폭염시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1번 무더위 기상상황은 수시로 체크한다. 2번 술이나 카페인이 아니라 물이나 이온음료로 수분을 보충한다. 3번 냉방기기는 가장 낮은 온도로 설정하고 아주 그냥 빵빵하게 튼다. 4번 열사병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한다.
1: 정답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 기다립니다. 비투비 띠띠빵빵 힌트송이에요.

0: 자, 정답은 몇 번이었죠? 우리의 영록 아나운서?
1: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냉방기기를 최저온도로 설정하고 빵빵하게 틀어준다라는 보기였는데 그것이 아니라요. 냉방기기는 적정한 온도로 실내외 온도차가 한 5도 내외로 나게끔 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큰일 나죠. 최저온도로 설정을 하면 진짜 냉방병 걸립니다, 여러분.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사랑스러워님, 아주 투명한 영록 아나운서 설명에 정답 바로 보냅니다. 왠지 거짓말하면 얼굴 빨개지면서 빈말 못하실 것 같아요. 덕분에 정답 도전해주신 사랑스러워님.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1: 아, 완전 동의합니다.
0: 완전 동의요?
1: 이렇게 네, 투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0: 네, 그래요. 자, 사랑스러워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6047번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유진의 윈디. 이번 여름 예,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우리 영록 아나운서도 여기서 같이 인사 나눌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전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0: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전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은 결과 통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지, 무엇이 가능한지 끝까지 설명해드립니다. 모든 민원은 공정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그 과정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부당한 압력에는 강원 안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다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청렴으로 설계하고 신뢰로 완성하는 강원.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같습니다.
1: 오늘 저녁 메뉴 추천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2019번님. 소개를 드리기 전에 이미 저녁 메뉴 결정하신 분들이 네, 문자로 남겨주고 계셨습니다. 무궁화님 오징어채 볶음. 오징어채 볶음? 오징어채 볶음? 진미채 볶음? 진미채, 아, 기름에 이렇게 볶기도 하나요? 오, 무침만 먹어봤던 것 같아요. 그 오징어채가 맞나 지금? 저 지금 당연히 오징어 볶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매콤한 거 주셨고 3592번님은 좀 이따 짜장에 탕수육 먹으러 갈 거라 약간 설레요. 약간 설레요. 이 말 자체가 되게 뭐랄까 좀 그 뭐랄까 그 약간 그 풋풋한 그 설렘이 막 첫사랑을 대하는 그런 설렘? 오, 너무 오바했나? 약간 설렘. 짜장이 탕수육. 아,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만수님은 돼지고기 앞다리살로 김치찌개 준비 중이시. 아, 너무 좋다 이거. 칼칼하게 쫙 찢어가지고 에이, 밥에 탁 얹어가지고 좋습니다. 2019번이 요 중에 하나 픽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음에 드시는 게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0503번님 오셨어요. 96년도 신입생 시절 지리산에 MT를 갔습니다. 각 팀별로 장기자랑에 합기도 호신술을 했던 게 생각나요. 과가 그런 쪽이셨나요, 전공이? 근데 가짜 칼이 없어서 진짜 칼로 했어요. 거기에 머리에 사과를 공중 뒤 돌려차기로 격파도 하고 그래서 맥주 한 짝을 받은 게 생각이 납니다. 위험했다. 아슬아슬한 장기자랑. 네. 맥주에 참 진심입니다, 진짜. 0503번님 사연도 주셨고. 그리고 오늘 3225번님 오셨는데요. 아, 저희 20년 무사고 제가 사고 낸 적은 없습니다. 20년 동안. 남편도 마찬가지였는데, 아, 어제 초등학생 따님이 차에서 내리다가 옆차를 문콕하셨다고. 아, 무사고로 보험료 잘 유지했는데 할증 붙게 생겼습니다. 하필 문콕 당한 차가 새 차였어. 문콕에 수리비가 100만 원? 와, 그렇구나. 하, 낮에 입맛도 없고 그래서 스스로 안 다친 게 어디냐면 합리화하며 아이 데리러 나왔는데요. 우체통에 편지가 하나 딱 있는데 느낌이 싸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신호위반했다고. 아마 빨간 불이 니 급하게 선 듯 합니다. 7만 원짜리 왔어요. 저 알뜰한 아줌마라 천 원도 막 안 쓰는데 좀 울어도 되나요? 아, 좀 속상하긴 하다. 에이, 속상하긴 한데 예, 이게 또 소중한 나의 남편과 우리 딸이 예, 한 거니까 뭐 누굴 탓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근데 문콕 수리비가 상당하네요. 그냥 그 뭐 보험 처리 안 하고 많지 않으면 보험 처리 안 하고 할 수도 있었는데 요 정도면 사실 해야지. 예. 어우 비싸네요. 107만 원과 이제 보험료 할증이 좀 붙긴 했지만 107만 원과 우리 남편분 아이를 바꿀 순 없잖아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입맛도 빨리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3225번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주시고 예, 입맛이 조금 돌아왔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 메뉴 이야기에 하콜리님 한 표 얹어주셨어요. 저는 소고기 넣고 콩나물 비빔밥해서 돌김에 싸 먹을 겁니다. 시원한 양배추 물김치. 오, 너무 좋은데 조합이? 콩나물 비빔밥에 소고기를 넣고 이거 약간 그 갈아서 다져서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제 취향. 네, 하콜리님은 더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양배추 물김치. 아, 좋다. 그리고 동갑님 다들 알아서 이렇게 척척 보내셔. 동갑님은 단호박 오리고기요. 이거 식당처럼 혹시 만드세요? 단호박 이렇게 갈라서 그 안에 오리고기 딱 넣어놓고 그대로 쪄서 네. 피자 치즈 쭉 녹여서 먹을 겁니다. 너무 부럽다 이건. 너무 부럽다. 저녁 메뉴 자랑인가요? 6750번님. 저 닭 사다가 제 비법장에 양념해뒀어요. 닭볶음탕 합니다. 이거 한다고 핵감자를 한 상자나 샀고요.

김신영님 방송 보고 꼭 해보겠노라 했던 당면을 또 왕창 담가놨거든요. 많이 넣어 먹으려고요. 저 이거 호로록 먹을 생각에 살짝 설레요. 여기저기 살짝 설레시는 분들 오늘 많이 등장하셨습니다. 김신영 씨 그 당면 먹는 거 진짜 너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제대로 먹는 우리 김신영 씨. 그 약간 돌아오고 이렇게 이 사실 내 13년인가요? 12-13년 만에 몸무게가 이제 다시 돌아왔다고. 근데 12-13년 만에 돌아왔는데 요요라고 볼 수 있나? 그냥 그렇지 않아요? 요요라고 하긴 너무 오랫동안 잘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복귀를 하시고 김신영 씨 이제 복귀를 하고 나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반응들이 저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나온산. 아, 자주 나왔으면 좋겠는데. 노래 듣고 올까요? 번님들입니다. 당신만이. 하하호호님 신청곡이에요.

6750번이 저 이 노래 중학교 수학여행 때 불렀는데 친구가 감동받고 울었잖아요. 반갑네요. 이 노래 너무 오랜만. 그 친구분이랑 계속 연락을 하시나요? 어떻게 부르셨길래 이 노래를 궁금하다. 탱크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제도 지금 막 소나기처럼 퍼붓기 시작했어요. 빗길 운행하시는 모든 우리 오바리들 안전운전하시고 조심히 퇴근을 하십시오.

약간 고추장 수제비에 많이 설레는 마음이신 것 같은데, 땡크님. 천천히 가세요. 너무 밟으시면 안 됩니다. 수제비 때문에. 아, 요것도 좋다. 0707번님. 리디, 나는 귀차니즘이라 스햄 구워서 갓 딴 상추에 쌈 싸서 막걸리 한잔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니까요. 너무 좋지 않아요? 되게 간단한데, 그 입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기분도 챙기고, 아 너무 좋다. 되게 간단한데. 맛있게 드세요, 0707번님. 아재 입맛 맞아 인정. 예, 네, 아재 약간 저도 밥파예요. 막 국밥 좋아합니다. 국밥류 좋아요. 예. 네. 하고 제육. 아 제육은 저는 이제 고기가 좀 중요해요. 예. 네. 약간 이제 좀 얇은데 기름이 살짝 있는, 예, 그런 고기로 한, 예, 막 두껍고 막 씹는 그런 거 말고. 좋아하는 거죠, 뭐 이거. 예, 좋아합니다. 까마귀. 감사합니다. 6728번님 댁은 어제 오징어 숙회를 드셨나봐요. 남은 걸로 새콤달콤 무침회 준비했습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은 간장으로 도토리묵 무쳐주고 준비했어요. 슬슬 취사 버튼 눌러봅니다. 어? 이 표현 너무 좋다. 슬슬 취사 버튼 눌러봅니다. 제가 그 몇 주 전에 퇴근을 하고, 아 제가 그 나운산에 그 김신영 씨가 퇴근을 하고 밥을 이렇게 해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한번 밥을 해보자, 용기를 얻어서 저녁 때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밥을 한번 안쳐봤어요. 네. 아, 물론 안쳐 먹습니다. 평소에도 먹지만 저녁 때는 막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해놨던 밥, 이렇게 냉동밥 꺼내서 먹거나 하는데, 그날은 왠지 진짜 막 갓 지은 밥을 내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빠른 취사를 해도 기본 한 50분? 40분, 50분이 걸리니까 다른 건 이미 다 막 빠르게 준비가 됐는데, 아 밥을 기다리다가 약간 지쳤다. 그래서 이제 그날로 끝났다. 갓 지은 취사는 끝났다.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참 그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퇴근하고 집에 가서 갓 밥을 지어서 아이들에게 밥을 해준다? 와 너무너무 힘들겠다 진짜 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또 했다. 진짜 밥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다. 취사 버튼 눌러주신 6728번님 멋진 엄마다. 당신만이 듣다가 갑자기 멜로디가 이 노래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혼자 듣고 올까요? 임종환 그냥 걸었어.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0: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동갑님 리디, 저는 일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주말과 휴일만 기다려요. 엄청 귀하고 진짜 꿀맛이더라고요. 이번 주는 글램핑 갑니다. 캠핑 용품이 하나도 없어서 글램핑 예약했어요.

아시죠? 오늘 여러분 목요일이었어요. 주말권이다. 내일 금요일 하루만 우리는 잘 버텨내면 또 주말이다. 아, 우드러님 아드님이 이제 군 입대가 2주? 2주인가? 한 1주, 2주 정도 남았죠? 다음 주, 그 다음 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 되게, 뭐랄까, 그간에 항상 아드님 이제 입대 보내시는 어머님들 얘기를 좀 많이 봤었어요, 저희가. 근데, 아빠의 입장에서 아들을 군대 보내는 그 마음이, 친한 친구였는데 너무 이제 좀 한편 마음 한편이 좀 허전하다 이런 얘기를 주셨거든요. 참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유대감들이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 윤재군 건강하게 잘 다녀올 겁니다. 다리도 다 괜찮아진 거죠 이제? 잘 다녀올 테니 저희가 또 응원하고 있어야죠. 자, 오늘 마지막 곡 레이디 앤터벨룸입니다. What if I never get over you 띄워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1: FM for you.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2: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3: 어? 여긴 어디지?
1: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2: 다녀오겠습니다!
3: 오? 토끼다!
2: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1: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3: 누구세요?
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2: 아빠!
3: 엄마!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0: 엽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역전패를 당하자 순간 멘붕에 빠집니다. 세계 1위 여자 테니스 선수 사발렌카는 어이없이 치고 나서 충격과 분노와 울화통에 그만 정신줄을 놓고 맙니다. 아, 지금 당장 다 때려치고 싶어. 테니스를 그만두고 싶어. 그 옛날 세계 제1인자였던 나브라틸로바는 달랐습니다. 아, 일찍 탈락할 줄 몰랐는데 뭐 그래도 좋은 점이 있네요. 나브라틸로바는 일찍 패배를 하자 그동안 여러 번 갔음에도 불구하고 시내 구경조차 못했던 파리를 관광할 시간이 생겼다고 밝게 얘기했습니다. 세계 1위지만 프랑스 오픈에선 아직 우승하지 못했기에 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건가. 사발렌카는 쪽박 깨는 소리를 합니다. 아, 들어가서 모든 걸 부수는 방이 있다고 들었다. 그 방에서 하루 종일 물건들을 때려 부수고 싶다. 아, 정말 더러운 테니스. 아, 졌다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판을 부수면 안 되죠. 쪽박은 깨기는 쉽지만 다시 원상복구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나를 미치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자,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네, 조니 미첼 프리맨 인 페리스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조니 미첼이 그 음반 프로듀서이자 음반 제작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나중에 개펜 레코드를 설립하기도 한 데이빗 개펜하고 파리에 여행을 갔는데 야 진짜 자유롭게 막 예. 사는 거 보고 노래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프리맨 인 페리스. 조니 미첼. 고윤슬 씨. 이름 참 예쁘죠. 윤슬. 예. 제 마음도 쪽박 깨지 말고 잘 다스려야겠어요. 라디오 듣는 순간 위로가 됩니다. 오, 좋네요.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삼일제약,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컴퍼니,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해리자보에, IS동서, 도드라만돈, 음식물 처리기 휴렉, 백조싱크, 멕시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움증권, 포스코 ENC에서 함께합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2: 아니

펫샵 보이스. 여자 가수 목소리는 더스티 스프링필드입니다. Whatever I don't deserve this. 0436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날 더워지니까 이 노래가 땡기는데요. 그래요? 오. 펫샵 보이스. 그리고 더스티 스프링필드. Whatever I don't deserve this.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이은정 씨가 미니 게시판에 글을 남기셨는데, 와, 아직도 이 프로그램이 있네요.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한 20년 만에. 와. 20년 만에, 와우.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고 찾아주시니 뭐, 감사하죠. 예. 아직도 있습니다. 예.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9065번으로 청해주신 음악. 이정미 씨. 네. 이 친구도 잘 있나 모르겠네. 디사운드. 엔조이.

왁셋 준 애프터눈 들었습니다. 5467번으로 6월 왔으니까 들어야죠 하고 예. 들어야죠. 왁셋 준 애프터눈 앞에 들으신 음악은 D사운드의 엔조이였고요. 와 D사운드 진짜 오랜만이네요. 17, 18년 전에 음악 캠프에서 D사운드 콘서트 당첨돼서 다녀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예. 감사했습니다 하셨네요. 오, 야 벌써 이렇게 오래됐나? 야. 배철수의 음악 캠프 예, 절친이에요. 두 번이나 출연해가지고 아 멋진 라이브를 들려줬는데 고맙습니다 김지현 씨. 예. 이지영 씨는 아, 집에 당근이 많아서 당근 듬뿍 넣은 김밥을 준비 중인데 아이 리듬 타고 놀다가 계란 태웠어요. 예. 비겁한 변명입니다. 아 왜냐하면 뭐 귀로 음악 듣고 몸으로 움직이지만 눈은 보고 있어야죠. 계란을 계란 요리를 아 이게 비겁한데. 예. 김미옥 씨가 갑자기 소나기가 오네요. 양산만 있어 후딱 집에 갑니다. 후텁지근하네요. 예. 음악은 좋고요. 아 그래서 저 김미옥 씨 사연을 보자마자 저도 스튜디오 창밖을 봤는데 와 소나기가 쫙 내렸어요. 상암동에도. 감사합니다. 근데 양산만 후딱 집에 간다는 건 뭐예요? 양산으로는 비 올 때 쓰면 안 돼요? 우산과 양산은 철저히 구분돼야 됩니까? 보통 뭐 대충 우산으로 양산도 하고 양산으로 우산도? 아 모르겠네. 예. 저는 그렇게 해왔거든요. 하긴 저는 양산이라는 건 써본 적이 없죠. 우산만 쓰고 다녀가지고. 자, 9721번으로 지방 출장 다녀오는 길입니다. 오. 자, 데릴 홀. 드림 타임. 듣겠습니다.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6: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동해시에서 2026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가 펼쳐집니다. 라벤더로 부케, 향주머니 등을 만들어보는 라벤더 클래스와 드림 벌룬쇼, 키즈 상상 드로잉, 야간 싱잉볼 명

0: 영상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낮에는 라벤더 정원과 에메랄드빛 호수를, 밤에는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야간 프로그램까지 가족,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향기로운 라벤더와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지금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 쏟아지는 곳이 많습니다. 소나기가 오지 않더라도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고 바람의 세기도 무척 강한데요. 오늘 퇴근길 요란한 소나기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튼튼한 우산 꼭 챙겨서 나오시고요. 돌풍과 함께 벼락에 치는 곳도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에 최대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최대 40에서 6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중부와 호남에 약하게 비가 더 지나겠고요. 내일은 낮부터 다시 하늘이 개면서 볕이 강하게 드러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은유법이 어떤 건지를 알려면 김동명 시인의 시 내 마음은 읽어보면 된다. 그는 내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원관념을 다양한 보조관념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은유법을 활용한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 뱃전에 부서지리다.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대 저 문을 닫아주오. 나는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떨며 고요히 최후의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타오리다. 내 마음을 나그네로 여길 때 그는 누군가 피리 불어주기를 바란다. 피리 소리에 귀 기울이며 밤을 기꺼이 새고 싶으니까.

밤잠 설쳐서 피곤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생체 리듬이 깨지면 마음이 고요한 호수 같아지기는 어렵다. 철수는 오늘 머리가 와글와글, 마음이 부글부글, 편치 않은 사람들에게 생각이나 감정과 맞서 싸우지 말고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다. 장기알을 움직여 상대편의 왕을 잡아내는 장기 놀이를 할 때 우리는 이 편이거나 저 편, 붉은색 정자체 알편을 고수하거나 푸른색 흘림체 알편을 들면서 전체의 판도를 놓치기 쉽다.

체스를 둘 때도 백색말이나 흑색말을 선택해서 상대를 제거 또는 제압하는 데만 신경 쓰게 된다. 그러다 보면 놀이가 어느새 싸움으로 변한다. 일단 어느 편이 되고 나면 모든 게 승패로만 좌우된다. 즉 이기려고 애써야 하고 이기려면 별짓을 다해야 한다. 불안한 뇌와 웃으며 친구하는 법을 쓴 심리상담가 숀 티 스미스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그렇게 어느 한쪽 편에 서서 맹렬히 싸우는 대신 장기

판이나 체스판이 되게 하라고 한다. 판의 입장에서는 좋은 편도 나쁜 편도 따로 없으니까 이겼다고 환호를 지르거나 졌다고 비명을 지르거나 할 이유도 없다. 마음이 언짢을 때 또는 갈팡질팡할 때 마음이 고장난 것처럼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될 때 그럴 때도 마음을 통제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은 아니다. 우리는 마음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마음에 고마워하거나 마음의 작동에서 흥미로운 점을 찾을 수도 있다. 마음의 배후를 훔쳐보고 그 동기를 밝혀내면 이는 더욱 쉬워진다.

네, The Police의 King of Pain 들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뭐 스팅 목소리 어울, 아니 스팅 목소리는 참 다 어울린다. 아무 때나. 예. The Police의 King of Pain. 자, 6시 40분 49초 막 지났습니다. 3720번으로 와, 철수 오빠 저 영천 사는데요. 서울 가는 기차를 놓쳤어요. 예. 그래서 지금 버스 타러 가요. 예. 위로해 주세요. 아이고. 뭐 어떻게 위로해 드릴까요? 위로의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위로해 드리면 될까 모르겠네. 아, 이화정 씨는 와, 루엘 나온다고요? 우와. 3, 4부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저씨. 어. 아, 루엘의 팬입니까? 어, 그럼 루엘 안 나오면은 대충 뭐 이거저거 막 놓치면서 듣는 건가요? 어, 놓치면서 듣는 것도 괜찮아요. 예, 이것저것 막 놓치면서 대충대충 듣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루엘 나올 때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오, 괜찮네요. 아, 루엘이 3, 4부에 오늘 나올 겁니다. 어, 기타가 좋아서 라이브도 한 두 곡 해줄 거고요. 지금 아, 이 친구 키 정말 컸는데. 예, 키가 커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싱어, 송라이터 루엘. 그 오늘 3, 4부는 아, 무흐지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보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뭐 보고 싶은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네. 하여튼 3부에 만납니다. 네. 갈수바 이게 이 친구가 예전에 어, 코로나 팬데믹 한창일 때 그때 왜 그래도 음악이 있다라는 어, 특집 프로그램 했거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 30주년 특집 그래도 음악이 있다. 그때 그 영상 와, 밴드셋으로 완전히 뭐 엄청난 영상을 또 보내줬고요. 그때 노래 뭐 했더라? As long as you care. 생각난다. 예. 그리고 3년 전에 2023년에 또 출연해서 또 노래를 들려줬고요. 아, 이제 거의 뭐 예. 찐친이네. 루엘. 3부 기대해 주십시오. 자, 3553번으로 청해 주신 매시브 어택, 매시브 어택, 티어드랍.

0: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아직 음식물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버스 편집기 왔다.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안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전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8: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익스트림의 More Than Words입니다. 7506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자, 3, 4부 오늘 호주의 싱어송라이터 루엘과 함께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심리 실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모르는 사람을 10번 정도 만날 수 있다고 하자 대략 몇 번쯤 만나면 상대를 파악할 수 있겠소? 그러자 한 5번 정도면 될 것 같다는 대답이 많았지요. 이번엔 이렇게 물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당신을 몇 번쯤 봐야 당신을 파악할 것 같죠? 그러자 대답이 글쎄요, 8번? 아니야, 그 정도로 날 알 수 있을까요? 요컨대 나는 남을 척 보면 알지만 남은 절대 나를 쉽게 알 수 없다. 우리 마음속엔 이런 아집이 가득하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 속은 마음 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가중 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아,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2: 아, 오늘 재밌었다.
1: 와, 이거 봤어?
2: 야, 뭐해, 빨리 와.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2: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Nej.
1: Thank you.
0: Ja, 노엘 노래 Face to Face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이거는 2019년에 발표한 EP Free Time의 수록곡이네요. 와. 자, 노엘하고만 강민아 씨가 통역 수고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환영한다는 얘기 해주시고요.
2: Big welcome to the show. First of all.
1: Thank you. Very happy to be back.
2: Welcome back on the show, actually.
1: I missed this studio.
0: 자, 한국 팬들에게 정식으로 좀 인사 부탁드리죠.
2: And say hello to all the listeners. I'm tuning in live.
1: Hello, listeners, everybody all over. I appreciate you listening to me forcefully.
2: 네, 전국에 계신 아니 네. 모든 여러 곳에서 음악을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0: 3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건데 3년 전에 왔던 기억 나는지요? 예.
2: Actually, you're here 3 years ago when you visited Korea as part of your last tour.
1: Yeah.
2: Do you remember being on the show?
1: Of course, I'm looking at a photo of me right now. I remember what I was wearing. I remember. Yeah, I was here for a little promo trip, and it was very, very fun. I had a great time here.
2: 네, 그때 찍었던 사진을 띄워주셔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옷 그때 입었었지 이렇게 기록이 새록새록 난다고 합니다. 그때 굉장히 좋은 시간 보내고 왔대요.
0: 아니 사진으로 보니까 키 차이가 무지하게 나는데 이거. 완전 밀리는데 키로.
2: yeah, and it also shows how tall you are compared to the rest of us.
1: Well, I know. It feels like that maybe I haven't grown at all. I thought maybe I'd grown since then, but no, I haven't. I'm still the same. Still the same, but I'll take it. You know, still look reasonably tall out here.
2: 예, 보고 있으니까 키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또 이때 비해서 지금 더 큰 것 같지도 않다. 키가 똑같다.
0: 아니 근데 저번에 왔을 때는 요 네. 사진으로도 봐도 알겠지만 약간 미소년 느낌이 있었는데
2: 아 그랬네요. 예.
0: 지금은 완벽한 그 남자의 향기가 쫙 나는데.
2: It's been 3 years, but 네? it looks like you have changed a lot from being sort of I don't know fresh faced. I don't know.
1: God, yeah.
2: Boy-ish time to
1: a whole ass man.
2: There you go.
1: yeah, I don't know. I feel like, well, how old was I there? I was 20, 23 now. Mm. Yeah, I don't know. I wonder if much has changed. I don't think much has changed in inside, which I think is good. I still feel, you know, energized, youthful, ready to take on the day and write more music. Mm-hmm.
2: 네, 지금이 23이니까 저 때가 20살 때인데요. 뭐 내적으로는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외형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변화가 느껴지지만 여전히 에너지가 많고 여전히 젊고 여전히 많은 곡을 쓰고 싶고 그런 것은 특별히 많이 변한 건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0: 아니, 진짜 젊은 나이죠.
2: 아, 네. 그렇게 말이에요.
0: 아니, 그 코수염은 그때 저 따라서 이거 기르는 건가?
2: Were you inspired by his mustache last time you visited?
1: Absolutely. Yours, you've kind of grown out the goatee a little bit now, though. Here in this photo, it was a little thicker. I missed the old mustache. I needed to get even bigger. But yeah, I was definitely inspired. That's been my whole brand since then.
2: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때 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코스염을 기른 것 같기도 하고 이때 또 사진 보니까 그 배철수 DJ님은 더 코스염이 더 좀 뭐랄까요? 숱이 더 빽빽했었던 것 같은데 요 느낌도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때로 가보시면 어떨까?
0: 아이고, 하여튼 뭐 고마워요. 예.
2: Thank you for that.
0: 자, 루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왔고요. 페이스 투 페이스 첫 곡으로 들었고요. 광고 뒤에 계속합니다. 자, 3부, 4부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KB 국민은행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주식회사 그레인온 SK케미칼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에서 함께합니다.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워킷!

0: 전화.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체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체.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루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8751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아니 루엘이 한국에서 버스킹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에이 한국에 왔으면 백햄에 나와야지 했는데 역시나 나오고 있네요. 예, 기대됩니다. 그렇군요. 아, 이번에 뭐 다른 큰 스케줄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버스킹하러 온 거예요?
6: So we have live message coming in from listeners, and okay. this listener is saying, "Oh, I heard Rule is busking in Korea, and I thought, oh, he also be on music camp, and here you are. I'm listening to you. Wonderful. Yeah. So you're here to do some busking? Is that?
7: Honestly, I didn't know. I didn't even know I was going to end up doing that. I was. I came over here. I've got a record coming out next week, Kicking My Feet and Screaming, coming out on June 12th. So I'm out here doing some promo, really doing some interviews. And then I decided I wanted to see some fans. I hadn't seen any of the fans in, 3 years since my last show. So I was like, you know what? I'm going to tell everybody to come to this cafe. And I ended up just singing some songs at a cafe for like 20 minutes.
6: Oh, wow. Wonderful. Yeah. 네, 아, 버스킹을 하게 될 줄도 모르고 왔습니다. 네, 그 다음 주에 신보가 나오거든요.
5: 그럼요. 예. 네,
6: 그래서 6월 12일 날 발표가 되는데 그 앨범 홍보차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하고 왔다가 좀 3년 전에 오고 못 갔으니까 네. 팬들도 볼 겸 좀 즉흥적으로 네, 카페를 섭외를 해서
5: 하긴 한데요?
6: 하자. 네, 했다고 합니다.
5: 하네요.
6: So you've already done that? You've already done that?
7: Yeah, yeah.
6: Ah, cool.
7: Already done that. And Wonderful. Now I leave back to Australia tomorrow.
6: Oh, so, no, 버스킹 이미 했고 이제 내일 호주로 돌아간다고 해요.

0: 아, 내일 가는 거 벌써?
1: 네. 와.
0: 박성현 씨가 와 루에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미남이시네요. 와, 인별그램 팔로우 수가 넘사벽 후덜덜. 저는 잘 모르지만 인기쟁이이신 듯 노래 기대되고요. 아, 야, 인스타 팔로우가 100만 명을 돌파했네. 102만 명?
1: 어.
0: 와, 저의 10배네.
1: Then this listener said, I looked up Ro on the internet. What a good-looking artist you are. And I see that his Instagram follower number is like over a million.
2: Yeah, crazy.
1: And he goes like, oh, that's 10 times more than mine.
2: Hey, it doesn't matter. It's not about the follower count. It's about this. Not the size of the followers, it's the size of the heart. That's what they say. So.
1: 네, 팔로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크기가 중요하다.
0: 아, 그래, 그렇죠.
1: 뭐 그런 말.
0: 어, 나중에 시간 날 때 저 팔로워 좀 해줘요.
1: Will you follow him?
2: Would you? Absolutely. I'm surprised I don't already. I feel like I know you. You're like.
1: 아, 이미 안 하고 있다면 어 당연히 해야죠.
2: I feel like a father figure at this point.
0: 마파라는 걸로 하고.
1: 예, 네, 뭐 이제 뭐 거의 뭐 아버지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친근한데.
0: 갑자기 아버지는. 자, 이경순 씨가 보라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아니네요. 어, 귀로 호강하겠습니다. 아니, 맞는? 아니, 저 유튜브 느흐즈 채널에서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요. 아, 보입니다. 지금 잘 보입니다. 아, 루엘 못 보면 자기만 손해죠. 지금, 예. 지금 바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거 루엘의 풀네임을 처음 봤거든요. 루엘 빈센트 판테이크. 이게 또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중에 이거 네덜란드계가 확실하네. 응? 요 앞에 뭐 판데사르 판타이크 뭐 이런 축구 선수거든요. 유명한. 어. 혹시 알아요? 저 유명한 센터백 판다이크라고 있는데.
2: Oh, of course.
1: Do you know the other center back?
2: Of course. Yeah. Oh. That's my brother. That's my distant brother. Unrelated, but I will claim that he is family because we have the same last name and I'm also a big Liverpool fan, so I love Virgil van Dijk.
1: 네. 혈연 관계가 없는 형제라고 합니다. 아주 먼 형제라고 본인은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우기고 다닌대요.
0: 안에 쭉 올라가 보면 만날 수 있어요.
1: Yeah, if you follow all the way back up the family tree, I'm sure you're connected somewhere.
2: Yeah, for sure, right?
1: 네, 그렇겠죠.
0: 아니, 제가 보니까 루엘도 저 키도 있고 그래가지고 축구도 잘했을 것 같은데?
1: I mean, with your physique, maybe you could have made an fantastic football player.
2: Oh, I don't what know. I think I'm too uncoordinated on a football pitch. I love it, but I'm not built for it. I feel like I'm too, I don't know, I get caught at my feet.
1: 네, 뭐 그래 보이는데 그 축구 좋아하긴 하는데 막상 뛰면은 약간 운동신경은 좀 떨어진 편이라고 합니다.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스타일이라 아마 선수로서는 잘 못했을 것 같다.
0: 아, 네. 그냥 보는 걸로.
1: 예.
0: 아, 이번에 정말 오스트레일리아도 북중미 월드컵에 나가는 거 아닌가요?
1: Australia's in the World Cup?
2: Yes. Oh, we've got our wonderful first game on next Sunday.
1: Oh, cool.
2: I'm very, very excited.
0: Uh-huh.
2: Are you guys excited too? Who are you playing for? You guys got Mexico in your group. You guys got...
1: Wow.
0: We're in A조. Mexico.
1: Yeah, we're in...
2: Czech. You got Czech in Czech your group. Yeah.
0: Oh, 다 알고 있는데?
1: You know that. You know the chart all off by heart. Oh,
2: yeah.
1: My goodness. Wow.
2: I'm pretty high. Australia's got, United States, Paraguay, and Turkey.
1: Oh.
2: So I think we could have a good chance.
1: Oh.
2: But I go for the Dutch. I love the Dutch. No, I love the Dutch. As a Dutch man, I feel like we've got the best shot. So I got to follow my love, Virgil van Dijk.
1: 네, 그래도 이제 본인이 그 혈통으로는 네덜란드 출신이기 때문에 네덜란드도 같이 응원하고 있고요. 이번에 호주가 그 출전을 하게 돼서 굉장히 지금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0: 그 조가 굉장히 빡센데 보니까.
1: 아, 호주 조가요?
0: 우리보다 훨씬 빡세. 예.
1: So your group is a lot tougher than our group, which is A. What would you say?
2: I don't know. I think they're both pretty similar, honestly. I reckon you guys could get out of yours. I reckon Australia could get out of ours. I like it. It's just we're the underdogs, man.
1: Yeah.
2: It's good. It's nice being an underdog. There's no expectation, but there's so much hype. I'm actually going to get to go to the final in New York in July. So I'm very, very excited. I'll be watching very, very closely.
1: Fantastic. 예, 7월 결승전도 가서 뉴욕에서 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네, 호주도 한국도 그 조에서 조금 언더독으로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올라갈 수 있고 더 희망이 있어서 좋다고 해요.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0: 아, 그럼요. 네. 자, 오스트레일리아도 선전을 기원합니다.

0: 응원합니다. 네. 네, 응원할게요 제가.
1: Best of luck for Australia. We'll be rooting for Australia.
2: Yeah, we'll see South Korea and Australia in the final.
0: 그럼요.
1: 결승에서 만나자고.
0: 그건 어려울 것 같고
1: 분이시네.
0: 그냥 세미파이널쯤에서 만나자고
1: let's
0: 그래요.
1: Say, let's be realistic. Semi-final. Yeah.
0: 4866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2024년 오스트레일리아 오픈에서 테니스 대회에서 아 루엘이 여기서 노래를 했어요. 오 파이널 페스티벌에서 야 근데 자기가 봤는데 키가 한 2미터는 되어 보이고 발차기가 인상적. 오 삼겹살 많이 드시고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하셨네.
1: This listener wrote that he or she first saw you when you performed that the 2024 Australia Open tennis final.
2: Yeah, yeah.
1: You sung "It Ain't Over Until It's Over."
2: Yeah, with Lenny Kravitz.
1: Completely a fan.
2: Nice.
1: She also commented that you looked about 2 meters tall and did an impressive kick.
2: Yeah. Oh my god. Yeah. Well, I remember all this. Yeah, it's flooding back. I remember that was I did the Australian like a version. For It Ain't Over Till It's Over, so we put that in the set for a while, but I love that song, playing that song so much. Well, it's good to know that you're over here now. Well, I hope to see you at a show soon again. Thank you for saying those kind words.
1: 네.
2: Fine listener.
1: 한국에 이제 돌아와 계신 것 같은데
0: 네.
1: 이렇게 또 메시지 보내주셔서 반갑고요. 공연에서 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2m나 안 되죠, 키?
1: You're not quite as tall as 2 meters, are you?
2: Oh, I'm 197.
1: 197이랍니다.
2: 3 centimeters off.
1: 3cm가 모자란. 네, 197입니다.
0: 자, 이제 곧 새 앨범 Kicking My Feet and Screaming.
2: Yeah.
0: 이 새 앨범 얘기를 좀 해보죠. 이 앨범 어떤 앨범이에요?
1: Tell us about the new album.
2: Yeah, it's actually a part two of an album that I put out last year just called Kicking My Feet. And this is another 10 songs that they kind of fit in the same world sonically, but it kind of has a different, you know, concept. I think, the title Kicking My Feet came from talking about love and a lot of love songs and in a positive way. And Kicking My Feet and Screaming kind of flipped it on its head for like a bit more passion, a bit more realism. And I guess, I don't know, a little bit more yearning.
1: 네, 이번 앨범은 지난해 선보였던 Kicking My Feet이라는 앨범에 연결된 파트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앨범 타이틀도 Kicking My Feet and Screaming이고요. 지난해 선보였던 앨범이 좀 더 사랑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곡은 그것을 좀 뒤집어서 거기에 사랑에 연관된 열정이라든지 좀 현실적인 부분, 그리움 이런 것들을 다룬 10곡이 또 새롭게 수록돼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0: 음악을 저 만들 때 어떤 어디서 영감 같은 걸 얻습니까?
1: Where do you draw your inspiration when writing music?
2: Everywhere, absolutely everywhere. I think I listen to a lot of different types of music, but I think for this record, I was inspired by a lot of like 80s ballads, big power ballads, and as well as like you know a lot of my initial references are kind of like Jeff Buckley and Amy Winehouse is a massive reference. I love James Morrison growing up, but I think those are like the three that I kind of say or and I've been saying since I was like 10 years old, but it's kind of too many to name in terms of artists, but I get my inspiration obviously from music, from my favorite musicians and my life and my own relationships and what happens in that.
1: 네, 모든 곳에서 영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또 다양하게 듣고 있기도 한데 특히 80년대 발라드, 파워 발라드라고 소위 일컫는 그런 음악들을 많이 들었고요. 또 그 제프 버클리라든지 에이미 와인하우스 어렸을 때부터 쭉 들어왔던 제임스 말스 같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음악을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또 삶에서 관계에서 얻어가는 것들을 바탕으로 곡을 쓴다고 해요.
0: 네, 그러면 우리가 새 앨범 Kicking My Feet and Screaming에서 한 곡 듣죠. 저 음원으로 듣겠습니다. Don't Say That 들을까요? Don't Say That.
1: Yeah, let's hear one of the songs from the new album. Yeah. Don't Say That.

0: 로엘의 Don't Say That 들었습니다. 예. 음악 나가는 사이에 8931번으로 난생 처음 듣는 뮤지션인데 음색과 음악이 제 심장을 훔쳐갔어요. 오, 비 오는 날 들으니 두 배로 매력적. 앞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로 바로바로 들을게요. 오, 야 이거 좋아하겠는데 통해 주세요.
1: First time discovering you on the show. Love your voice and the music. Totally stole my heart. The music, the song is particularly fitting for the rainy day. I am signing up on the streaming service right now.
2: Thank you very much. That's very kind. Thank you. That's all you. I appreciate you playing.
1: 틀어주셔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된 거니까.
0: 한성민 씨가 어우 배우인 줄. 외모까지 멋지다니요. 오.
1: Yeah, and we have like a lot, tons more listeners commenting on how handsome you are.
2: Are they watching live? Is this live too?
1: Yeah, oh, you're God. Live on YouTube channel, yeah, I believe.
2: Okay. Good.
1: Yeah, they thought you were an actor. So what's an actor doing on this show?
0: Wow. 아니, 영화계 이런 데서 탐낼만한데 어디 뭐 제안 같은 거 없었나?
1: So any movie? Drama project going on?
2: Honestly,
1: any upcoming?
2: No, but I do love film and I love like the idea of acting.
1: There is nothing in discussion though.
2: I love acting in music videos. I mean, I'm always doing that, but yeah, nothing in the works right now.
1: Oh,
2: that
1: 네,
2: I can
1: 뭐,
2: say.
1: 뮤직비디오에서 연기하는 거 좋아하고 본인도 영화를 좋아하긴 한데
0: 제한이 없네.
1: 지금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0: 아 네. 이게 요즘
1: 이럴 수가.
0: 오스트레일리아 영화계가 약간 침체 같아요. 한국 영화계가 좋으니까.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에 출연하면 되겠네.
1: Maybe the Australian film scene is not very active at the moment.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 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지금 경기 동부와 강원

0: 내륙 또 충북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고요.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면서 요란하게 옵니다.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강원 내륙에는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양의 소나기가 더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도 중부와 호남 지방에 비가 지나겠습니다.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고 영남 곳곳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다시 해가 드러나면서 낮에는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모자나 선글라스, 양산 꼭 챙기시고요. 내일 아침 20도 아래서 시작되는 곳이 많은데요. 낮에는 서울 27도, 대구, 울산은 29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박윤경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예. 싱어 앤 송라이터 우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호주에서 온 줄 알았더니 지금은 LA에 있어서 그럼 이번에 LA에서 비행기 타고 온 거죠?
3: So you flew from LA?
4: I actually flew from Australia. So I've been going back and forth a little bit, but I much prefer flying from Australia because it's what 9 hours and no jet lag at all. It's like the same time difference.
3: Yeah,
4: it's amazing.
3: Of course,
4: it's kind of wigging me out even more the fact that like I feel like I should be tired, but I'm not. I'm like I'm in a regular sleeping pattern. It's great.
3: 네, 이번에 또 호주에서 와서
2: 아, 예.
3: 예, 호주에서 서울은 호주에서 오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2: 아, 시차도 예. 별로 없고.
3: 예, 그러니까요. 뭐 9시간 비행기 타긴 한데 시차가 없어서 도착했는데 피곤하지가 않아서 아 너무 좋다.
2: 그러니까요. 예. 자 질문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건 못 물어보겠네. 아니 손미지 씨가 루엘이 키가 너무 커서 비행기 타는데 좀 불편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불편하지 않게 잘 타고 올 거예요.
3: 예, 그렇죠. Yeah, this listener is concerned about you being taller than others and making travel harder. I don't know. You being taller, does that make traveling harder?
4: Oh, absolutely. Yeah. No, honestly, I just make it harder for everyone around me. That's the worst thing. I also myself, obviously, I'm not super comfy. But when I'm sitting next to someone, especially like if I get stitched up and I'm in middle seat economy, like my knees will be in someone and then my ass will be in someone. I'll always have to be on a diagonal because I don't fit straight ways because my knees will hit the seat in front of me and then they'll complain. It's a whole thing. So you just might as well just stand. I just go to the bathroom and just stand for most of the flight to try and not bother anyone.
3: 재밌는 분이시네요. 큰 키 때문에 특히 네. 뭐 에코노미 타면은 본인도 불편한데 주변 분들한테 너무
2: 그렇죠.
3: 죄송하다고
2: 예,
3: 이렇게
2: 예.
3: 약간 대각선으로 앉아야 돼서 엉덩이는 한쪽 시트에 좀 걸치고 무릎은 또 딴 사람한테 걸쳐야 돼서
2: 옆에 앉는 사람도 불편하겠네.
3: 예, 그래서 그냥 서서 간다. 화장실에서 내내 서서 간다고 합니다.
2: 손미진 씨, 아이 참. 자, 그 새 앨범에서 노래 한 곡 우리 더 들을까요? Kicking My Feet and Screaming에서 요거 들을까요? Debbie Don't Cry인데 데비는 누구예요?
3: Shall we listen to another song from the new album? Debbie Don't Cry? Who's Debbie?
4: That's the one I was going to play. Play for you guys if that's alright.
3: Okay, yeah, yeah.
4: Yeah, is that okay?
3: 라이브로 연주하려고 했는데 라이브로.
2: 라이브로 들어야죠, 그럼. Yeah.
3: Even better. Even better.
4: All right, yeah, Debbie is all of us. Everybody is Debbie. You can be Debbie. You can be Debbie. We're all Debbie. Because, yeah, everyone can get down a little bit and want to cry, but I'm just trying to sell to all the Debbies not to cry.
2: 박수 한번 칠까요?

0: 아니,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울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듣고 울게 될 것 같은데 노래 너무 좋아서 아, 너무 좋아
1: The music's so good and it kind of makes you wanna cry.
2: Hey, don't cry. It's fine.
1: 예, 아까 설명하기로 데뷔는 나도 될 수 있고 너도 될 수 있고
0: 그러게요.
1: 예, 우리 모두가 데뷔다. 뭐 좀 약간 다운돼 있을 때 그런 위로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0: 그 잘 우는 편입니까?
1: Do you cry often? Do you cry quite?
2: I have a couple good cries every year, I reckon, which is not enough. Sometimes I really try to make myself, especially on a plane. If I'm on a plane and I'm watching a movie, like I'll really try to force it out because I know that's going to be the easiest way to get everything out. I watched this movie called Hamnet on the way over here. My word, I was in all sorts. I had to go to the bathroom to like properly get it all out. It was insane. Yeah, so plane movies are the main reason why I cry. But you know what? You know, things get overwhelming. I'm definitely... I wish I cried a little bit more.
1: 네, 1년에 한두 번은 제대로 항상 좀 그 정도 운다고 합니다. 충분치 않은 것 같대요. 근데 약간 네. 이 감정을 좀 쏟아내고 이럴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주로 언제 우냐면 비행기 타고 이동할 때 기내 영화 보면서
0: 영화보다.
1: 예 이번에 한국에 오면서는 기내에서 햄넷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0: 햄넷.
1: 예, 그거 보면 너무 울고 이제 제대로 울려고 중간에 화장실도 가서 막 이렇게 쏟아내고 오고 이랬다고 합니다. 좀 더 많이 울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울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0: 사실 2002년생이니까 아직 젊잖아요.
1: 네.
0: 하고 싶은 것들도 참 많을 텐데 음악 말고 시간 나면 뭘 합니까?
1: I'm you're 23. Still yes. must have still like a long list of things that you want to do and explore, I suppose. What do you do in your downtime or when you're not making music or playing music?
2: Yeah, I usually I'm either watching a lot of football or I'm playing some sort of football or tennis. I don't know. I love to run or just like get out. And I love to like exhaust my body in competitive ways because I feel like that's very different to what I do for a job. I just yeah, I'll go outside and just try to, you know, be with nature as well. But yeah, I also I do love film and I have definitely, you know, when I'm not doing music, as much as it kind of feels like they're both together, I definitely try to, you know, get my film knowledge up there as well, learn how to act.
1: 네, 뭐 축구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네.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하는 것도 좋아해서요. 잘 하지는 못하지만 축구 하는 것도 좋아하고 좀 음악 활동가에서는 할 수 없는 누군가 경쟁적으로 체력으로 부딪히면서 쏟아내고 이런 활동들을 좋아해서 한다고 합니다. 자연에서도 시간 많이 보내려고 하고요.
0: 네.
1: 또 얘기했던 것처럼 영화를 좋아해서요. 연기를 언제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영화에 대한 좀

0: kind of poking fun at, I don't know, self-deprecation and also just, you know, talking about toxic relationships where, you know, people get stuck in these relationships where they almost like how badly the other person treats them. And I'm definitely not glorifying that, but I definitely think it happens. And I think the song's kind of saying how kind of stupid that can be. So, yeah. That's what it's about.
1: 네. 어, 뭐 그 자기 혐오하거나 이런 일은 그다지 없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곡은 좀 false narrative로 좀 이제 뭐랄까요? 좀 자기 비하라든지 이런 걸 좀 꼬집는 내용이기도 하대요. 네. 그래서 사람들 누구나 이게 나한테 독이 되는 걸 알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한테 굉장히 막 나를 안 좋게 뭐 이렇게 대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런 관계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2: 긍정적인 내용이네요. 네.
1: So it's a positive song in that sense.
0: Yeah. Yeah? I think so. Maybe not.
1: 그런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2: 루엘의 Hate Myself 듣겠습니다. Take a look.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2: I was born by the river.
3: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4: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3: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오스트레일리아의 싱어송라이터 루엘과 함께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음악을 계속해가지고 어디까지 가고 싶어하는 뭐 목표라든가 뭐 골 지점이 있을까요?
5: Is there a goal as such that you want to achieve at the I don't know end of your career or?
6: Yeah, I've been thinking about this a lot recently. I've realized that I've never really set goals for myself. I've never really set like, you know, specific achievements or accolades or awards or anything. Because I don't know, the way I've always measured success is just like time spent doing it and longevity and just trying to. You know, because everybody gets their 15 minutes, you know, and like, you know, and, you know, there's people that can, you know, exceed that for sure. But I feel like for the most part, it's like having those, you know, award or like kind of specific materialistic goals, I feel like can bog you down into like what's not important. And for me, what's important is just being able to make music and tour, you know, at this level or at really any level where I can support myself, you know, and still, you know, make the stuff that I want to make. And if I've been doing that for 10 years, if I could do that for another 10 years, I think that's like, that's all I can ask for, really.
7: Fantastic. 네, 최근 들어서 생각해 봤다고 해요. 안 그래도 뭐 그전에는 어떤 뭐 그 골이나 그 목표 같은 것을 의식적으로 세워본 적이 없고 그냥 음악을 오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뭐 왜냐하면 누구나 한 15분 정도의 그 페임이라고 하잖아요. 잠깐 반짝 인기는 얻을 수 있지만 진짜 음악을 내가 계속 하고 좋아하면서 이거를 생계를 꾸려가면서 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3: 네.
7: 앞으로 지금까지 10년 해왔는데 앞으로 10년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상 같은 거 어떤 어워드를 타고 싶다 이런 거는 그 뭐 구체적으로 생각은 해보지 않았지만 그거를 생각하면 너무 엉뚱한 데 매달리게 될 것 같아서 음악을 그냥 계속 만들어가고 투어링 하면서 길게 가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3: 예. 오늘 노래도 잘 들었고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시간 다 돼가지고 작별 인사 부탁드리죠.
5: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your wonderful music from the new album. It was great talking to you.
6: Great talking to you too.
5: Yes. Would you like to say something to the listeners before we go away?
6: I mean, yeah, of course. I mean, I would love to say a massive thank you to everyone listening. And if anyone has listened to my music and supported me before out here, I really, really appreciate it. I love you all very, very much. And I cannot wait to come back after this album comes out, kicking my feet and screaming. It's coming out in like just over a week. So yeah, I hope you like it. And I love you all very, very much. I'll see you soon.
7: 네, 오늘 방송 같이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좋은 시간이 되었고요. 이제 진짜 딱 일주일 있으면 신보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음악 들으시고 또 그 음악을 같이 나눌도록 또 다시 한국을 찾아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 강민아 씨 수고하셨어요.
7: 감사합니다.
3: Thank you so much. Thank you.
6: Thank you. Bye-bye.
3: 자, 멋진 청년 루엘과 함께했습니다. 자, Kicking My Feet 앨범의 수록곡이에요. When You Walk In The Room. 자, 이 막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IOI 전소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압도적인 광채를 내는 립글로스가 있다면 끈적거려서 머리카락이 입술에 좀 들러붙더라도 사람들은 그 뾰족한 매력에 끌리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둥글둥글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를 위한 완벽함은 아닐지 몰라도 나만이 낼 수 있는 극강의 빛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 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의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4: FM for you.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5: 콘서트 늦겠다. 뜰차.
6: 뭐라는 거야?
4: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6: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7: 와, 사람 많다.
4: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6: 야, 왜 안 와?
4: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6: 아, 오늘 재밌었다.
5: 와, 이거 봤어?
6: 야, 뭐해, 빨려.
4: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6: 뭐야?
4: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8: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 별 이야기가 없는데 하고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니고 영웅담도 없어서 나의 이야기랄 게 없다고 생각되지만 다시 보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릴 때 친구들과의 교환일기나 블로그에 작성하던 백문백답처럼 주어진 질문에 답하다 보면 누구라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갖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향을 제일 좋아하나요? 요즘 자주 가는 곳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일 좋아하는 날씨는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 속 주인공입니다. 비극일 때도 있고 희극일 때도 있고 위기를 겪으면서도 엔딩을 향해 묵묵히 전개되죠.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로 별밤 열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들으면 특별한 얘기 아니라 나는 사연 보낼 만한 게 없는데 하시는 분들 그게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상? 그런 얘기가 올수록 뭐 막 미니창도 훨씬 활발해져요. 왜냐면 공감되는 얘기 들으니까 우리 사는 모습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7925님께서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한 3살 우리 아가는 이제 3년 인생이지만 본인 얘기가 아주 많아요. 하루 종일 쫑알쫑알 밥 먹으면서도 얘기가 끊이질 않아서 먹을 때 말하는 거 아니라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아, 진짜 너무 잘 키우셨나 봅니다. 아기가 3살쯤에 자기에 대해서 막 얘기 잘하는 게 굉장히 잘 발달되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저는 뭐 주워 듣는 거지만 알고 있거든요. 열심히 잘 키우셨군요. 임지선님이 루씨 아직 시작 안 했나요? 아, 지선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3, 4부입니다. 하지만 3, 4부 오케이 하고서 어디 갔다 오지 마시고 이왕 일찍 오셨으면 3, 4부까지 함께 좀 가주십시오. 우리 왈왈이들 의리 있죠? 3, 4부죠. 별밤 콘서트인 스튜디오 준비되어 있어요. 라이브로 만날 때 그 매력이 무한대인 밴드 루시와 함께 할 겁니다. 이따 9시부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 전에 부엉이들의 오늘 하루 어땠는지 또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별밤 듣고 있는지 실시간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전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어놓겠습니다. 별밤 1, 2부는 롯데렌탈, 음식물 처리기 휴렉,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킷, 3일제약, 포스코 ENC,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슬림웨이 다이어트와 함께합니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3: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원리퍼블릭의 I lived 듣고 오셨고요. 4588님, 남편이 출장 가서 밥 안 해도 되는 1년에 몇 번 없는 귀한 날입니다. 혼자 비빔국수 한 그릇 사 먹고 아파트 단지 안을 돌며 운동 중이에요. 미니 켰더니 별밤 시그널 음악이 흐르는 8시인데도 하늘이 여전히 밝아서 와 감탄했어요. 오늘도 잘 부탁해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리고요. 사실 지금 하늘이 여전히 밝을 시간은 맞죠. 예, 6월이니까요. 저희 별밤이 시간대를 옮겨왔을 뿐 이제 많이들 적응하셨겠죠. 2486님 처음 보내봐요. 여긴 경북 경주입니다. 사무실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아서 지금 아들캉 둘이서 매운 쪽갈비 시켜서 먹고 있어요. 힘듦이 조금은 풀린 듯하네요. 아들이라는 표현이군요. 아들캉, 니캉, 내캉 이런 말 들어봤었는데 아 매운 게 확실히 스트레스를 풀어주나 봐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매운 거를 좀 굉장히 못 먹는 편이라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냥 통점만 계속 자극되는데 그것도 다 좀 기질이겠죠. 매운 걸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면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2014님은 3주간의 제주도 출장을 마치고 사무실 출근했더니 일이 엄청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아직 다 못했지만 퇴근하는 길입니다. 일상이 꿈인지 제주도가 꿈인지 헷갈린 하루였습니다. 힘이 되는 노래 들려주세요. 아, 루시 시간도 들을게요. 아이고, 출장인데 아무리 제주도여도 뭐 그냥 놀러 간 거랑 여유가 아무리 있어도 출장으로 가는 거랑 좀 다를 텐데 워낙 여유 없이 시간 보내

다니고 계셨나 봐요. 출장 다녀왔는데도 그래도 그때 시간을 좀 휴식처럼 회상하시는 거 보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노래 들려드리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와 신청곡 더 기다리겠습니다. 자이언티의 노래.

자이언티의 노래에 이어서 마마무의 오늘 나온 마마무 신곡이에요. Four Flowers. 4년 만에 컴백이군요. 하긴 화사 씨가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그렇지 마마무로는 오랜만인데요. 화사 씨는 이제 개인맨 활동들은 종종 봐왔었는데 색깔이 좀 살짝 바뀐 것 같은데 너무 근사합니다. 0030님께서 엄마랑 전주를 바람 쐬고 오는 길이에요. 운전이 힘들었지만 엄마가 좋아해서 저도 보람차고 좋네요. 항상 끝나고 나면 못해준 것만 생각나는데 엄마는 부디 좋은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유, 이런 그런 그 사이에서의 어머님들은 좀 미안하리만큼 좋은 것만 기억하시는 게 탈일 거예요. 네. 내가 속색인 건 기억 못하고 저희 어머니도 제 미화가 너무 심해요. 네. 어릴 때부터 자라온 저에 대한 기억이 진짜 이 각색과 편집이 너무 심해서 가끔 이렇게 얘기할 때 엄마 좀 제발 좀 그만해 라고 옆에서 얘기할 정도로 참 예. 저희 엄마도 그러니까 0030님 어머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8890님 문어 낚시 매력에 푹 빠져 산 지가 벌써 5년 가까이 됩니다. 오늘도 출항해서 남편 두 마리 저도 두 마리 잡고 입항해요. 내일 더 많이 잡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막 이게 그냥 소소한 낚시 느낌이 아닌데 문어 낚시 뭐가 달라요? 먹이도 다르겠지? 이 위치도 다르겠죠? 배도 다른가? 근데 이렇게 네 마리씩이나 잡으면 와 크기는 얼마네요? 굉장히 큰 우리가 아는 그 큰 문어 그런 느낌인가? 문어 낚시의 세계는 또 뭘까요? 멋집니다. 도민구님, 빗소리가 어디에도 안 나오는 곡이지만 그냥 빗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노래가 있어요. 타미야의 Officially Missing You. 창밖에는 비가 사뿐사뿐 내리고 음악에 푹 빠져있고 노래 들으면 이런 장면 연상하게 돼요. 지금 좀 비가 그쳤을까요? 오는 길에 살짝 오고 있었는데 이 노래 예전에도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좀 어울리는 곡인 것 같습니다. 타미야의 Officially Missing You 듣고 2부로 올게요.

0: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건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 별밤 차트 탑 3. 이 시간은 한 주간 별밤서 나간 노래 중에 부엉이들은 어떤 곡을 마음에 들어 했는지 알아봅니다. 3위는요.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 지난 화요일이었어요. 안녕들 한가요에서 아직은 투병 중인 시아버지와의 이별을 준비하고 싶지 않다는 좀 서글픈 사연 소개해드렸는데 여운이 남는 이야기 끝에 이 노래 함께 들었고요. 2위는 실크소닉의 Leave the Door Open. 부엉이들이 보내준 실시간 얘기도 하나씩 만나보는 가운데 선곡된 노래였고요. 마지막 1위는 에피톤 프로젝트 심규선의 선인장입니다. 잘하는 건가 많은 건가 싶은 선인장이 있는가 하면 월등히 빠르게 자라는 대나무가 있는 것처럼 식물들은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한다는 얘기하면서 그날 첫 곡으로 들었고요. 오늘은 이 중에 1위 곡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에피톤 프로젝트 심규선이 함께 부른 선인장.

에피톤 프로젝트 심규선의 선인장 들었는데요. 정다은님이 노래 마음에 드셨나 봐요. 선곡 맛집. 저는 라디오 들으려고 산책하러 나가요. 헉, 진짜요? 산책하러 나온 김에 듣는 게 아니라 라디오를 듣기 위해 산책 나가는 다은님 감사합니다. 아, 별밤 차트 탑3 이 시간 순위는 부엉이들이 스마트 라디오 미니 선곡표에서 눌러주는 하트로 매겨집니다. 좋은 노래 들을 때마다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있고요. 과구진님이요. 근데 별밤 오늘 생방인가요? 맞죠, 우진님? 지금 증명됐죠? 이은정님은 김이나 씨 프로 처음 들어오네요. 그동안 여유가 너무 없었나 봐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만나게 돼서 다행이에요, 은정님. 요즘 좀 막 여러모로 바쁘셨나요? 저도 마음의 여유가 6월은 근데 마음의 여유 같은 거 없기로 각오했어요. 여름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와서 가끔 징징거릴 수도 있는데 가을부터 좀 여유를 가질 겁니다. 약간 그래서 분기별로 정해놓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의 제 이제 리빙 팁인데 아 도저히 되게 정신없겠다 싶을 때는 나는 원래 이런 삶밖에 못 살아본 사람인 것처럼 전 모두를 바꾸고 하루살이처럼 매일매일의 퀘스트를 클리어하면서 지냅니다. 은정님은 그게 아니라 조금 여유가 생긴 시기면 좋겠어요. 전호진님, 대장부엉, 저 오늘 수능 모의고사 봤어요. 국어교사가 꿈인데 국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드디어 96점을 받았어요. 너무 신나요. 호진님 왜 나 왜 더 모범생스러운 사연을 읽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 착시인가? 아무튼 맞죠? 그래. 뭐 학교 임원 활동하는 분인데 제가 이렇게 집요합니다. 여러분들 갖고 어떤 분들은 근데 듣다가 소름 끼칠 것 같아. 뭐야 왜 나에 대해서 왜 자꾸 기억해. 좀 감수해 주십시오. 제가 좀 그런 사람이고.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고등학생이신가? 근데 고등학교쯤 중3부터 국어 난이도 되게 어려웠는데 요즘은 더 할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잘하신 거죠. 7007님 누나 저 오늘 대학로 근처에서 배달일 했는데 세상에 엄청 유명한 분들 공연장 근처였어요. 그랬다고요? 비 조심하세요 모두. 누군데요? 아 누구요? 아 참 궁금하네요. 아무튼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상순의 다시 여기 바닷가.

이상순의 다시 여기 바닷가 이어서 치즈의 어떻게 생각해 듣고 왔어요. 역시 또 바로 대답해 주신 우리 고마운 부엉이님 7907

님. 아, 그 연극요. 신구 선생님이랑 성지락 선생님 나온 연극이랑 조혜련님, 이경시은님, 김효진님 나오시는 거였어요. 기회 되면 꼭 가서 보고 싶어요. 아, 제가 대학로에서 배달하는데 엄청 유명한 공연하고 있는데 근처 다녀왔다고 하셔서 무슨 누구냐, 어떤 공연이나 막 궁금하다고 했더니 바로 답변 주셨어요. 감사해요, 7007님. 1741님께서 오늘 결혼 20주년이네요. 시간 참 빨라요. 안 맞는 것 같은 두 사람이 만나 이젠 입만 봐도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는 사이가 됐네요. 요즘 우리 남편한테 복어댄스라는 개인기가 생겼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결혼기념일 선물로 갖고 싶은 것도 없어서 그춤 춰달라고 했어요. 지금처럼 우리 가족 건강히 잘 지내고 욕심 많이 안 부리고 살고 싶어요. 이게 선물이겠죠? 아, 사연 소개돼서 남편이 듣게 되면 서프라이즈 선물이 될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복어댄스 얘기해서 뭐야? 화들짝 놀라셨어요. 우리 남편 부엉이님. 진짜 언제 한번 우리 부엉이들 앞에서 한번 쳐주실 수는 없는지. 와, 근데 20주년, 저도 얼마 전에 20주년 맞았거든요. 진짜 어떤 선물보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냥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할 때 아닌가 싶어요.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우리 1741님과 보고 남편분을 위해서 선물 하나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렉스 워렌과 로제가 부른 On My Mind 듣겠습니다.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Well.
5: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6: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목요일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4227님, 아니 별밤 성공 맛집이잖아요. 루시 기다리면서 처음부터 듣고 있는데 취향 저격입니다. 내일부터 신입부원이 될 것 같은 느낌? 그냥 오늘부터 1일 할까요? 아니 이미 지금 오늘 이렇게 문자 보내고 해주는 왜 내일부터라고 하십니까? 오늘부터로 해주십시오. 2부 마무리하면서 윤종신의 웰컴 서머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 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맥스 그리고 펠리의 에시드 드림스 들으면서 목요일 별밤 3부 시작했고요. 광고 듣고 이달의 별밤 뮤지션 루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워킷, 미분당,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빛나는 밤에. 지금 바로 여기 아주 특별한 라이브가 펼쳐집니다. 별밤 콘서트 인 스튜디오.

0: 뮤지션 루시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을 와. 맞이하고 있는 저 수많은 왈왈이 분들을 보십시오.
1: 그러니까요. 매번 너무 감사합니다.
0: 아이고 그래요. 아무튼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분씩 또 본인 소개해 주셔야죠.
2: 네, 바이올린 하고 있는 신예찬입니다.
3: 네, 베이스랑 프로듀싱 하고 있는 조원상입니다.
4: 예, 보컬을 맡고 있는 최상엽입니다. 반갑습니다.
5: 네, 드럼 치고 있는 신광일입니다. 안녕하세요.
0: 야, 특히 우리 이제 완전체로 진짜 너무너무 오랜만입니다.
1: 맞아요.
0: 상엽 씨는 그래도 영업합니다 시즌4 코너에 데이브레이크 이제 이원석 씨 빈자리 코너지기로 한번 와주신 적 있었고
1: 맞습니다.
0: 그리고 24년 9월에 별밤콘 나와주셨는데 그때는 이제 광일 씨가
1: 맞아요.
0: 없었죠. 이때 후였습니다.
4: 맞아요. 참 좋았는데요 그때.
0: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 광일 씨를 봤을 때 한참 저기 광일 씨가 굉장히 좀 섹시미를 추구할 때.
1: 아, 그때
0: 기억하시는지. 예. 네. 요즘도 여전하신지.
5: 아, 이제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2: 정신 차린 것 같구나.
0: 예. 네. 왜 벌써? 이제 한창 때 아닌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이제 3월 1일에 우리 드러머 광일 씨 전역으로 완전체로 돌아왔고요. 네. 이경주 님께서 오랜만에 내면서 라디오 하셨고요. 여기 프롬프터 광일 씨 혹시 보이시나요?
5: 예, 보입니다.
0: 0512님 문자 좀 읽어주세요.
5: 광일이 제대 후 루시 완전체 첫 라디오가 별밤이라 너무 기대 중인 왈왈이입니다. 대장부원과 루시의 개미 기대 중입니다.
1: 와우. 그렇네. 우리 첫 완전체네 그거.
4: 그렇죠, 그렇죠.
6: 라디오 나오는.
1: 라디오가.
0: 맞아요. 아 진짜?
5: 네.
0: 아니 근데 광일 씨 아직 그 군기가 안 빠진 건 알 텐데 왜 이렇게 AI처럼 읽으세요? 광일이 제대 후 루시 완전체 약간.
5: 제가 제대 후에 라디오는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0: 아, 약간 좀 달라 느낌이 확실히.
5: 아직 적응 중입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이진실님은 이름값 하시는. 진실된 어떤 사랑한다 루시
1: 야. 사랑합니다
0: 굵고 짧게 보내주셨고요. 우리 상엽씨 6851님 문자 소개해주세요.
4: 아, 네. 딸아이가 좋아하는 루시가 나온다고 해서 늦은 시간이지만 가든 스튜디오 아, 같이 오셨다고 하네요. 네, 멋진 공연 기대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1: 모녀가 같이 오신 거군요.
0: 이야, 자,
1: 이런 거 기분 좋아.
0: 다음 문자 그러면 우리 원상씨.
3: 네, 1234님께서 저 오늘 생일인데 루시한테 생일 축하 받으러 가든 스튜디오 왔어요. 생일 축하해 주세요.
4: 생일 축하드립니다.
3: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1234. 생일 축하합니다.
0: 야, 제대로 축하해 드렸습니다.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상암 MBC 1층 가든 스튜디오에 굉장히 많은 팬분들 와 계시기 때문에 마이크 열어드릴 테니까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3: 와. 안녕.
1: 와.
4: 와. 와.
0: 그리고 혹시 아까 생일 1234님 어디 계세요?
7: 오.
0: 저 뒤쪽에 계시는 거예요? 축하드려요.
7: 생일 축하. 해피 버스데이 투
0: 유. 자, 아무튼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루시는 별밤 콘서트 최초군요. 2회 출연은.
1: 와. 그래요?
0: 2회 출연.
7: 영광입니다.
4: 대박.
0: 아유. 와, 그렇군요. 2회를 출연할 수 있으려면 그래도 꽤 많은 조건이 필요해요. 네. 왜냐면 넘버도 꽤 있어야 되고.
1: 예.
0: 그런 데다가 일단 이 코너는 라이브가 네. 잘 되는 분들이 찾아주시고 오히려 더 좋아해 주시는. 아, 잠깐만요. 우리 상엽 씨가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원상 씨가 약간 좀 비웃음을 좀 날리신 것 같은데
3: 반대였어요. 형은 네. 불안해했고요. 제가 뿌듯했어요.
0: 아, 제가 잘못 읽었군요.
4: 예. 라이브
0: 상엽 씨 많이 불안하신가요?
4: 다리를 계속 떨고 있죠.
0: 예, 네. 계속 흔들리고 있고요. 네. 엄살 부리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그냥 사진만 봐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지난 5월에 드디어 돔 공연에 입성한
1: 맞습니다.

0: 슈퍼돔이죠.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그 전에 콘서트 끝날 때인가? 약간 스포처럼 왜?
2: 맞아요.
0: KSP 그거 좀 소름 끼쳤었거든요.
2: 좀 멋있는 연출이긴 했죠.
0: 맞아요. 네. 아무튼 거기서 무려 이틀 동안 단독 공연을 마쳤고,
3: 네.
0: 일단 그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가 루시 신곡 소개하면서
3: 네.
0: 본인도 아직 이루지 못한 모든 밴드들의 꿈, 네, 단독 공연 캐스퍼에서 하는 거. 진짜 루시가 꽤나 빠른 시간에 성취해낸 거라고.
4: 맞습니다.
0: 공연 갔다 올 때마다 그렇게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십니다.
3: 역시 우리 형.
0: 진짜. 막 약간 후배 중에 제일 형. 미스틱 후배 중. 밴드 대선배, 예, 미스틱 완전 까마득한 동생.
4: 그렇죠.
3: 맞습니다. 까마득한,
0: 예. 예. 그래요. 아무튼 진짜 차근차근 마치 언뜻 잘 모르는 분들 보면 막 아이돌 느낌이 나지만 아주 밴드 정석으로 여기까지 밟아 오셨어요.
4: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0: 여러분들 딱 리허설 할 때도 좀 기분 이상했겠지만 진짜 첫날 딱 그 무대 시작할 때 관객석이 꽉 찬 캐스포 무대에 설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기억나세요?
3: 완전 기억나고 저희가 원상이랑 저는 그 위쪽에 올라가 있었어요. 무대장치 위에. 근데 딱 봤는데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공연들이랑 정말 다르게 웅장함이 있었어요. 완전 커다래가지고.
0: 그쵸.
5: 저는 그 위에서 너무 높아서 좀 무서웠는데
0: 네네.
5: 저도 예찬이 형이랑 똑같이 무섭다가 앞에 열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보잖아요. 너무 고마우면서도 스스로 갑자기 루시 공연의 어떤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를 왜 사랑하셔서 어떤 포인트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오셨을까를 갑자기 저 스스로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공연을 하니까 뭔가 좀 더 감사해지고 무대 위에 있는 우리가 너무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그런 감정이 좀 오갔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반면에 약간 좀 그리고 좀 그 화려한 불빛이 비교적 오랜만이었던 광일 씨. 특별히 어떠셨는지.
6: 예, 저는 사실 이번 공연 때는 이렇게 막 즐기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0: 아직 좀 각이 들어가 있었나요?
6: 예, 계속 그래서 막 손도 떨리고 숨도 안 쉬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0: 진짜?
6: 예, 첫 소절 막 안 부르고 그랬어요. 너무
0: 정말
6: 너무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4: 지금도 근데 약간
0: 아니, 근데 우리 광일 씨 어떻게 된 거야? 많이 네. 힘들었구나 군대에서.
6: 방금 잠깐 긴장해가지고 광일 씨 하는데 제가 병장 신광일 할 뻔했어.
3: 아직도 인기가
0: 그래요. 천천히 좀 녹아 내리기를 기대하겠고요. 아예 한번 해주실래요? 한번 풀고 가죠. 그 이렇게 무슨 병 뭐?
4: 광일아
6: 병장 신광일.
3: 병장 버전.
0: 아, 저 병장 모드라 별로 뭐 다 풀어져 있네요.
4: 신광일
6: 왜 불러?
4: 돌아왔는데요?
0: 많이 녹아 계신 것 같습니다. 이주현님께서 루깅이들 자랑스러워.
2: 아유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4: 저희도 참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0: 네, 이게 팬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벅차는 광경이었겠습니까? 최수정님이 안타깝게도 나 아직 체조에서 안 나오.
3: 아이고
6: 나오셔야 됩니다.
3: 주첩이 많이 나오.
2: 저희가 얼른 다시 체조로 돌아가서 데리고 나와야겠군요.
0: 네, 지금 많이들 가든 계시는데 우리 수정님은 체조 지방령이 되어 계십니다. 빨리 다시 데리러 돌아가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어마어마하게 또 그 첫 입성인 공연답게 무려 30곡을 샌디로 넣으셨다고요?
5: 우리 그랬었군요.
0: 몰랐어요?
4: 예, 네, 기억이.
5: 저희는 그냥 이제 하고 싶은 만큼 했던 거긴 한데 30곡. 근데 사실은 정말 공연을 이렇게 빵빵하게 채워주신 다른 선배님들도 보면은 엄청 길게 많이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0: 아, 이 정도면 꽤 많은 거예요.
5: 그래요?
0: 예, 네, 노래로 되게 많이 채운 거고 멘트보다 다들 노래가 많아요?
3: 사실 멘트보다 노래가 압도적으로 많고
0: 밴드답다.
3: 예, 그렇죠. 멘트를 저희가 그렇게 많이 하는 타입은 사실 아니.
4: 멘트도
3: 하고.
4: 근데 별 약간 좀
5: 꽁트죠.
4: 예, 좀 쓰잘데기 없는 얘기만 그냥 하고.
3: 예, 예.
0: 상엽 씨는 그래도 목이 짱짱하신 게 뭐 어디 안 가네요.
3: 그날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막콘 하고 나서는 한 며칠 제 목소리를 안 냈어요. 일부러 목이 아플 것 같아서 좀 쉬었습니다.
0: 아이고 고생 예. 너무 많으셨어요. 또 루시 곡들이 뭐 보통 난이도가 아니잖아요.
3: 재밌죠.
0: 예, 원상 씨는 굉장히 즐겁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콘서트의 화제가 또 한 번 지금 약간씩 녹고 있는 광일 씨입니다. 광일 씨 얘기 자꾸 나와요 오늘. 드럼카.
3: 예. 드럼카.

0: 드럼카.
1: 썸 타는 오빠, 봄 타는 오빠도 아니고 드럼카 타는 오빠는 처음이라고 팬들이 네. 했었다는데 우리 광열 씨가 앉아 있는 드럼 세팅이 통째로 이 돌출 무대로 나오는.
2: 맞습니다.
1: 야, 이 어마어 이게 비용이 꽤 들거든요. 어,
3: 맞습니다.
1: 이 거리 따라서도 그렇고.
0: 예. 맞아요.
1: 가는 길에 안 떨렸어요?
3: 이게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가지고
1: 맞아.
3: 예 엄청 긴장하면서 가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제 자신이 약간 그걸 타고 가면서
1: 약간 왜 퍼레이드 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3: 그죠 아마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 아마 아무도 상상을 못 하셨을 거예요 예.
1: 팬분들도 조금 아, 이렇게까지 나올 필요 없는데 생각하셨을 거예요
3: 아무래도 좀 어... 예, 제가 좀 길막이라고 하죠 형들이 못 지나가게 제가 막아버려가지고
0: 돌출 무대의 길막
1: 아니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소중한 연출이었던 거죠
2: 맞아요
1: 보통 이런... 드럼은 항상 뒤쪽에 있으니까
0: 맞아요 네.
2: 솔직히 이런 드럼 칼을 이제 이렇게 이런 연출을 소화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광일이 말고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1: 그래 어때요? 동의하세요?
3: 동의하겠습니다
1: 이거 아이디어는 그 연출팀 쪽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3: 이거는 예전부터
0: 맞아.
3: 이제 형들이 맨날 아 드럼 좀 앞으로 내보냈으면 좋겠다 아,
1: 진짜
3: 얘기만 하다가 이거를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질까 하다가 이번에는 연출팀이 이거 해볼 수 있다 해가지고 만들어주셨어요
1: 아. 많은 게 이루어진 공연이었네요
2: 맞습니다
1: 김백선님 사연 중 우리 예찬 씨 읽어주세요
0: 네 김백선님께서 드럼카 처음에 보고 착시인 줄 알았잖아요
2: 드럼이 오는데? 드럼이 나오네? 오?
0: 라고 해주셨습니다
1: 그치 그치 네. 어떻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 온다고? 네. 여기까지? 막 이러면서 매지가이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단콘 무사히 끝냈고 올 네. 여름은 또 페스티벌들 어마어마하게 좀 바쁘시겠죠?
2: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바쁘지 않아요
4: 일단 저희가 이제 콘서트가 이제 해외에도 좀 이제 아직. 예정이 되어 있고 네. 네, 또 오늘인가 어제 또 대구에서 하는 콘서트도 티켓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콘서트 일정이 좀 많아서 뭐 페스티벌도
5: 중간중간에
4: 있지 않을까요? 네.
2: 불러주신다면은 저희는 진짜 버선발로 이렇게 네. 달려나갑니다
1: 거짓말하지 마세요 원상씨
2: 진심인데요
1: 스케줄 조율을 해야 되는데 네. 불러주는데 다 갈 수 있다고 그렇게
5: 아, 그 거짓말이 늘었어요 얘가 거짓말이 늘었어요
1: 많이 늘었네 네. 원상씨가 네. 사회생활도 많이 늘고 그래서 네. 관성적인 멘트가 좀 는 것 같아요 원상씨
5: 이거라도
1: 네, 진실되게 답변해주세요 네. 근데 이미 지금 너무 꽉꽉 차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 루씨 네. 은지님이요 최현지님이 대구 콘서트도 매진이야 축하해
2: 그래요
0: 그래요
1: 대박
2: 감사합니다
0: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1: 어머나
5: 짱이에요
1: 봐봐요.
5: 역시
1: 윤정희님 그저께 야근하다 대구 콘서트 3열 잡고 신나서 회사 뛰어다녔는데 오늘도 루시 별방 콘서트 들으면 또 신나서 야근하다 말고 뛰어다닐지도 모르겠네요
0: 와, 좋다 좋다
2: 야, 네. 3열 잡으신 거면 진짜 고수인데
4: 그러니까요
1: 그리고 3열이면 장난 아니야
2: 네.
0: 그렇죠
1: 이분 내가 볼 때 야근하다가 뛰어다닌다? 높은 분이네
0: 그럴 수 있겠다
1: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면 좀 아무도 직책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뭐 요새는 페스티벌에서 이게 막 헤드라이너는 뭐 이제 당연한 일인 것 같고
2: 아닙니다 참 이게 좀 너무 뭔가 저희가 참 겸손해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계속 다음에도 할 수 있을까 다음에도 할 수 있을까 해야 하는데 막 이러면서 더 노력하게 되는 그런 저의 자극제 같은
4: 그렇죠
2: 네 그런 자리예요
5: 너무 또 감사하게도 페스티벌 할 때마다 저희 팬분들이 항상 너무 많이 와주세요
2: 맞아요, 맞아요.
5: 네. 저희 막 이름도 들고 계시고 다 그래서 너무 든든합니다
1: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깃발 같은 거
2: 네, 네 깃발도 해주시죠
1: 되게 멋있더라고
5: 그게 최고예요
1: 특별히 감사해야 되는 게 그 되게 무겁대요
5: 그러니까요
4: 맞아요 맞아요
1: 네 그리고 최근에 특히 뷰민라 엄청 더웠다는 소문이 그나마
5: 엄청 더웠대요
1: 저녁 시간이었어도
5: 네 근데 팬분들은 또 아침부터 기다리시니까
1: 맞아요. 너무 고생하셨죠
5: 그렇죠 너무 고생하셨죠
1: 네, 약간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었었는데 너무너무 더웠다고 자 아무튼 7월에 대구 단콤 이미 매진됐고 오 6월 곳이네요 타이페이?
5: 네 맞습니다 예.
1: 7월에는 일본에서도 단독 콘서트
5: 맞습니다
4: 네. 맞습니다
1: 어떡해 이제 언제 이제 막 슬슬 또 못 보겠네요
2: 그렇긴 한데 사실은 작사가님이랑은 원래도 잘 못 빼긴 했어서
5: 선생님 거짓말이 요새 좀 심해졌어요
1: 아니 방금 전에는 근데 좀 진실됐어 사실
0: 우리 보고 보니까
1: 너무 오래됐어요 원래도 잘 못 보긴 했지 않았냐
5: 맞아요.
1: 맞죠 이런 거 좋습니다 그래도 좀 개인 시간들이 있었나

0: 않아요?
1: 저희 올해 초에
0: 올 초에
2: 이제 녹음 시즌 때까지는 이제 그래도 개인 시간도 가지고 원상이 이제 작업하면서
0: 네. 원상 씨는 조금 계속 좀 바쁘셨겠네요.
3: 네, 근데 저는 뭐 항상 말하지만 이제 뭐 콘서트 편곡을 하거나 앨범 작업을 하는 건 저한테는 이제 취미 생활 쪽이라.
0: 진짜로?
3: 네, 저는 그래서 그런 거는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0: 프로야 프로. 예찬 씨는 네. 그동안 더 그러면 그동안 혹시 쇠질로 시간을 더
3: 맞습니다.
0: 운동을?
2: 네, 저는
0: 많이. 아 그래요. 지금 왈마리 분들이랑 대면한 김에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예. 예찬 씨의 갈수록 커져가는 이 근육의 양에 약간의 우려를 지금 좀 조금 표명했는데 우리 왈마리 분들은 진짜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해 주시고 나 다 이뻐 다 이뻐 말고 예찬 씨의 팔 더 커져도 좋다 아니 좋다라는 분 손 들어주세요.
3: 한 분.
0: 자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2: 아 근데
0: 더, 이 이상은 안
2: 돼. 제 근육 좋아해 주는 이제 무리들이 안 왔나 봐요.
0: 근육파가
4: 계신데요. 네,
0: 근육파가 계시다.
2: 네, 열심히 운동 중이어가지고
0: 강경 근육파가
2: 오늘 안 왔네. 오늘
0: 하지만
2: 안 왔네.
0: 아니 당연히 건강한 건 좋은데 이러다 나중에 네. 이제 바이올린 켜기가 좀 어려워질 지경이 되면 어쩌나. 예찬 씨의 그리고 약간 그 아티스트미 있잖아요. 여러분들 약간 무슨 맞죠? 느낌인지 알죠.
3: 오리오리한 나그네 같은 느낌.
2: 근데 이미 늦었어요.
0: 더 키우려고요?
2: 아니 그게 아니라 돌아갈 수가 없어요.
5: 혹시 이럴 때를 틈타서 말랑한 사람도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5: 아 감사합니다.
2: 뭐야 이 환호는?
0: 그래요. 예찬 씨도 이렇게 지금 우리 왈왈이 분들이 단단히 왈왈 딱 해주셔야 되는 게 이소담님 보세요. 신예찬 팔뚝 그만 키워. 자 노수진님은 저희도요. 아 진짜로 오빠 팔 더 커지면 안 돼 하셨지만 예찬 씨가 뭐 근육파 문자 읽어주실래요? 예, 예.
2: 이 할인 예쁜 분께서 난 예찬 오빠 어깨 짱 넓은 거 멋있어 라고 해주셨고요. 네. 한정윤 이쁜이님께서 예찬아 난 너의 근육 사랑해라고 정말 예쁜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0: 이소다 완전 초미녀님이었고요. 노수지 완전 완전 왕왕 킹왕장님이셨습니다. 아니 근데 어깨도 있고 다 멋있는데 내 말은 제가 왜 우려하냐면 근육이란 게 한번 붙이기 시작하면
2: 맞아요.
0: 이렇게 영원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커져가는 마치 엔트로피처럼 그렇죠. 그렇게 될까봐.
3: 그 나중에는 턱이랑 승모로 바이올린 부시겠어.
0: 그리고 목 두꺼워진다요, 예찬 씨.
2: 조금 두꺼워진 것 같아요.
0: 이상한데 이러다 이제 하나의 이제 목이 되고 얼굴도 작은데.
3: 야.
0: 자, 예찬 씨 근육 얘기 여기까지.
2: 조심합시다.
0: 예찬 씨가 이제 알아서 잘 조절하실 거고 네? 조금 아 근육 너무 많은데 싶을 때 이제 광일 씨를 바라봐 주시면은 된다라고 해드리면서요.
2: 아니 환호가 여기서만 나오네.
0: 예, 아주 말캉말캉합니다. 광일 씨 아직 하얗고요. 네.
2: 근육단들이 안 왔어.
4: 근육단.
0: 예, 그 약간 좀 물복 딱복파처럼 갈리는 것 같습니다.
2: 네.
0: 자, 아무튼 콘서트 얘기 그리고 루 씨 만날 수 있는 앞으로의 공연 그리고 예찬 씨 근육 앞날 얘기까지 조금 나눠봤는데 8174님께서 안녕하세요. 00년생 왈왈입니다. 도움 콘서트에서 엄마가 상엽님한테 입덕해서 와. 이번에 대구 공연도 같이 가요.
2: 어, 왜 그러셨대? 아니.
4: 훌륭한 어머니.
0: 오늘 좀 심술이 좀 근육파들이 오늘 안 계셔가지고 그랬나봐요. 어, 팬으로서 제가 루시를 응원해야 되는데 오히려 루시가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는 게 고마워요. 항상 아이고. 응원하겠습니다. 평생 왈왈이 할 거고요. 오늘 혹시 가능하다면 바라 라이브로 듣고 싶어요.
2: 오, 바라.
0: 과연 오늘 샌리스트에 있을지
2: 잠시
0: 후에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 4부에서 별밤 콘서트라는 제목답게 루시의 아주 짧은 미니 콘서트가 열리죠.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어, 3부 슬슬 마무리하면서 일단 음원으로 루시의 사랑은 어쩌고 차일드시 버전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2: 아하.

0: 잘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4부 시작했고요. 생생한 라이브가 있는 별밤 콘서트인 스튜디오. 지금부터 이 시간은 루스에게 맡기고 저는 잠시 후에 올게요.
2: 가자.
3: 그때의 감동을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0: 와,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 바라라는 곡이었는데 괜찮으셨나요?
1: 네.
0: 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바로
2: 바로 바로 가요?
0: 네. 바로 안 가요?
2: 바로 가요?
0: 바로 가요?
3: 여러분 더우시죠?
4: 네.
3: 괜찮아요? 비 안 와요 이제?
5: 네. 네, 좋습니다. 바라하고 난 다음에는 꽃이 피죠.
3: 그렇죠.

0: 와 감사합니다.
1: 저희가 마지막 곡이에요. 아쉽죠?
2: 네.
1: 그래서 신나는 거 가져왔어요. 다 같이 아시는 부분 있으면 최대한 소리 크게 해서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죠?
2: 네.
1: 제 근육도 좋죠?
2: 네.
1: 갈게요.
3: 건강만 했어. 한숨 대치. 건강하면 되지.
4: 가자.
3: 갑시다.

0: 감사합니다. 오셨습니다. 조금 하세요. 감사합니다.
1: 와, 별빵 콘서팅 스튜디오 밴드 루시의 라이브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야. 아니, 우리 루시 잘하는 건 아는데 왈왈이들 뭐 같이 리허설 했어요?
2: 그러니까 대박이더라.
1: 아니 뭐 깜짝 놀랐어요. 아까 그냥 알아서 큰 사인 없이도 다 그 파트 떼창 파트 들어와 주는데.
3: 야.
1: 세상에, 예철 씨 그 활 찾았죠?
4: 네, 찾았습니다.
1: 너무 높이 던져버려가지고. 아우, 스냅이 좋으셔가지고. 자, 아무튼 5852님 다시 아니야. 아, 괜찮아요. 저 의자가 쓰러져가지고.
5: 깜짝 놀랐어. 쓰러진 줄 알았는데.
1: 최종 경기장 소환이네. 집에서 이렇게 귀요광으로도 되나요? 루시 최고 하셨고. 아마 루시 팬분들 이렇게 별밤 콘서트 지난 회차 감상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코너가 실시간으로는 영상은 안 나가고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근데 귀로만 루시 라이브를 들을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보통 눈으로 함께 감상할 수밖에 없는데 귀로만 듣는 시간 즐겨주시다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시간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 라이브 영상이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즈로 업로드가 됩니다.
6: 야호.
1: 예,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드럼방에 갇힌 우리 광일 씨까지도 저희가 영상에 다 담았고요.
3: 너무 좋네요.
1: 우리 광일 씨가 또 이 드럼방 들어가서 노래하니까 다시 그 섹시 바이브가 다 느껴지더라고요. 마이크 앞에서 고개 살짝 꺾을 때 그 느낌이 나는 것 같아. 아, 섹시 광일이.
6: 그것 때문에 목 디스크가.
1: 아, 그죠. 그 지금도 약간 이렇게 고개를 약간 이렇게 살짝 꺾어야.
6: 맞습니다. 네.
1: 그래요. 아무튼, 근데 예찬 씨 아까 연주하는 거 보는데 근육이 있는 게 좀 필요하긴 하겠다 싶은 게 워낙에 속주를 하니까.
6: 그쵸?
1: 그렇지만 지나치게 팬들을 향한 근스라이팅 멈춰주셔야 돼요.
3: 근스라이팅.
1: 될 것
3: 맞는 말이에요.
1: 계속 다 네 좋냐고 대답하는데 어떤 근데 단호한 왈왈이 그 와중에 그건이라고 하는.
7: 네, 왈왈이. 저도 봤어요. 저랑 눈 마주쳤습니다.
1: 아주 아주 훌륭한 팬분들이십니다. 아무튼 네. 너무 너무 멋있었고 김민주님이 떼창 너무 예쁘다 하셨는데 진짜
8: 대박이죠?
1: 대박이야. 너무 자랑스러울 만해요. 아, 그리고 되게 멋있었어요. 이게 상엽 씨는 그러니까 눈빛만 탁 주면은 알아서 탁 그 파트가 나오는 건가요?
3: 아, 사실 이게 저희끼리 합을 맞춘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7: 그렇죠.
3: 사실 저희와 같이 공연을 하는 입장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야,
1: 사실상
3: 굉장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1: 톤들도 다 굉장했어. 그리고 4172님이 광일이 목소리 녹아내리다가 상엽이 목소리 사이다.

0: 너무 행복한 라이브네요.
1: 어우.
0: 제가 상엽 씨 혼자 별방 왔을 때 얘기했었는데 약간 그 상엽 씨가 그녀가 웃잖아 리메이크 한 거 듣고 제가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반했거든요.
1: 어우.
0: 약간 왜 아마 그 너무 고생하셨었겠지만 그 뷰민나의 한 오후 1시쯤에 햇살이 정수리에 내리꽂히는 그런 느낌이야.
1: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0: 알겠죠. 예. 상엽 씨 목소리가.
1: 그죠.
0: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1: 그치 그치.
0: 네. 야 그리고 이은찬님 베이스 잘 들려서 좋다 하셨는데.
2: 아 그랬어요?
0: 제가 볼 때 전 세계 베이시스트 중에 제일 유산소 활동을 많이 해야 해.
1: 아 그건 네. 확실해요.
2: 저는 그거는 뭔가 자부심이 있습니다.
0: 그 누구도 우리 원상 씨만큼 화려한 테크닉을 과시하면서. 근데도 계속 그 신나는 바이브를 잃지 않으면서
1: 맞아요.
0: 그러면서 방방 뛰는 점프 높이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2: 아 이제 이게 이렇게 계속 6년 하다 보니까 네. 점점 그런 스킬이 들어요.
0: 그래.
2: 이게 뭔가 뛰면서 연주하는 게 예전에는 줄이 이렇게 뛸 때마다 뜨거든요.
0: 네.
2: 그걸 잡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1: 약간 서커스 하는 것처럼
2: 손에 그냥 이 위치가 다 기억이 남나 봐.
0: 야, 씨 여러분들 날이 갈수록 이게 좀 진짜 생각지도 못한 디테일들에서조차 완벽해지고 있는데요. 아, 여기 또 근육파 1016 님이 근육 강아지의 바이올린 미쳤다.
1: 야, 1016 이쁜 사람.
0: 그래요, 그래요. 예. 예.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별판 콘서트인 스튜디오 루시와 함께 한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1: 안 돼요.
0: 아, 한 곡 한 곡이 진짜 난이도 근데 진짜 상엽 씨도 참 훌륭한 보컬인 게
1: 맞아요.
0: 근데 이쯤 되면 이제 원상 씨한테 시위할 법도 해. 그러니까 그냥 무난하게 부르고 넘어갈 수 있는 곡이 하나도 없어요, 원상 씨.
3: 네. 네? 누구세요?
0: 입장 표명. 진짜.
2: 아 그게요. 지 그 네. 사실 이제 오늘 들려드리진 않았지만
0: 네, 뭐
2: 바라도 이거를. 그렇고 전체 관람가라는 저희 이번 타이틀곡도 그렇고 사실 제가 연구를 좀 했어요. 아 그래. 그 트랙은 나랑 예찬이 형이랑 광일이랑 같이 좀 어렵게 테크니컬하게 하더라도 보컬은 모두가 노래방에서 따라 부를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 봐야겠다고 연습을 좀 해봤는데 아직은 좀 부족하더라고요.
0: 유일한 부족한 게
2: 다음 곡은 정말 모두가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쉬운 음악을 만들 거야. 알았지?
0: 아,
1: 거짓말이다.
0: 아 그건 제가 또 원래 그쵸 원상 씨 거짓말이 늘었다고 했어요. 지금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그 우리 보컬의 테크닉이 완전 드러나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멤버들 연주도 네, 말도 안 됩니다. 예 네, 아무튼 그 정규 2집 얘기 우리가 못했는데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한 번 더 오잖아요.
1: 네.
0: 저 이번 앨범 얘기 진짜 와 너무 할 얘기 많거든요. 그때 제대로 다시 하죠.
1: 좋아요.
0: 예. 네. 자 우리 멤버분들 왈왈 부엉이들에게 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2: 아 우리 왈왈 부엉이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저희 살짝 솔직히 어깨가 이렇게 에베레스트 돼가지고 이렇게 후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도 이렇게 날씨도 좀 오늘 덥기도 했는데 이렇게 귀한 발걸음 와주셨을 때 우리가 좀 행복을 줬었다면 다행이었을 것 같습니다. 뭐래니?
0: 잘했어요.
2: 같습니다.
0: 네, 잘했어요.
3: 네. 리더 한마디 하세요.
4: 리더입니다. 그 오늘부로 팔운동 중지하겠습니다. 운동은 하지만 운동은 할 거예요.
0: 아,
4: 여러분들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5: 말랑한 건 제 거예요.
4: 아, 그러니까 팔운동 중지하겠습니다.
0: 오케이 오케이. 코어 위주로.
3: 막내 한마디 하세요.
4: 드디어 환호를 받네.
5: 네? 아니 저는 뭐 너무 긴장해가지고 형들이 되게 방송을 잘하네요.
1: 네. 뭐야?
5: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1: 뭐야 이게?
0: 자 상엽 씨 목소리도 들려주시죠.
6: 아 네 오늘 이렇게 더운데 또 같이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음 주에 사실 오늘보다 더 엄청난 것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1: 네, 네
6: 다음 주에도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서 루시 네 분과 인사 나누고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7: 우리 조금만 더 놀다 가요.
8: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이민아의 별이 빛나는 밤에 6월 4일 목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양세희님께서 오늘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별밤과 루시 덕분에 행복이 두 배라 너무 좋았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요. 저도 오늘 끝곡으로 사라강의 About Time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박대한, 박영지, 김유린, 윤가영,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IOI 전소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압도적인 광채를 내는 립글로스가 있다면 끈적거려서 머리카락이 입술에 좀 들러붙더라도 사람들은 그 뾰족한 매력에 끌리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둥글둥글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를 위한 완벽함은 아닐지 몰라도

0: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 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1: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친나를 안아줘.
1: 지친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3: 에드블루 블루웨일.
2: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3: 에드블루 블루웨일.
4: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5: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4: 에드블루 블루웨일.
6: 금성 ENC.
7: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리...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연기 잘 하시나요? 요거 한 배우 맞춤 질문 아닌가요?
1: 어허, 뭐 제가 또 아역 배우로 이름을 널리는 아니고 가까이 알린 적도 있긴 하지만 사실 아이돌이라면 무대 위에서 표정 연기는 기본으로 다 하죠.
0: 맞아요. 그리고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살면서 많은 생활 연기를 하게 되잖아요. 직장 상사가 무리수를 던지면
1: 아 여름엔 참 외로워. 그러니 수박을 사랑할 수밖에.
0: 아 너무 재밌으시다. 이렇게 사회생활용 웃음 연기도 해야 하고 가끔은 맛없는 요리에 맛있는 척도 해야 하고요.
1: 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이 뻔한 연기들은 어쩌면 누군가를 향한 작은 배려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0: 날카로운 한마디의 진실보다 티나지만 다정한 연기가 세상을 더 훈훈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1: 네, 현생 배우님들 오늘도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이곳에서는 진짜 모습을 보여주셔도 돼요.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크래비티 원진,
0: 저는 형준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6월 4일 목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오늘 첫 곡은 아일리스의 It's Me 였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DJ 크래비티 원진
0: 형준입니다.
1: 자,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생활 연기를 잘 하는가? 송진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좀 생활 연기 잘 하는 편이에요?
0: 아, 저요?
1: 네.
0: 저는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사회생활 하려면
1: 그쵸.
0: 필요하지 않나. 우리 함진은요?
1: 저 역시도 이 아역 배우 때부터 갈고 닦아온 이 연기 실력으로 생활 연기 열심히 하고 있죠.
0: 그럼 최근에 한 연기 있어요?
1: 생활? 최근에 생활 연기 한 거요?
0: 네, 뭐 거짓 행동을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뭐가 있을까?
0: 없나 보네요.
1: 뭐 있어요? 송디는? 기억나고 있어요?
0: 저는 오늘 회사 다녀왔는데 그냥 네. 밝게 인사하고 왔어요.
1: 아, 밝게 인사하고 갔어요?
0: 네, 밝게 인사할 기분이 아니었는데 밝게 인사하고 왔어요.
1: 아, 역시.
0: 뭐 그런 것들.
1: 그렇죠. 그런 사소한 거가 다 생활 연기죠. 그렇죠.
0: 그렇죠. 9974님께서는 저는 어린이집 선생님이라 매일 연기 중이에요. 손님 역할도 하고 환자 역할도 하고 아이들에게 흥미로운 척도 하고 우리 반 대배우는 저랍니다.
1: 아. 어머, 선생님.
0: 어머니, 그러시구나.
1: 너무 고생이 많으셔요.
0: 맞아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랑 같이 놀 때
1: 맞아요.
0: 연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역할극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아이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또 연기 배틀 챌린지가 네. 또 핫하잖아요.
1: 아, 그네.
0: 오늘 연기 얘기 나온 김에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1: 가볼까요?
0: 네, 그러면
1: 네.
0: 또 먹어? 라는 대사를 궁금한 버전, 눈치 주는 버전, 네. 안타까운 버전,
1: 네.
0: 응원 버전별로 한번 해봅시다.
1: 좋습니다.
0: 그러면 우리 대배우, 우리 원진이 형부터
1: 아, 제가 일단 아 이거 네 개를
0: 아니요 같이
1: 하나씩?
0: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1: 아, 번갈아가면서? 아, 정확히는 잘 몰라요.
0: 아, 그냥 연기하면 되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궁금한
0: 네.
1: 버전
0: 네.
1: 어? 또 먹어? 약간 이런 느낌. 형준이는
0: 또 먹어?
1: 오케이. 눈치 주는 버전. 또 먹어? 약간 이런.
0: 네.
1: 형준이는
0: 또 먹어?
1: 아, 이거 진짜 약간 마상이다. 안타까운 버전. 또 먹어? 사람 솔직했다. 이런.
0: 저는
1: 네.
0: 또 먹어?
1: 오케이. 응원 버전. 또 먹어. 또 먹어.
0: 저는 또 먹어.
1: 좋습니다. 그래도 둘 다 잘하는 것 같은데요?
0: 그래도 한번 우리 네. 청취자분들은
1: 네.
0: 누가 연기를 더 잘했나 한번 받아볼까요?
1: 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또 모원님께서는 이건 그냥 날 순살로 만드는 거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1: 전혀 그런 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0: 아닙니다.
1: 오해 마시길. 방송은 방송으로.
0: 네, 저희 연기한 거니까요.
1: 네, 맞아요. 오해 마시길 바라겠고요. 2898님께서는요 마음이 아파서 못 고르겠다라고 왜 하필 또 먹으러 준비하셔가지고
0: 그러니까요. 이 아밤에 혹시 야식 드시는 분들 없으시길 바라면서
1: 네네네.
0: 그래도 좀 마상을 입으셔서 그런지
1: 네.
0: 다들 그 누가 더 잘했는지 못 골라주시는 것 같아요.
1: 지금 다 거기에만 포커스가 집중돼 있는 것
0: 네,
1: 같아요.
0: 그냥 채호님께서는 네, 또 먹어요. 매일 먹어요. 먹는 거밖에 못해요. 라고.
1: 아, 먹는 게 잘 좋은 거죠. 잘 먹어야 또 예쁜 거니까. 그렇죠?
0: 네, 자 그러면 둘 다 잘한 걸로 합의 보고
1: 네.
0: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1: 좋습니다.
0: 오늘은 야간 자율학습이 있는 날입니다. 이 시간도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1: 그러니까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오늘도 출석 타임을 시작으로 소식 언박싱부터 추천곡 소개, 반말 모드 톡 급식 퀴즈까지 쭉쭉 달려볼 거고요.
0: 함디가 직접 써온 일기도 소개해준다고 하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1: 네, 문자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0: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1: 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직접 쓴 답장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꼭 챙겨봐주세요.
1: 자, 그럼 히데 코너 출석 부르러 한번 가볼까요?
0: 아, 어떤 닉네임이든 정석껏 읽어드릴게요. 방송 네. 시작하자마자 문자로 출석해준 선착순 10명
1: 출석 부를게요.
0: 찐찐방 출석 부여입니다.
1: 네, 먼저 0번 함원진 아잉,
0: 0.5번 송영준 아잉.
1: 자, 그리고 1번 셀카는 다다익선이라는 함원진 씨, 오늘 셀카 5장 제출 부탁드립니다 님.
0: 2번 형준이는 비 올 때 우산 쓰면 안 되겠다, 꽃에 물 줘야 하니까 님.
1: 자, 3번 함원진 너 요즘 살 오른 것 같아, 미모작살 님.
0: 4번 송영준 진짜 치사하다, 맨날 귀여움으로 승부하고 내가 그러면 좋아할 것 같아? 네, 너무 좋아요 님.
1: 네, 5번 슬리피 뭐야, 자기 슬리핑이 뭐야, 자깅 키드가 뭐야, 아잉 키딩이 뭐야, 아잉 님.
0: 네, 6번 초절정 미모의 고등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보러 왔습니다. 엥, 근데 초등학생들이네요, 왜지? 초등학생이 이 시간에 야자도 되는 건가요 님?
1: 자, 7번 자려고 누웠는데 함송디 너에 대한 생각에 잠겨 님.
0: 8번 함디 송디 친친방 돌아왔다고 아주 난리 다녀 님.
1: 자, 9번 송디와 함디는 다 좋은데 하나만 고치면 될 것 같아요, 러비티들 심장 님.
0: 마지막 10번 함디 야호, 송디 야호, 친친방 야호, 야자 야호, 송디는 바빠라 파라파라 쳐주세요 파라파라 님.
1: 네, 이상 손발은 10명 출석 체크 완료. 소개된 분들에게는 선물로 삼육식품에서 삼육회 완전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보내드리고요.
0: 친친방은 이외에도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할게요.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

0: 아니 한디 에? 무슨 택배를 네 달 동안이나 쌓아뒀어요. 빨리 가져가 와서 열어주세요.
1: 알겠습니다. 네 달치 택배 바로 저의 하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진이의 하루 언박싱. 오랜만에 밤에 진행하는 오늘 급식 뭐더라 코너 덕에 배고파져서 편의점 다녀왔다.
0: 아 그쵸. 급식 뭐더라 네. 코너를 하면 네. 사실 좀 배고파지잖아요.
1: 그러니까요. 이 시간에 급식 항상 이제 마무리쯤에 하니까.
0: 네, 그럼 편의점에서 뭐 샀어요?
1: 어제 갔다 온 일이고요. 아 바로 어제 일인데 저 컵누들 사왔었어요. 어 라면이 약간 너무
0: 상표를
1: 땡기는...
0: 그렇게 말해주시는군요. 어, 어.
1: 네 맞네. 당면 라면 사왔습니다. 네.
0: 아 그렇군요. 네. 어, 저는 어제 사실 저도 배고파가지고 네. 닭가슴살을 오. 해동시켜가지고 잤어요.
1: 아 그 거실에 있는 그거요?
0: 네.
1: 아 좋아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송딘도 만만치 않은데요. 친구들이 송디 하루 빨리 열어달라고 지금 원성이 자자해요.
0: 아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천천히 열게요.
1: 좋습니다.
0: 형준의 하루 언박싱. 한국 오는 비행기에서 잠을 못 잤다. 근데 밥은 먹기 싫어서 자는 척했다.
1: 잠시만요, 잠시만요, 타임. 잠을 네. 못 잤다고요?
0: 네, 잠을 못 잤어요.
1: 제가 진짜 잠을 안 잤거든요.
0: 네.
1: 너무 추워가지고 그때 감기가 좀 심했어서.
0: 네.
1: 근데 제가 중간에 잠깐 충전기 꺼내려고 네. 일어나서 네. 딱 봤는데 송디 너무 잘 자고 있던데.
0: 아. 아니에요. 그 이불을
1: 잠적이었어요?
0: 그 이불을 덮고 어. 그냥 계속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마스크로 계속... 이렇게 얼굴 가려고 이러고 있던데.
0: 아 그거 자려고 노력한 거예요.
1: 아 노력한
0: 그래서
1: 거예요.
0: 한 도착하기 한 시간 전에 네. 잠들었고. 아... 근데 또 이제 네. 그 승무원분이 오셔가지고 그쵸, 밥 드시겠어요? 그쵸. 뭐 드시겠어요?
1: 맞아요,
0: 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저는 어, 아니요 안 먹을래요도 하기 귀찮은 거예요.
1: 아 그냥.
0: 그래서 일부러 자는 척했어요.
1: 그냥 이렇게 계속.
0: 네.
1: 아 그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번 비행기는.
0: 맞아요.
1: 원래 그냥 자고 있으면 지나치시는데.
0: 네.
1: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0: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하루도 같이 언박싱 해볼게요.
1: 네 김혜수님입니다. 내일 창녕에 매실 따러 가는데 많이 안 더웠으면 좋겠어요. 내일 힘내라고 파이팅 해주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0: 우와 창녕에 매실을 따러 가시는구나.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또 날 덥지 않게 꼭 저희가 오늘 또 비 왔으니까 그쵸?
0: 네.
1: 내일 아마 그렇게 안 더울 것 같긴 한데 꼭 화이팅입니다 우리 혜수님.
0: 근데 혹시 모르죠 창녕은 비가 안 왔을 수도 있으니까.
1: 그러게요.
0: 네 아무튼 선크림 잘 바르시면서
1: 네.
0: 하나 둘 셋 화이팅!
1: 화이팅!
0: 또 0535님께서는 한디 송디 요새 통대창에 불닭 조합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어. 통대창 느끼하다고 하던데 워낙 대창을 좋아해서 그런지 그냥 궁금함이 더 크더라고요. 두 분은 먹어보고 싶은 음식 조합이 있으실까요? 라고 하시는데
1: 어.
0: 와 저는 네. 그냥 통대창 사실 먹방 많이 뜨잖아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0: 한 번도 먹어보셨다는 생각 안 했거든요.
1: 어 진짜요?
0: 네.
1: 네.
0: 왜냐하면 그 기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어 느끼하다.
1: 맞아요.
0: 근데 요즘에는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1: 어 맞아요. 저도 그거 볼 때마다 항상 너무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어 그러면 최근에 네. 먹어보고 싶은 음식 조합이 있어요?
1: 아 저는 한번 그 통삼겹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0: 아 통삼겹.
1: 네, 통삼겹이랑 그 네넴띤.
0: 아, 네. 어제 상표 조심하시네요.
1: 네, 아, 네. 어떤 거 또 드셔보고 싶었어요?
0: 저도 통삼겹 나와서 그런데 통삼겹 김치찜.
1: 아~
0: 먹방을 보면 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1: 정말 정말 안 그래도 오늘 또 마무리예요. 오늘 급식 뭐더라 또 코너가 남아 있긴 한데 벌써부터 이렇게 음식 얘기가 잔뜩합니다.
0: 아, 네. 벌써 미치겠고 이제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 한번 풀어봤고 이제 노래 언박싱 갈게요.
1: 네, 크래비티의 나인 어클락 듣고 올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크래비티의 9 o'clock 듣고 왔습니다.
1: 네,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두유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아니 근데 이 와중에 이런 문자가 왔어요. 구정모님께서 9시 넘었는데 왜 9 o'clock 들어요? 형수님 하이땡나우 언제 갈 거예요? 라고
1: 이 팀 컬러인가요? 이 잡돌이는?
0: 아, 뭘까요 이게? 왜 9시 넘으면 9 o'clock 들으면 안 되나요?
1: 아, 그러니까요. 아, 근데 진짜 정모 형인가? 정모 형이에요?
0: 네, 진짜 정모 형이라고 하고. 네. 네, 당황스러운데 하이땡나우 오늘 사실 정모 형이랑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1: 아, 진짜?
0: 와. 지금 보고 있나 봐요.
1: 진짜 정모 형인 거예요? 대박이다. 네. 근데 우리 정모 씨께는 두유 한 박스 안 보내드려요. 죄송한데.
0: 네, 네 죄송합니다.
1: 좀 그렇게 됐어요. 네, 사드세요.
0: 네, 사드세요. 네.
1: 네, 소영님께서 또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거 팬콘에서 9시에 맞춰 불러줬을 때 너무 좋았어요. 또 가고 싶다. 팬콘 또 해주세요. 라고.
0: 아, 그게 벌써 이게 4개월 전이네요.
1: 이게 4개월 전. 언제, 정확히 언제인 거예요?
0: 한 4개월 전 맞는
1: 4개월
0: 거
1: 전인 거죠?
0: 네.
1: 그러니까요.
0: 꼭 찝어야 돼요.
1: 너무 귀여웠어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네,
1: 소영님 또 기다려주시면은 또 언젠가 또 같이 할 수 있는 시간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0: 네, 원진한 누나야님께서는 구니버스 크크크라고. 그렇죠. 사실 이 나인어클락은 저희 크래비티 9시를 위해서 온전히 만들어진 노래여가지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렇죠.
1: 네, 오채원님께서 함디 지금 한나한테 한 점 내줬어요라고. 아, 진짜요? 그러면은 아 2-1. 아, 오늘 안 그래도 이 비 때문에 엄청 네. 경기가 지연돼가지고 저 보다가 그냥 나왔거든요. 꼭 이기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0: 네, 8670님께서는 정모도 친친 놀러와 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정모형 혹시 듣고 계신가요?
1: 한번 올 때 돼주지 않았나? 그쵸?
0: 한번 그러면 게스트로
1: 그러니까 한번 추진해보죠.
0: 네, 저희 자리는 일단 못 뺐고요.
1: 그러니까.
0: 저희는 굳건히 앉아있을 거라서 그땐 제가 불미스럽게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빠졌지만
1: 아, 그쵸.
0: 네, 이번에는 뭐 지나가는 강아지라도 한번
1: 아니면 뭐 여기 그냥 네. 뒤에 친한 친구 이거 들고 서 계셔도 되고 그렇죠?
0: 네, 아니면 여름 모기로 한번 찾아와 주세요.
1: 아 맞네 또 구정 모기시니까.
0: 네
1: 좋습니다. 5273님께서는요 친구가 제 화면 뺏어 보더니 너무 귀엽다고 폰 뺏어 가요라고. 아 근데 그 친구분도 우리 5273님도 너무 귀엽게 노시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0: 네 임소영님께서는 룸메한테 내년에도 같이 살자는 말을 들었어요라고.
1: 우와 네, 또 안 그래도 너무 잘 맞아서 쭉 룸메 하고 싶었는데.

0: 너무 기쁜 사건이라고까지 남겨주셨습니다.
1: 우와, 저도 네. 원진이 형한테 네. 예전에 네. 우빈, 원진, 음흠. 나 이렇게 미니까지 음흠. 막 옛날에 같이 살자 이랬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지금은 너무 따로 살고 싶어요.
0: 우리 계속 쭉 같이 살아요, 알겠죠?
1: 네.
0: 저는 이 말을 형준이한테 들으면 너무 기쁠 것 같네요.
1: 네, 하령님께서는 내일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 만나서 쇼핑하기로 했어요. 비록 딸내미가 돈이 없어서 다음 주 치과를 핑계로 엄마 카드를 쓰겠지만요. 엄마 미안해. 사랑해.
0: 아, 또 기대도 됩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께 기대는 거는 얼마든지 또 부모님도 열려 있으실 거예요. 너무 미안해 하지 마시고 사랑해라는 말을 오히려 더 많이 많이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근데 치과를 핑계로 아, 오케이.
0: 뭐 그거는 네. 뭐 그럴 수 있겠지만
1: 아, 그럴 수 있죠. 좋습니다. 아, 치과 가야 되는데. 네.
0: 자,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야간 자율 학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저희 플레이리스트 속에서 같이 듣고 싶은 노래 골라왔고요. 틈틈이 질문에 대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저희에게 궁금한 질문들은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0: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조유리의 개와 고양이의 시간, 유라가 피처링한 조지의 로미오 앤 줄리엣.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자, 조용 조용. 선생님 없다고 떠들지 마. 사랑한 마음에는 죄가 없지만 야자 시간에 떠드는 거는 죄다. 자, 조용히 자습해.
2: 쌤 나가셨지? 그럼 시작해볼까?
3: 야간 잘학생.
4: 실 공기의 흐름을 바꿔봅니다.
2: 몰래 몰래
4: 조용 조용.
2: 지금은 야자 시간.
4: 네, 오랜만에 이 밤에 다시 공부의 마음을 먹어봅니다. 오늘이 또 고3 친구들의 아주 중요한 6월 모의고사 날이었죠.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2: 조용히 해 조용. 이주혜님께서 네. 오빠들 오늘 모의고사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망해버려서 위로해주실 수 있어요.
5: 아, 죄송해요. 웃으면 안 되는데.
4: 우리 주연이 일단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야. 주연아 알지? 모의고사가 또 전부가 아니니까 꼭 얼른 털어내고 다음 스텝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2: 집중했으면 좋겠어. 근데 꼭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망해버려서
4: 이 라임이, 얼마나 망했으면
2: 이 라임이 너무 웃겨.
5: 근데 얼마나 망했으면 이렇게
2: 정말 너무

0: 너무너무 다들 애쓰셨고 이 날을 위해 다들 열심히 공부했을 테니까 잠깐은 또 환기를 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1: 네, 그럼요. 공부도 컨디션 조절 필수, 쉬어가면서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야자 시간이지만 잠깐 딴짓 좀 하고 놀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0: 좋죠. 다들 찬성하시죠? 오랜만에 돌아온 함송디가 오랜만에 추천곡을 들고 왔습니다. 자, 주제부터 말씀드릴까요?
1: 네,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두 번 만나도 반가운 함송디처럼 또 들어도 다시 들어도 두 번 세 번 들어도 좋은 노래.
0: 친친방 컴백 기념으로 두 번 들어도 좋은 노래들 저희가 직접 선곡해왔는데요. 원래 함디는 노래 들을 때 한 곡만 반복해서 듣는다 파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를 듣는다 파예요?
1: 저는 원래부터 한 곡 반복파였습니다.
0: 진짜요? 네. 저는 꽂히면 그 노래를 진짜 듣고 아니면 평상시에는 네. 한 다섯 곡, 여섯 곡 정해두고 그 곡만 들어요.
1: 오, 신기하네요.
0: 네.
1: 자, 2684님께서 갑자기 귀 간지러워요 라고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볼까요? 송디 추천곡부터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제가 선곡한 곡은 조이의 안녕입니다.
1: 오.
0: 네, 이 곡을 선곡한 이유는 네. 또 저희가 1월에 네. 굿바이를 했지만 다시 만났으니까 안녕
1: 맞네
0: 하면서 그리고 이 노래 가사가 네. 뭔가 좀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1: 네.
0: 굉장히 좀 희망찬 가사여가지고 추천했습니다.
1: 주로 언제 이 노래를 좀 듣습니까?
0: 저는 좀 밝고 싶을 때 네, 기분 좋고 싶을 때
1: 약간 기분 전환이
0: 그러니까
1: 필요할
0: 밝고
1: 때?
0: 싶을 때 말고 밝고 싶을 때 네. 밖에 작가님께서 너무 웃으셔가지고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1: 좋습니다.
0: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에겐 이 노래가 어땠는지 같이 감상 나눠주세요.
1: 네, 사연 보내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자, 그럼 노래 갈게요. 조이의 안녕.

0: 네, 송디의 추천곡 조이의 안녕 듣고 왔습니다. 네, 송님이 11303님께서는요, 이 노래 진짜 밝아서 좋은데이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아우, 또 인트로 듣자마자 진짜 뭔가 분위기가 확 밝아지는 게 너무 좋네요.
1: 맞아요. 그리고 이 노래의 포인트는 네. 안녕이 아니라 안녕 이거예요.
0: 안녕.
1: 외로운 날들이여 모두 다 안녕.
0: 안녕.
1: 귀엽네요. 네. 그리고 5394님께서 우산 없이 비 맞고 들어와서 찝찝하고 짜증났는데 밝은 노래 송디 재롱 보니까 짜증도 진짜 안녕이네요. 마음이 막막 맑아짐이라고.
0: 아 좋습니다. 또 우리 러비티 그리고 청취자분들 해피 바이러스 송디 너무 저도 보면서 밝아졌던 것 같습니다.
1: 해피.
0: 자 임주희님께서는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식 때 불렀던 노래예요. 엄청 오랜만에 듣네요. 이 노래를 들으니 졸업식 날 운 기억이 나네요라고 또 해주셨습니다. 또 이런 향수를 불러오는 노래들이 있죠.
1: 그렇죠. 이게 또 리메이크 곡이니까요.
0: 그렇죠.
1: 또 구창수님께서는 안녕해야 하나요? 맞아요. 안녕.
0: 안녕. 뭔가 안에 더 포인트를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1: 맞아요.
0: 그쵸? 자 손유나님께서는요, 날씨 얘기 나오니까 함성대는 이렇게 비오고 어둡고 우울한 날에 분위기에 맞춰 잔잔한 노래를 듣나요? 억텐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 밝은 노래를 듣나요? 아 그리고 정모가 친친방 본방사수 하라고 홍보도 했어요.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오 우리 구정모 친구분 너무너무 네. 일단 감사드리고요. 어때요? 좀 분위기에 맞춰서 좀 듣나요? 아니면은
1: 저는 오히려 억텐을 네? 끌어올리려고 하면 네. 더 낮아지더라고요.
0: 저는. 아,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분위기에 맞춰서 잔잔한 노래를 듣습니다.
0: 좋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좋아하는 노래 들어요. 그냥 약간 날씨 뭐 분위기 이런 거 잘 안 따르고 뭐 계절 이런 것도 잘 안 따르고.
1: 어, 진짜요?
0: 네, 저는 그냥 좋아하는 노래 계속 듣습니다.
1: 오, 의외네요. 네,
0: 그냥 원래 약간 노래 취향이 좀 확고한 편이어서 네, 좋아하는 노래 계속 듣는 편인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선곡 이어가 볼게요.
0: 네, 이번엔 제 차례인데요. 네, 또 만나도 반가운 함성지처럼 또 들어도 좋은 노래. 저는 제가 선곡한 곡은 바로 한로로의 입춘입니다.
1: 크, 이 노래. 네. 명곡이죠.
0: 명곡이죠.
1: 네,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된 계기랑 네. 이유가 뭘까요?
0: 또 최근에 또 굉장히 핫하신 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여러 좀 노래를 듣다가 이 노래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었어가지고 네. 이 노래를 좀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1: 저는 이 사랑하게 될 거야랑 네. 또 0 더하기 0 노래 네. 있잖아요. 네. 저는 다른 분들이 그거 들을 때 저는 입춘을 듣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인데 네. 원진이 형이랑 이렇게 음악 취향 맞으니까 네. 되게 좋아요.
0: 아 진짜요? 아, 근데 네. 제가 이거를 처음 접했던 게 형준이 샤워하면서 들으면서 이 노래 불러가지고
1: 아 그래요?
0: 그래서 그거 듣고 되게 노래 좋다. 약간 무슨 노래지? 하고 그냥 있었다가 네. 나중에 이제 그 매니저님께서도 약간 노래 플레이 취향이 약간 이런 쪽이잖아요.
1: 그쵸.
0: 그래가지고 차에서 또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들어봤지? 하다가 아 맞다 그때 형진이 샤워할 때 들었던 노래인데 하면서 딱 제목 이렇게 딱 보고 그때부터 플레이리스트에 딱 넣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1: 그런 계기가 있었군요.
0: 맞습니다. 자 그럼 한번 바로 들어볼까요? 한로로의 입춘.

0: 함디의 추천곡 한로로의 입춘 듣고 왔습니다.
1: 네, 5274님께서 헐 노래 취향저격 너무 좋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이런 노래 취향까지도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도 한번 저희랑 맞춰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4270님께서는 입춘 어제였던 것 같은데 벌써 여름. 요즘 봄이 엄청 짧은데 함디 송디는 짧은 게 좋아요 싫어요?
1: 봄이 짧은 게 좋냐 싫냐는 말이신 거죠?
0: 네, 제가 잘 못 읽었나요?
1: 어때서요?
0: 저는 짧은 게 싫죠.
1: 그렇죠. 저 역시도 봄이 짧은 거 좀 싫은 것 같습니다. 저는
0: 맞아요.
1: 여름이 좀 짧았으면 좋겠는데.
0: 저도 여름이 짧았으면 좋겠고.
1: 자꾸 여름이 길어져가지고 그렇죠.
0: 네, 민서영님께서는 막간 정보 올 2026년의 입춘은 2월 4일이었답니다.
1: 오, 너무 감사합니다.
0: 이야.
1: 좋은 정보 우리 서영님 감사합니다. 자, 9538님께서는요 비가 와서 선선하고 분위기 너무 좋다이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오늘 같은 날씨에도 뭔가 좀 잘 어울리는 듯한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1: 네.
0: 맞아요. 최원영님께서도
1: 네.
0: 입춘하면 기타 처음 배웠을 때가 생각나요.
1: 오.
0: 이 노래가 제 첫 레슨 곡이었거든요. 벌써 배운 지도 1년이 넘었네요. 요즘은 크리비티 베니비디비치 솔로 연습 중이에요. 라고.
1: 대박인데요? 언젠가

0: 진짜 한번 우리 원영님의 버전 베니비디 비치 기타 솔로를 언젠가 한번 들을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니면 너튜브에 이런 데 그러니까. 올려주시면
0: 챌린지 마냥 그쵸?
1: 그러니까요.
0: 네, 저희가 한번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친친방 선곡표는 핑퐁지의 친친방 컴백 기념 두 번 들어도 좋은 노래들로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이번엔 함디가 한 곡 더 추천해 주실까요?
0: 네, 제가 골라온 다음 곡은요. 네, 신지윤님의 추억은 한 편의 산문집 되어라는 곡입니다.
1: 오,
0: 네, 이 노래, 네, 이 노래 역시 그 메이저님 플레이리스트에서 이 신지윤님의 그 심해라는 노래가 나왔었어요.
1: 네.
0: 심해라는 노래를 듣고 되게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1: 네.
0: 이 앨범을 전곡을 들어보다가 제일 약간 원픽이었던 노래여가지고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1: 오, 그러니까 저도 너무 궁금해지네요.
0: 네, 이거 노래 되게 평소에도 진짜 많이 듣고.
1: 그럼 네. 어떨 때 들으면 좋은 곡인가요?
0: 약간 되게 노래가 좀 잔잔하고 아까 전에 들었던 입춘 같은 그런 느낌의 노래라서 좀 이렇게 좀 하루 끝 마무리할 때 이제 방에서 잠깐 한번 듣고 자면은 되게 좋을 노래일 것 같습니다.
1: 그럼 딱 한 이 시간대쯤이겠네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한번 이 노래 같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윤의 추억은 한 편의 산문집 되어.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친한 친구 방송반 지금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고요.
3: 네, 선생님이 안 계신 틈을 타 잠깐 노래로 공부 스트레스 환기하면서 신지연의 추억은 한 편의 산문집 대여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2: 네, 고다희님께서 우와 네. 좋아요 라고.
3: 약간 분위기가 너무 좀 이렇게 좋아졌죠?
2: 네.
3: 근데 진짜 미분당의 존재감이 확실한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저는 한국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쌀국수집.
3: 쌀국수집인가? 네. 네, 알겠습니다.
2: 네, 또 아이러브 크래비티님께서는 네. 음색 진짜 좋으시다. 뭐야, 완전 초록색 풀에 맺힌 물방울 같아.
3: 아니, 아이러브 크래비티님 이런 표현형은 어디서 배우시는 거죠? 되게 진짜 너무 이것보다 더 정확한 설명은 없을 것 같아요.
2: 오,
3: 되게
2: 그러니까요.
3: 초록색 풀에 맺힌 물방울, 약간 진짜 그 이슬 같은 목소리로 가지신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좋게 들었습니다.
2: 네, 또 마이님께서는 두 분 이런 좋은 노래 어떻게 발견해요? 너무 좋아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 매니저님이 항상 차를 타시면 네. 틀는 노래가
3: 맞아요.
2: 진짜 이런 감정선의 노래여가지고
3: 맞아요. 또 1170님께서는요 어머 매니저님 나랑 취향 잘 맞는다 내 스타일이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2: 와 오늘 난리도 아니야?
3: 오늘 매니저님 아주 난리도 아닌데요 진짜?
2: 네, 이엔의 코다님께서는 매니저님 플립 공유 시급하다고.
3: 그러게요. 매니저님이 되게 진짜 이런 노래 많이 틀셔가지고
2: 맞아요.
3: 한번 나중에 매니저님의 플레이리스트도 한번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2: 사실 저희랑 함께 오는 매니저님 말고 다른 매니저님의
3: 맞아요,
2: 플레이리스트잖아요.
3: 맞아요.
2: 한번 그 매니저님을 친친 한번 모시죠.
3: 모셔볼까요? 게스트를 한번.
2: 네, 한번 모셔가지고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해달라고
3: 그러니까
2: 해야 할 것 같아요.
3: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2: 네.
3: 네, 자 오늘 친친방 선곡표는 두 번 만나도 반가운 함성디처럼 듣고 다시 들어도 좋은 노래들로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2: 네, 마지막 추천곡은 제가 골라왔습니다. 바로 윤마치의 항복인데요. 사실 이 노래도
3: 네.
2: 매니저님
3: 오늘 뭐야 존재가?
2: 아 제가 네. 이 노래를 네. 원래 알고는 있었는데
3: 네네네네.
2: 이제 매니저님께서 자주 들으시니까 저도 더 자주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고
3: 네. 어떨 때 좀 이런 노래를 들으면 좋을까요?
2: 그냥 저도 이 노래는 하루가
3: 마무리할 때?
2: 아니요. 행복한 밝아지고 싶을 때
3: 마음 밝아지고 싶을 때
2: 네.
3: 오늘 약간 그런 노래들로 갖고 왔네요.
2: 네 맞아요.
3: 좋습니다.
2: 네 그럼 이 곡을 2부 끝으로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3: 네, 야간 자율학습은 계속되고요. 딴짓도 이어집니다. 있잖아 젤리 좋아해 코너로 먼저 돌아올 건데요. 무조건 반말 모드로 진행되는 거 잊지 않으셨죠? 요즘 푹 빠져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만의 취향을 반말로 적어 보내주세요.
2: 네 사연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3: 자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요 저희가 선물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저의 추천곡 윤마치의 항복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는 함원진.
1: 나는 송영준이야. 너네랑 친해지고 싶어서 우리 지금 볼지빵 맛젤리랑
0: 아궁빵 맛젤리 갖고 왔는데 이거 같이 먹을래? 별로야? 그럼 너는 뭘 좋아하는데?
1: 3672 친구가 보내줬어. 나는 도마뱀 젤리를 제일 좋아해. 맛도 다양하고 쫀득해서 진짜 맛있거든. 그 중에서 나는 함디 송디한테 연두색을 추천해. 연두색이 레몬 맛이라 진짜 맛나거든. 요즘 시험 기간이라 힘든데 친친방 들으면서 공부하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 항상 고마워. 재밌는 얘기 더 자주 해줘 라고 해줬어. 오,
0: 도마뱀 젤리가 뭐지?
1: 몰라.
0: 몰라? 나도 몰라. 아무튼 우리 송우리가 또 보내줬어. 나는 요즘 인형뽑기에 푹 빠져서 못 나오는 중. 가면 5,000원은 그냥 쓰고 나오는 것 같아. 안 가지고 싶은 인형이라도 나올 것 같으면 돈 넣고. 그래도 함디 생각해서 함디가 좋아하는 포차코 많이 뽑았다 라고. 오, 좋은데 좋은데.
1: 함디도 그런 거 있으면 뽑는 스타일 아니야?
0: 맞아, 나도 약간 그 출입구에 딱 걸쳐져 있는 인형 보면은 못 참는 스타일이긴 하지. 근데 너무 돈 많이 쓰지 마, 인형 뽑기에.
1: 맞아. 또 김소윤이가 보내줬어. 요즘은 허거에 빠져 있어. 며칠 전에는 일어났는데 갑자기 허내림 받아서 혼자 아침부터 허거 먹으러 가기도 했어. 메기살을 정말 좋아하는데 함송디가 좋아하는 허거 재료는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나도 메기살 제일 좋아해.
0: 진짜? 신기하다.
1: 진짜 너무 부드럽고 입에서 살살 녹아.

0: 메기살이라는 토핑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
1: 아니, 내가 저번에 줬잖아.
0: 어? 그거는 대구살 아니었어?
1: 아니 그냥 똑같은 살이야.
0: 똑같은 거야? 그래? 아무튼 나는 허거 재료는 그거 제일 좋아해. 그 두부.
1: 아,
0: 푸주.
1: 고기 좋아.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0: 푸주 제일 좋아해. 푸주. 두부류 제일 좋아해.
1: 오, 의외네.
0: 채원이가 또 보내줬는데, 나는 요즘 노래를 게임 애니멀 포레스트 버전으로 편곡하는 데 빠졌어. 이거 비밀인데 여름을 맞이해서 센네 거를 처음으로 편곡해봤는데 생각보다 만족스러워서 곧 유튜브에 올리려고 라고. 우와. 궁금하다. 애니멀 포레스트 버전이 어떤 버전이지?
1: 살짝
0: 귀여운 그런 느낌인가?
1: 그런
0: 건가?
1: 느낌일 것 같아.
0: 오, 아 그거를 바꾼 거구나. 아 몰랐어.
1: 아 몰랐어? 아 아무튼 올려주면 우리도 한번 꼭 찾아보도록 할게.
0: 좋아 좋아.
1: 오늘 우리랑 얘기해줘서 고맙고, 문자 보내준 네 명한테는 젤리도 선물로 해줄게. 보내줄게.
0: 자 이제 같이 노래 들을까? NCT 위시의 오드 툴럽 준비했어.
1: 있잖아, 넌 젤리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해.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친한 친구 방송반 있잖아 젤리 좋아해? 에 이어서 NCT 위시의 오드툴러 그리고 광고까지 듣고 왔어.
3: 3부는 계속 반말 모드로 가는 거 알지? 친구들이 보내준 문자 계속 볼게.
2: 비모어가 보내줬는데 이거 들으니까 제이님이 구...

0: 구워진 삼겹살 먹고 싶어지느라고.
1: 아
0: 내가 구워줄게. 내가 구운 거 먹어.
1: 그거 맛있지.
0: 맛있긴 했어.
1: 또 5939님께 5939가 형준님 애기살 덮밥 먹어봤어? 라고 해주는데
0: 이런 것도
1: 애기살
0: 있어?
1: 덮밥은 안 먹어봤어.
0: 오 신기하다. 나중에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걸로.
1: 트라이 해볼게.
0: 오케이. 오이오이가 보내줬는데 나는 요즘 어떤 애니메이션에 빠져서 전업 그 애니 보는 사람 하고 있어. 뭐냐면 정모가 티셔츠랑 볼펜도 갖고 있는 그건데 와 진짜 너무 재밌어. 정모가 영업할 때 진짜 볼 걸 왜 3년이나 묵혔을까라고. 오호.
1: 나는 모르겠어.
0: 그거 말하는 것 같은데 아 나는 개인적으로 모르겠다. 나도 그거 잘 모르겠어. 나는 그거 한 2화 보고 말았던 것 같은데.
1: 나는 그냥 애니메이션 뭐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
0: 아 그거 그 정모랑 태영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1: 아 그거 말하는 거구나.
0: 아무튼 재밌게 봐.
1: 또 52732가 나는 요즘 교환 독서에 빠졌어. 책을 읽고 그 감상을 친구랑 나누는 것까지 너무 즐겁더라고. 평소 시시한 농담만 주고받던 친구들의 깊은 생각을 알게 되니 서로를 또 알게 되는 것 같더라 라고 해주는데 우와 나는 이런 취미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좀 부러워.
0: 오 한번 가져봐.
1: 나?
0: 어.
1: 주변에 책 읽는 사람이 없는데?
0: 어 한번 해달라면 나도 같이 해줄게.
1: 근데 애초에 내가 책을 좀 잘 안 읽어가지고
0: 아 그냥 부럽기만 하는 걸로?
1: 나는 그 책을 거의 처음 읽은 게 우리 1월에 그 여기 친친 끝낼 때 우리 책 선물
0: 받았잖아. 아 맞아.
1: 그거 좀 읽어봤어.
0: 그거 좀 읽고 말고. 어. 아 좋은데. 어 그래도 작가님이 오라고.
1: 그러니까. 오 성영준.
0: 오케이. 자 세정이가 보내줬는데 요즘 냉면에 빠져 있어. 더위에 취약해 입맛이 없는데 냉면만큼은 너무 잘 먹거든. 벌써 2주째 한 끼는 냉면 먹고 있어. 나는 평냉 빼고는 다 잘 먹는 고자급 입맛인데 함디송디는 어떤 냉면 좋아해?라고.
1: 나는 무조건 비빔냉면.
0: 오, 나는 그 두 개 약간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 느낌? 물냉, 비냉. 나도 평냉 안 먹고 물냉, 비냉 두 개 그냥 그때때마다 다른 느낌?
1: 나는 평냉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
0: 어, 나
1: 궁금해. 근데 왜냐면 다들 뭔가 행주 맛? 막 이러더라고. 심심한 맛? 근데 그런 맛이 뭘까 궁금해.
0: 이거 뭔가 되게 맛없진 않거든? 근데 약간 딱복 같은 느낌?
1: 어? 완전 불온데?
0: 아 여기 이거 맛없진 않은데 이거 왜 먹지?
1: 밖에 긁혔어. 딱복 파도 다 긁혔어.
0: 아, 내가 어제 말한 게 이 복숭아의 메리트가 없다고 말했잖아 딱복이. 근데 함흥냉면도 뭔가 냉면의 메리트가 없는 느낌. 이럴 거면 왜 냉면 먹지? 약간
1: 나는 그걸 느꼈던 이유가 있어. 냉면을 왜 먹지가 우리 큰 누나 작은 누나가 물냉을 시키는데 가위로 진짜 조사.
0: 아 약간 여기
1: 그리고
0: 떠먹는.
1: 숟가락으로 떠먹어.
0: 맞아 그런 스타일도 있다 하더라고.
1: 근데 나는 그거를 냉면인데
0: 그치.
1: 면으로 면치기에서 먹어야지.
0: 그치.
1: 짜장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숟가락을 먹는 기분인 것 같은 거야.
0: 그러니까.
1: 그래서 이해 못했는데 누나들 있는 사람은 알 거야. 따를 수밖에 없어.
0: 아, 오케이,
1: 그래서
0: 오케이.
1: 뭐 어떻게든 먹고 있어. 함두리가 함디는 함흥냉면 먹어야지라고 하는데.
0: 오케이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좋습니다. 냉면 그냥 물냉 비냉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창순이가 보내줬는데 있잖아 딸 아이가 10년 열애 끝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에서 예절을 폭풍 검색하고 있어. 사돈이 나오시는 손님한테 잘해야 하니까 떨거나 울면 안 되잖아. 너네 혹시 울음 찾는 법 알아? 라고 보내줬는데 혹시 이거 우리가 답변을 반말로 해도 될까요? 창수님?
1: 되겠죠? 그래도 컨셉이니까
0: 반말 못하니까.
1: 맞아. 창수나 울음 찾는 법을 혹시 왜 우리한테 물어볼까? 우리도 잘 울어가지고
0: 그러니까 우리도 완전
1: 우리는
0: 울보라.
1: 슬프면 우는 사람이어가지고
0: 맞아.
1: 뭔가 그런 거 있지 않아? 허벅지 꼬집기? 막 같이 울려고 할 때 이런 거?
0: 근데 나는 오히려 약간 나는 딸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되게 진심 어린 눈물도 되게 감동 하나의 감동 포인트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서 굳이 약간 그냥 감정에 솔직해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느낌?
1: 아 근데 또 너무

0: 또 아, 그럴까봐 그러시는 그치, 그치. 것 같아. 아. 그러시는 것 같아. 아니, 그럴까봐 그러는 것 같아.
1: 맞아, 맞아, 맞아.
0: 그러니까 화이팅!
1: 화이팅, 화이팅. 그래도 화이팅. 너무 또 좋은 일이니까, 맞아. 그치?
0: 긴장돼.
1: 너무너무
0: 텐데.
1: 축하하고. 좋아, 좋아. 그럼 우리 코다니 코다가 댓글 남겨줬는데 아직 평냉의 맛을 모르는 어린이들이여라고. 아 근데 진짜 이거는 한번
0: 니들이
1: 나중에...
0: 평냉을 알아?
1: 니들이 평냉 맛을 알아? 응, 나중에 한번 진짜 한번 트라이 해봐. 나 먹어봤는데 외먹지 같은 느낌이긴 해.
0: 근데 나는 은근 잘 맞을 것 같기도 해.
1: 아니 안 맞을
0: 것 같아. 원래 좀 심심하게 먹는 스타일이잖아.
1: 근데 오케이 일단 나중에 꼭 먹어보는 걸로.
0: 알았어. 노 히라가 보내줬어. 원래 물냉 조사서 숟가락으로 퍼먹으면 최고의 술안주야.
1: 진짜?
0: 약간. 잠깐만 이 사람 저번에 그 멸치. 에 그 마요네즈 간장 섞어서 보내준 사람 같은데 기분
1: 맞아,
0: 탓인가?
1: 그 명태 명태
0: 명태
1: 간장 마요
0: 똑같은
1: 해가지고.
0: 사람 같아 그쵸?
1: 아 먹태 먹태
0: 먹태 맞아 아니 왜 다 술안주야?
1: 우리 히라가 아주 좋은데?
0: 아 좋다
1: 좋아 이런 꿀팁 공유 많이 많이 해줘
0: 해줘
1: 자 계속해서 우리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보내줘 너네가 생각해도 곤란한 질문 빼고는 다 대답해 줄게
0: 사연 보낼 곳 알지?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1: 창순이가 답변 왔어 조언 감사하다고
0: 아니야 우리가 더 감사해
1: 문자 남겨줘서 고마워. 자,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들을까? 빌리의 워크.

0: 빌리의 워크 듣고 왔어? 형준아, 네가 내 유일한 별이가 형준이 춤 너무 좋아라고.
1: 그냥 모든 것 노래를 다 꿰차고 있어요.
0: 고마워 고마워.
1: 우리 메기쌀 덮밥 붕 이원애가 굉장한 문자를 남.

0: 겨졌어. 참기름 1, 간장 1, 굴소스 2분의 1, 중국 식초 2분의 1, 파 1 넣고 소스만 일단 만들고 밥 나오면 비벼. 그리고 홍탕에 익힌 메기쌀을 얹어서 으깨 먹으셈. 메기쌀 덮밥 레시피 이거야. 꼭 먹어봐. 진짜 장난 아니야. 장난 자다가도 생각나? 자려고 누웠는데 메기쌀 덮밥이라고.
1: 와, 이거 방금 사진 찍어놨거든. 내가 그러니까. 꼭 먹어보고 후기 남겨줄게.
0: 그러니까 꼭 이 메기쌀 덮밥이 부흥되길, 흥하길 꼭 바래.
1: 자, 이거 근데 너무 정성이다.
0: 그니까 너무 정성이다.
1: 자, 다음 5392가 요즘 옛날 드라마 정중행에 빠져서 큰일이야.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돼서 아침까지 보고 빨개진 눈으로 출근해. 너네는 요즘 보는 드라마 있어? 라고 해주는데
0: 드라마 있어?
1: 나는 사실 드라마를 끝까지 잘 못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0: 나도 드라마를 잘 안 봐. 한편 너무 길어가지고.
1: 나는 그래도 최근에 본 거는 그 아이유 선배님이랑 박보검 선배님
0: 델루난가?
1: 아니에요. 아니 그 제주도 폭싹소가수다.
0: 아, 폭싹소가수다.
1: 맞아. 그거를 한 5화까지 보고 너무 우니까 내가 힘든 거야. 감정이 힘들어서 그만뒀어.
0: 아, 맞았어? 너무 울어서? 신기하네. 자, 우리 유진이는 함디 송디는 여름 되면 먹는 카페 음료 있어? 나 알바하는데 슬슬 수박 주스를 많이들 시키더라고. 좀 귀찮은 음료라 조금 힘들어 라고. 아, 수박 주스 좀 레시피가 힘들어? 몰랐네. 나도 수박 주스 좀 많이 먹거든, 여름 되면.
1: 우리 크래비티는 카페 음료를 시키면 수박 주스가 있으면 수박 주스를 한 진짜 한 세네 명이 시켜.
0: 맞아, 맞아. 수박 주스가 제일 인기가 많아 우리 안에서도.
1: 맞아. 유진아 미안해.
0: 조금만 고생해 줘. 미안해.
1: 미안해.
0: 자, 4698은 나 요즘 룸미오의 공연을 보고 나니 뮤지컬 장르에도 많은 관심이 생겼거든. 함디송디도 뮤지컬 좋아해라고.
1: 아, 저로 말할 것 같으면 네, 뮤지컬과였습니다.
0: 아, 뮤지컬과 역시. 네. 뮤지컬과.
1: 뮤지컬과였는데 저는 그 첫 뮤지컬이 그 친구들이 뮤지컬과 친구들이 한 헤어스프레이라는 뮤지컬이 있어. 그거를 처음 접하고 옛날에 전 나는 서편제 좋아했어.
0: 서편제
1: 살다 보면이라는 곡이 있거든. 그거를 정말 좋아했어. 우리 함께
0: 살다 보면 그거요?
1: 아니요,
0: 아니요.
1: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아, 이런 게 있어요.
0: 뭐 살다 보면 다 그런 거래.
1: 그거는 산다는 건.
0: 아, 산다는 거군요.
1: 네.
0: 아, 몰랐네.
1: 뭐 함디는 있어? 내가 부르면 없는 것 같아.
0: 나는 옛날에 뮤지컬을 직접 한 이후로부터는 잘 뮤지컬 보러 안 갔었던데.
1: 뮤지컬 했어?
0: 응.
1: 나는 너가?
0: 어.
1: 왜?
0: 어?
1: 한번 썰풀어 봐봐.
0: 뭐가?
1: 진짜?
0: 강치대왕과 쿠키상자라는 뮤지컬을 옛날에 아동 뮤지컬이었는데 했었지.
1: 우와.
0: 몰랐어?
1: 배우도 하고 뮤지컬 배우도 하고 아이돌도
0: 아니었지?
1: 하고 장난 나 아니도 아니야?
0: 나 아니도 아니야? 내가 뭐냐 우빈이 선배야.
1: 그렇네.
0: 아무튼 저희 7559도 남겨줬는데 함디 예전에 뮤지컬에서 강치도 했었잖아 라고. 맞아.
1: 우와.
0: 강치대왕과 쿠키상자의 강치 역을 했었지. 그래가지고 분장 막 진짜 물개 분장하고 물개 옷 입고 막 이러면서 난리도 아니었어.
1: 우와,
0: 그래서
1: 궁금하다.
0: 뉴스 인터뷰도 하고 막
1: 열심히 살았다.
0: 4772는 미니가 형준이랑 원진이는 잘생기기보다 예쁜 멤버라고 했는데 함디송디 의견도 궁금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잘생긴 멤버, 예쁜 멤버는 누구인가? 잘생긴 멤버 하나씩 뽑아볼까요? 본인 생각하게?
1: 잘생긴 멤버 그냥 나랑 성민이 빼고 다 잘생긴 멤버.
0: 진짜요? 나는 맞네. 예쁜 멤버를 뽑아보면 나는 일단 태영이, 형준이, 성민이가 예쁜 멤버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
1: 왜? 막내 쪽이라서 그런가? 왜 태영이가 꼈어?
0: 태영이도 눈이 되게 약간 잘생긴 느낌보다는 뭔가 되게 예쁜 느낌인 듯한 느낌?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알겠죠? 약간 태영이도 저는 예쁜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다 잘생긴 느낌?
1: 근데 저는 멤버를 잘생겼다고 뭔가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0: 오케이 오케이. 그럴 수 있지.
1: 일단 8236도 보내줬는데 수박 주스 씨 바른다고 알바생들이 힘들어해.
0: 띄어쓰기 제대로 해줘서 너무 고맙고.
1: 네, 연결해서 읽었네. 수박 주스 씨 바른다고 알바생들이 힘들어한대.
0: 아, 이런 노고가 담겨있을 줄난 상상도 못했다. 아,

0: 이게 진짜 수박을 갈아서 그런 거구나.
1: 근데 나는 수박씨를 먹는 타입이야. 그러니까 나는 놔줄 때는 수박씨 넣어도 돼.
0: 나도 근데 갈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게 또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그치?
1: 또 7751님이 오일이가 오랜만에 만나는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내일 영화 백룸 보러 가기로 했어. 함성디 여름맞이 둘이서 공포영화 어때? 응 싫어.
0: 우리 송디가 공포영화를 그렇게 안 좋아해.
1: 나는
0: 너무 같이 보고 싶은데.
1: 저번에 형이 뭐 봤지?
0: 뭐?
1: 그 공포영화 하나 뭐 봤지 않았어?
0: 공포영화? 최근에?
1: 한국영화 무슨 도였나? 뭐 있었잖아.
0: 제인도? 살먹지?
1: 살먹지.
0: 아 뭐가 뭐 무슨 도가 아니구나.
1: 살먹지 봤었잖아.
0: 맞아.
1: 보러 가자고 할 때 난 진짜 절대 안 간다고.
0: 맞아.
1: 난 특히 근데 여름에 공포 영화가 더 이해 안 돼.
0: 진짜?
1: 나한테 거의 딱복 같은 존재야.
0: 너무. 이런 느낌이구나. 네 얘기 들었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오케이 알겠어. 자 둘이가 보내줬어. 그럼 송디 배에 수박 자라게 땅이라고. 씨 다 먹으니까 그렇지? 자 0685는 미니가 태영이 내가 태영이 이쁘다니까 콩깍지라고 했는데 라고. 그래 너, 뭔가 나도 태영이는 약간 이쁜 느낌인데. 아무튼 뭐 미니가 미니의 약간 그 정신 사상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알겠지?
1: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걔는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바뀌는 사람이야.
0: 그냥 한기 들어 듣고 그냥 한기로 흘리면은 딱 좋은 약간 미니의 사상이기 때문에.
1: 자 5910이가 살다 보면 노래 진짜 명곡인데 나도 그거 듣고 너무 눈물 났어. 맞아.
0: 살다 보면 그런 거래 이어.
1: 그럼 산다는 건. 네.
0: 이거 듣고 눈물 났다 줄 알아. 예림이가 송디 1월엔 셀프 헤매였는데 이번에도 셀프야. 오늘따라 너무 잘생겼다 최고. 이번에도 송디가 함디 헤매 도와줬는지도 궁금해라고.
1: 이번 주 모두 다 셀프 헤매였고 나는 함디 헤매 안 도와줘. 우리는 오늘 각자 하고 오는 스타일인데
0: 오늘 보자마자 앞머리 뭐야? 이러길래
1: 앞머리 뭐야 진짜?
0: 괜찮지 않아?
1: 근데 사실 나도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그 내 머리만 잘하는 사람이어가지고
0: 약간 그런 사람이지.
1: 남 머리를 못해. 그래서
0: 근데 오늘
1: 도와주지
0: 되게
1: 못해.
0: 진짜 잘했다.
1: 맞아 오랜만에 내가 스스로 했을 때 좀 까봤어. 깐머리
0: 오늘 뭔가 내가 본 형준 셀프 헤매 중에 약간 베스트 느낌.
1: 오 고마워.
0: 자 또 칭찬을 이렇게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자 2091이가 나 요즘 마제소바에 엄청 빠져가지고 1일 1 마제소바 하고 있어. 근데 돈 너무 많이 들어서 해먹을까 고민 중이야. 한리사 요즘 근황 어때? 요리 계속 하고 있어? 라고. 아 요새 요리가 조금 뜸하긴 해. 요새 요리에 그거 열정은 가득한데 뭔가 약간 글쎄 해먹기 좀 귀찮기도 하고 더워서 그런가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네.
1: 근데 마제소바 그 우동면 그건가?
0: 소바면으로.
1: 아 소바면으로 그거?
0: 그 비빔소바.
1: 아 그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0: 저거.
1: 그거 어렵잖아.
0: 은근 간단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래? 소스만 솔직히 만들면 끝이라서.
1: 다음에 한번 요리해보고 우리 또 여기 친친방에 메시지로 보내줘.
0: 좋아. 그리고 우리도 만약에 요리하는 썰 있으면은 언젠가 또 풀러 올게.
1: 자 여기서 잠깐 이 문자를 끝으로 벌써 야자 끝 반말 끝 할 시간이래.
0: 아쉽다.
1: 역시 한 배우 연기 좀 한다. 진짜 아쉬운 거 맞아?
0: 진짜 아쉽지.
1: 뭐 그치만 우리에겐 아직 30분이나 남았으니까 우리 4부에서 좀 더 놀자.
0: 오케이 엠믹스의 헤비 세레나데 듣고 이따 봅시다.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네, 미래보다 뚜렷한
2: 형돈이 이목구비
1: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2: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1: 네,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풍무고등학교.
2: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게요. 냠.
1: 6월 5일 금요일 내일 풍모고 점심 메뉴입니다. 베이컨 김치 볶음밥, 우동 국물, 숙주나물 무침, 미니 돈가스, 불닭김, 배추김치, 그리고 이것.
2: 네, 문제 드릴게요. 오늘 마지막인 메뉴 이것은 대한민국 3대 마요 중 하나인데요. 참치 통조림에 마요네즈를 버무려 먹는 음식으로 김밥, 덮밥, 비빔면 등 어디에도 올려도 어디에 얹어도 어울리는 이것 무엇일까요?
1: 네, 보기 드릴게요. 1번 이 시간에 야식 먹지 마요. 2번 누나 그 남자 만나지 마요. 3번 참치 마요.
2: 네,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1: 자,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든 다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2: 네,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보기 다시 드릴게요. 1번 아 이 시간에 야식 먹지 마요. 2번 누나 그 남자 만나지 마요. 3번 참치 마요.
1: 자,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트레저의 If I.

0: 네, 글씩 뭐더라에 이어서 트레저의 If I 듣고 왔습니다. 트레저의 미니 4집 타이틀곡인데요. 이번 앨범에는 자신감과 야망, 속도감 있는 감정, 무대 위 에너지, 그리고 위험한 사랑까지 청춘의 다양한 순간들을 힙합이라는 장르 안에서 풀어냈다고 해요. 방금 들려드린 타이틀곡 If I는 자신감과 야망을 담은 곡이었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요.
1: 자,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봐야겠죠. 오늘의 퀴즈 정답 2번 누나 그 남자 만나지 마요 아니고 3번 참지 마요.
0: 네, 내일 품목어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컨, 김치, 볶음밥, 우동 국물, 숙주나물 무침, 미니 돈가스, 불닭김, 배추김치, 그리고 누나 그 남자 만나지 마요가 아니고 참지 마요였습니다.
1: 와, 근데 이 불닭김이 그러니까, 뭘까요?
2: 이게 뭐지? 불닭김이?
1: 그 소스를 묻힌 김일까요?
0: 그러니까요. 뭔가 상상이 안 가는데 소스. 오, 뭐야?
1: 오, 아, 진짜. 와, 그거네.
0: 신기하다. 어, 매울 것 같아.
1: 요즘 되게 희한한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0: 되게 근데 궁금하긴 하네요, 맛이. 아, 뭔가 밥에 싸먹으면 그 매운맛이 좀 중화돼서 좀 괜찮으려나?
1: 와, 근데 풍로고 급식 좋은데?
0: 오, 그니까요. 너무. 야. 너무 다 진짜 너무 다 맛있는 것만 나온다. 부럽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한번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한번 뽑아봐야겠죠? 네,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4772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1: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0: 축하드려요.
1: 네,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어요. 정답 3번 참치 마요. 제 친구들이랑 매달 K-POP 정모에서 각자 최애 자랑 타임 가지는데 크래비티가 준 커피라고 자랑하고 싶어요. 오늘도 함디 송디 덕분에 기분 좋게 자러 갑니다. 함디 송디도 잘 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당첨 축하드리고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K-POP 정모 나가셔서 크래비티 얘기랑 친친방 얘기 꼭 해주시고 인증 문자까지 꼭 보내주세요.
0: 네, 그러면 저희는 문자 조금 더 만나보고 갈까요? 장예슬님께서 아니 떡볶 자꾸 그러지 마요 라고. 알겠어요. 근데
1: 떡볶하신가 봐요.
0: 아까 형준이의 그 뭐라 그랬죠?
1: 공포영화.
0: 아, 맞아요. 맞아. 여름에 공포영화는 이해 안 간다라는 말을 듣고 아 내가 떡볶 얘기를 할 때 떡볶파 분들이 이런 기분이셨겠구나 라는 걸 느끼고 그만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1: 네, 좋습니다. 1924님께서는 왜 계속 떡볶이를 유유유 떡볶파는 웁니다. 네. 우리 떡볶이 새콤달콤하고 얼마나 맛있다고.
0: 저도 한번 그 떡볶의 매력을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 네, 강은유님께서는 함송디 멍들었을 때 빨리 낫는 법 알고 있을까요? 엊그제 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졌는데 무릎에 멍이 심하게 들어서 요즘 걸을 때나 누울 때나 너무 아파요 라고 하시는데 약국에 멍크림이 있습니다. 네, 그거 바르시면
0: 맞아요.
1: 아, 아니다 제가 호해드릴게요. 호.
0: 약간 그 자아가 좀 늦게 들어왔네요. 네,
1: 내가 멍크림 야호.
0: 아니면은 멍 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아, 와, 노잼짱 레전드. 와,
0: 나 왜 생활 연기 안 해요?
1: 아, 아니 너한테 왜 그런 거래?
0: 은유님 생활 연기 해주셔야 돼. 채팅으로 빨리 웃어주세요. 자, 하은님께서는요 요새 뜨개질에 빠져있어요. 뜨개질 잘은 못하는데 어느 날 쿠쿠루를 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뜨개질을 시작했는데 시험기간이라 그런가 뜨개질이 더더욱 재밌는 느낌이랄까? 공부하기 싫어서 이동할 때마다 다콩이 만들기 시도해보는 중이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1: 우와.
0: 오, 진짜 나중에 한번 다콩이 만들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다콩이는 조금 이지 버전 같으니까 한번 터리도 나중에 좀 도전해보는 걸로.
1: 오.
0: 다콩이는 좀 이지 버전 같으니까 터리까지 만들 수 있는 손재주까지 우리 하은님께서 꼭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기대해볼게요. 네. 민멈몸님께서는 하하하.
0: 역시 생활력이 잘하시네. 멈몸님 아주 좋아요. 우리 해림님은 좀 배우셔야겠다. 오늘도 노잼짱 오셨군이라고 하셨는데 생활 연기가 조금 좀 이게 돼야 사회생활 나가서 좀 잘 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해림님 좀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해림님이 명랑하시네.
0: 4613님은요 함성디 좀비 영화는 안 좋아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좀비 영화 안 좋아합니다.
1: 전 좋아해요.
0: 좋아요?
1: 그래도 유명한 그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그 영화는 재밌게 봤는데
1: 네.
0: 좀비 영화를 보면은 약간 네. 몰입이 안 되고 그 좀비 역할 연기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1: 어...
0: 그래가지고 막 하면서 막 되게 그 목에 그 뭐냐 그거 다 모으실 것 같아가지고
1: 아...
0: 약간 광은유님이 사회생활 시작할 생활 연기 시작하셨습니다. 와하하 멍 때리는 법 너무 좋네요. 멍든 거 완전 싹 다 낙했어요라고 느낌표까지 아주 야물딱지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우리 은유님 감사합니다.
1: 네 그 생활 연기 잘 받고 문자 여기까지 볼게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얘기로 올 건데요.
0: 네 오늘 일기는 오랜만에 제가 한번 써왔습니다. 윤하가 피처링한 에픽하이의 우산 먼저 듣고 일기 교환하러 올게요.

흥부전에서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귀소본능으로 다시 흥부를 찾아갔다 했던가. 그렇다! 내 이름은 함제비. 귀소본능만큼은 투철한 제비이며 친친방에 박씨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제비이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이 기분! 다시 친친방을 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의 기분은 아직도 생생한 듯하다. 그 소식을 아직 모를 때 크래비티로 게스트 출연을 했었는데 그 당시 너무나 잘 지낸 듯 보이던 친친 식구들의 모습을 보며 느끼던 감정은 안도였는지 질투였는지 뭐 이제는 중요치 않다. 지금 중요한 건 오직 함성디 is back 이기 때문이다. 다시 찾은 이 조명, 온도, 습도 역시 그리웠던 것 같다. 다양한 청취자, 러비티의 사연들도 여전히 재밌고 조용히 프롬프터로만 이루어지는 친친 식구들과의 티키타카나 장안의 화제인 중엽시대의 재결합도 언제 떨어져 있었냐는 듯 너무 재밌고 편안했다. 또 한 달이 얼마나 빠르게 느껴질진 모르겠지만 이 봄 같은 시간에 꽃이 접은 경험을 겪어봤으니 다시 꽃이 핀 이 시간을 좀 더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보려고 한다. 감히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네가 채워줘.

0: 네, 크래비티의 위시 어폰 어 스타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일기는 제가 직접 써온 일기였습니다.
1: 네, 0685님께서 곡 누가 쓴 건지 몰라도 기깔나게 쓰네요. 너무나도 명곡이라고.
0: 아이, 0685님 이런 문자 남긴다고 제가 기분 좋아져요. 자, 1102님께서는요. 와, 오늘 처음 출석 부를 때부터 느꼈지만 함성디 진짜 또박지다. 너무 잘 읽는다라고 해주셨는데 오!
1: 그래요?
0: 우리 응양주에서 졸업하시는 건가요, 성디?
1: 아 제가 또박진가요?
0: 아 근데 정말 이 DJ를 많이 하면서 그런지 더 우리 잘 읽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새?
1: 맞아요.
0: 뭔가 혀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난리도 아니야.
1: 네, 함송디 럼님께서는 흐앙 원진이 말 너무 잘하고 귀엽다고.
0: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어 그러니까요, 원진 형이 이런. 네. 이런 흥부전인 제비 네. 얘기를 하면서 할 줄 몰랐어요. 함제비 씨.
0: 이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 어떤 네. 생각을 담은 일기였나요?
0: 아 이게 뭔가 정말 그 꽃이 지고서야 봄이란 걸 알았다처럼 뭔가 진짜 이 항상 한 달 동안 그때 해오다가 막상 안 하니까 너무 이게 허전하더라고요.
1: 그쵸.
0: 이 시간이 너무 또 좋았었던 것 같, 좋았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더 뭔가 좀 소중해졌었는데 이걸 진짜 좀 다시 할 수 있을 줄 저는 몰랐거든요. 뭔가 네. 한번 했으니까 그렇죠.
1: 네.
0: 근데 이렇게 다시 한다는 소식 듣고 너무 또 기뻤고 그런 감정들을 좀 담아내고 싶.

0: 어떤 것 같습니다.
1: 아 저는 사실 좀 질투했어요.
0: 왜요 왜요?
1: 이게 2월, 3월, 4월, 5월 이제 오신 DJ분들이
0: 네네네
1: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0: 아 네네네.
1: 그리고 그 하나 알짓한 거 봤어요.
0: 어떤 거죠?
1: 그 100세 이하로 다 누나다.
0: 아
1: 근데 그거 보고 와 저런 멘트 내가 했어야 되는데 아 바로 위기감 느끼면서 아 질투가 나는 거예요.
0: 아 네네네.
1: 그래서 와 나도 가면 다시 하면 더 잘해야지 했는데 기회가 왔네요.
0: 좋아요 좋아요.
1: 네 다시 하겠습니다.
0: 네.
1: 저는 100세 이상 다 누나입니다. 이상도 누나예요.
0: 이상까지도 좋아요 좋아요. 우리 송디도 한 달 안에 뭐 하나 만들어내죠?
1: 뭐 하나 예?
0: 뭐 하나 하고 가죠?
1: 네 그래 볼게요.
0: 좋아요
1: 제가.
0: 좋아요. 네. 자 임효섭님께서는요 한 달아 느리게 가라라고 또 빌어주시고 계시는데 저 역시도 같은 마음입니다. 꼭 느리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4955님께서는 이래서 경력직 구하는구나라고.
0: 아 감사합니다. 또 저희랑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들께서도 편안하게 느껴지신다면 저희야 더 감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교환 일기. 오늘의 일기는 함디 저의 일기였고요.
1: 다음 주는 제가 일기를 써 오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의 일기로 이 시간을 채워 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하루 보냈는지 친친 홈페이지 교환 일기 게시판에 남겨 주시면 소개하고 선물까지 챙겨 드릴게요.
0: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하교할 시간입니다.
1: 네, 오랜만에 하는 야간 자율학습이었는데 어땠나요?
0: 오랜만에 저희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노래 추천까지 했는데
1: 네.
0: 너무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0: 네, 우리 함진은요?
1: 저도 약간 이렇게 뭔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독후감 쓰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글 쓰는 거 좀 좋아하는데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일기를 또 이렇게 저의 일기를 또 들려드릴 수 있어서 또 좋았던 것 같고 또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2422님께서는 선선한 여름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에 너무 잘 어울리는 라디오였어요. 6월의 첫 페이지를 잘 써내려간 기분이에요 라고 해주셨는데
1: 감사합니다.
0: 맞아요. 6월 첫 주가 벌써 이제 내일이 이제 지나면 주말이잖아요.
1: 맞아요.
0: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저희도 6월의 첫 시작을 잘 써내려가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1: 맞습니다. 또 내일 친친방도 함께 해주시고 이번 첫 주 마무리 까지 꼭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성민님께서 원진영준아 나 01년생 남자인데 너희가 친친방 DJ 중에 제일 좋더라. 좀만 더 정들면 러비티 될 듯이라고.
1: 아, 우리 성민아 나랑 동갑인데 우리 빨리 정들어서 러비티 하자.
2: 좋습니다. 좋습니다.
0: 성민아 환영할게.
1: 네, 내일은 동표씨와 우리끼리 함께합니다.
0: 네, 매운맛 토크 잔뜩 준비해놨으니까요. 내일도 꼭 놀러와주시고요.
1: 네, 그럼 오늘 끝곡 김필선의 까만 고양이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1: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0: 저는 DJ 크래비티 형준,
1: 원진이었습니다.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0: 잘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한 장면, 이어서 마이클 제아키노의 스코어였죠. Forget Me Not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2021년 작품이고요. 영화 속에서 메이 큰엄마로 이제 바뀌었죠. 예전에는 메이 숙모로 번역이 되었었는데 한국식으로 촌수를 따져보니 숙모가 아니라 백모가 맞다. 예, 작은 엄마가 아니라 큰 엄마가 맞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막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메이 큰 엄마를 연기한 마리사 토메이의 대사. 스파이더맨, 예전 스파이더맨 있죠. 토비 맥과이어가 주연한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 그 첫 번째 스파이더맨에서 벤 삼촌이 했던 그 유명한 대사를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는 메이

0: 큰엄마께서 하고 있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With great power, there must also come great responsibility. 라고 하는 그 명대사를 들려주는 장면 오늘 골라봤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고요. 많은 분들이 큰 힘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 모든 분들께 상기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니까요. 물론 이 문장, 이 대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이지만 오늘은 제가 딱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그 느낌으로 이 대사를 상기시켜드립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감을 갖고 그 힘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힘 있는 거 믿고 예, 함부로 그 힘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할 때 쓰시고 나중에 혹시 뭔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지시고 그런 자리에 오르신 겁니다. 이제 마냥 좋은 일만 있진 않을 겁니다. 네, 모든 분들 화이팅! 투표하신 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또 몇 주간의 그 선거운동 기간 내내 온갖 뉴스를 쭉 받아들이면서 온 나라가 거기에 매달려 있어서 사실은 약간 좀 피로감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게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 일상에는 FM영화음악도 포함되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3: 하이엠 솔루텍
4: 1544-8777
3: 아니, 분나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스티커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3: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래도 이제 당선된 지 뭐 하루 이틀 지났는데 제가 너무 정없게 얘기한 것 같아서 살짝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말까지는 그래도 즐기세요. 뭐 1등 한 건데 아마 혼자 계실 때는 이런 마음 아닐까요? 브루스 올마이티의 더 파워 스냅 이 노래가 나오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힘에 스스로 너무 기뻐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심취해서 막 힘자랑하고 다니는 아마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뭐 이번 주말까지 혼자 화장실에서 이렇게 좋아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고 그 큰 힘을 조심스럽게 꼭 필요한 곳에 써달라는 유권자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네, 스냅의 더 파워. 아, 브루스 올마이티 다시 보고 싶네요. 정말 재밌었는데 짐 캐리도 재밌었지만 그 스티브 카렐의 정말 아 신 스틸러란 이런 것이구나. 결국 속편의 주인공이 네, 에반 올마이티의 주인공이 되는 그 스티브 카렐의 명연기도 생각이 나고요. 이제 그 영화의 장면도 한번 오프닝으로 준비해 봐야겠네요. 아 그런가 하면 아, 오 하마터면 번호 얘기할 뻔했다. 번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문자인데 번호 얘기하면 안 되는 사연인데요. 아 이분이야말로 지금 저런 슈퍼파워가 필요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문자 짧은 문자가 하나 왔는데 이렇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말할 땐 없고 잠은 오지 않고요. 그냥 DJ님만 읽어주세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도 잘 듣고 있습니다. 퇴근할 때 가끔 백캠 듣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말할 땐 없고 잠은 오지 않고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 마음은 계속 커져만 가고 이렇게 문자를 해주셨습니다. 말할 때 없을 때 말하라고 라디오 있는 겁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창이 열려있는 이유는 우리가 문자창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는 이유는 그 창은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벽이 아닙니다. 예, 창이니까요. 말할 때 없을 때 그 창문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쎄요. 그 좋아하는 사람과 실제로 잘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 소중하다는 걸 지나고 나니도 깨닫게 되더이다. 네. 이 정도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애로 이어지지 않는 사랑은 옛날에는 실패라고 생각했거든요. 실패한 사랑이다. 그 사랑은 실패했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좀 돌이켜보면 그렇게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순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 연애로 이어지지 않아도 그건 또 그거대로 사랑이었다는 것을. 나 담배 끊었는데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지? 네.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잠이 오지 않는 이분께 아주 1차원적이고 직관적인 저의 선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화 광식이 동생 광태에서 들려드릴게요. 김광석의 말하지 못한 내 사랑.

소피 씨, 널 기다리며라는 영화를 보고 있는데 반가운 노래가 나오네요. 조덕배의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이라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게 심은경 씨 주연의 영화죠. 널 기다리며. 그 영화의 그 살인마 역할을 김성호 씨가 했었고요. 2016년 작품.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이제 계속 흥얼거리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저는 비열한 거리에서 이보영 씨가 노래방에서 이 노래 부르는 장면이 제일 먼저 생각나긴 해요. 아, 그전에는 김광석의 말하지 못한 내 사랑. 영화 사운드 트랙에는 다른 분의 커버 버전이 실려 있는데 오늘은 원곡으로

영화 광식의 동생 광태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은경 씨 올해 여름 휴가는 튀르키예입니다. 와, 조금 일찍 여름 휴가를 떠나셨네요. 날이 일찍 더워지니까 여름이 빨리 오니까 휴가도 빨라졌나 봐요. 튀르키예에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튀르키예 가는 비행기에서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가 있길래 봤는데 너무 재미났어요. 아, 그 비행기에서 봐도 재미가 충분히 느껴지나요? 그 작은 화면으로 봐도 나중에 그 자동차 추격신 장면 같은 게 비행기 안에서 보면 어떤 느낌일지 또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뭐 잘 만든 영화는 사실 어디서 봐도 재밌어요. 그건 영원한 진리죠. 휴대전화로 봐도 사실 명작은 여전히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서 비행기에서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가 있어서 봤는데 너무 재미났어요. 왠지 잭 니콜슨 친척일 것 같은 디카프리오 너무 웃기고 나이 들어도 역시 하는 쇼펜이었고요. 백인 우월주의와 인간 내면의 모순을 이렇게 코믹하게 비틀어서 표현하는 PTA 폴 토마스 앤더슨 히읗 히읗. 형편되시면 영화의 삽입곡 아메리칸 걸 부탁드리고요. 우리 작가님이 배 아파할 열기구 사진 보내드려요 라고 와서 사진을 주셨는데 이거 직접 찍으신 거예요? 오, 사진이 너무 막 화질이 선명하고 이래서 꼭 AI로 튀르키예 카파도키아 열기구 사진 만들어줘 뭐 이렇게 해서 나온 느낌? 약간 그 튀르키예 관광청 사진 같은 느낌? 와, 너무 예쁘게 잘 나왔는데요. 제가 예전에 남미 갔을 때요. 유명한 데들 있잖아요. 그 가령 페루의 마추픽추 올라갔단 말이에요. 와, 나 드디어 마추픽추 왔다. 막 사진을 열심히 찍었어요. 찍었는데 나중에 보는데 이게 뭔가 내가 찍었다고 하면 안 믿을 것 같은 거예요. 마추픽추 사진은 어디에서 어떻게 찍어도 마추픽추더라고요. 정말 내가 수많은 어떤 관광청 그런 홍보 사진 같은 데서 본 것과 뭐 다르게 찍을 방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찍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은데 라고 했던 그때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결론은 사진이 예쁘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잘 나왔네요. 여기 카파도키아 맞죠? 예, 열기구 저 못 타봤는데 사실 좀 무서워요. 열기구에 대한 좀 공포가 있습니다. 튀르키예로 여행 가신 김은경 씨가 신청한 영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의 삽입곡 톰 패티 앤 더 하트브레이커스의 아메리칸 걸 들려드릴게요.

원베트 레프 토나도에서 톰 페티 앤드 하트브레이커스의 아메리칸 걸, 이어서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 영화 7월 4일생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뭐 아메리칸 허니를 붙여볼까, 아메리칸 사이코의 음악을 골라볼까 하다가 이 노래 들은 지가 오래된 것 같아서 오랜만에 한번 들어봤어요. 아메리칸 파이. 아, 너무 일차원적이죠. 아, 그리고 지난 화요일,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에 피보 브라이슨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피보 브라이슨, 이름 들어봤는데 누구지 하시는 분이라면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그 유명한 주제가들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두 곡, 미녀와 야수의 뷰티 앤더 비스트를 셀린 디온과 함께 부르고, 알라딘, 1992년 애니메이션 알라딘이요. 알라딘에서 A Whole New World를 레지나 벨과 함께 부른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피보 브라이슨이신데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두 곡 들어야죠. 피보 브라이슨이 세상에 남긴, 우리에게 선물해 준 아름다운 두 곡, 그 목소리로 이어 듣겠습니다. 뷰티 앤 더 비스트 그리고 A Whole New World.

미녀와 야수 그리고 알라딘에서 이어들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그들이 일고 온 이 거대한 숙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너돈에 생각하는지 생각했으면 좋겠어. 여기 옆에서 같이 내리는 비를 본담 얼마나 좋겠어. 비 내리는 이 소리에 네 숨소리를 못했어. Yeah, that sounds good. 네가 내 옆에 있을 땐 좋았지. 뭐라든 네 생각나게 하는 이 비가 안 그쳤으면.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What up, fam?
1: What up?
0: We about to get the party started.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 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검색하세요.
1: 일반 식품 광고.
2: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0: 번만
1: T 어실 원스
0: 싹 한 번에
1: T 어실 원스
0: 무조맨
1: T 어실 원스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T 어실 원스 외용에 뿌리는 T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회사에 출근할 때 많은 분들이 가방 들고 가죠. 누군가의 가방에는 휴대폰, 지갑, 무선 이어폰 딱 이 세 가지만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누군가의 가방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챙겨넣은 대용량 보조배터리, 비상약, 간식 같은 것들이 잔뜩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일까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가방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세상에서 나의 필요를 꾹꾹 눌러 담은 가장 작은 개인의 공간이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 빵그리분들의 가방 속엔 뭐가 들어있나요? 그 작은 개인 공간에 어떤 필요와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0: 6월 5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김동률의 출발이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러니까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보부상이었거든요. 큰 가방 들고 다니고 책도 한가득 넣고 뭐 밴드며 뭐 비상약이며 바리바리 들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어? 편의점에서 그냥 사면 되잖아. 정말 필요하면은 사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지내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들고 다니는 짐이 거의 없어요. 오늘도 뭐가 있죠? 차키 들어있고 뭐 쿠션 뭐 립밤 이런 거 말고는 이어폰이랑 펜 하나가 딱이네요. 점점 더 가볍게 다니게 되더라고요. 몸에 뭔가 무겁게 지니고 다니는 게 어느 순간 피곤해지더라고요. 점점 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새 아침 모닝루트 실천하고 갈게요.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자, 금요일은 배틀 착플리스 함께합니다. 아량 리포터와 저의 선곡 대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전화.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0174번님, 군산에서 정부 세종청사로 출근 중에 듣고 있습니다. 문자는 처음이네요. 반갑습니다 하셨는데요. 정부 세종청사 가시는 거면 공무원이신가요? 오, 멋집니다. 군산에서 그러면 매일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오늘 아침도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출근 잘 하고 오세요. 이기택님, 출석합니다. 긴급 배송으로 어제 저녁 7시에 출발해서 이천에서 대구 배송을 마쳤고요. 다시 여주로 가서 안성, 청주, 세종 배송 일정을 소화하는 중이네요. 현재는 청주 배송 대기 중입니다. 살짝 졸린데 1시간 잘 부탁합니다. 어디를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이천, 대구, 안성, 청주, 세종? 이거 하루 만에 다 소화할 수 있는 건가요? 너무 피곤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니까요. 중간중간 틈틈이 꼭 쉬어주시고요. 또 늦게까지 일하시는 건 아니겠죠? 얼른 일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푹 쉬세요. 1157번님, 김포에서 서울 강서구에 있는 시장으로 장보러 가는 길이에요. 저는 68세 한식 뷔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매일 새아침으로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새아침 붙박이에요. 너무 귀여우시네요. 붙박이라니. 요즘 한식 뷔페 참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맛있는 반찬이 많아서 그런가? 저도 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낀 게 나물들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장 잘 보고 오시고요. 오늘도 손님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9042번님, 저는 회사 친한 동생이랑 놀이공원 놀러갑니다. 고속열차 타러 가야 해서 평소보다 1시간 반이나 일찍 일어났는데요. 놀러가서 그런지 눈이 자동으로 번쩍 떠졌답니다. 기분 좋은 아침이네요. 신청곡은 Imagine Dragons의 On Top of the World입니다. 와, 놀이공원을 회사 동료분이랑 가시다니 엄청 친한 동생이신가 보네요. 놀이공원 저 안 간 지 정말 오래됐는데 너무 피곤하지 않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네요. 지금이 막차일 수도 있겠어요. 좀만 더 있으면 너무 또 더워지니까요. 재밌게 잘 즐기다 오세요. 그럼 신청하신 노래 같이 듣겠습니다. Imagine Dragons의 On Top of the World 함께 하시죠.

Imagine Dragons의 On Top of the World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이영롱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영디 축하해 주세요. 제가 군 복무 27년 6개월 만에 육군 원사로 진급했습니다. 진급 기념으로 지리산 1박 2일 종주도 하고 왔네요. 힘차게 새 출발할 수 있게 노래는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사면 엄청 높은 계급 아닌가요? 군 복무를 27년 6개월 동안 하셨어요. 와, 이것도 대단하시네요. 근데 건강을 굉장히 잘 관리하신 것 같은 게 지리산을 1박 2일 종주로, 오, 저는 생각도 못할 그런 등산인데, 네, 축하드립니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또 다잡으면서 군 복무 잘 하실 수 있길 저도 응원 드릴게요. 앞으로도 새 아침 자주 놀러와 주세요.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0174번님, 1157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2221번님, 영디, 제가 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진짜 오랜만에 숯불치킨 시켜먹고 잤거든요. 근데 아직도 소화가 안 되는 느낌입니다. 선배들 말이 다른 건 둘째치고 밀가루 소화가 안 되고 야식 소화 안 되면 그땐 진짜 나이 드는 거라고 하던데 저 진짜 나이 들었나 봐요. 너무 슬프네요. 크크크크 하셨는데요. 아유, 그럴 수 있죠. 갑자기 내 몸이 안 좋아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좀 떨어지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갑자기 한 번에 확 받아서 내 지금 장기 기능이 좀 떨어진 거예요. 절대 노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소화가 안 되니까 산책 한 바퀴 다녀오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그래야지 또 오늘 야식을 먹을 수 있죠. 오늘은 좀 가벼운 걸로 드시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어휴, 괜찮습니다. 2814번님은요. 안녕하세요 영디. 내일은 남편의 외할아버지 구순 잔치 날이라 아침 일찍부터 부산에 갈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를 낳고 처음 보여드리러 갔던 날 할아버님이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남편조차도 태어나서 할아버님이 그렇게 활짝 웃으시는 걸 처음 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귀여운 증손주 보여드리러 부지런히 갈 생각입니다. 할아버님 앞으로도 증손주 커가는 거 쭉 지켜봐 주세요. 구순을 정말 정말 축하드려요. 곧 봬요. 와, 할아버님 구순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또 예쁘고 귀엽겠어요. 내 자식도 예쁘고.

손주도 귀엽지만 증손주 아이를 보는 일이 사실 요즘 흔치 않잖아요. 저도 아기들을 보면은 그렇게 좀 마음이 새롭더라고요. 왠지 할아버님도 그런 마음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부산 잘 다녀오시고요. 좋은 추억 가득 쌓고 오세요. 1311번님. 영님, 저 삶의 권태기가 왔나 봐요. 친구들이랑 있다 보면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또 친구들이 저를 안 부르면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다들 행복한데 저만 불행한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들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노래로 위로받고 싶어서 던의 빛이 나는 너에게 신청해요 하셨는데요. 아, 권태기가 올수 있죠. 근데 권태기라는 말 자체가 좀 부정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괜히 뭔가 잘못된 것 같고 해선 안될것 같고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누구나 살다 보면은 이런 시기가 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너무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 이때 할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나만의 시간을 갖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현대인들한테는 참 부족하다고 생각되기도 하거든요. 난 어떤 사람인지 이 기회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미래 계획도 한번 차근히 세워보시고요. 괜찮아요. 그럼 응원하는 마음으로 청하신 노래 같이 듣겠습니다. 던의 빛이 나는 너에게 함께 하시죠.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어제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았던 덕에 오늘 아침 공기가 한결 선선합니다. 다만 아침까지 경기와 강원 영서, 경남 서부는 안개가 짙게 껴있어서 조심히 이동하셔야겠고요. 오전까지도 강원도에는 비가 조금, 그 밖의 지방도 빗방울 살짝 떨어지는 곳 있겠지만 차차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하늘 흐리겠고요. 오늘은 경상권을 중심으로 기온이 높이 오르겠는데요. 한낮 기온 포항 30도, 부산 29도가 예상되고 그 밖에는 서울 27도, 전주와 광주 26도로 극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주말 날씨도 대체로 무난합니다.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한낮 기온도 대체로 30도를 조금 밑돌겠습니다. 여민주였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매주 금요일 아침 새벽 배송보다 더 빠르게 사연에 착 붙는 플레이리스트를 배달해드립니다. 배틀 작 플리즈. 지난주에 미니를 보다가 이상우님이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기 여기에 글 올리는 것도 투표에 반영이 되나요? 영디 한 표요, 힘을 내요 하셨는데, 저도 만약에 뭐 투표권이 있다면 영디한테 한 표 드리고 싶어요. 한 표 드리더라도 제가 이길 것 같거든요. 여러분 어떡하죠? 제가 또 이겼습니다. 큰 박수 뜨겁게 부탁드릴게요. 큰일이 났습니다. 지난주에 스코어가 11대 10이었는데 그러니까 11이 저였죠. 이제 12대 10이 됐습니다. 2점 차인데 점점 이게 매주 갈수록 적립식으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좀 이 상황을 보시나요?
1: 어떻게 뒤집으셨어요? 좀 알려주세요. 이제 저한테.
0: 그냥 씨름보다 생각하고 냅다 뒤집었는데 아니, 계속 이렇게 가버리니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1: 아, 이게 추락을 시작하니까 끝도 없이 추락하게 되네요.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0: 그러니까요. 이제 날개가 꺾이다 못해 그냥.
1: 너무한 거 아니에요?
0: 다른 권역에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와, 이대로 가도 되나? 걱정도 되고 좀 재미도 없어지려고 그러거든요.
1: 이거는 상처예요. 재미가 없다는 거는 이거는 좀 큰 상처인데요. 한번 오늘은 네.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제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으로 이번엔 좀 벼르고 벼러서 준비했어요.
0: 아니 아시죠? 그 수학의 정석이 있다면 배틀 착플리스에는 이제 노래의 기본기, 그러니까 기본기부터 좀 탄탄하게 익히신 다음에 변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노래를 못 부른다는 건가요?
0: 아니요 아니요. 이제 영디 스타일이 좀 꼬우거나 돌아가니까
1: 너무 갔다.
0: 정통법으로 그냥 확 꽂아봐라.
1: 알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0: 기대합니다. 네. 자, 우리 명예 심사위원들 심사평 어땠길래 제가 승리 가져올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38번님, 운전 훈수 두는 아내에게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하라는 뜻에서 겁쟁이 좋네요. 때는 21년 전 훈련소 수료 후에 처음 자대 배치받고 생활관에 들어갔는데 버즈의 겁쟁이 뮤비를 보면서 선임들 30명 정도가 누워있던 모습 아직도 생생하네요. 겁쟁이 이등병이었던 제 올챙이 시절이 생각나서 아량 리포터에게 한 표 드립니다.
1: 네. 3693번님, 셔플댄스 학원 등록하기 전 용기를 주는 노래로 영기의 스텝 바이 스텝 선곡 정말 굿이었어요. 노래가 나오자마자 춤과는 완전 거리가 먼 저도 저절로 발을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무조건 영기 승 하셨는데.
0: 무조건까지인가요?
1: 아, 제가 근데 여기선 좋았지만 승리를 챙겨오지 못했네요.
0: 아니, 친구분까지 동원하면 안 됩니다.
1: 아니에요.
0: 7738번님, 언니가 지천명의 나이에 결혼한다는 사연을 들으니까 저희 언니 결혼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저희 언니 도 40대에 늦은 결혼했거든요. 내가 언니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는 둘 중 어떤 곡일까 생각해봤을 때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가 딱인 것 같아서 베리에게 한 표 드립니다 하셨네요.
1: 네, 좋습니다.
0: 이 노래 인기 많더라고요.
1: 이 노래 진짜 많은 분들 좋아하시더라고요.
0: 방금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2538번님, 7738번님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아, 이 소개 멘트도 이제 2주 연속하니까 눈 감고도 할 것 같아요. 배틀 착플리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텐데요. 참여 방법 알려주시죠.
1: 문자 혹은 미니로 선곡이 필요한 사연 자세하게 적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는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0: 청취자분들은 배틀에 어떻게 참여하시나요?
1: 네, 방송 들으면서 누구의 선곡이 더 기가 막혔는지 심사해주시면 심사평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 챙겨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0: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1: 9378번님, 제가 6월 19일에 시흥시에서 주최하는 노래자랑 대회에 나갑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잠도 못 자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우선 선곡은 녹색지대에 그대 그래 늦지 않았어를 부르겠다고 해놨는데 혹시 두 분도 추천해 주실 곡이 있을까요? 댄스곡은 도저히 못하겠어서 발라드 곡으로 골랐는데 이왕 나가는 거 입상하고 싶어요. 추천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0: 9378번님 입상하시고 이거 가족분들 다 모여서 잔치 한번 하면 좋겠어요. 모든 전세트 어떠세요?
1: 좋습니다.
0: 무대를 그냥 뒤집고 오세요. 아, 선곡을 누가 해야 될지 정해야 하는데 뭐 이런 노래 자랑 대회에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1: 단 한 번도 없고요. 나갈 생각도 없고요. 나가고 싶지도 않아요.
0: 저도 이제 나가본 경험이 있잖아요. 저는
1: 그 노량진이었나요?
0: 그죠. 노들 가요제.
1: 아, 노들 가요제.
0: 지금 노들 가요제 혹시 먹칠하신 건가요?
1: 아니에요.
0: 헷갈리실 수가 없는데.
1: 아이, 잠깐 깜빡한 거죠.
0: 아, 저는 웅통 있는 아주 그 행사예요.
1: 아, 그래요?
0: 그럼 제가 먼저 이제 선곡을 가볼까요?
1: 어, 네.
0: 저는 나간 이유는 그냥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구민으로서. 근데 우리 9378번님도 지금 시흥시에서 주최하는 노래자랑 대회란 말이에요. 내가 이 시흥인으로서 흥이 많은 걸 보여주면 될 것 같거든요.
1: 네.
0: 이 노래를 잘 즐기는 사람만이 상을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1: 어...
0: 그리고 분명히 그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기교, 엄청난 그런 실력보다는 그냥 내가 여기에 쏙 빠져있다.
1: 그렇죠. 즐기고 있다.
0: 제가 추구한 그런 실력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실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이게 내 삶이야. Music is my life.
1: 오, 이 노래 너무 어렵지 않나요?
0: 아니, 이분이 부르시는 게 아니니까.
1: 이분이 부르는 거잖아요.
0: 이분이 지금 골랐는데 이 노래로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응원가로.
1: 추천, 아니죠. 추천곡을 지금 받겠다 한 거죠. 노래를 바꿀 수 있겠다.
0: 그러면 완전 잘못 가져온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소울풀하고
1: 그러니까요.
0: R&B이기 뭐 때문에 이거 일반인들이 약간 범접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1: 어, 네.
0: 저는 임정희 언니의 그 기운을 받으라.
1: 아~
0: 내가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전 그래서 임정희의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가져왔는데
1: 사연 이해를 잘 못하셨네요.
0: 제가 세 번 읽었는데 제가 잘못 읽는 거예요? 아, 두 분도 추천해 주실 곡이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뭔가 용기를 얻고 싶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나 봐요.
1: 아,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0: 영디 주는 거 한번 받고 생각해 볼게요.
1: 저는 아, 근데 발라드 곡이 어때요? 가요 대회를 나갔는데 특히 시에서 주최하는 베리 말대로 좀 즐기는 게 더 유리한 곳에서 발라드를 하기에는 아,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 정말 노래를 잘 부르지 않는 이상 아, 입상은 아슬아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전략적으로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시흥시에서 주최를 하는 거니까 여기 약간 재치를 더해보자.
0: 어떡해요?
1: 시흥을 좀 넣는 거죠. 시흥보가 기가 막혀. 시흥보가 기가 막혀. 육각수의 흥보가 기가 막혀. 하면서 댄스까지는 안 해도 되잖아요. 이 곡은 춤은 안 춰도 되잖아요.
0: 네. 그러니까
1: 노래 리듬감만이라도 조금 신나는 걸로 바꿔보면은 앞에 이제 앉아 계시는 쭈루룩 앉아 계시는 어르신분들이 춤을 춰두실 거거든요.
0: 기가 막히실 것 같아요. 진짜로. 아, 저거는 상을 주지도 못하고 안 주지도 못하고 어떻게
1: 왜요?
0: 해야 되나.
1: 인기상 받을 수 있죠. 시 흥보가 기가 막혀.
0: 아, 근데 저 정말 기가 막힌 게 저도 이제 잘못 읽었다는 걸 판단하고 검색을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지금 흥보가 기가 막혀 검색했거든요. 왜냐면 흥을 뭔가 살리고 싶으니까.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한번 틀어봅니다. 이 노래 아시죠? 약간 노래까지는 아닌데 라임. 내 이름은 이효리. 거꾸로 해도 이효리. 내가 사는 곳은 시흥시. 거꾸로 해도 시흥시. 이효리 노래로 가면 어떨까?
1: 이게 노래가 뭐였죠?
0: 이거는 그냥 그 제가 알기로 그냥 예능 프로그램에서
1: 맞아요.
0: 예. 네, 패밀리가 아하. 떴다 이런 데서
1: 아, 맞아요,
0: 했던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아, 노래는 아니었죠?
0: 노래는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이제 우리 9378번님이 노래 중간에 간주 점프 누르기 전에 뭐 내가 사는 곳 시흥시
1: 거꾸로 해도 시흥시
0: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라임은 그냥 그 흥보가 기가 막혀 중간에 넣으시는 게 괜찮을 것
1: 네네.
0: 같네요.
1: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 네. 9378번님
0: 영디 노래로 가죠.
1: 좋습니다.
0: 네.
1: 육각수의 흥보가 기가 막혀 듣겠습니다.

0: 정말 기가 막혀. 육각수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신나네요.
0: 9378번님이 이 노래로 조금 입상하게 되신다면 저희한테 후기도 좀 꼭 알려주세요.
1: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0: 배틀 착폴리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사연 만나보실게요. 신정자님, 저는 여름에도 시원한 음식보다는 뜨거운 음식을 좋아한답니다. 속이 얼얼한 냉면이나 콩국수보다 한여름에도 보글보글 끓는 순댓국, 감자탕, 추어탕 이런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여름에 건강도 챙길 겸 이열치열의 마음으로 뜨거운 음식 먹을 때 틀어놓으면 좋을 노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네요. 신정자님, 이렇게 뜨거운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속 건강 그리고 입속 건강도 챙기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혹시 몰라서 멀티비타민 세트 보내드릴게요.
1: 좋네요. 기력 떨어질 때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0: 좀 어떤 파세요? 이열치열 파세요? 아니면 좀 차갑게 가시는 파인가요?
1: 저는 뜨거운 걸 잘 못 먹어요. 좋아하긴 하는데 여름에 뜨거운 거 먹으면 전 열 배출이 잘 안 되거든요. 제 몸이. 저 땀을 한 번도 주르륵 흘려본 적이 없어요.
0: 그래요?
1: 얼굴이나 이 속 안에서만 그냥 열이 도는 거예요.
0: 어떻게 그러면 화가 나고 이런 걸 다 쌓아두시나요?
1: 제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지금.
0: 아니, 벽난로가 따로 없네요 그냥.
1: 정말. 그래서 저는 차가운 음식을 먹어줘야 되거든요.
0: 그러네요. 지금 뭐 차가운 음식에다 등목까지 때리셔야 될 것 같은데.
1: 열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잘 공감은 못하지만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거든요. 보통 시원한 거 뭐 냉면, 콩국수 이런 거 먹으면 덥다가도 갑자기 긴장이 빡 되잖아요. 머리가 쨍해지는 그것 그쵸.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0: 머리가 깨질 것 같은.
1: 그렇죠. 근데 여름에도 뜨거운 음식을 먹는 이유. 몸의 긴장을 완화하고 좀 풀어주고 좀 스르륵 하면서 내 몸이 흐물흐물해지는 그거를 기대하기 위해서도 있잖아요. 이 노래 준비했어요. 걷잡을 수 없이 스르륵 녹아내려요. 녹아내리는 거예요 내 몸이. 이 뜨거운 걸 먹음으로써 데이식스에 녹아내려요.
0: 신곡인가요?
1: 아니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0: 제가 육각수가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저한테.
1: 아, 그런가요?
0: 데이식스에 녹아내려요.
1: 데이식스에 녹아내려. 몸이 녹아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스파를 갓 받고 나온 그런 마음이랄까요?
0: 근데 제가 이 노래 제목을 듣는 순간 영디의 다음 주 주가도 녹아내릴 것 같아요.
1: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런 악평, 혹평 남기면 안 되죠. 지금 우리 빵그리분들.
0: 아, 죄송합니다.
1: 여기에 판세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0: 아, 제가 자꾸 요즘에 네거티브 쪽으로 잘못 잡아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아, 죄송합니다. 잘하셨어요. 일단 박수 드리면서. 제 곡이 근데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은. 왜냐면 저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아이언맨이냐. 입속이 그냥 튼튼해가지고 저도 여름에 뜨거운 거 먹거든요.
1: 정말요? 저는 네. 바로 입천장 다 까져요.
0: 저는 겨울이 싫어요. 이 뜨거운 거를 온전히 뜨겁게 먹고 싶은데 한 숟가락 딱 뜨면 식어버리거든요. 겨울에는.
1: 어른이시네.
0: 아, 지금 침이 꼴깍 넘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침이 꼴깍 넘어가는 이유는 저도 이열치열파기 때문에. 이열치열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황치열 가야죠. 이열치열 황치열.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그대가 내 맘을 녹였다. 그대가 여기 세 글자잖아요. 그대가 순댓국 감자탕 추어탕 다 들어가요. 웬만한 국은 뜨거운 거는 다 세 글자예요. 매운탕 뭐 다 세 글자입니다. 전 그래서 이열치열에는 황치열. 이열치열 황치열에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1: 이건 생각 못했네요. 인정.
0: 아, 인정합니까?
1: 네, 이열치열 황치열 웃겨요.
0: 그러면 아주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황치열에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의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5: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6: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4: 광고 전에 들으신 노래 황치열의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였고요. 마지막 사연 빠르게 만나볼게요.
5: 서민기님. 지난 주말 아버지의 64번째 생신을 맞아서 본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해드린 후 여동생 년은 시댁에 가야 한다고 해서 먼저 가고 저희 가족은 하루 더 자고 가기로 해서 오랜만에 어린 시절 제가 쓰던 방에 몸을 이었는데요. 분명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쓰던 방이었는데 뭔가 좀 낯설게 느껴지고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본가에 가서 오랜만에 어린 시절 쓰던 방에 누웠을 때 들으면 좋을 노래 선곡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가면 그 곡 들으면서 행복에 젖어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4: 오, 서민기님 생신 맞으신 아버님께 선물해 드리시라고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5: 최고네요.
4: 최고네요. 해결했네요.
5: 네.
4: 오. 아 근데 지금 본가에 살고 계시잖아요 영디는.
5: 어 그럼요.
4: 상상해본 적 있어요 이 본가를 떠날 때 기분?
5: 아, 좀 허전할 것 같기는 해요. 뭐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너무 좋나요 그냥?
4: 아 저도 안 좋았어요. 저는 캥거루를 하고 싶었는데 캥거루가 아기 집을 나가라고 하니까 삶의 터전이 없어진 느낌?
5: 그렇죠.
4: 근데 이제 가끔 가면은 그 공기 그리고 요때 내가 이 장소마다 했던 고민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뭔가 취업 고민을 했었고 또 저쪽 장소에서는 배우자 기도를 좀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5: 그리고 전 침대 하나인데요. 모든 걸 침대에서 했어요.
4: 아 그래요? 침대 하나에서? 네. 전 고민을 좀 옮겨가면서 했었나 봐요.
5: 그런가 보네요.
4: 서민기님은 근데 또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가가 멀리 있어서 더 저보다 그 시간도 많이 지나기도 했고 더 애틋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 가져왔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거거든요. 그때는 몰랐던 것들을 지금 하나씩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오랜 옛날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오랜 옛날이었지. 이 노래 가야죠.
5: 그럼요.
4: 네. 저는 이적에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로 추억에 좀 젖으시라고. 확실하게 저는, 빠지시라고.
5: 아, 그 추억은 뭔가 좀 잔잔한 추억이잖아요. 저는 좀 유년 시절을 돌아보면은 좀 행복했던 추억이 더 많았으면 해서 아,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 노래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작은 가슴 가슴마다. 이분 보니까 아버지의 64번째 생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희랑 동년배일 것 같아요. 이 노래 뭐 어린이집 뭐 학예회 수련회 항상 불렀던 노래거든요. 그러면서 내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고 내 생활을 되돌아보는 노래였잖아요. 그래서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을 들으면 내 어릴 때가 떠오르지 않을까. 이 노래 추억 있으세요?
4: 그 노래 저도 이제 비슷한 우리 또래니까
5: 그쵸.
4: 그 노래 많이 들었던 기억은 나요. 뭔가 거리에 갈 때마다 들려왔던.
5: 맞아요. 아 거리뿐만이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주구장창 틀어줬어요.
4: 아 그래요?
5: 네.
4: 저는 그러면 노래 바꿀까요?
5: 어? 뭘로요?
4: 그 한스밴드 오락실이란 노래. 시험을 망쳤어. 근데 여기 가사에 보면 아빠가 있단 말이죠.
5: 아버지가 근데 실직을 하셨잖아요. 이건 슬픈 내용이에요.
4: 근데 그렇게 다가가지 않고 이제 서민기님이 그만큼 성숙했으니까 아빠가 왜 오락실을 가게 됐는지 이해할 것 같은 느낌?
5: 한스밴드 오락실로 지금 트시는 거예요?
4: 틀게요.
5: 아 근데 네. 둘 다 옛날 추억의 노래들이어서 이번에 맡길까요?
4: 오 오늘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네. 우리 제작진의 판단은 하나 둘 셋.
5: 와 저에게 힘을 실어주셨어요.
4: 여러분 동정도 이렇게 무섭습니다.
5: 아, 무슨 동정이에요.
4: 여러분 동정이 이렇게 무서웠어요.
5: 아니요.
4: 투표를 다 받으셔가지고.
5: 명곡이에요 명곡.
4: 아 좋아요.
5: 네.
4: 곡 소개해주시면서 마무리해주시죠.
5: 좋습니다. 네. 배틀착폴리스 마칠 시간입니다. 아 배틀 결과 제발 석점 차로는 차이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4: 제가 근데 왠지 다음 주는 영디가 좀 이길 것 같아요.
5: 저도 그럴 것 같아요.
4: 느낌이 좀 그러네요.
5: 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은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 남겨드리면서 아량 리포터와 함께 저도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영은.
4: 저는 배아량이었습니다.
5: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3: 오?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 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5: 아빠!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희입니다. 슬슬 에어컨 개시한 분들 많으시죠? 외출하기 전에 에어컨 전원을 끄면 바로 꺼지지 않고 건조 모드로 한참 더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급한 마음에 강제로 종료 버튼을 누르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이거 안 된다고 해요. 에어컨 내부에 습기가 남으면요, 곰팡이나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뭐든 급한 마음에 서두르다 보면은 탈락이 마련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제 쌓인 피로를 천천히 털어내고 굳어있던 몸을 슬슬 풀어내는 시간, 이런 시간 짧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너무 속도내지 마시고요. 굿모닝 FM과 함께 차근차근 시동부터 걸면서 하루를 깨워보자고요.

0: 6월 5일 금요일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첫 곡은 오마이걸의 한 발짝 두 발짝 듣고 오셨습니다. 천천히, 예, 천천히 몸을 풀어야 되는데. 근데 에어컨이 끄면은 한동안 건조 모드로 돌아가요? 요즘 에어컨이 그런 건가? 에어컨 사용을 웬만하면 저는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에어컨은 안 열고요. 이제 저는 선풍기 개시했어요. 선풍기를 처음으로 꺼냈어. 이제 잘 때 살짝 미풍으로, 자연풍으로 이제 좀 틀어놓는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제가 빨리 개시하는 거는 저 핫팬츠밖에 없거든요. 계절을 빨리 맞이하는 건 핫팬츠밖에 없어요. 아직 개시 안 하신 분들 에어컨 필터 청소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청소 안 하고 틀면은 그 냄새가 훅 쿰쿰한 게 나잖아요. 그럼 오랜만에 트니까 냄새 나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게 이제 곰팡이니까. 특히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나 면역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청소, 예, 꼭 맡기시면 되고, 뭐 직접 하셔도 되지만 맡기시면 금방 하니까 반드시 하시고 깔끔하게 우리 시원하게 여름 보내보자고요. 자, 저희도 시원하게 2시간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최기찬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오늘 4부는 굿모닝 FM 특별 초대석 아깨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MBC 표준 FM 차카차카 DJ이자 자동차 전문가 권영주 교수와 함께할 거예요. 여행 가기 좋은 6월이잖아요. 특별히 여행과 자동차 이야기 들려드린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습니다.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도전자분들 언제나 모집 중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돌아올게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전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딸, 기내식 말이야.

0: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0: 아하!
2: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7: 자, 따라해보세요.
8: 이카운트 ERP
9: 4만원
7: 회계관리.
8: 이카운트 ERP
10: 4만원
7: 재고관리.
8: 이카운트 ERP
7: 4만원 생산관리.
10: 사업성공
11: 함께해요.
7: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8: 이카운트
7: 가입비 부가세 별도.
12: 자,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13: 네, 일단 오늘 아침은 에어컨보다는 창문 열고 자연바람 느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어제 비구름이 지난 덕에 공기가 한결 선선한데요. 다만 아침까지 경기와 강원 영서, 경남 서부는 짙은 안개 끼는 곳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제주를 빼고는 하늘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포항 30도, 부산 28도로 경상권이 평년보다 높이 오르지만 그 밖에는 서울 27도, 전주와 광주 26도로 평년 이맘때 기온을 크게 벗어나지 않겠고요. 주말에도 별다른 비 소식 없어서 한낮 기온도 대체로 30도를 밑돌면서 무난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두근두근 퀴즈로 교감해보는 금요일에 만나볼 퀴즈. 노래 가사에 집중을 해보는 AI 음악 퀴즈. 지금부터 AI가 작곡한 노래 들려드릴 거예요. 멜로디 AI 작곡가가 기가 막히게 만들긴 하는데 가사는요 원래 있던 곡을 가져와서 예, 차용한 겁니다. 가사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들으시고 이 원곡이 뭐였더라? 노래 가사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긴장감 올려야죠. 신의 영역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준비할게요. 보내실 거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문제 나가니까 집중해 주셔야 돼요. 가사 원곡 제목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문영필 준비됐죠? AI가 작곡한 노래 들려주세요. 3, 2, 1, action!

와, 야, 이게 이지땡 DJ 뭐 이런 게임 있어요. 건반 치는 거랑 모션 해가지고 이렇게 펌프처럼 밟는 거. 그런 노래 같아. 잘하는데 나. 자, 오늘의 정답송 띄워드릴 거예요. 그동안 정답 보내주십시오. 선착순 1등에게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보내드릴 거고요. 다섯 분 행운의 주인공 더 뽑아서 카페 라떼 준비하겠습니다. 자, 원곡은요. 싸이씨의 노래였습니다. 피처링 성시경이에요. 듣고 올게요.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 발표할게요. AI가 작곡한 노래의 가사 원곡을 맞히는 AI 음악 퀴즈. 정답은 싸이 피처링 성시경의 맞아요. 뜨거운 안녕이었습니다. 오늘의 정답 가장 먼저 보내주신 한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릴 거고요. 다섯 분 선정되면 카페 라떼 보내드릴 겁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 명단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Going like a bum
0: bum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돼도요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보내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0206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할게요. 세계에서 가장 걷기 좋은 도시가 어딘지 봄? 바로 대한민국 서울이래요. 영국의 유명 매체 타임아웃에서 전 세계 시민들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미국의 뉴욕이랑 덴마크의 코펜하겐 같은 쟁쟁한 관광도시들을 다 제치고 서울이 뽑혔다고 해요. 서울이 교통도 편하고 명동, 인사동, 북촌처럼 조금만 걸어도 볼거리가 꽉꽉 밀집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집에만 있지 말고 집 앞에 산책 나가서 서울을 즐겨봐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서울이 최고지. 해외여행을 저도 많이는 다녀보지 않았지만 일하러 나가면 이렇게 도시 좀 걷고 하거든요. 서울만큼 이렇게 바로바로 옆에 다른 컨텐츠로 쫙 짜져 있는 도시가 없어요. 자연도 늘 있고. 영국 매체 타임아웃의 설명을 보니까 고층 빌딩 사이에 조선시대 궁궐도 있고 한옥마을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서울만의 독특한 구조를 최고라고 칭찬했더라고요. 게다가 청계천처럼 복잡한 도로를 걷기 좋은 쉼터로 바꾼 도시 정책도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날씨 참 좋고 세계에서 가장 걷기 좋은 도시라고 이제 세계가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안 걸으면 손해잖아요. 오늘 청계천 혹은 뭐 동네 공원 기분 좋게 한 바퀴 쓱 마실 다녀오는 거 어떠세요? 사연 보내준 0206번님 디저트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받겠습니다. 그동안 하이키의 서울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하이키 서울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7026번님 첼리스트 김태현씨가 세계 3대 음악 콩쿠르 중 하나인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거 봄? 올해는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첼리스트 185명이 참가를 했고요. 단 12명만이 최종 결선 무대에 올랐는데요. 김태현씨는 그 중에서도 올해 20살로 가장 어렸지만 대담한 연주를 보여주면서 당당히 2위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한 인터뷰에서 무대가 제일 좋다,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앞으로도 세계적인 무대에서 당당하게 실력을 뽐낼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와, 벨기에 그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에는 폴란드의 쇼팽 피아노 콩쿠르, 러시아의 차이콥스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음악 경연 대회로 꼽혀요. 그 큰 경연에서 2등을 했어요. 20살 우리 김태현 첼리스트가. 근데 인터뷰 너무 멋지네요. 무대가 제일 좋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기 위해서 연습 때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히 하는지가 느껴집니다. 얼마나 치열했으면 무대가 자유로워. 와, 이거 좀 약간 자극된다. 7026번님 부침 요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다음 사연은 4892번님 우리나라 연구진이 전설의 심해어라고 불리는 도똠 인공부화에 세계 최초로 성공한 거 봄? 도똠은 1년에 딱 30마리 정도만 잡히는 초희귀 물고기인데요. 워낙 예민해서 살려내기도 힘들고 다 자라면 몸길이 2m에 무게가 200kg이 넘는 거대 어종이라 어미로 크는 데만 10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도 인공부화에 성공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연구원들이 해낸 거예요. 대박! 하시면서 와, 이게 가능하다고? 정말요? 와, 뭐든 다 성공할 것 같아 이제. 그게 좀 기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 일단은 박수를 보냅니다. 4892번님 베이커리 교환권 드립니다. 6265번님 테디 충주맨 김선태씨가 구독자에게 중고차 선물한 거 봄? 김선태씨는 본인이 10년 동안 타던 차를 팔려다가 꼭 필요한 구독자에게 직접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 주인공은 신장질환을 앓는 딸을 둔 24살의 젊은 아빠였어요. 아픈 딸의 병원 통원을 위해서 차가 절실하다는 사연을 듣고 현장에서 차 값을 단돈 2,500원만 받았고요. 기저귀와 물티슈 같은 육아용품까지 트렁크에 가득 실어줬는데요. 영상을 보는 내내 마음이 훈훈해지더라고요. 하셨어요. 오, 이게 오, 생각의 전환으로 진짜 너무 멋진 일을 해내신 우리 선태님은 긍정적인 영향을 앞으로도 많이 줄 것 같아요.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답게 우리 살아보아요. 배웁니다. 6265번님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십시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엠믹스 헤비 세레나데까지 듣고 올게요.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3: 아,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1: 와, 이거 봤어?
3: 야, 뭐해, 빨리 와.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8: 자, 이 시간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9: 네, 테디. 금요일 아침인데요. 전체적으로 많이 밀리지는 않고 있는데 고속도로에 사고가 몇 건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부곡 부근 1차로에 사고가 있는데 준대에서 부곡까지 밀려 있습니다. 이 전후로는 서창에서 월곶, 이후로는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지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부근 4, 5차로에서 화물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처리 중인데 일대가 조금 혼잡하고요. 일찍에서 금천까지 지체고 목포 쪽은 매송에서 비봉, 또 팔탄 일대가 밀려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40분 정도 걸립니다. 평소보다는 좀 덜 밀려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또 노량진 일대 지체고 반대 강 서쪽으로 정체 길지는 않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순간 늘어나는 깨알 상식들.
1: 귀에 쏙 머리에 탁 깨알 뉴스.
0: 민자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너무 덥고 꿉꿉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요.
1: 네.
0: 더워질 때 자영 리포터만의 어떤 필수템 같은 게 있을까요?
1: 필수템이라기보다는 필수 음식 있습니다.
0: 좋다.
1: 네.
0: 뭐예요?
1: 삼계탕. 요거 먹으면 원기 회복이 돼가지고 그 여름을 진짜 땀 한 번 안 흘리고는 아니지만 땀을 흘려도 지치지 않고 보낼 수 있습니다.
0: 이야, 핑계 좋은데. 그럼 계속 복날이시네. 계속 복날이야.
1: 계속 함께해요.
0: 음식 근데 이열치열 맞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더울 때 시원한 거 먹는다고 그렇게 절대로, 시원한 거 아닌 것 같아요.
1: 맞아, 맞아. 더운 걸 덜하고, 먹어야 됩니다.
0: 뜨거운 거. 삼계탕, 오늘 삼계탕 갈까? 자, 그만하고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세청이 최근 유튜브에서 퍼지고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련한 잘못된 정보들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0: 네, 요즘 유튜브에 세금 관련 꿀팁이라고 올라온 영상들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 뭐 잘못된 내용들 어떤 내용으로 잘못돼 있나요?
1: 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보내주는 생활비입니다.
0: 네.
1: 일부 유튜버는 부모가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게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씩 이체하면서 생활비로 메모를 해두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세법상 비과세 생활비가 인정되는 전제는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인데요. 아무리 계좌에 생활비로 메모한다고 해도 국세청은 실질적인 사용 용도와 돈을 받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함께 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또 다른 오해가 생길 만한 게 있나요?
1: 네, 또 다른 유튜버는 사회 초년생이 엄마 카드, 이른바 엄카로 물건을 사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실질적인 현금 증여로 판단이 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자녀가 본인 소득에 비해서 과다한 지출을 하거나 고액의 채무를 상환한다면 국세청이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드러난다면 증여세, 가산세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0: 이게 또 디테일해가지고 들으면 약간 머리가 아프긴 한데 일단 뭐 가진 만큼만 쓰면은 괜찮은데 너무 과하게 써서 이렇게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정보들 확인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 조심하세요.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테디, 네. PC방 가는 거 좋아하시죠?
0: 좋아하시죠.
1: 네.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한국 PC방이 새로운 관광 코스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0: 저 이거 체감하잖아요.
1: 체감하세요?
0: 왜냐하면 종종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렇게 인증을 남겨요. 세상에 뭐 놀이동산 온 표정으로 계속 그 사진을 계속 남겨. 음식 시키면 또 사진 찍고.
1: 맞아요.
0: 너무 귀여우시던데. PC방이 이제 숨은 맛집이라는게 소문이 좀난것 같아요.
1: 맞습니다. 한국 PC방은 게임은 물론 다양한 먹거리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해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0: 예.
1: 실제로 소셜미디어 틱톡에서 PC방을 검색하면요 방문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짜파게티와 계란, 치즈를 조합한 이른바 짜게치나 소떡소떡 같은 먹거리를 함께 즐기는 모습들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0: 짜게치 소떡소떡 좀 멀 줄 아네요. 여기 피카츄 돈까스 나가야 되는데.
1: 맞아요. 그리고 또 한국이 e스포츠 강국이잖아요.
0: 네.
1: 일부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PC방 자체를 하나의 성지처럼 여기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바로 프로게이머 페이커의 소속팀 T1이 운영하는 PC방입니다.
0: 그렇지.
1: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인증샷 명소로 꼽히는 곳인데요. 페이커 선수가 신 같은 존재니까 일종의 성지 순례인 거겠죠. 이곳에서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e스포츠 경기 시청도 가능하고요. 기념품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해요. 이처럼 해외 게임 팬들에게 한국 PC방은 단순한 게임 공간을 넘어서 e스포츠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소 로 인식되고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0: 또 얘기 들으니까 PC방 나들이 또 가고 싶어져요. 여러분들 지역별로 PC방 맛집이 또 있을 것 같아. 그 PC방에서만 해주는 음식들이 있거든. 그런 것 좀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1: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찾기 위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0: 여름만 되면 이제 안전사고 많이 발생을 하는데 미리 예방을 하려는 거죠?
1: 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도 국민들의 신고 덕분에 여름철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재난안전위험요소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호우와 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그리고 물놀이 안전 분야입니다. 특히 호우 태풍 관련해서는 기능을 못하는 빗물바지나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 등을 발견하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고요. 물놀이 안전 관련해서는 인명구조함 정비 상태나 물놀이 시설이 파손된 곳은 없는지 꼭 눈여겨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0: 예,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신고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네,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앱에서 여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데요. 신고할 때는 안전조치가 필요한 대상과 내용을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 파손돼서 보행자가 넘어질 위험이 있다거나 가로등이 기울어져 쓰러질 위험이 있다는 식으로 상황을 자세히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사고를 예방하거나 위험요소 개선에 기여한 우수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0: 이 작은 관심이 큰 사고를 막을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주변을 잘 살펴보자고요. 한국 PC방 얘기를 이제 좀 했었는데
1: 네.
0: 자영리 포터는 PC방 다녔나요?

0: 다녔죠.
1: 어, 진짜?
0: 저희 때도 인터넷이 그 인터넷 들어가면 전화기가 안 되는 시대였어 가지고 PC방을 네 모뎀 뚜루루뚜 예. 이럴 때.
1: 오 자영 리포터 동안이어 가지고. 오 같은 세대네요.
0: 같은 그러면. 세대였어요.
1: 그렇군요. 어떤 게임했어요 그러면?
0: 저 총 쏘기 게임도 많이 했고 그리고 퀴즈 맞추는 게임이 그때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때 많이 했었어요.
1: 그렇구나. 아, 저랑은 같은 게임을 못 하겠네요.
0: 아 그래요?
1: 저는 FPC를 못 합니다. 1인칭 슈팅 게임 못 해요. 제가 방향치라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0: 그런 친구들 꼭 있었어요. 맞아.
1: 몰라서 잘 못 합니다. 깨알 뉴스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밤만 맞춰서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 피처링 에릭의 노스텔지아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자요.
0: 다음 주에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바나나랄라 반반. 금요일을 즐겁게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얼른 신청해 주세요.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 기본 선물로 기능성 베개 드릴 거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인데 성공하시면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요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참가자로 성공하시면요 마친 양당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도 선물 챙겨드릴 거예요. 오늘은 비타민 음료 보내드릴 겁니다.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퀴즈 문제 어렵습니다. 난도가 너무 높은데 굿모닝 FM 방송에 나왔던 내용 위주로 그래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은 더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반반한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 먹고 치킨도 받을 수 있을까? 바라바라바라밤 띠리리리리. 안녕하세요 대인님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어휴, 캐릭터가 확실하신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음성군 대서읍에 살고 있는 임남규라고 합니다.
0: 아, 남규님 반갑습니다. 네. 일단 보내주신 신청 사연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새벽 우유 배달 알바 마치고 회사 출근하려는데요. 어머. 11살 먹은 자동차에 엔진 과열 경고등이 뜨네요. 그래서 그냥 휴가 냈어요. 겸사겸사 반발한 퀴즈도 도전합니다. 하셨어요. 남규님.
1: 네.
0: 일단 성격이 너무 좋으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이게 긍정의 거의 회로가 만렙이신 것 같은데 느낌이.
1: 이제 마흔 넘어가다 보니까 많이 내려놓고 살고 있습니다.
0: 이야 세상에. 휴가까지 내셨는데 뭐 하실 거예요?
1: 오늘은 자녀들 이제 그 출근시키고 제가 학교 등교시키고.
0: 깜짝 놀랐네. 다 큰 자녀가 있는 줄 알았네. 네. 등교시키고.
1: 네. 이제 뭐 개인 볼일 보고 운동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냥.
0: 운동 뭘로 하세요?
1: 복싱장 다닙니다.
0: 어머나. 아 그래서 건강하시구나. 확실히 이 복싱 같은 거 운동하시는 분들은 몸과 정신 다 건강하신 것 같아요.
1: 사실은 제가 태인님한테 그 라이벌 의식이 있어가지고
0: 저는 복싱 못하는데요.
1: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그 태인 얘기만 나오면 아내가 항상 미소 짓고 오빠라 그러고 멋지다 해서 진짜 미워했어요 제가.
0: 아 진짜요? 저를요? 아내 때문에? 네.
1: 근데 제가 왜 여자분들이 왜 태희를 좋아할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0: 아 도저히 용납이 안 됐어?
1: 네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0: 답이 네 가지나 생겼어요? 네, 뭐예요? 네. 우와.
1: 첫째. 담배를 안 피십니다.
0: 아 그렇죠. 저는 완전히 금연자입니다.
1: 그래서 항상 몸에 향기가 나니까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기를 남기고.
0: 좋아. 네. 여기까지.
1: 네 둘째. 술을 안 드세요.
0: 술 안 먹죠 저희가.
1: 예. 네, 항상 맑은 정신이니까 또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셋째, 꾸준한 관리. 예,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면서도 살이 안 지시잖아요.
0: 아, 그렇죠. 관리하죠.
1: 넷째, 강한 멘탈.
0: 멘탈.
1: 그 옛날에 소사업 하셨잖아요.
0: 예?
1: 예, 그런데도 그 좌절을 딛고 이때까지 살아남으셨지 않습니까?
0: 그렇지.
1: 제가 그걸 두고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0: 아, 고마운데 자료조사가 너무 옛날 조사만 하시고. 예. 소를. 예. 제가 축산업 한 거는 너무 옛날인데. 예.
1: 저도 그래서 노담, 노음주하고 꾸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저희는 그럼 한 팀입니다. 남규님.
1: 네.
0: 저희 우리 오래오래 매력적으로 살아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아, 좋습니다. 너무 성격 너무 좋아가지고. 혹시 몇 년생이세요?
1: 82년생입니다. 개띠입니다.
0: 아, 남규 형.
1: 네, 그래. 잘해보자.
0: 아, 진짜 파이팅! 아, 우리 파이팅! 남규 형 좋은 형이다, 진짜. 네, 네. 자, 이제 퀴즈만 잘 풀면 진짜 좋은 형 되는데.
1: 네.
0: 자신 있으신가요?
1: 자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자신감을 하는 거죠. 파이팅이죠.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말할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준비되셨죠?
1: 네 준비됐습니다.
0: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더하기를 하자. 더하기를 하자. 26 더하기 26은?
1: 52.
0: 정답.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약방에
1: 감초.
0: 정답. 현충일은 몇 월 며칠일까요?
1: 6월 6일.
0: 정답.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면서 침묵을 지킴이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묵묵.
1: 무답.
0: 묵묵?
1: 무답.
0: 아, 묵묵 부답이에요. 부답. 아, 너무 아깝다. 무답도 근데 한번 세모를 일단 해놓을게요. 자, 노래.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아이오아이가 부른 이 노래의 제목은?
1: 잘 자라.
0: 잘 자라. 갑자기예요. 갑자기.
1: 네?
0: 안목해변, 경포해변, 정동진해변 이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시는?
1: 강릉이래요.
0: 정답. DP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군체에 모두 출연한 배우는?
1: 내 친구 부교환 8년생.
0: 맞아 맞아. 정답. 조선시대 숙종의 후궁으로 인현왕후와의 갈등으로 유명한 인물은?
1: 장녹수.
0: 장녹수가 맞나? 아, 장희빈이에요. 장희빈.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장옥정, 장희빈. 투표를 영어로 하면?
1: 투표요?
0: 예, 투표.
1: 투표.
0: 하나, 둘, 셋. 어렵다. 와, 이거 몰랐어요. 저도. 보트, 밸런.
1: 아, 스윙보트. 아.
0: 폴이라고 합니다.
1: 예.
0: 2025-2026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팀은?
1: 이강인 있는데 아스날.
0: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이잖아요.
1: 아, 예, 예, 예.
0: 아, 나 깜짝 놀랐네. 아, 형. 아, 네. 정말. 자, 결과 발표합니다. 제발 성공해라, 제발. 열 문제 중에 하나, 둘, 셋. 나이스. 다섯 문제만 씻어서 성공하셨습니다.
1: 예!
0: 예스! 치킨 콜라트 드리고 하셨습니다. 기본 선물까지. 자, 다섯 분께 비타민 음료 보내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진짜. 네. 남기 님.
1: 예.
0: 아니, 파이팅 진짜 좋으시네요.
1: 예, 지르고 보는 거죠 뭐.
0: 아, 역시 남자답다. 아.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실까요?
1: 네. 아내 정미애님 결혼한 지 13년 차네요 벌써. 우리가 태희님만 너무 좋아하지 말고 남편 임남규도 사랑해줘요. 그리고 수혜 수민 아빠 많이 사랑해줘. 사랑해.
0: 아, 남규님 진짜 너무 매력적이시네. 아, 남규 형.
1: 네.
0: 오늘 휴가 잘 보내세요.
1: 네, 잘 보내겠습니다.
0: 네, 화이팅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1: 네, 화이팅!
0: 보내드려요. 네. 안녕.
1: 안녕.
0: 저희는 광고 듣고요. 덤덤한 퀴즈 이어갈게요.
2: 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상담 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덤덤덤덤덤덤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6월 6일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6월 6일이 현충일로 지정된 대회는 24절기 중 하나인 이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선조들이 이날에 제사를 지내면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편안히 좋은 곳으로 간다고 믿었다고 해요. 24절기 중 소만과 하지 사이로 변화 보리처럼 까끄라기가 있는 곡식

시계 씨를 뿌리기에 알맞은 시기라는 뜻을 가진 이날은 무엇일까요? 어렵죠, 어렵죠.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는 상황으로 드립니다. 상황. 요 안에 정답이 있어요. 제가 몰래 이제 좀 가스를 내뿜고 싶으니까, 방귀 끼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망종 봐주세요. 예, 망종 봐주시고. 힌트 이렇게 더럽게 내야 되나? 제가 몰래 음식 먹고 싶으니까로 해도 되잖아. 예, 망종 봐주시고요. 요 안에 이제 정답이 있습니다. 요 비슷한 절기의 이름이 이 안에 있어요. 발음이.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번 추첨해서 꿀스틱 세트 준비할게요. 정답과 당첨자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리즈의 종소리 듣고 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곰돌이 푸는 꿀을 참 좋아하죠. 그런데 곰돌이 푸 동화책을 보면 푸 자신이 무엇을 제일 좋아하는지 헷갈려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건 꿀을 먹는 건데 꿀을 먹기 직전 기대하는 시간도 너무너무 좋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죠. MT를 가기 전에 기차역에 모여서 수다를 떨던 장면, 데이트 상대를 만나기 위해 서점 앞 공원 벤치에서 서성이던 시간, 좋아하는 야구를 보려고 줄지어 경기장에 들어가던 그 흥분. 돌이켜보면 행복 직전의 짜릿함이 더 선명한 것 같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 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 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9: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짧은 우적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덤으로 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6월 6일이 현충일 날짜로 지정된 데 영향을 준 절기, 정답은 바로 망종이었습니다.
2: 와!
1: 네, 이번 힌트 진짜 망이었죠. 정답 맞추신 분들 중 다섯 분께 꿀스틱 세트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무더운 여름날에 보양식은 기가 막히게 챙겨 먹고 다닐 것 같아요.
3: 네.
1: MB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1: 좀 요맘때 챙겨 먹는 보양식 있어요?
3: 아, 근데 또 요맘때만 먹지는 않지만 너무 많이 먹어 스타일이긴 한데.
1: 늘 보양하죠?
3: 그렇죠. 많이 보양하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도가니 수육 같은 거.
1: 대박이야.
3: 이제 단백질 같은 거 북과자동에 가면 맛있는 집이 하나 있는데.
1: 아니, 술을 좀 해요?
3: 아, 좋아하죠.
1: 네, 그래서
3: 네, 그 탕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렇지. 먹으면 그 옆에 또 그 전기구이 통닭집이 같이 있어요.
1: 아, 좋다.
3: 그래가지고 옛날 통닭.
1: 아, 좋다.
3: 둘 다 사실은 단백질이잖아요.
1: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조합이었어요, 옛날에.
3: 아, 그래요?
1: 헬스를 열심히 하고 나와서 네. 삼계탕 하나에 전기통닭 하나.
3: 야, 그 집. 그 유명한 집 있어요.
1: 그 집. 센터, 네. 센터.
3: 센터죠. 맞아요.
1: 센터죠. 네. 영양을 맞아요. 채워주는 센터죠.
3: 맞아요. 그 집.
1: 아, 그래, 그 집.
3: 그 집 있어요, 또.
1: 그 집 전기구이가 기가 막힙니다.
3: 맛있죠. 맛있어, 네. 맛있어. 대치동에도 있고.
1: 아, 좋다.
3: 아, 맛있는데, 거기.
1: 노년에 있는데도 좀 맛있네.
3: 아, 노년에. 아.
1: 이름 그대로의 그 삼계탕 집 있는데.
3: 맛있죠.
1: 거기도 전기구이 맛있는데.
3: 아, 또 먹는 얘기 안 해, 또.
1: 아.
3: 어떻게
1: 어떻게 되지? 무조건 삼계탕인가, 오늘?
3: 아,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생각만 해도 맛있다.
1: 언어. 계탕. 언어 요리. 네. 시작해볼까요?
3: 어떤 음식인지. 자, 이렇게.

0: 수 있다. 맞네.
1: 아, 그렇지, 그렇지. 그 전민기 이병이라고 했나?
0: 아, 전민기. 그 대대장이 모신다고 제가 생활관 청소 싹 해놓으라 했는데 아주 상태가 그냥 개판 5분 전입니다. 그냥. 아,
1: 개판
0: 진짜.
1: 5분 전.
0: 나 때는 진짜 아우.
1: 아, 올챙이 시절 생각을 못 하는구만. 이회전 상병.
0: 아, 예.
1: 자네 이병 때 말이야. 머리 안 감아가지고 나한테 혼난 거 기억이 나 안 나?
0: 아, 에이. 아이,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만.
1: 어?
0: 라떼는 샤워하다가 샤워실이 들어오면 그냥 바닥 청소까지 싹 했는데.
1: 그러면 오늘
0: 이 저놈 자식은
1: 오늘 그럼 이유전 상병의 자리도 오늘 점검해 볼 거야.
0: 아, 그 자리는 저기
1: 실망했대.
0: 아이, 아
1: 침대 먼지 뭐야?
0: 아, 아이고
1: 개판 5분 전이구만.
0: 아,
1: 중대장 진짜 실망했대.
0: 아니 그
1: 전민기 이병, 이원일 이병,
0: 아,
1: 허한나 병장.
0: 아, 허한나 안 돼.
1: 모두 전해.
0: 아,
1: 전체
0: 지파 지파. 네, 오늘 어원을 알아볼 관용구입니다. 개판 5분 전입니다.
1: 아, 왜 이렇게 위생이 안 좋아요? 뭐야, 이 부대 뭔데?
0: 상태도 안 좋아 다들.
1: 아, 정말.
0: 그죠? 자, 상태나 행동이 사리에 어긋나 온당치 못하거나 무질서하고 난잡한 상황을 속되게 이르는 관용구입니다. 개판 5분 전.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1: 개판 5분 전이면
0: 네.
1: 일단은 투견.
0: 아, 멍멍이.
1: 아, 투견.
0: 아.
1: 투견장에서 나왔다.
0: 그런 느낌이 좀 있죠.
1: 예,
0: 개판하면
1: 있으면 안 됩니다. 있으면 안 되는데.
0: 반전이 있어요, 근데.
1: 반전이 있어?
0: 예.
1: 개들이 그, 싸우는 판 아니었어?
0: 그 개가 아니에요.
1: 아니야? 뭐야 뭐야?
0: 자, 알아볼게요.
1: 예?
0: 자, 사실 국립국어원에서도 명확한 어원은 제시하지 않아서 이게 또 설만 존재해요.
1: 예?
0: 가장 많이 알려진 설, 6.25 전쟁과 관련이 있다는 설이에요. 당시 이제 많은 피난민이 부산에 모여서 있었는데 그 피난민들을 위해서 밥을 준비하고 배식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해요.
1: 예?
0: 이분들이 밥솥 뚜껑을 열기 5분 전에 열 개자를 써가지고 개판 5분 전이라고 외쳤다고 하는 설이 있어요.
1: 그러니까 판이 뚜껑이네 그냥.
0: 그러니까 뚜껑 밥 여는 거.
1: 밥뚜껑.
0: 그렇죠. 여는 거.
1: 뚜껑 열기 5분 전.
0: 네.
1: 개판 5분 전.
0: 그러니까 멍멍이가 아니라 그게 연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아수라장이 될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래서 개판 5분 전이 무질서한 상황이 쓰이게 됐다라는 설이 있어요.
1: 아, 그렇구나.
0: 또 씨름 경기에서 선수들이 애매하게 같이 넘어졌을 때 서로 막 이겼다고 우기면서 그러면 이제 난장판이 되잖아요.
1: 예?
0: 그럴 때 심판이 다시 그 판을 고쳐서 경기를 하라는 뜻으로 고칠 개자를 써가지고 개판 5분 전을 외쳤다는 그런 설도 전해져요.
1: 아, 판을 다시 고친다.
0: 네.
1: 개판.
0: 네.
1: 그럴싸한데 둘 다?
0: 그렇죠.
1: 근데 6.25 전쟁에 유래했다는 설은 좀 아픔이 있습니다.
0: 네, 마음
1: 얼마나
0: 아픔.
1: 배고프면
0: 맞아요.
1: 밥뚜껑 여는데 이렇게
0: 진짜
1: 뛰어들 정도가 됐나?
0: 맞아요, 맞아요.
1: 휘준 아나운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네. 이 친구 개판 5분 전이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죠?
0: 요즘 이제 집에서 많이
1: 뭐
0: 네, 들어요. 네.
1: 무슨 계약을 하고 결혼한 거예요? 뭔데?
0: 아, 요즘에 이제
1: 뭔 잘못을 크게 하고 간 거예요 지금?
0: 제가 지나가면은
1: 예.
0: 제가 또 이렇게 팔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털들이 좀 있어요 다리나.
1: 예. 아, 사람은 다 털이 있죠.
0: 네, 근데 이렇게 뭘 이렇게 자꾸 흘리고 다니냐고. 예, 털을.
1: 아.
0: 예. 뭐 작가들이 질색하네.
1: 아.
0: 예.
1: 저도 약간.
0: 예.
1: 그 팔 털이 떨어진다고요?
0: 팔로 할게요. 여러 가지 털들이 머리도 있고. 예. 다양한 털들이 쏟아진다고 막 뭐라고 해요.
1: 고인이 되신 김수미 선배님 또 생각이 나네요.
0: 네. 무슨 말씀하셨어요?
1: 그 영상이 있어요.
0: 영상 있어요?
1: 털 치우면서 하는 영상이
0: 있는데. 네. 찾아보세요.
1: 조심하세요.
0: 네, 조심하겠습니다.
1: 위생은 뭐 철저할수록 좋습니다.
0: 네.
1: 예. 자, 휘전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0: 네.
1: 자우림의 1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0: 안녕.

0: 자우림 일탈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4부 굿모닝 FM 특별 초대석 있습니다.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깨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MBC 표준 FM 차카차카 DJ이자 자동차 전문가 권영주 교수와 함께 할 거예요. 어디로든 떠나기 좋은 6월 여행과 자동차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올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3: 하이엠솔루텍
2: 1544-8777.
4: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5: 자,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6: 네, 금요일인데다가 더위도 주춤해서 좀 더 상쾌한 출근길인데요. 주말에도 큰 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어제 비구름 지난 후 아침 공기가 한결 선선하죠. 오전까지도 빗방울 살짝 떨어지는 곳 있겠지만 차차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제주도만 하늘이 흐리겠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포항 30도, 부산 29도로 경상권은 기온이 좀 높이 오르는데요. 그 밖에는 서울 27도, 전주와 광주 26도로 평년 이맘때 정도로만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 경북 동해안에 약간의 비 소식이 있는 것 빼고는 주말 동안에도 하늘 표정 괜찮겠고요. 한낮 기온도 대체로 30도를 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전자신문 최기창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최기창입니다.
0: 아, 또 수요일에 함께 하셔가지고. 네네. 아, 많은 분들이 최기자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1: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친한 후배 한 명이 노래방 가는 거 왜 얘기했냐고 좀 혼났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거 왜 혼나? 왜 혼나요?
1: 자기 거 왜 얘기했냐고.
0: 아, 그렇지, 그렇지. 네.
1: 딱 특정되거든요.
0: 네. 그래서. 이제 전자신문 지인들이 또 많이들 라디오 들어주시면서
1: 네,
0: 사연도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아, 기차 기자님 사적인 이야기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많이 쌓아주세요.
1: 아, 에피소드가 많아요.
0: 많아요. 예. 오늘은 사적인 이야기 아니고 원래 네. 하던 대로 키워드 뉴스 갑니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16개월 연속 흑자, 두 번째 키워드는 AI 가짜의사 규제, 마지막으로는 성과금 갈등 확산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16개월 연속 흑자입니다.
0: 중동 전쟁으로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난 5월 수출 실적은 좋았네요. 소식 전해주시죠.
1: 네, 최근 산업통상부가 5월 수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877억 5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 작년 같은 달보다 53.2%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와우. 월간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0: 야, 수출이 진짜 잘 됐군요.
1: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은 올해 3월에 기록한 872억 달러였는데요. 당시에도 이제 월간 기록을 기준으로 8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이 사상 처음이었는데 이걸 또 단 두 달 만에 또 갈아치운 겁니다.
0: 야, 두 달 만에 최고 실적을 또 기록했을 정도로 수출이 진짜 잘 된 거 기분 좋습니다.
1: 수출이 또 잘 되다 보니까 무역 수지 실적도 좋았는데요. 5월 무역 수지는 269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게 또 무려 16개월 연속 흑자 기록입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누적액수로 환산하면 단 5개월 만에 벌써 1000억 달러를 넘어선 건데요. 지난 이제 2017년에 기록한 연간 최대 실적이 952억 달러였는데 이걸 반년도 안 돼서 또 갈아치운 것이죠.
0: 아무래도 반도체 영향이 크겠죠?
1: 그렇습니다. 수출을 견인한 건 반도체였습니다. 5월 반도체 수출은 169.4% 급증한 371억 6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올해 3월에 328억 달러가 최고 기록이었는데 이걸 또 경신을 한 겁니다. 아울러 반도체는 3개월 연속 수출 300억 달러를 또 넘어서는 기록을 쓰기도 했습니다.
0: 네, 반도체 수출이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1: 이게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반도체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미국 빅테크 기업이 설비 투자를 늘리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0: 다른 품목들은 어땠나요?
1: 이 고무적인 것은 반도체가 아닌 다른 품목의 수출도 16%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중동전쟁 때문에 원유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수급 자체에서 또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석유 제품 수출액이 이제 46.6% 증가했고 석유화학 분야 수출도 11.1% 증가를 했습니다. 또 컴퓨터와 선박 등 주력 품목에서도 수출이 증가했고요. K-뷰티로 표현되는 화장품도 24.2% 증가했습니다.
0: 예, 다양한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항목도 있다면서요?
1: 다만 아쉽게도 주력 제품 중에서는 자동차 수출이 약간 감소했는데 다만 이제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수출이 어쨌든 잘 됐다니 다행입니다.
1: 그런데 좀 안 좋은 지표도 좀 있었는데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3%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수출이 늘어난 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뭐 온기가 골고루 퍼졌으면 좋겠어요. 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 AI 가짜 의사 규제입니다.
0: 요새 가짜 전문가를 내세운 광고가 너무 리얼하게 잘 나와서 좀 심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드디어 이것에 대해서 칼을 뽑았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1: AI가 만든 가상 전문가 혹은 뭐 가상 소비자가 등장하는 광고를 규제하는 정부의 지침이 마침내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제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가짜 의사를 만들어서 광고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정부는 이렇게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보증할 경우에는 가상 인물임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0: 예, 지금이라도 가짜 인물이 등장하는 광고에 대한 규제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1: 이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광고에서 이걸 이제 소비자가 실제 전문가나 뭐 소비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결국 정부가 규제에 나선 그런 모양새입니다.
0: 예, 이런 규제 필요해요. 가상인물에 대한 또 다른 규제도 있다면서요?
1: 예, 가상인물이 체험 후기나 사용 경험을 소개하는 방식의 광고도 있는데 이 광고도 관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가상인물임을 표시했더라도 실제 경험한 사실이 없는 내용을 마치 직접 사용한 것처럼 표현하면 부당한 표시 혹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0: 예, 가상인물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1: 이게 표시 방법을 좀 구체화했는데요.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는 제목 앞에 가상인물 포함 이런 문구를 넣거나 게시물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이런 안내 문구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 영상 매체에서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인물과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 문구를 무조건 노출을 해야 되고요. 또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표시해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0: 예, 또 다른 정부 대책도 발표가 됐죠.
1: 이게 불법 광고에 대한 차단도 더욱 빨라질 전망인데요.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허위 과장 광고를 이제 뭐 대면 심의 말고 서면 심의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결국 이에 따라서 이제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 회사 광고, 전문가 사칭 광고, 조작된 뭐 전후 비교 광고 등도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0: 아, 잘 됐네요. 사람들의 판단을 해치는 AI 가짜 전문가 광고 이제 좀 위험하니까요. 예,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있는 걸로만 하시죠.
1: 그렇죠.
0: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마지막 키워드는 성과급 갈등 확산입니다.
0: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에 대한 타결을 이뤘는데 이후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1: 이게 삼성전자 노조가 이제 파업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반도체 부분을 넘어서 산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0: 호황을 맞아서 이익을 나눴던 반도체 업계를 넘어서 이제 다른 분야까지 갈등이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죠.
1: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익 분배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분에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반도체를 넘어서 조선, 뭐 자동차, 바이오, IT, 통신업계 등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0: 각 사업장에서 노사가 또 갈등 관계에 빠지겠어요.
1: 그렇습니다. 이게 경영계에서는 영업이익 활용 방안을 경영 판단에 맡겨야 된다면서 노조가 어떤 이익의 선제적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를 제약

0: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1: 예.
0: 그러자 한국노총은 노사 간 합의로 각종 성과급이 운영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성과급이나 복지, 고용안정, 교육훈련 등 다양한 의제가 교섭을 통해 결정된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지난번 삼성전자 협상 때 정부가 많은 역할을 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정부 입장은 어때요?
0: 정부 여당은 조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추진했던 노랑봉투법 시행 이후에 쟁의 대상이 넓어지면서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커진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노랑봉투법 때문이라는 이제 지적이 나왔군요.
0: 그런데 약간 좀 다른데 정부는 이제 노랑봉투법은 원청과 하청의 교섭이 주요 대상이고 대기업의 어떤 성과급 갈등은 회사와 소속 노동자의 교섭 내용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줄 어떤 걸까요?
0: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핵심 한줄은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초과 이익 이렇게 하겠습니다.
1: 예.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최기찬 기자의 신청곡 한 곡 틀어드릴게요.
0: 오늘은 이제 이현욱의 사랑을 믿어요라는 노래를 신청했습니다.
1: 또 오랜만이네.
0: 네.
1: OST 아니에요 이거?
0: 맞습니다. 맛있는 청혼 OST죠.
1: 그렇죠. 이 곡을 신청한 이유가 있을까요?
0: 이게 또 손예진 씨의 거의 데뷔 작품일 텐데
1: 예.
0: 이거 와이프가 들으면 안 되는데 저 어렸을 때 그거 보고 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1: 그게 왜 와이프가 들으면 안 돼요?
0: 와이프가 또 혹시 예. 그럴 수 있을까 봐.
1: 배우한테 질투하는.
0: 뭐 너무 옛날 얘기니까 질투는 안 할 텐데.
1: 아직도 사랑이 예. 넘치네요.
0: 그리고 또 이렇게 노래가 또 맛있는 청혼 드라마니까
1: 예.
0: 맛있는 거 주말에 드시면서.
1: 뭐야 멋진 인사가 또 이어지는 거야 뭐야. 맛있는 거 드시라고.
0: 맛있는 거 드시면서 예. 예. 노래 들으시면서.
1: 예. MBC 드라마였어요. 맛있는 청혼 OST 이현욱 사랑을 믿어요 띄워드리면서 최기찬 기자님 보내드립니다. 자동차 전문가 권영주 교수님과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끼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다음 주에 봬요.
0: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사 손옥실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상태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나침반입니다. 진단을 넘어 체계적인 이력관리까지 강원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6: 자, 지금 이 시간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7: 네, 오늘 도로 상황 전체적으로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는 평소 이 시간대보다 조금 수월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남 쪽으로 가는데 방화대교 부근 또 노량진과 압구정동 일대로 길지 않게 밀려 있고요. 강변북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40분 정도 걸리면서 지체입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산대교 쪽으로 지체가 두드러지는데 연희동 지나서 고장체가 생겼습니다. 홍은에서 성산 쪽으로 정체입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 부근에서 사고 처리 2시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정체가 길지는 않지만 서평택 일대로 4, 5차로가 막혀있고요. 이후로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반대 목포 쪽은 안산과 비봉, 팔탄 구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부간선도로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시간은 아직 꿈속을 헤맬 시간. 새벽 대바람부터 상암 MBC로 게스트를 초대하는 본격 램수면 토크쇼.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깨미.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6월을 맞아서 우리들의 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이동수단이죠. 자동차 이 전문가 권용주 교수님 모시고요. 자동차와 여행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용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아침에 깨워서 미안해. 예. 아깨미. 저는 이제 아깨고로 바꾸죠. 아침에 깨워줘서 고마워해야 돼요.
0: 아, 야.
1: 놀면 뭐합니까? 인생 자체가 강렬해야 돼요.
0: 아,
1: 그래서 저 또한 불러줘서 다시 한번 태인님 프로그램에 열렬히 참여하겠습니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교수님 에너지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1: 아 그럼요.
0: 아침에 딱 맞는 에너지.
1: 그럼요. 아, 저희 중년 아저씨들 이 시간에 다 일어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일찍 일어나시는 편이시면 네. 아침 식사는 챙겨 드세요.
1: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0: 무조건 먹어야 돼요.
1: 네, 왜냐하면 인생의 동반자 약봉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아침은 많이 먹죠. 직접 챙겨 먹습니다.
0: 공복에 먹는 약이 아니고?
1: 아 식후?
0: 식후 약이에요.
1: 20분 후 복용이어서.
0: 아 네. 반드시 먹어야 돼요.
1: 이거 안 먹으면 하루가 힘들어져요.
0: 그렇군요. 에휴. 저는 평생 아침을 안 챙겨 먹는 타입이라 가지고.
1: 아 그래요?
0: 저도 바뀔까요?
1: 아 언젠간 바뀝니다. 아, 누가 오게 돼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전문용어로 이제 삼형제라고.
0: 아, 예.
1: 당, 혈압, 콜레스테롤. 언젠간 옵니다.
0: 조금씩 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1: 아, 그렇습니다.
0: 예,

0: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긴 해.
1: 셋이 손잡고 와요.
0: 알겠습니다. 이야,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혹시나 우리 권영주 교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영주 교수님은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 학과 교수이시고요. 자동차 전문가이십니다. MBC FM, 표준 FM 주말 프로그램 차카차카 아시죠?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원래 김나진 아나운서와 진행을 네. 같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강다솜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요즘에 강다솜 아나운서도 이제 잠시 휴가를 가서
0: 그래요?
1: 정다희 아나운서랑
0: 정다희 아나운서
1: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야. 김하나 갔죠? 갔어요.
0: 김나진 아나운서는 교수님 보실 때 어떤 분이세요? 제가 아직 그 야구 소식 전하는 파이팅만 봐가지고 사적인 얘기를 많이 못해봤어요.
1: 그 제가 네. 매우 매우 존경합니다.
0: 존경해요.
1: 아, 예. 왜냐? 저를 형님으로 잘 섬겼어요. 일단 아,
0: 철저히 사적인.
1: 아, 그럼요. 섬기면 패밀리예요. 아주 배려 잘하는 친구입니다. 예, 예. 근데 그 배려를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하고 싶어요. 듣고 있나? 나진아. 야구 중계 잘 보고 있다. 꼭 중계 때 차카차카 언급해라. 보고 싶다 나진아.
0: 야,
1: 좋아요.
0: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1: 아, 그럼요.
0: 예, 듣고 계신데 중계 때 차카차카 하면 직장이 위험하지 않을까?
1: 한 번도 안 했어요.
0: 못하죠.
1: 한 어떻게, 번도 안 했습니다.
0: 어떻게 해요? 평소에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이 보시는 태희 가수 태희는 알고 계신가요?
1: 아, 그럼요.
0: 진짜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왜냐하면 저 태희님 저 우리 10층에서 예. 저 오다 가다가 자주 마주쳤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7번 방에서 계실 때
0: 예.
1: 6번 방 여기 2방 예. 뭐 하시잖아요.
0: 옆방. 녹음 부스에서 저희 맨날 마주칩니다.
1: 그렇죠. 예. 가끔 보면 이제 옆방에서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네. 뭐 할까.
0: 아, 죄송해요. 시끄러운 건 근데 제 몫이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여기 우리 제작진분들.
1: 빈방도 많은데 하필 다 내 옆방이야.
0: 주변에서는 이제 자동차 전문가이시니까 네. 자동차 관련 뭐 새로운 차가 나왔다, 뭐 차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 무조건 교수님한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지인들은.
1: 평생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떤 차 살까요?
0: 그래. 네. 진짜 그럴 것 같아. 주변에 전문가 있으면 너무 물어보고 싶은데. 네.
1: 이때마다 동일하게 드리는 답변은 그냥 너 좋아하는 거 사세요.
0: 아.
1: 네. 왜냐하면 싸고 좋은 차 없어요. 빈대떡도 고기 들어가면 비싸요.
0: 그렇지.
1: 네. 그래서 싸고 좋은 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0: 아.
1: 이런 차가 존재하죠. 내 마음에 드는 차와 들지 않는 차.
0: 그러면 그거는 질문을 좀 다르게 하면은 비싼 차는 그 비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근데 그 이유보다 조금 더 부풀려서 비싼 차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1: 있죠.
0: 그런 거는 조금 조언을 주실 수 있나요?
1: 예를 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건 일단 차종도 보지만 브랜드를 많이 선택해요.
0: 아, 그렇지. 브랜드.
1: 네. 그 브랜드는 사실은 무형의 가치인 거잖아요. 하지만 유형으로 존재하는 자동차 그 너머에 있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비언드 오브 더 카. 자동차 그 뒷면에.
0: 그렇지.
1: 내릴 때 누가 뭐 나 쳐다봐 주나?
0: 그렇지.
1: 이런 거 있잖아요.
0: 아, 하차감.
1: 그런 거 많이 봅니다.
0: 그렇지.
1: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 없어요. 혼자서 둘러봅니다. 나 누가 안 보나. 혼자 느끼는 거예요. 그런 자 사시면 됩니다.
0: 네. 그렇지. 이 승하차감이 중요한 분들은 그런 브랜드 값을 좀 효율적으로 예, 체감하시는 것 같고. 사실 안에 타면은 저는 이제 이건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만 국산차만큼 너무 편안하고 좋은 시스템이 있는 차를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1: 적응이 쉽죠.
0: 너무 쉬워요. 네. 너무 쉽고 너무 편하게 운전자를 위해서 많이 해놨는데.
1: 보통 그러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자기 차 볼 일이 없거든요.
0: 그렇지.
1: 네, 남의 차만 보지.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볼 때 디자인이 이뻐야 되고 이런 거에 흩끌리는 거죠.
0: 유독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좀 약간 신분하고 자동차를 조금 엮어서 보는 시선들이 많은 것 같아요.
1: 그런 시선을 비판할 수도 있지만 네.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인정도 해야 돼요.
0: 인정해야 돼요.
1: 당연하죠.
0: 진짜 많아요. 네. 네.
1: 우리가 보통 옛날에 아저씨들 항상 허리에다가 주렁주렁.
0: 아, 네? 키고리.
1: 네, 키를 거기다가.
0: 열쇠고리.
1: 그다음에 꼭 어디 밥 먹으러 가면 네. 테이블에다가
0: 그렇지,
1: 키를 올려놓습니다.
0: 올려놓는 거는.
1: 야, 나 이 차 탄다.
0: 자신감
1: 있냐? 이런 거거든요. 형님, 이거 타세요? 아니야, 이번 하나 뽑았어. 약간 그런 거.
0: 거기 스몰토크에.
1: 왜냐면 주차장 가가지고 같이 볼 일은 없거든요.
0: 그렇지.
1: 그런 거야.
0: 맞습니다. 재밌네요. 이 차 얘기하니까 재밌습니다. 우리 권영지 교수님과 오늘 근데 자동차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6월 여름 이제 다가오는 초여름에 여행의 계절을 맞아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시기를 맞아서 이런 여행과 자동차 엮어서 좀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교수님, 우리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1: 여행 말씀하시니까 어디로도 떠나고 싶지 않아요?
0: 진짜 떠나고 싶어요.
1: 네. 그러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가장

0: 가장 손쉽게 이동의 수단이 되어주는 건 자동차잖아요.
1: 그치.
0: 그래서 그 여행과 이동의 즐거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1: 아, 여행의 시작은 저는 이제 자가 운전을 하니까 차 안에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 여행할 때 차 안은 좀 달라요. 평소 출근할 때 차 안이.
0: 다르죠.
1: 음악도 다른 거 들고.
0: 아, 느낌이 다르죠.
1: 좀 달라. 아, 뭐 옆에 두는 음식 같은 거, 짐들도 좀 많아지고.
0: 아, 그럼요, 그럼요.
1: 그래서 그 느낌이 좀 다른데 네. 그런 것들 좀 나눠볼까 합니다. 내일이면 또 주말이라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오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 밖으로 떠나고 싶어하는 분들, 주말만 되면 여행 가고 싶어하는 분들, 이렇게 왜 인간은 왜 이렇게 떠나고 싶을까요?
0: 인류 자체가 예. 역마살이에요.
1: 네. 아니 인류가 역마살이에요?
0: 최초에 예. 뭐 먹고 살 게 있어요. 가가지고 수렵 채집, 열매 따야 되고, 그 다음에 사냥해야 되고, 그러다가 추워. 그러면 의복이 없으니까
1: 그렇지.
0: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생존 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인간은 역마살 본능을 가지고 죄다 태어난 거예요. 농경지 정착한 건 5천 년밖에 안 되잖아요. 인류는 30억 년인데.
1: 그렇네.
0: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노마드, 유목민의 후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동하고 싶은 욕망은 본능이에요. 그래서 유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람 간에도 난 널 떠나고 싶다. 이것도 이동의 본능이에요.
1: 아, 그래요?
0: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서글프지만 설득이 되기도 하고.
0: 사람 간의 관계도 떠나는데 오죽했으면 어딘가로 떠나지 않겠냐. 가야 됩니다.
1: 가야지.
0: 가야 돼요.
1: 가야 돼. 그래서 이게 한 곳에 있으면 안정감이라고 하지만 뭔가 답답함이 있어요. 아니,
0: 그럼요, 그럼요.
1: 이게 본능이구나.
0: 그럼요.
1: 인간의 그 본능. 이동을 또 확장시켜준 게 자동차입니다.
0: 그렇죠.
1: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진짜 멀리 떠나게 됐어요.
0: 그게 사실 걸어서 얼마나 가겠어요.
1: 그러니까.
0: 저 K사 가면 걸어서 세계 속으로 프로그램 있잖아요.
1: 예.
0: 가만히 보면 걷는 거 얼마 안 돼요. 다 차 타고 이동합니다.
1: 그런데
0: 예.
1: 실제로 간 거리는 자동차고
0: 예, 예, 예.
1: 조금 걷는 거지.
0: 걷는 거 살짝 찍고
1: 그렇지.
0: 실제 이동은 다 자동차예요.
1: 그렇네. 야,
0: 예.
1: 중요한 포인트네요.
0: 그럼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등장이 인류의 이동거리를 늘렸기 때문에 여행지를 확대시킨 거고 그 낯선 곳에 대한 호기심이 자극된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1: 아, 이거 정확합니다. 얘기 들으니까 정리가 철철 돼요, 지금.
0: 아, 그럼요.
1: 아, 초보 운전자들도 이제 처음으로 멀리 떠나볼 때 진짜 두근두근 하면서 뭐 첫 고속도로 들어간다거나 자동차 전용전으로 들어간다거나 이제 신의길을 떠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여행 떠나기 전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하면 점검부터 하겠습니다. 안전을 점검. 초보 운전자들에게 좀 주의해야 될 점 알려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0: 초보 운전자에게 주의할 점은 일단 낯선 길. 이게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더라도 일단 길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방향을 틀어야 되지?
1: 그거 어려워.
0: 방향을 틀려면 어느 차로에 서야 되지?
1: 그래, 그거 어려워.
0: 이게 어려워요.
1: 아유.
0: 분명히 나는 좌회전을 하고 싶었는데 보니까 직진하라고 그래. 이런 경우 헷갈리죠.
1: 맞아.
0: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은 이제 그 내비게이션이 차로까지 다 알려주잖아요. 요거 잘 보고 가시면 되고.
1: 네.
0: 보통 이제 어디 장거리 떠나기 전에 점검하세요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1: 맞아요.
0: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하지 마세요.
1: 점검을?
0: 네. 왜? 긴급출동 다 와요.
1: 아.
0: 예. 네.
1: 그렇네. 부르면 다 오네.
0: 부르면 다 옵니다.
1: 네.
0: 그 가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옛날에 그 많은 분들이 야 대관령의 삼양목장 꼭대기 올라가면 그렇게 좋다. 거기는 SUV만 올라가는 거야. 경차도 올라가요.
1: 아 올라가. 네. 길이 잘 돼. 네.
0: 거기 긴급출동 다 옵니다.
1: 다 와.
0: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빨간 불이 떴다. 아 이거는 점검해야 돼요.
1: 그렇죠. 경고등 뜨고.
0: 이거는 점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가세요.
1: 그래.
0: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짐 많이 싣고 떠나시면 됩니다.
1: 아 여행은 즐겁게 떠나는 거지.
0: 그럼요.
1: 그래. 아, 안전 신경 쓰다가 즐거움 놓칠 수 있다라는 점을 또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여행 가기 전에 준비 끝나면 이제 시동 걸고 출발합니다. 교수님은 자동차 여행 멀리 좀 떠나보신 적으로 보면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0: 그러니까 여행으로 떠난 건 아니고 일 때문에 이제.
1: 일로
0: 갔는데 그 일 자체가 뭐 여행하는
1: 그치.
0: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로 중국 내륙에 3,700km를 이동해봤죠.
1: 3,700km요?
0: 네.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1: 진짜 차종은 SUV였어요?
0: SUV였죠.
1: 아, 네. 그럼 비포장도 막 달리셨겠네.
0: 아, 그때 중국 내륙에 포장도로가 막 깔릴 때였어요.
1: 아, 그럼 거의 비포장이에요?
0: 차가 거의 없어요.
1: 하하.
0: 포장은 잘 돼 있고. 얼결에 그때 장가게를 가봤네요.
1: 장가게
0: 육로로 막 들르고 막 해가지고.
1: 와 어마어마한 자동차 여행을 네. 하셨네요.
0: 그건 거리상은 그렇고
1: 네.
0: 이제 시간상으로는 72시간 그러니까 사흘 동안 운전을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시험한다고.
1: 와
0: 죽는 줄 알았습니다.
1: 가능해요 그게?
0: 아니 가능했으니까 했겠죠.
1: 그러니까.
0: 너무 졸려가지고 이제 돌아오다가 어느 휴게소에 들러서 잠깐 눈 좀 붙여야 되겠다. 다음날 저녁 6시 일어났어요.
1: 하루를 날렸네.
0: 네, 분명히 어스름 저녁 때 잤는데 난 1시간 2시간 자고 일어났나 보다 했더니 날짜가 바뀌었어요.
1: 근데 큰일 날 뻔했다.
0: 큰일 날 뻔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운전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지, 또 경험으로 알려주시는 건데.
0: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운전하시면 무조건 쉬세요.
1: 교수님 진짜 전문가이신 게 예상을 뛰어넘는 경험들을 하셨네요.
0: 그럼요. 우리 거의 극한주행이에요.
1: 진짜 그렇네. 네. 자동차로 여행할 때 휴게소 어디 들리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목적지를 향해 최대한 많이 가시는 편이세요?
0: 들르죠.
1: 들러요.
0: 그게 이제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30대, 40대 때는 목적지까지 갑니다.
1: 그냥 무조건 가죠.
0: 가요.
1: 기름 떨어지지 않는 한
0: 잘 갑니다. 화장실을 참아요. 방광염 올 때까지 참습니다.
1: 맞아, 맞아.
0: 그런데 50대가 되면 졸려요. 그래서 무조건 1시간 반, 2시간 들어갑니다.
1: 들어가.
0: 휴게소의 종류를 가리지 않아요. 쉼터, 휴게소 무조건 들어가요. 그래서 잠깐 좀 쉬었다 갑니다. 이제 체력이 안 돼요.
1: 그 중요해요. 근데 중간에 운전 중간에 쉬는 거 진짜 중요하죠.
0: 그 졸음 쉼터가 있잖아요. 졸음 쉼터가 고속도로에서 만들어지고 나서 교통사고 사고율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쉬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1: 맞습니다. 저도 중간에 졸음 쉼터 나오면 그렇게 반갑게 잠깐 눈 붙이고.
0: 그럼요, 그럼요.
1: 화장실만 들러도 약간 기운이 나.
0: 그럼요. 온몸이 개운하죠.
1: 개운해져.
0: 비우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인간은 비워야 됩니다. 마음도 비우고,
1: 예, 예.
0: 몸도 비우고, 비워야 돼요.
1: 교수님 뭐 비우고 자꾸 떠나고 하시는 거 보니까 무소유 쪽이세요?
0: 조만간에 산사로 갈지 모릅니다.
1: 풀소유 느낌 나는데. 무소유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0: 불소유 좋아합니다.
1: 그러니까 그런 느낌 나는데.
0: 소유 좋아해요.
1: 권유는 무소유 쪽으로 하시네요. 자, 어쨌든 휴게소 가시면 음식도 드시나요 그러면? 저는 음식 먹으러 들어갈 때도 있어요.
0: 워낙 그 저기
1: 먹는 거 좋아해서. 먹는 거 좋아해서 휴게소 중에서도 음식이 주요된 휴게소들이 몇 곳 있거든요. 그럼 몇 곳 저장해 놨다가 들어가서 꼭 먹고 나옵니다.
0: 워낙 그 전국을 또 많이 다니실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일 때문에 다니시니까. 저도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그냥 뭐 딱히 정해놓은 건 없고 그냥 그 돼지 김치찌개를 좋아해서.
1: 식사를.
0: 그거를 주로 먹는데. 그 이제 우리 저 차카차카에 예전에 그 고속도로 휴게소 전문가 분이 한번 나오셔가지고. 그 전국의 음식을 소개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특정 지역에 뭐라고 말씀 못하시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음식이 있다.
1: 궁금한데.
0: 그게 덕평 휴게소의 소고기 해장국이래요.
1: 그러니까
0: 1년에 60만 그릇이 판매된답니다.
1: 그렇구나.
0: 그래서 그게 휴게소 1등 음식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게. 저도 이제 덕평에서 가끔 지나가니까 한 번씩 먹는데 맛은 있더군요.
1: 맞아. 그 덕평 휴게소가 그 식당이 잘 돼 있어요.
0: 좋아요. 그게.
1: 너무 잘 돼 있어. 거기에서 맛집이 좀 있는데 그 중에 소 해장국이 진짜
0: 보통 휴게소에 들어가면 몇 분 쉬세요?
1: 저는 솔직히는 20분 이상 안 쉽니다.
0: 그래요? 그냥 밥 한 끼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1: 밥도 안 먹고 간식만 싹 싸들고
0: 차에서 들어
1: 차에서 드시고. 가면서 또 먹어요.
0: 밥을 먹어도 30분 이내일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0: 저는 안 쉬거든요. 저도.
1: 정말.
0: 잠깐 화장실 갔다 바로 가요 그냥.
1: 그런 타임이시구나. 저랑 비슷하네요 그러면.
0: 비슷하지 않지만 저는 차에서 안 먹으니까.
1: 차에서 먹는 맛이 있는데.
0: 안 됩니다.
1: 알려드리고 싶네.
0: 뭐 부속이 흘려요.
1: 또 그 맞아. 위생적으로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차주분들은 또 차에서 절대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갑니다. 이제 저 이것도 궁금해요. 목적지 도착했어요. 교수님 이제 목적지 도착하면 여행이잖아요. 어디 쪽으로 좀 가세요? 약간 휴양 라인이에요? 아니면 꼭 뭐 봐야 되는 관광 라인이에요?
0: 저는 휴양 라인입니다.
1: 휴양.
0: 굳이 가서 뭐 봐야 돼?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여행지를 가시는 분도 있고 일단 가서 나머지는 그냥 물 흐르는
1: 자유롭게.
0: 대로
1: 자유롭게
0: 하자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상당히 그 양극화돼 있죠.
1: 그렇지.
0: 어떤 스타일이에요?
1: 저도 사실은 교수님 타입.
0: 그래요.
1: 가서 그냥 흘러간 대로 가보자.
0: 그러니까 목적지와 숙박만 정해두고 그냥 일단 가.
1: 행동의 목적은 없어.
0: 가서 그냥 그 뭐 숙박지의 사장님께서 여기 좋아요.
1: 그렇지.
0: 그래요? 그럼 거기 가보고.
1: 교수님 저랑 잘 맞네.
0: 그거를 타이트하게 짜놓으면 그 여행을 하러 갔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만.
1: 맞아. 뭐 미션하러 간 느낌이에요.
0: 바꿔올 수 있잖아요.
1: 맞아. 맞아.
0: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약간 무계획적인 여행을 좋아합니다.
1: 우리 작가들 중에는 계획적인 여행 좋아하는 작가들이 많지 않나? 없어요? 여기 다 피야? 여기 다 똑같은 같은 마음이라 다 끄덕끄덕하고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여행지. 그러면은 휴양이 좀 목적이면은 캠핑도 좋아하세요?
0: 캠핑은 예전에 많이 했죠. 제가 저 캠핑 1세대입니다.
1: 오,

0: 그러시구나.
1: 예, 우리나라에 입시 캠핑이 처음 도입되던 시절.
0: 오.
1: 옛날에 그 좌식 캠핑 있죠.
0: 예. 예.
1: 조그만 텐트 두세 명 들어가는 거,
0: 예, 예.
1: 세모진 거, 그런 거 시대에서 조금씩 서가지고 무언가 조리해 먹던 시절.
0: 그렇지, 그렇지.
1: 그때 이제 캠핑을 좀 했죠.
0: 와,
1: 그러다가 이제 되시구나. 보통은 이렇게 됩니다. 캠핑의 끝은 어디죠?
0: 어디예요?
1: 노숙입니다.
0: 아.
1: 자동차 개조의 끝은 순정이듯이
0: 아.
1: 처음에 이제 그렇게 장비를 바리바리 싸두고 캠핑을 하다가
0: 그렇지.
1: 점점점 애가 크면서 캠핑 횟수가 줄어요.
0: 줄어.
1: 왜 애가 안 가? 더 이상 아빠 안 갈 거야.
0: 안 갈 거야.
1: 귀찮아.
0: 그러니까
1: 이제 둘이 가기도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장비가 줄어요. 그래서 경량화로 갔다가 경량화의 끝판왕은 비박이에요.
0: 아. 아 그렇게 되는군요.
1: 사람 없는 곳에 가서
0: 야.
1: 그냥 비닐 쳐놓고 자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안 가게 되죠.
0: 야,
1: 이거 지금 완전... 만단입니다.
0: 끝까지 다 해보셨네.
1: 다 해봤어요.
0: 다 해봤네. 저는 한때 이제 저 팬데믹 때 차박에
1: 그때 많이 했죠.
0: 예, 차박에 이제 탑승해가지고 차도 하나 뽑고.
1: 아 좋죠.
0: 예, 트럭 하나 뽑아가지고 차박을 그렇게 다녔습니다.
1: 그때 팬데믹 때 차박하시는 분들이 캠핑을 못 하니까 차박을 간 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저도 이제 한번 해봤죠.
0: 어떠셨어요?
1: 이거 왜 하니? 저 그랬어요.
0: 진짜 캠핑 하시던 분들은 뭐 절레절레 했던 것 같아. 차박 하시는 분들.
1: 뭐 이 좁은 데서 왜 자는 거야?
0: 그렇지, 그렇지.
1: 이러면서.
0: 굳이.
1: 네. 그때 느꼈던 건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옷은 잘 갖고 다녀야 되겠다.
0: 맞습니다. 차박 하면은 돈 많이 들어요. 의외로 그 차박이 또 시원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에어컨 비슷한 것도 사야 되지. 추울 때는 또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난로인데. 또 차 탈 수 있으니까 또 안전한 거 사야 되니까 돈 많이 들고.
1: 그것도 씩 맞장가지잖아요. 처음에 차박할 때
0: 예.
1: 옆차를 본다고.
0: 봐.
1: 예? 싹 봐요. 저 차 뭐 있지?
0: 그치, 그치, 그치.
1: 나보다 장비가 좋네. 또 사요.
0: 아 아이템 비교해요. 맞아.
1: 기본 장비빨 들어갑니다.
0: 맞아.
1: 그러다가 또 그것도 지나가잖아요. 점점 경량화돼요. 경량화되고 남는 건 뭐냐면 이불만 남아요. 차에.
0: 뭐 덮을 수만 있으면 돼.
1: 예. 이불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0: 그게 최고다. 최고야.
1: 인간은 그렇게 자꾸 덜어내는 겁니다.
0: 예. 예, 무소유를 자꾸 추천해 주시지만 풀소유를 꿈꾸시는 우리 교수님과
1: 소유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0: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쯤에서 저희 쉬어갈 겸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나온와.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굿모닝 FM 태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온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5: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4: 굿모닝 FM태입니다.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깨미, 자동차 전문가 권영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 교수님 네. 확실히 에너지 너무 좋으셔가지고 엄청 편하게 제가 예, 잘 기대서 왔습니다.
6: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4: 높아요. 진짜 아, 높아요. 예. 예, 보통 분이 아니신 게 느껴집니다.
6: 아, 그럼요. 범인이 아닙니다.
4: 예, 그렇네요. 정말 예. 느껴집니다.
6: MBC 라디오 10층의 중년 개그맨 자칭하고 있습니다.
4: 예, 예.

0: 완전 마취 시간이에요.
1: 아, 그래요?
0: 예.
1: 어, 이제 들털었는데.
0: 아, 그래요? 이제 몸 좀 풀리신 것 같은데.
1: 이제 혀가 좀 풀렸는데.
0: 풀렸는데.
1: 어, 가라하시면.
0: 예.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요. 떠나세요. 어디든.
0: 어.
1: 왜냐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0: 맞아,
1: 그게 루틴에서 그래요.
0: 어.
1: 그러니까 여행을 통해 가지고 루틴에서 새로운 걸 집어넣으면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항상 활력이 넘칠 수 있습니다.
0: 아, 중요한데.
1: 근데 이런 분도 있잖아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0: 어. 어,
1: 개고생해도 나가세요.
0: 그렇지.
1: 예. 네. 나가서 고생하면 그치. 기억에 남아요.
0: 그게 추억이잖아.
1: 그럼요.
0: 아, 저랑 저희 비슷한 생각을 하고
1: 있어요. 싹 돌아다녀야 됩니다.
0: 돌아다니십시오. 자, 권영주 교수님의 신청곡을 띄워드리면서 같이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어떤 곡 신청해 주시겠어요?
1: 아, 가야죠. 여행길 좋아합니다.
0: 아,
1: 아 여행길.
0: 부가 킹즈.
1: 아, 그럼요.
0: 네.
1: 킹즈가 아, 부르시죠. 피처링을 하셨나?
0: 네. 아니요. 피처링이 윤도현 씨일
1: 아,
0: 거예요.
1: 그렇습니까?
0: 아, 예.
1: 부가 킹즈입니다.
0: 예. 부가 킹즈 피처링 윤도현의 여행길. 여러분들 떠나세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권영주 교수님과 저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희 끝인사가
1: 네.
0: Have a good day 이렇게 알겠습니다. 외친 거거든요.
1: 네.
0: 같이 외치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나와주십시오.
1: 네, 알겠습니다.
0: 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2: Have a good day.
3: Ladies and gentlemen, Mr. Yoon, Do Hyun, I'm right here.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필요할 땐 와우프레시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50만 원, 문화건강복지포인트 80만 원, 삼척, 고성, 양양, 평창, 정선 지역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관광인 일생활이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33-256-8860 033-256-8860 강원 관광인의 행복한 내일,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이 응원합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생각해보니까 6월의 첫 초성 퀴즈였어요. 이제 점점 무더워질 테니까 조금이나마 시원한 곡을 선곡하다 보니까 이 곡이 선정이 됐는데, 아침 가족들의 정답 문자를 보면서 참 이 노래 또 이 팀은 계절이 언제든지 청량함을 동반한다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2620님, 학창시절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면 쿨 노래 메들리로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풀었거든요. 지금 들어도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하셨고, 9884님, 여름 휴가 갈 때 차에서 무조건 듣는 노래예요. 꽉 막힌 도로, 뜨거운 햇볕 다 덤벼라 라고. 자, 더운 날씨에 쿨링 효과가 더 커지는 이 노래 같이 들으면서 오늘 아침 시작합니다. 6월 5일 금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